0: 메모리 반도체가 2030년까지 세계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삼성전자는 같은 자리에서 AI 칩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 상승한 54,085.8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79% 오른 7,736.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2.59% 급등한 26,584.99를 가리켰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로써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의 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예상치인 112억 8천만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조정 EPS 주당 순이익은 $1.66로 역시 전망치인 $1.62를 상회했습니다. 이 의미를 약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 칩의 품귀 현상과 이 비싼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에 좀 더 싼 대체제로 AMD 그 제품의 구매를 늘려서 낙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2: So the big cloud computing giants doing well after their earnings report, and then I think we're also starting to see some like semiconductor and AI data center capex beneficiary flow through and do well too.
1: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는 상장 이후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7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92% 급증해서 예상치인 68에서 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경기의 가늠자죠. 이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는 2분기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에 힘입어 올해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도 상업 부문 매출이 149% 증가한 7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3: 네, 우리나라가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욜그룹의 조지핀 라우 전문가는 미국 캘리포니아 행사에서 한국 메모리가 2031년까지 세계 최강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내 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같은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 돌파를 위해 AI 칩 상단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가속기와 메모리 간의 이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과 이 전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또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해도 GPU당 성능이 최대 8배 향상되고 전력 대비 성능도 최대 3배 개선되며 열 저항 수치가 HBM5보다 10에서 25%로 낮아져 발열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의 금융회사들도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에 대한 기업 분석을 개시하고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주문, 고급 메모리 칩 시장에서의 선두적인 위치,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돼 슈퍼사이클 실적이 기대돼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호재에 힘입어 SK하이닉스 ADR은 전장보다 8.17%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미국 시장조사기관 토커리서치가 학령기 자녀를 둔 밀레니얼 세대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모들은 자녀 등하교와 방과 후 활동을 위해 하루 평균 38분을 운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연간 학사 일정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약 15일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자녀 일정에 맞춰 부모의 생활 리듬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응답자의 77%는 새 학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 일정과 자신의 일정을 동시에 맞추는 일을 꼽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커져 응답자의 71%는 학용품과 학교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0%는 매일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는 일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7명 이상은 자녀 일정에 맞춰 평일 식사 준비 방식을 바꿨으며 간편식을 선택하는 빈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식품기업밥 에번스의 제이슨 로슈 부사장은 평일 저녁 준비를 간소화하면 가족들이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 아란사리가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과 이란이 현재 직접 대화는 하지 않고 있지만 중재자를 통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오만 등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자 역할을 맡아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란사리 대변인은 현재 목표가 확전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며 외교를 재개하는 데 맞춰져 있으며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통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중동 국가의 요청으로 이란 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란과 현재 대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합의문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란 측은 현재 오만과의 해협 관련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은 상황 전개를 지켜본 뒤 다음 단계에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대화 일정은 없지만 중재 채널은 열려있는 상황으로 해협 재개방 여부가 협상의 핵심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코딩과 고객 응대를 대신하면서 직원 없이 수백만 달러를 버는 일인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의 분석을 인용해 이 회사 플랫폼에서 연매출 100만 달러를 넘긴 일인 사업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배로 늘었고 연매출 1천만 달러를 넘긴 일인 사업자는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 회사는 벤 브로카는 지난해 12월 창업가용 인공지능 도구 회사를 혼자 차렸고 올해 매출이 1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메일 회신과 코드 오류 수정부터 고객 문의와 환불 처리까지 모두 인공지능이 맡고 있습니다. 더구 이 흐름이 뚜렷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테일러 볼리가 인구조사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정보 부문 신규 사업 신청은 45% 가까이 늘어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0: 전국 검찰청을 돌며 채용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검사 직함을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전환하며 10년 미만 경력자는 4급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직급 하향 조정에 수당 감소 우려까지 더해져 검찰 내부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우수 인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YTN이 보도했으며 하고 있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윤곽과 함께 초기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인 직급 등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검사 명칭을 없애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10년 이상은 3급, 지검장급은 1급으로 즉시 채용하는 직급 한시 적용 카드도 내놨습니다. 또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인데 검찰 내부 반응은 갈립니다. 초임 검사가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며 보수와 직결된 수당 역시 전처럼 받기는 힘들 거란 겁니다. 더욱이 수사관 단일 체계에서 조직 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들도 오래 남기보단 수사 경력을 쌓아 로펌 등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중수청 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직급 하향과 모호한 역할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응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만큼 일단 설명회를 지켜보자는 기류도 읽힙니다.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느냐가 오는 10월 중수청이 정상적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0: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5: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0: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5: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0: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0: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영국의 반이민 정당인 영국 개혁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해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개혁당 내무담당 대변인 지아 유스프는 집권 시 영국 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민 선박을 군이 직접 차단해 프랑스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영국 해병대가 이민자들을 프랑스 해안에 직접 상륙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유수프 대변인은 이 작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해협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 계획이 프랑스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직 영국 해군 지휘관 톰 샤프도 프랑스 의사에 반해 이민자를 강제 이송한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해 7월 이민자 한 명을 돌려보내면 한 명을 정식 수용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앤디 버넘 총리는 이틀 전 도보를 방문해 불법 유입 인원이 작년보다 40% 줄었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취임 이후 2주 남짓한 기간에만 2,000명 이상이 영국 해협을 건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프랑스 북부 해안을 출발한 이민자 157명이 보트 화재로 프랑스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FP통신과 AP통신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는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 중단 요구가 포함됐으며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와 석유 수출 제어가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재개는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억지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사카드와 외교 협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은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 해협통행료 징수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말로니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해결책을 협상하는 일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은 당초 예고한 4주에서 6주를 훌쩍 넘겨 이미 6개월째 접어들었고 국제유가 상승과 미군 사상자 증가로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미국의 억지력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동맹은 물론 이란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 발린 아스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오늘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월경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말 불과 24시간 만에 약 7만 2천 명의 이주민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집단 월경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7만 명은 모로코로 돌아갔고 유럽 본토에 도달한 사람은 없었지만 유럽은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의 재현 가능성을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우타 월경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민은 75명으로 늘었습니다. 마그누스 브루너 유럽연합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사태가 밀입국 조직과 소셜미디어 허위 정보로 촉발됐다고 밝히며 스페인의 긴급 재정 지원을 포함한 국경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회원국 22개국은 스페인의 이민자 포용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고 스페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루너 집행위원은 스페인의 이민자 합법화 조치와 이번 사태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 정책이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유럽연합 장관들은 외부 국경 보안 강화와 함께 밀입국 조직 단속 강화 송환 절차 개선, 소셜미디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현재 세우타에는 약 860명의 미성년자가 남아있으며 스페인 당국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창고 두 곳을 준비 중이지만 시설이 부족해 본토 이민자 센터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불볕더위 속에 올여름 한강 수영장을 찾는 시민이 크게 늘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장 한 달 만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했고 여의도 한강 수영장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논쟁이 달아올랐고 성추행과 불법 촬영 같은 범죄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여성용 수영복을 착용한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개인 자유와 공공예절 사이의 갑론을박도 이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인파가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물론 안전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한강 수영장에서 중년 남성이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개인 자유지만 공공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뒷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건 역시 문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SNS엔 한강 수영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이어졌고 성추행 걱정부터 해야 하는 곳이 됐다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 저렴한 입장료, 뛰어난 접근성, 야간 개장까지 더해지면서 올여름 한강 수영장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개장 한 달여 만에 26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찾았고 특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유난히 많은 인파가 쏠리며 인기 피서지로 떠오르는 게 논란이 잇따른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이용객이 몰리면서 공공예절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고 성추행과 불법 촬영 같은 범죄까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된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이용 문화도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뉴스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 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8: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여왔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중국 위안화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엔화 약세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반에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통화 당국은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엔화 가치가 급등하던 시점에 원화 역시 함께 올랐고 한국 당국도 시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97년과 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부분적 원인이 지나치게 약세였던 엔화에 있었다며 안정적인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엔화 추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일본 엔화 50억에서 100억 달러 매수 계획이 담긴 메모지가 사진 기자들에게 포착된 것과 관련해 농담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로 꼽으며 일본 경제의 임금 상승세와 기술 부문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과테말라의 활화산 푸에고 화산이 오늘 분화하면서 인근 3개주의 재난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방재청은 화산재와 가스기둥이 해발 6,000m까지 치솟았으며 용암과 화산세설류가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인근 마을 주민 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화산세설류는 섭씨 200도가 넘는 고온에 시속 100km를 웃도는 속도로 쏟아지는 고온의 가스와 재, 그리고 바위 파편의 혼합물로 화산재해 중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에스코인틀라와 사카테페케스 그리고 치말테난고 등 적색경보가 내려진 3개 주에는 모두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화산 인근 14번 국도를 한때 통제했으며 영향권 내 학교의 대면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40km 거리에 있는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분화 때는 화산 세설류가 마을을 순식간에 덮쳐 200명 넘게 사망했고 170만 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 3명이 오늘 일제히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당원 표심 잡기에 집중한 것은 호남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의 약 3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 남원과 정읍시장을 돌고 김제부안 익산에서 강연회와 당원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광주 말바오시장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장애인 소방택시단체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5월 18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화순너리째를 찾고 화순과 나주에서 시민 공감 토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 후보 사이에 공방도 거셌습니다. 김송 두 후보는 정 후보가 당대표 재임 시절 당정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했고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위정적 사파적 사고로는 집권 여당을 이끌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후보는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동지를 반명으로 모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에 없던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여론조사 두 건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율로 정청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회 경선의 최대 분수령인 호남 경선은 이달 15일 예정돼 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에서 오늘 이란 매체가 해협 중앙에 단일 항로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오만 양국은 기존의 북쪽과 남쪽 항로를 모두 폐지하고 해협 가운데 하나의 항로만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오늘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사임서를 공식 부인하고 군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해협 중앙에 단일 항로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10: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사임서를 일축하면서 군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두 달 전 혁명수비대와의 갈등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던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사임서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사임하려고 했다면 발표했을 거라며 군과의 완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 자신의 말이 다르지 않다면서 이란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연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를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가운데 이란과 오만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별도 항로가 아닌 단일 중앙 항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항로와 오만에 가까운 남쪽 항로는 모두 폐지하고 가운데 하나의 항로로만 오가게 한다는 겁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이란 고위 관계자는 이란 해안 가까이에서 위협하는 적대 세력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도 막을 수 있는 방어적 조치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2: 마담이 که همه مواردی که آمریکا در این مدت نقض کرده نقضهاش ادامه داشته باشه قاعدتا در وضعیت تنگه هرمز
11: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과 나가는 선박에 대한 감시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나 언론에서는 주로 항로를 어떻게 획정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행료나 서비스 이용료처럼 미국이 반대할 요금 징수에 대한 구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논의가 종료되면 협상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3: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4: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5: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4: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5: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6: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7: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차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2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2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2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0: 송영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지난 6월 17일 보일 하이츠에서 발생한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 창고 화재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현장에는 약 8,500만 파운드의 부패한 식품이 남아 있었고 주민들은 악취와 파리떼 그리고 쥐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LA 시의원 이사벨 후라도가 오늘 시의회에 보일 하이츠 화재 복구 및 환경정의 패키지를 제출했습니다. 총 7개 동의안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즉각적인 피해 지원과 기업 책임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감시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후라도 의원은 최대 $1,000,000 규모의 완화 대응 기금을 조성해 악취와 해충 방제, 그리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기업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25,000에서 최대 $1,000,000까지 강화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검사는 리니지 로지스틱스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LA위생국의 환경영향 최종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합니다. 리니지 측은 식품 폐기물의 약 80%를 제거했으며 다음 주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주민들은 회사 측의 방문 지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카운티 감독위원회도 오늘 별도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공중보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인의 소개와 원금 보장 약속.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투자 사기는 가장 깊숙이 파고듭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같은 수법이 20년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폰지 사기입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이자를 주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대상만 바뀝니다. 부동산 플리핑에서 가상화폐로 이제는 인공지능과 나스닥 상장을 내세웁니다. 올해 초 노워크 지역 부동산 투자 사기 의혹 사건 피해 규모가 최대 8천만 달러입니다. 피해 의심 인원은 800명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에 올해만 민사소송 14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헤지펀드 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연 19% 수익률 월 손실 제로를 약속했습니다. 투자자가 500여 명입니다. 수억 달러 규모 투자금 행방을 놓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8: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25: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이 이걸 어피니티 프로드로 규정합니다. 집단 신뢰 사기입니다. 한인사회처럼 촘촘한 네트워크가 오히려 경계심을 낮춥니다. 여기에 언어장벽 정보 비대칭이 겹칩니다. 피해 사실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신고가 늦습니다. 그 사이 자산은 은닉되거나 소진됩니다.
8: 어떤 신호를 경계해야 합니까?
25: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경우. 둘째, 지인관계를 앞세우면서 공식 등록 여부 확인을 서두르게 만드는 경우. 셋째, AI 자동 매매나 나스닥 상장 예정 같은 검증 안 된 용어로 수익 구조 설명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통한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게 자산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8: 지인의 소개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피해는 시작됩니다. 수법은 바뀌어도 구조는 같다는 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한국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야당은 두 개정안이 검찰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로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둘러싼 과거 발언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홍 후보는 이민자 가정 출신의 37세 정치인으로 민주사회주의 성향을 표방해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추수감사절과 관련한 과거 발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사실상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경선 국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원주민 역사와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명절을 바라보는 진보진영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미국인 대다수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대표적인 국민 명절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은 이 발언을 주류 유권자와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홍 후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는 현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3시 31분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드라이브 1313번지 디즈니랜드 파크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 특정 어트랙션이 긴급 폐쇄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 제보에 따르면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서 해당 어트랙션 운영이 즉시 중단되고 이용객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파크 관계자와 안전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방문객들을 해당 구역 밖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위험 상황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어트랙션은 폐쇄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 사우스 LA 슬라우스 네비뉴 1820번지 인근 주차장에서 경찰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에 따르면 경찰 헬리콥터 한 대가 해당 주차장 부지에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 당국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헬리콥터 착륙 경위 및 관련 수사 내용은 현재 추가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현재 통제 중이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3분 잉그루드 이스트 하디 스트리트 401번지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소방대원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재 아파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옥상에서 조직적으로 대응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경찰서와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 통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화재 진압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8분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LA 퍼시픽 웨이 4320번지에서 대형 건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건물 내부에서 시작되어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가 강해지자 세컨드 알람 즉 2단계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추가 장비와 소방인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이스트 LA 지석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소방당국과 함께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는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명피해 여부 등 추가 사항은 계속 확인 중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제주하러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서사하라 지역을 관통하는 총연장 1055km의 고속도로에 도널드 J. 트럼프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티즈니트 다클라 고속도로로 불리던 이 도로는 10억 달러를 투입해 2015년에 착공했으며 지난해 1월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명명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맞춰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모하메드 6세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결정은 모로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만큼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으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에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로코 국왕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직접 여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사하라는 유럽이 비자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3: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프로스포츠 야외 경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구에서는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가 벌써 3경기나 나왔으며 지난 2024년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경기 중 휴식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하고 선수단의 냉방기기와 음료를 충분히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K리그도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를 운영하는 한편 대회 요강에 폭염 취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 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5: 야구장 왔을 때 무대 풀어 먹고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 올렸으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4: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6: 기상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7: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너무 경기가 더워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4: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벗었던 내용, 이 내용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보유세 부담을 정통으로 받게 될 초고가 주택 기준, 그리고 1주택자라고 해도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 세금 정책이라는 게 진짜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래서 부동산 고수 두 분과 함께 해설과 평가 한 방에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 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저번에 한 교수님 나오셨을 때 네. 세제 정책이 정말 중요할 거다. 정말 잘 짜서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6: 예, 예.
5: 어제 나온 걸 보고 일단 한번 총점부터 주고 시작해 볼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6: 저는 한 60점 정도.
5: 10점 만점에 60점 만점.
6: 10점 만점이야. 10점 만점에.
5: 6점이죠.
6: 예, 그럼 6점입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6점으로 보시는지.
6: 일단 원래 큰 대명제는 공정과세, 실거주자 위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었어요.
5: 예.
6: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드는 부분은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과 연관 없이 표현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물 하여간 비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전부 팔아라라는 신호입니다.
5: 네.
6: 그러면 왜 60점이 됐냐면 그러면 현재 세입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럼 매매 물건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세입자는 그러면 다른 대체처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대체처도 임대사업자나 비거주자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5: 네네.
6: 그분들도 내놓으면 결론은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좀 본격화될 거고 그럼 본의 아니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가에 한 7, 80%까지 다가서는 범위가 되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매수할 때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매물이 나왔음에도 하락하지 않고 중저가 주택 특히 호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대출 규제를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수요자는 좀 풀어주라.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현재도 LTV가 70%거든요.
5: 네.
6: 그럼 80%, 90% 미국처럼 터지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5: 네.
6: 그 부분으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5: 뭐
6: 시장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5: 난장판 되겠죠. 예.
6: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차후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나 추가 보완 대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60점 드린 겁니다. 내용은 너무 좋으나
5: 네.
6: 케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항상요. 우리가 저번에도 확인했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함으로써 매물이 많이 나와서 주택가격이 다 같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중저가 주택의 대출을 갖다 풀어준 바람에 중저가 주택이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5: 네.
6: 그럼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타겟이 이상해 변질됐죠. 그러니까 소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5: 네.
6: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다. 부동산은 항상 정책의 목표 방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지는 시장의 현상을 케어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후속 대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10점 만점에 6점을 주셨고요. 소장님께서는 일단 10점 만점에 몇 점?
7: 저는 5점. 네. 5점. 5점 드리겠습니다.
5: 방송 전에 잠깐 잡담을 할 때 소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짜게 주는 거냐고 아니냐고 말씀하셨었는데 10점 만점에 5점 정도 주셨습니다. 저 이유는 뭘까요?
7: 뭐 일단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네. 뭐 저는 고생하신 담당자들 성의를 봐서 5점은 줬고요. 네. 나머지 5점
5: 참여상 같은 건가요?
7: 예. 그렇죠. 참가상 뭐 성실상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5점 점수 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겠고 네. 세금 정책을 이제 발표할 때 국민들 일단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뭘 줄어드는 구간 또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제 조세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뭐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이 더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목적이 뭐냐? Why? 왜 올리지?에 대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나라가 돈이 없어서 뭐 세금을 거두겠다는 네, 네. 거지 목적이 저는 명확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아직도 공정과 정상화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알았는데 네. 이번에는 세제 개편 안에 그러면 지금이 정상화라고 하면 이전 정부도 세금이 비정상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 정상이었다는 건지 또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헷갈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후 누구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일주택인데 애들에 대해서 왜 부과를 하느냐 시루세율이 낮으면 하위 구간인 재산세를 올려야 되는데 왜 초고가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 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세금 어디다 쓸 거냐 니들. 지금 초과세수도 남아도는데 우리 주머니를 틀어서 증세를 하면 그 세금을 공공임대나 네. GTX 조기계통에 부동산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또 내는 분들이 또 기꺼이
5: 또 다른
7: 세대를 위해서
5: 예.
7: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종부세는 그냥 교부세잖아요. 지방으로 뿌려버리는데 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종부세를 내서 지방으로 뿌려지는데 이거를 더 거둔다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정과세 정상화 때문에 점수를 5점 줬습니다.
5: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개조, 뭐 공정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허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세한 후폭풍과 영향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두 분의 고수와 함께 전반적인 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보유세와 양도세로 나눠서 봤을 때 일단 보유세는 높아지는 거죠.
6: 예, 근데 구간별로 좀 틀리죠. 일단 20억 이하 시가로 20억 이하는 별 차이가 없고요. 네. 예전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30억 넘 40억이라고 봐야겠네. 한 42억 계산해 보니까 한 42억이 나오는데요. 과표 구간이 이제 6억 10억 이렇게 넘어 있잖아요.
5: 네.
6: 그 40 시가로 한 42억 3억 되면은 이제 세율이 거의 두 배, 한 1.3에서 한 2% 정도로 2028년부터는 강력하게 들어가요. 네. 그 위에 구간은 뭐 3% 4% 누진적인데 이 부분이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표현을 뭐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30억이냐 40억이냐 막 타겟팅을 했지만
5: 네.
6: 결론은 녹여 들어가지고 43억, 40억대로 일단 맞춘 것 같아요 타겟을.
5: 40억이네요.
6: 네.
5: 예.
6: 타겟이 이제 그 위에 구간은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저 총리와의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20억은 뭐 제외됐다, 뭐 30억은 감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감소폭은 미미합니다. 사실 티도 안 나는 수준이라서 말을 이렇게 하셨다는 게 좀 아이러니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뭐냐면 거주 실거주 구분 확실히 하고
5: 네.
6: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종부세에 대한 뭐 1주택, 2주택자하고 3주택자하고 세율이 너무 편파적이다. 공정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모습을 취하려는 어떤 형태로 일단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약간 다른 걸 말씀드리면 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제가 다 봤더니 밑에 다 합리화예요. 합리화.
5: 합리화.
6: 세제의 예. 합리화. 세제의 합리화예요.
5: 네.
6: 근데 이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제가 잘 안 들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합리적이라면 보유세 개편의 목적이 어떤 공정과세라는 걸 던졌으면 선진국형으로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5: 네.
6: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타겟팅하고 약간 한쪽으로 일변도로 치우친 거. 근데 이런 정책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5: 뭐 정책의 목표가 어떤 징벌적 과세가 되면 안 되죠. 목표가.
6: 근데 그 표현이 네.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징벌적 과세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오픈해서 뭐라 그럴까요? 40억 이상은 좀 더 내주세요.
5: 네네.
6: 뭐 나라를 위해서 아까 수남의 말씀처럼 이제 추가되는 어떤 세수는 우리가 저 청년 주택에 쓰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딱 끝날 얘기를.
5: 아, 그거는 뭐 납득할 수
6: 깔끔하잖아요.
5: 있죠.
6: 깔끔하잖아요. 국민 수용성이 네네. 엄청 좋아지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의 정책의 목표가 뭔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인지 몰라도 부동산 스파이 간신들의 작품 아닌가.
5: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6: 좀 찾고 싶어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라는 아~ 의아심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물론 서민들을 볼 때 뉴스의 액면만 보면 아 공정과세 그래 부자들 세금 때려야 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5: 예.
6: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세금 때리는 건 좋은데 그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더 낸다라는 것을 그냥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민들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보다 좀 싼 느낌이 들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어느 정도 조금 올리면 올리고 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해요. GTX를 빨리 놓든지 이런 쪽에 쓴다는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5: 그렇죠. 이유가 명확하다면.
6: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네. 그래서 60점 아까 드린 거랑 네. 뭐 연결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네. 스파이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비거주냐 거주냐 여기에 따라서도 종부세 부담이 차별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7: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정부가 말하는 똘똘한 채는 이제 네. 가격이 비싼 집.
5: 네. 엄청 똘똘하네.
7: 엄청 예. 비싼 집은 이제 똘똘한 채라고 보는 것 같고요.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이제 거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집주인이 거주하는 게 있고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두 가지 거주를 다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5: 네.
7: 세입자가 거주를 하든 집주인이 거주를 하든 거주를 하게 되면 오케이. 근데 비거주하고 공가로 비워두게 되면 별장처럼 뭐 안 되잖아요. 네. 세율이 높게 적용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주인 거주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거주는 인정을 안 하는 이게 네. 이제 비거주라는 의미가 되는데 저는 용어가 틀렸다고 봐요. 집주인의 비거주지 세입자는 거주하고 있거든요.
5: 그렇죠.
7: 예. 역사적으로 이걸 때리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이 두들겨 맞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떻게든 타겟은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세금이 올라가는데 공시가격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집 하나 가지는데 주인이 살고 있어요.
5: 네.
7: 근데 가격이 공시가격 14억 이하예요.
5: 네.
7: 시가 20억 이하는 예.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예. 이제 마음 편안하게 그냥 아예 신경 끄시면 되는데 예.
5: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가 14억 원이 넘어야지 부과 대상이
7: 된다. 거주도 해야죠. 네. 아, 거주 안 네. 하면 안 돼요.
5: 네.
7: 근데 14억 공시가격 이하고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해.
5: 네.
7: 그러면 공시가격이 기존에는 12억에서 9억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이제 결국엔 올라가고 세율도 야 저는 주택 수에서 이제 가액으로 간다는 거 전 전적으로 찬성하거든요.
5: 네.
7: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가액으로 한계를 가서 중과세로 가더만 세율이 그냥 중과세 아, 세율로 가더라고요.
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세율이 다 높아졌다.
7: 지금은 1, 2주택은 0.5에서 2.7%, 네. 3주택 이상은 0.5%까지 가는데 2028년이 되면 이 3주택 기준 세율이 모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5: 뭐지?
7: 그래서 아이씨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5: 약간 성공 기분이 드는데요 전 지금
7: 그래서 네, 그렇게 네. 정리를 해보면 공정시장 가입비로 올라가죠. 네. 세율도 2028년에는 중과세 세율이 다 적용이 돼요. 1주택자도 단 거주하는 1주택 20억 이하만 빼고
5: 네.
7: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면제 구간 공제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만 안도의 네. 한숨을 쉴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 늘어나죠. 그래서 모든 구간이 다 늘어난다. 혜택을 주는 건 네.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또 9억 공제도 안 해줘요.
5: 네.
7: 사업 공제에 5억을 또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은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공정시장 가입비율 세율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20억 이하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 어렵죠. 잘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유세 얘기했으니까 양도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이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되는데
6: 네 일단 명칭도 네. 바뀌죠.
5: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러면?
6: 지금은 이제 MB 정부 때 이게 80%로 이걸 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 세계에도 그렇고 한 40에서 50%가 맥시멈입니다.
8: 예.
6: 대한민국이 유난히 MB 때 이걸 80으로 이제 바꿨어요. 박근혜도 박근혜 정부도 이어오고 좀 그 당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민 주택을 안정시키면서 또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는 투트랙을 잘 써.

0: 있죠. 여지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양도 차이 감이 너무 많다. 이건 좀 똘똘한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바꿔준 건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28년부터는 네. 이제 우리가 80%잖아요. 여기서 또 수가 있는데 너무 차익이 많으니까 감면이 너무 많으니까 똘똘한 채로 투자 행위가 벌어진다. 다주택자는 집 팔고 막 똘똘한 채 사고.
1: 뭐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럼 80%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그럼 한 50% 정도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통산적으로 할 텐데 상식적으로. 막 바뀌었는데 보니까 거주 비거주 개념을 막 쏟아넣는데 결국은 80%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는 거죠. 연 네. 8%에 10년이면 80%. 거주자가. 그러면 아 거주자는 10년 살면 일단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비거주가 이제 중요한 게 2027년도에는 네. 2%씩만 계산하고 거주는 6%를 계산해가지고 이것도 머리 아프게 해놨어요. 그냥 딱 자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60%가 취되고 비거주하게 되면 20%는 날아가는 거고 이러니까 또 세 부담이 네. 조금 공제액이 줄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전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2: 이게 직관적으로 못 만들어요, 세법은.
0: 이게 도대체 머리를 이게 수학자가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모략 뭐 36개 이런 계략에 뛰어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수학도 잘하는 네.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2: 그래서 스파이도 하나 보다. 예.
0: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내년 후년부터 그냥 8% 거주자들. 네. 그렇게 하고 10년 하면 80% 딱 하면 되는데 중간에 껴놨단 말이에요. 이걸 왜 그랬나 보니까 아 보유한 사람들을 팔으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2: 아, 그러니까 그래서 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0: 그러니까
2: 거네요.
0: 그러니까 컨트롤 신호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매도를 하는 기조 내년에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네. 매도 물량으로 공급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할 생각 안 하고 그죠? 매도 물량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내놓게 하자라는 단순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벌어질 거잖아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다 전세 있는데 다 매물로 내놓으면 전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혼동이 네. 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데 여하튼 요점은 그거예요. 아 거주 위주로 세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투자의 어떤 형태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거하고 대체주택 요 두 개 외에는 거의 이제 막혔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아 수요는 감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구나. 뭐 이렇게 일단 이거는 네. 긍정적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는데 좀 반감된 반토막짜리 같은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9일에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3: 아, 이거를 네. 뭐 정부는 유예라고 하는데 저는 유예라고 생각하지 않고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장기 거주 소득 공제 같은 경우도 이제 10억까지 캡을 씌웁니다. 2017년은 네. 유예를 해주고요. 예. 2018년은 이제 6대 2, 2029년부터는 캡도 10억이고 이제 거주해야 아. 80%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2: 그래서 내년에 팔라는 뜻이라고 네, 말씀하신 거예요.
0: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굳이 얘기를 하시네.
3: 이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2: 아니 이 세법을
3: 되니까.
2: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잘 뭐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0: 제가 그럼 마무리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80% 경제를 하는데 이게 또 한도를 둔 거예요. 한도를 둬서 내년에는 20억까지만.
2: 네네.
0: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분들이 20억까지 그 감면을 받으려면 내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년이 되잖아요. 이게 10억입니다.
2: 또 줄어드는구나.
0: 또 줄어드니까 예, 예, 예. 내년 27년에 팔으라는 얘기예요. 뭐 그 얘기를 이제 소장님이
3: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파냐면 한 30년 가지고 가신 고령자들 네. 잠실주공 1단지를 5천만 원 1억에 사서 35억 되신 분들
2: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3: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10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2027년 내년에 아마 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데 네.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10억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서 중과세 물어보셨는데 제가 왜 효과가 없냐고 하냐면 지금 기본세율이 6에서 45%예요.
2: 네.
3: 그러면 지방세 하면 49.5% 거의 50%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기본세율이 50%인데 이제 유예를 해준다는 게 2주택자는 20%,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세 하는 걸 2027년에는 2주택은 5%포인트 더 붙이고요. 3주택은 10%포인트, 2028년에는 또 10%, 20% 더 붙여요.
2: 네.
3: 그러니까 절반에서 5, 10을 또 더 붙여요.
2: 네.
3: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물어봐도 사실 절반

0: 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어, 10억이 남았는데 네. 5억을 세금 내고 네. 내가 5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데 차라리 유예를 해주려면 화끈하게 좀 유예를 해주던가 꼬리표를 좀 떼줘야 되는데 50 이거는 나 왜 붙였는지 이게 꼬리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양도세 기본공제도 저는 눈을 이거 웬일이야 싶었거든요. 네네네. 250만 원, 2500만 원을 늘려준다 이게. 네. 이게 거의 한 30년 만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웬 떡이냐라고 해서 보니까 또 조건이 붙어요. 10년 거주해야 되고요. 아. 30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2,500만 원 공제해 준답니다. 우리 30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그냥 2,500만 원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꼬리표가 계속 붙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면 유예를 해주려면 확실히 2027년은 꼬리표 다 떼고 그냥 기본 세율로 해줄게.
1: 내년까지 주겠다.
0: 그럼 직관적이잖아요. 네, 네. 어, 기본 맞아, 세율로 해주는구나. 네. 근데 꼬리표 붙는 순간 아, 또 계산해야 돼? 네. 또 세무사 찾아가야 돼? 이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려면 화끈하게 좀 하자. 꼬리표가 너무 많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왜 자꾸 머리 아프게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매도 공급량, 그러니까 매물 증가에만 컨트롤을 둔 거예요. 다른 어떤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1: 아,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2: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거죠. 예, 예. 축구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우리가 5% 10% 이렇게 2주택, 3주택자를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연별로 좀 올라가잖아요.
1: 예.
2: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28년에는 보유세가 늘어나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이거 5% 갖고 소장님이 이제 5% 때문에 이거 팔까 말까 고민할 것 같지만 보유세가 또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투트랙 양면 양동 작전인 거예요.
1: 네.
2: 그 목표가 뭐예요? 공정과세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공급 예, 예. 매물 공급이 나오게 하는 게 목표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1: 그렇네요.
2: 예. 퇴로를 안 주잖아요. 퇴로를 준 것 같은데 퇴로를 안 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상당히 고차원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우리 저 서민들이나 고가주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판단 이거 계산 잘 하셔가지고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잘 잡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이거 대충 하셨다가는 2028 되면 낭패가 되거든요.
1: 이런 머리는 좋겠었어요.
0: 세무사들이 제가 어제도 세무사 만났는데 혹시 세무사협회에서 로비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세무사들이 이게 호황 아닌가. 근데 네. 세무사들도 너무 복잡한 건 싫답니다. 계산하기도 힘들고 이게 예외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세무사들도 힘들어할 정도로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1: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그걸 그렇구나. 숨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2: 그렇죠.
1: 아, 소장님께서 저번에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0: 채택됐어요.
1: 채택됐습니까?
0: 채택됐는데 네. 또 불만이 뭐냐면.
1: 이게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양도세 감면하고 뭐 특례 같은 거 주던
0: 것들. 그런데 제가 제안한 거는 그냥 서울 집을 팔고 예. 지방집을 사면 혜택을 주자였는데 저 꼬리표가 막 붙어가지고.
1: 여기도 붙었습니까?
0: 65세 이상입니다. 일단 65세 이상 1주택자가 그냥 팔면 안 되고요. 예. 판 집이 5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연속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요. 비수도권으로 가면 2027년에는 50%인데 한도가 또 5억으로 붙습니다.
1: 그거 주려면 그냥 시원하게 주지.
0: 내 말이. 그냥 시원하게. 그냥 2027년에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파시는 분들이 좀 나올 텐데 이걸 또 1주택자 꼬리표 아니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고 지방으로 가요. 그럼 나머지 2주택은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너가 세제 혜택 받았으니까 세입자한테는 10년 동안 전세금 올리지 마라라고 하면 세입자도 좋고 팔고 지방에 가면 지방 활성화도 되고 양도세 감면 받아서 뭐 하겠어요. 소고기 사 먹고 차도 바꾸고 하겠죠. 내수 경제에도 좋은데 왜 꼭 국가가 이렇게 어떻게든 안 해주고 싶어서 꼬리표를 다는지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죠. 아유 복잡해서 나 안 할래. 네네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줄 때는 화끈하게 주자.
2: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불만인 게 이거를 좋은 뜻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65세 이상 60, 70세 이 부분은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네. 틀은. 네. 있었는데 소장님이 얘기하신 바람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이제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1: 악의적으로 받아들였나?
2: 꼬리표를 막 달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든 거예요. 소장님이 차라리 안 하셨으면.
0: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뭐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네. 10억 공제가 고령자들이 팔잖아요.
1: 네.
0: 서울에 강남에 집한채 팔고 집안 가라는 의미에서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효과 측면에서 보면 서울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와이프한테
1: 이건 맞아도.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1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을 빨리 팔아라, 내년까지 네. 팔아라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줬다고 쳐요. 네. 그런데 지금 토호제로 묶여 있잖아요. 네. 수도권 곳곳이. 네. 뭐 이거 맹점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데.
2: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동산 정책이든 정책은 네.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서 잡아야 되는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한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걸리는 게 이것뿐이 아니라요. 제가 저희 개인 유튜브에서도 오늘 제가 밤새서 다 터득해가지고 네. 벌어질 일 예. 앞으로 어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지 일단 예. 없잖아요.
1: 그럼 내일 구독하고 보면 됩니까?
2: 아, 뭐 구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네. 하여간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준비하실 거예요. 벌어질 일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아 이거 좀 대비책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네. 던질 텐데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여기서부터 이제
2: 대출 액수도 걸리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 뭐 이것만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례마다 다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또 뭐 임차인 기간도 있잖아요. 네. 임차인 지금 살아 근데 팔아야겠어. 안 나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날짜도 맞춰야 되고 그럼 사는 사람은 아~ 지금 6개월 내 전임 조건에 대출을 해주는데 예. 그나마 양도세 자주세 이게 머리 아프시잖아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중립 때는 세입자 기간을 인정하는 걸로 그나마 넘어갔어요.
1: 전 이미 좀 낙제되려 그래요 지금. 낙오하고 있어요.
2: 그것도 제가 어디서 막 얘기했더니 그나마 예. 뒤늦게 한 건데 아니 왜 바깥에서 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대책을 잡냐고요.
1: 아 그렇지. 그 말이 안 되죠.
2: 미리 해봐도 네. 구멍이 날 수 있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네. 쫙 나열해서 이거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다면은 들으시는 분들 한 교수님 유튜브는 구독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경제라디오 채널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는 평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한문도 명지대학교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 세제 내용,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뤄봤는데요. 2부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번에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 목적 자체가 앞서서 소장님이랑 살펴본 것처럼 똘똘한 한채가 타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때문에 이 수요가 조금 덜 똑똑한 한 채, 좀 덜 떨어진 한 채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까?
2: 큰 우려가 아니라 뭐 벌어질 뭐
1: 당연한 일인 겁니까?
2: 네네. 예. 그 일단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뭐 시간의 문제 같아요. 예. 뭐 언제 나타나? 다만 이제 발표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언론의 보도 형태나 이 전체에 대해서 분석 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의 어떤 향방도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저 오세훈 시장이 토지 거래가 풀었을 때 많이 네. 사러 왔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여기 딱 걸리잖아요. 보유지 거주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투자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럼 또 내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세입자 입장을 봐줄까요? 앞뒤 안 가리지. 일단 팔아야지 돈이 아껴지니까. 그렇죠.
1: 그렇죠?
2: 이런 부분이 등장할 텐데 하여간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제가 하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1: 똘똘한 한채에서 네. 이것이 조금 외곽 지역이라든지 퍼져나갈 가능성.
2: 풍선효과. 네. 그러니까 이미 풍선효과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중저가 주택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세금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호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수요자들이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꼬이니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로 말씀드릴게요. 자, 중저가 주택은 부담이 없어. 그럼 제가 주인이에요. 네. 주인이면 아무 때나 팔아도 별 부담이 없네요.
1: 네.
2: 그래서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죠. 그게 20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6억이던 게 8억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내가 9억으로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고가 주택으로 네.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난 부담이 없어. 올려볼까 할 것이고 그런데 전세 물건이 없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소유자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요즘 현상이에요. 수도권은 거의 그렇고 뭐 강북 쪽도 그런데 만약에 매물이 100개가 있잖아요. 전세가 네. 하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1: 아.
2: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80%, 90%예요.
1: 네.
2: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고 더 외곽으로 나가시던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1: 강제 매수가 되는 네.
2: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대출이 약간 막히는 거예요. 또 네. 꼬이는 거죠. 네. 중요한 그럼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뭐 사고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포모 현상이 생기죠. 왜?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러면 그게 100개가 거래가 안 되고 하나만 거래가 돼도 네. 상한가라고 그러지만 앵커링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중저가 시장은 제가 볼 때 되게 강세장으로 바뀔 거다. 주식장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현재 네. 정부에서. 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금 증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킨다라는 계획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0: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은 뭐 일시적인 안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긍정의 효과라면 예.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한도를 10% 줄이겠다, 보유세도 올리겠다. 2027년에 이제 파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1: 네.
0: 그럼 어떤 분들이 파냐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고령자들, 현금 동원 능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항상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면 매매, 그러니까 네. 감당이 안 되는 분들, 네. 고령자들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면 그 집을 누가 사느냐. 뭐, 대출이 2억 나오거든요. 25억 이하는.
1: 현금 부자들이.
0: 그러면 부잣집 자녀들이 네. 삽니다. 사면 토지거래가죠. 입주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럼 세입자는 또 튕겨나가게 되죠.
1: 아, 그래서 또 전월세난으로 가는
0: 그러면
1: 거네요.
0: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감당할 능력은 되는데 굳이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거주를 선택합니다.
1: 네.
0: 비거주였는데 거주하게 되면 또 세입자 또 튕겨나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비거주인데 계속 비거주 할 건데 세금은 올라가. 이제 전가를 합니다. 전세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다 종합해보게 되면 세입자는 그냥 다 튕겨나갑니다. 올려주든지 튕겨나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세입자한테 줍니다. 너 많이 올릴래? 나갈래? 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책이 정부가 세입자 특히 무주택 세입자를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0: 어떤 고리를 하더라도 강남에 매물이 나와도 세입자들은 팔리면 산 현금 부자집 자녀가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어떤 신고도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전월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전월세는 아닌데 또 사야 되겠죠. 근데 뭘 살까요? 20억 넘어가 네. 20억 이하는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20억 이하가 타깃이 됩니다. 야 20억 이하로 가야 돼. 이제 룰이 20억 이하가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럼 20억 이하로 들어오죠. 고령자 집 팔았죠. 집 판 사람이 계속 무주택으로 있을까요? 뭐라도 사야 되잖아요. 뭘 살까요? 고가 주택
1: 뭐,
0: 사면 또 세금 맞으니까
1: 네.
0: 강남 집을 팔면 강남 집을 네. 파신 분들은 마포나 성동이나 서대문이나 네. 이런 데 하나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서울을 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수도권, 경기, 인천까지도 저는 순회 공연을 그래서 정부가 한번 골고루 올려주려고 네. 이런 치밀한 작전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네,
0: 이게 부작용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긍정의 네. 효과는 강남권은 내년까지는 좀 안정이 될 것이다.
1: 아니, 뭐 거기는 안정이 되든 말든.
0: 저는 강남에 살 돈도 없기 때문에
1: 네.
0: 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니까 관심 대상에 벗어나고 우리 서민들 신혼부부들이 네. 갈 수 있는 20억 이하 시장들은 여전히 앞으로 더 불안할 가능성도 높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면 공급 대책도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세입자 주거 안정 제가 대토론회 때도 질문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제가 추론을 좀 드리면요. 예. 이 강남은 셧다운이고 제가 볼 때
1: 네.
2: 셧다운 갈 것 같고 좀 특이한 현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 아는 지인들이 친구도 몇 명 있고 다 지금 서울을 귀환 작전을 펼치시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면서
1: 예.
2: 뭐 자식이나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넘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딱 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할 계획이 없었어요. 없는데 들어가야 돼 지금 그죠?
1: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 그러면 이제 들어가니까 네. 그분 나오는 분들도 소장님 말도 튕겨 나왔어. 어디를 가요? 말씀대로 리무브 해야 돼요.
1: 네, 네.
2: 그러면 이제 대 어떤 교류 뭐 대민족의 의도는 아니지만
1: 커머던스의 시대가
2: 이상한
1: 이제.
2: 어떤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질 네. 거를 정부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하나만 좀 더 여쭤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덜 똘똘한 채 강남 서초를 타겟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다 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0: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세제 정책이 효과를 먹히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급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집을 안 사고 어우, 세금 올라간다는데 잠시 관망해야 되겠다. 전세 월세에 머무르거나 집을 판 사람이 전월세에서 숨통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판이 깨져버렸잖아요. 네.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게 매물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매물 없고 전세 월세 가격 올라가는 판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세입자들도 이제 사야 될 거예요. 이거 안 사고 전월세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서 전제 조건이 공급이 충분히 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너무 물론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또 조바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많은 정책은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감내해야죠. 그래서 일부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큰 이익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되는데 이번 정책에서 우리가 얻을 거는 과연 뭐가 있을까? 증세?
1: 네.
0: 그것도 저는 세금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느냐 한 2, 3조 정도밖에는 안 늘어날 것 같거든요.
1: 뭐 국가 단위에서 보면 푼돈이죠. 그거는.
0: 그러면 초과세수가 지금 50조 내년에 100조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푼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세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진짜 공정과 정의 우리가 잘못된 조세 제도를 개편을 하려면 테이블을 다 올려놓고 모든 걸 다 밸런스를 맞췄어야죠. 취득세는 좀 내린다든지 뭐 양도세도 다시 조정 양도세 구간이라든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싶으면 불합리하면 폐지라는 대신에 기본공제 우리 양도세 비과세를 네. 12억에서 20억으로 해주고 누진세율 구간 또 20년 동안 안 올린 거 현실화 해주고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내용 보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매물 나오게 하려고 또 강남 좀 안정? 그래서 너무 강남만 좀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강남에서 이제 고령자들이 파는 급매물을 더부잣집 자녀들이 급매로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 뭐 주거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저는 피토하신 줄 알았어요. 사자후를 들어봤는데 소장님 보내드리고 자 이제 교수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안 가셔도 돼요? 좀 더 계시겠답니다.
2: 교수님 다음 방송이시니까 보네요.
1: 아, 그러신 것 같은데 괜찮대요.
0: 보고 가도 됩니다.
1: 네. 자 그런데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공급 과잉이라 공급 문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그걸 또 이제 사자후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2: 저는 최근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온 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계속 예. 여러 경로 우리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공급 하나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부동산 30년 했고 우리 소장님도 지금 몇십 년 하셨는데. 주택 경제학이라고 미국에서 따로 있습니다.
1: 예.
2: 거기서 뭐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저도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 세제로 과연 주택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때 제가 일단 약간 예. 멘탈이 역시 공급이 기본이구나.
1: 아,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2: 아니, 그럼요. 그래서 그 예. 하버드대하고 예일대가 두 박사가 모여가지고 하도 이게 세제로 안 잡히니까 맨하탄이 아시잖아요. 집값 비싼 거 우리나라 비슷하죠. 서울하고. 거기를 갔다가 몇 년을 자꾸 그 세제 규제 제트기 나온 걸 가지고 다 한 거예요. 해보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뭐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세 정책은 무조건 조세 귀착 현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조세 전가라는 단어의 개념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1980년 초에. 거기 네. 그때 이미 도시였어요.
1: 네.
2: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미 다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취임하면서부터 공급부터 발표하고 네. 진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공급지가 많잖아요. 3기 신도시. 이거 네.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증 네. 타임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추석 전에 보통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공급대책을. 지금 따끈한 게 없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거 나오면 그나마 숨 쉴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아마 제가 길거리로 나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국민들 세금으로 네. 신도시 땅 보상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싸게 분양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거기서 왜 장난을 네. 칩니까 정부가? 그거를 제가 이제 포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짜 분양가 상한제예요. 박근혜 네. 정부 때 그게 만든 거예요.
1: 네네.
2: 왜 시세 올라간 거 따라가지고 분양가를 청년들하고 매기는 명분이 그거예요. 임대주택 짓는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공급 진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서 서리풀 지구하고 그린벨트 뭐 얘기 나왔는데 이거 발표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무주택 서민들은 그거 없이는 지금 이번 대책은 제가 볼 때 정말 시장 잘못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공급 대책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공급 대책은 별로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간략하게. 뭐 이번에 효과 있을 대책 나올 걸로 보십니까?
3: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틀리길 바라는데 저는 네. 이게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되고 하나를 알면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벌써 공급 대책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맞지. 처음 발표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135마로로 가면서 이제 배가 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180도 전환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왜 대책 내용 보면 보도자료 양식도 똑같아. 거의 숫자 장난이거든요.
1: 맞아요.
3: 그래서
1: 네.
3: 숫자 장난을 버리고 진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낸다면 국민들이 이거 뭐지? 야 이거 한번 봐. 네. 라는 기대를 그렇지. 가지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또 몇만 호의 유유부지 뭐 신규 택지 발굴 나오면 끝납니다. 그거는 볼 필요도 없고
1: 작년에
3: 그거 나올 때는 네. 방송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작년에 그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다가 네. 집값이 폭등을 했었죠.
2: 폭등해서 제발
1: 이런 거는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한문더 명지대학교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위 폭염 경보인 폭염 중대 경보는 서울 전역까지 확대됐습니다.
5: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어섰는데요.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도심 곳곳의 열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정오 무렵 서울 광화문 광장. 숨막히는 폭염 속 YTN 취재진이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에 타고 서울 도심의 열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차량 외부에는 각종 기상관측 장비들이 설치돼 있고 내부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기온과 노면 온도, 습도 등의 관측값이 1초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관측 지점은 광화문 광장. 빽빽한 고층 건물의 도시 열섬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살수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더해져 지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불과 2, 3km 떨어진 남산 산책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33.6도까지 낮아졌습니다. 나무 그늘이 강한 햇볕을 막아주고 증산작용으로 주변 공기까지 식혀주면서 도심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강 위는 어떨까? 강한 햇볕을 그대로 받는 한남대교는 지면 온도가 51도까지 치솟았고 이동 중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제 서울 최고 기온을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기상 관측 장비는 어제도 39도를 기록했고 학교 앞 노면 온도 역시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심과 녹지, 그늘과 아스팔트에 따라 열기의 양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8: 서울 안에서도 이제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가까이에 있는가 그리고 또 지면 피복 상태가 아스팔트 비율이 더 높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온도가 다양하게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7: 한낮에는 기온뿐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바람이 백두개 대간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 폭염이 확대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8도, 경기 김포와 부천, 하남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도 넘는 더위에 시달렸던 영남권은 밀양이 35도, 양산이 34도 정도로 더위가 한결 잦아들겠습니다. 서울에 1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찜통 더위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5: 늦은 밤에도 야외 수영장과 영화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9: 가파른 미끄럼틀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아이들. 수영장에 풍덩 빠지는 순간 찌는 듯한 더위도 금세 사라집니다.
10: 근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녁 먹고 아들하고 아들 친구들 같이 나왔는데 너무 즐거워하고
11: 친구랑 저 물 뿌리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하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12: 워터 슬라이드요.
13: 워터 슬라이드.
9: 도심 한복판에 마련된 야외 수영장은 늦은 저녁에도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 수영장에서만큼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열기를 식힙니다.
14: 너무 더워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물에 들어오니까 아 오늘이 폭염인 것도 모르고 너무 시원하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9: 밤까지 이어지는 더위에 서늘한 실내를 찾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영화관과 음식점이 함께 있는 복합 쇼핑몰은 인기 만점입니다.
15: 일단 시원하고 그리고 밖에 안 나가도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9: 한 손에는 팝콘을 들고 영화 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 시원한 액션 영화를 보며 더위까지 날려버릴 생각에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6: 좀 바람도 쐬고 시원한 데도 좀 있고 하다가 스파이더맨 개봉했다 그래서 영화 보러 왔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무더위 잘 날려보내세요.
9: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밤이었지만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열대야를 이겨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극한의 열대야가 전국에 몰아치면서 밤사이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5: 한순간에 불가마로 변해버린 집안, 밤을 지새워야 했던 주민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7: 아직 잠들긴 이른 시간이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시흙처럼 어둡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섰고 일부 세대는 촛불만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70여 세대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18: 너무 더웠죠.
1: 네. 선풍기도 응. 없고.
18: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봐요. 물도 안 나와요.
17: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건데 하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날 주민들은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19: 주차장 곳곳 이렇게 시동 걸린 차들이 보였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복구만 기다리던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러 차량으로 피신한 모습입니다.
17: 손 선풍기에 부채질로 버텨봤지만 역부족. 당장 복구가 어렵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주민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도서관과 여성회관에 머물 곳이 마련됐지만 당장 씻는 것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일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20: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여기서 기어이 작았다 그래가지고
1: 내일 네. 출근하셔야 되지 않아요?
20: 저 출근은
1: 아니 뭐 씻는 것도 문제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20: 목욕탕 가야죠 아침.
17: 비슷한 시각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가 끊겨 1,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충남 천안 신방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전기 사용량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복구를 마칠 때까지 600여 세대가 밤을 설쳐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
6: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쪽방촌 주민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 에어컨도 없이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무더위 쉼터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1: 좁은 통로를 따라 쭉 걸어 들어가니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내부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지만 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한 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2: 가장 불편해 뭐 이제 사는 게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또 이게 이제 여름 되면 여름처럼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또 힘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사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불편해요.
21: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다 보니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주거 이전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2: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또 3,400도 보증금 걸고 들어가려니까 돈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철거되면은 이제 철거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1: 더위를 참다 못한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로 몸을 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얼음물도 마실 수 있어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0: 무더위 쉼터가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는 좀 동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21: 대전시는 제9호 기금으로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지급했습니다. 민간단체의 후원도 이어져 얼음물과 손선풍기, 즉석식품 등 폭염 대비 물품도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냉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빨리 무더위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고된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6: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3: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2: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3: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2: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3: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2: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 권리는 키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하고 국민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5: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의 참석이 예정된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제 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어떠한 변명 없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황스럽지만 지금은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이 지옥도에 빠지고 있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뉴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뉴하.
4: 네, 대표님. 아까 네. 혹시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3: 아니에요. 제 목소리예요.
4: 아니죠?
3: 예, 제가 하겠어요. 7735님도 대표님 오프닝 때 성대모사 하신 거죠? 장동혁이랑 똑같아요. 뭘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봉창님이 소장님 네. 머리가 내 머리와 똑같아요. 우와. 아 반백이세요? 아 해남이라고 그렇게 아까 쓰셨던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에도 저희 아침에 뉴스 명당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정윤경 기자님 인기가 높아서 이런 거예요.
4: 아닙니다.
3: 제가 이제 국회 아는 후배들이 많은데 네. 정윤경 기자님 뉴스 브리핑을 들으면 딱 네. 그날 이슈가 정리가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 감사합니다.
3: 제가 국회 보좌진 대상으로 네. 강연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때 오세요.
4: 알겠습니다.
3: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세제 개편안 총정리입니다.
3: 네, 이번 개편으로 실제 사는 집, 그렇지 않은 집의 세금 차이가 얼마나 벌어진 겁니까?
4: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랑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 면 약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 네.
4: 다만 이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3: 네.
4: 시가 20억 원을 좀 넘는 집에는 실제로 살면 종부세 사실상 0원에 가깝지만요.
3: 네.
4: 직접 살지 않으면 약 185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3: 1년에.
4: 네. 네. 시가 30억 원짜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했다면 종부세 약 7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3: 네.
4: 같은 집을 한 10년 정도만 갖고만 있고 또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약 425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값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내가 사는 집인지 혹은 투자용으로 들고 있는 집인지까지 세금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3: 그런데 바로 걱정이 되는 게
4: 네.
3: 전세나 월세 구하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다 막 그런 걱정이 드는데
4: 맞아요.
3: 그렇다고 실거주 1주택자는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죠?
4: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중간 가격대 실거주자 부담은 좀 덜고요.
3: 네.
4: 초고가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다시 세금을 좀 높이자 이런 얘기인데
3: 네.
4: 정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시가 20억에서 30억 원대 실거주 주택은 종부세가 좀 줄어들고요. 30억에서 40억 원대는 세금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34억 원 정도를 넘기 시작하면 현행보다 세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거주만을 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세해주는 건 아니고요.
3: 네.
4: 일정 가격을 넘는 이 초고가 주택은 다시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 하여튼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4: 네.
3: 다주택자는 기본공제도 좀 줄어든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과세 대상이 되면 9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 원 정도를 더해주는데 보유한 집에 한 채도 살지 않는다면 4억 원만 공제받고요.
3: 네.
4: 내 주택이 실제 거주용이라면 최대 9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어도 저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게
4: 저도요.
3: 이런 집에서 안 살고
4: 저도요.
3: 뭐 저 일산에 살고 있고 가격도 낮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올해 보유한 데 따른 세액공제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 세액공제도 좀 오래 갖고 있었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걸 네. 좀 더 따지게 된다 이렇게
3: 네.
4: 보시면 되겠는데 2027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3: 네.
4: 보유기간 공제랑 거주기간 공제 가운데 더 높은 걸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 아예 없애고 거주기간 공제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하는데 다만 고령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3: 네.
4: 거주기간 공제랑 합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3: 네.
4: 대신 공제액은 한도를 둔다고 합니다.
3: 집은 있지만
4: 네?
3: 소득이 적은 고령층은 세금 낼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4: 그러니까 그렇죠.
3: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강남에 3, 4억짜리 집을 샀어요.
5: 네.
3: 3, 40년 후에 이게 3, 40억이 됐어.
5: 맞아요.
3: 근데 나는 수입이 뭐 없어, 별로. 연금 뭐 한 2, 300만 원 나와요.
5: 네.
3: 근데 이렇게 세금 때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낼까? 이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5: 네, 그런 이제 현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제도도 나왔는데 네. 이런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확실히 확대된다고 하고요.
3: 네.
5: 종부세 당장 내지 않고 집을 팔거나 또 상속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소득 기준 지금보다 천만 원씩 더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네.
5: 특히 65세 이상이면서 또 그 집에 10년 넘게 거주를 했고 보유세가 연소득의 10% 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득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3: 네.
5: 집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이런 고령층에게는 숨통을 좀 튀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좋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합니까?
5: 네, 이건 이제 집값, 부부 나이 그리고 또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3: 네.
5: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모두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3: 네.
5: 반대로 1세대 1주택자로 신청을 하면 14억 원 공제에 더해서 연령과 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 네.
5: 그런데 이제 부부 상황에 따라서 좀 계산서를 좀 비교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세부담을 높이면
5: 네.
3: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우려가 바로 그 지점인데
3: 그래요?
5: 이 집주인 늘어난 이 종부세 부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좀 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3: 네.
5: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세금이 결국 무주택 세입자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함께 네,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5: 이 정부는요, 시가 30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은 세부담 줄고 또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 중이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3: 네.
5: 그런데 세금은 집주인에게 매겨도 청구서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7시간이 넘는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고
5: 네.
3: 부동산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네요.
5: 네, 맞습니다. 귀국 직후에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을 했고요.
3: 네.
5: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 부동산에 대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자들한테도 구체적인 질문 던지면서 좀 난상 토론 벌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에 2022년부터 지속됐던 이 주택 공급 부진이 결국 공급 절벽을 낳았고 이걸
3: 네.
5: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물량과 속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5: 네.
3: 댓글로 승일이님이 다주택자입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제발 팔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전반적으로 우리 정윤경 기자님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저는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5: 저도요.
3: 딴 나라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러한
5: 네.
3: 세제 개편에 해당을 받는 적용을 받는 뭐 가구 수?
5: 네.
3: 그러니까 몇만 가구? 뭐 몇십만 가구인지 혹시 아세요?
5: 제가 취재를 해서 내일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5: 출장비가 2억입니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출장을 지방선거 전에 다녀왔는데
5: 네.
3: 8박 10일 일정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이 얘기죠?
5: 네, 그렇습니다.
3: 네.
5: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했던 이 정당 회계 보고서를 보면 장동혁 대표의 일행이 미국 방문에 총 2억 597만 원이 사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 여행사에 지급했던 이 항공료, 숙박료가 1억 6천만 원이 좀 넘고요.
3: 네.
5: 식비를 비롯한 현지 체류비가 한 4,200만 원 정도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원래 대표단 방미 일정이 한 4일 정도로 계획이
3: 맞아요.
5: 됐었거든요. 그런데 장 대표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사흘 먼저 출국을 하고 또 사흘 늦추면서 귀국을 그러면서 8박 10일 일정으로 늘어났는데 이 회계 보고서에도 이 과정 에서 4천만 원이 좀 더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정산 과정에서 3,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면서 이 최종 사용액은 2억 597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보다 일정 좀 길어지면서 비용도 함께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해명은 뭐예요?
5: 일단 비용만 보고 좀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3: 네.
5: 과거 사례도 함께 봐달라 이렇게
3: 오.
5: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훈 수석 대변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방미 예산 이란 전쟁으로 지금 항공료 물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예전 지도부 때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정이 늘어난 부분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장동혁 대표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서 최대한 예산 아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과거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 2023년 당시에 김기현 전 대표의 5박 7일 방미에는 2억이 좀 넘게 들었고 아마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김무성 전 대표의 8박 10일 방미에도 약 2억 넘게 사용된 걸로 파악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3: 그때 또, 김무성 대표 방미 네. 때 저는 안 갔었고요. 그런데 네. 김기현, 김무성 요 전직 당대표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당시에 정 관계에 주요한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격인 그 민주당, 공화당 원내대표들 다 만났고요. 부장관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차관복급 인사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5: 아무래도 이제 비용 논란이 커지는 게 단순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짚어주셨던 이 성과랑 같이 그러니까요. 겹치면서 문제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3: 아니 그 당대표 이런 분들 공식적인 활동하는 거 돈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쓰라고 뭐 당비도 받고 경비가 있는 거죠. 근데 성과를 냈어야지 차관복권 만나가지고 성과라고 하니까 방미 비용 가지고 뭐라고 한 거죠. 김기현, 김무성 전직 당대표 때 이거 방미 비용 얼마 썼어? 이렇게 논란된 적 없잖아요.
5: 그렇죠.
3: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직접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5: 네, 제가 당시에 이제 방미 일정에 함께 했던 이제 한 인사를 직접 취재해봤는데 핵심은 미국에 간 것 자체보다 일정을 늘린 게 패착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사는 이제 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2박 4일 정도로 깔끔하게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마지막 귀국 날에 함께 간 의원들이 장 대표한테 같이 귀국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항까지 갔는데 장 대표가 미국에 더 남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장 대표한테 미국에 더 남자고 권유했던 사람이 혹시 김민수 최고위원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3: 네.
5: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면 미국에 갈 수는 있었는데
3: 그렇죠.
5: 일정이 좀 길어지면서 얻은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졌다.
3: 네.
5: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 그때 누구 만났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예? 장동현 대표 누구 만났는지 얘기 좀 해줘보세요.
5: 미스터 뒤통수.
3: 네. 뒤통수 만났어요. 그리고 인터뷰하신 그 인사가 누군지는 저는 좀 이제 알겠습니다.
5: 아, 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하여튼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5: 초박빙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3: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정청 내 김민석 후보의 초접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5: 네.
3: 결국에는 다음 주 뭐 수도권, 호남권 여기서 갈릴 거라는 전망이 많죠?
5: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핵심은 호남이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라는
3: 그렇죠.
5: 건데요.
3: 네.
5: 이번 주말에도 인천, 제주, 뭐 대구, 경북, 강원 이런 순회 경선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역의 권리당원을 모두 합쳐도 전체의 11%에
3: 네.
5: 불과하다고
3: 네.
5: 합니다.
3: 네.
5: 이 반면에 호남 권리당원은 51만 명이 넘는데요.
3: 네.
5: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 정도가 호남에 몰려있다 이렇게 봐도
3: 33% 뭐 그 정도 되는 건데요.
5: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영향력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좀
3: 그렇죠.
5: 수치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그래서 각 캠프도 지금 주말 경선 결과 무조건 중요하긴 하지만
3: 네.
5: 진짜 승부는 다음 주 호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 네.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는데 후보들도 일제히 호남 표심 잡게 나섰어요.
5: 네.
3: 어떤 전략이에요?
5: 먼저 정청래 후보는요. 바람론 이걸 내세웠습니다.
3: 바람.
5: 네, 첫 주말 경선에서 근소하게 좀 앞섰잖아요.
3: 네.
5: 그래서 노무현의 바람이 조직을 일으켰듯 이겼듯 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 이렇게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요.
3: 네.
5: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세도 함께 이어갔는데 2002년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떠났던 이 이력을 좀 거론을 하면서
3: 네.
5: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네.
5: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국정 안정론을 좀 앞세웠는데
3: 네.
5: 전북이랑 광주 돌면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인사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 네.
5: 그러면서 이 명청 갈등 이런 게 길어지면 대통령 레임도 올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네.
5: 이 송영길 후보는 사실상 호남 올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3: 본인도 호남 출신이라서.
5: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대부분 호남에 머물면서 막판 뒤집기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도입된 게 선호 투표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언급하면서 송영기를 찍어도 사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0: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세요.
0: 아유, 아침부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해요. 그 지난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1: 예, 뭐 금방 소문나더라고요.
0: 예, 어떤 자리였고 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전에 어떤 이렇게 대단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뭐 모여라고 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선배 의원님께서 그냥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오라고 해서 이제 편하게 간 자리고 사실은 안에 분위기도 뭐 이렇게 무슨 의례적인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를 사전부터 가지고 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0: 누가 이거를 그러면 모임을 주도하신 거예요? 어떤 분?
1: 그게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방송에서는 특정인 이름이 자꾸 올라오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그래요? 저도 정확히는 누구라고는 말씀을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하여튼 어느 선배 의원님께서 오시라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명단도 벌써 뭐 언론에
0: 나왔어요.
1: 다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0: 그 이제 선거에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뭐 그런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1: 그날 이렇게 오신 분들 구성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하셨던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많이 오셨고 또 그 김두겸 시장님이나 박경 시장님이 네. 오셨던 걸로 봐서는 대충 좀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그렇게 뭐 굳이 의미 부여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0: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지방선거 등에서 유세를 네. 하면서 네.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막 이러한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좀 느끼세요? 네.
1: 첫째, 저는 뭐 이 말씀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누구한테 국민 자꾸 분명히 물으면은 네. 뭐였지? 세월이었나? 아니면 뭐였나? 뭐 이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 재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뭐 이렇게 의원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또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선거 후에 뭐 이렇게 편한 자리 가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꼬아서 보는 게 시장이 좀 왜곡되신 거 아닐까.
0: 제 마음 삐뚤어졌나요?
1: 아니, 뭐 앵커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네, 말씀 전하시니까 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글쎄요 대통령께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굳이 내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0: 네.
1: 그리고 뭐 딱히 주신 말씀을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냥 덕담 정도 네.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국민들 목소리 잘 담아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덕담이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0: 뭐 근데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고요. 그거는 판결을 뭐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이랑
1: 대법원 확정 판결요. 네. 그거 글쎄요.
0: 아니 우리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1: 제가 판사 출신이긴 한데 네. 그 법원의 판결이 왜곡되고 절차가 함부로 되는 것을 가장 제가 못 모아서 법원 안에 있을 때 가장 심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0: 그러셨어요?
1: 네. 그리고 네. 법원이 정치화되고 또 국제인권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그 구성원들이 법원을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법원의 정치적 공정성, 정치적 그 진공 상태를 굉장히 정치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목소리 높였던 게 2018년부터 네. 네. 목소리 높여왔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네. 글쎄요. 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이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은 삭듯 동의는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랬으면은 저도 왜 이런 말씀 드냐면은 네. 그 누구보다도 법원의 구성원이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법원이 하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제가 방어하고 법원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0: 법률가들이 특히 법원의 구성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구성원 사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된 판결을 하는 걸 보고
1: 네.
0: 저도 그 마음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배신감이 많이 들어서
1: 네.
0: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법원의 판단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가 당당하려면요.
1: 네.
0: 정치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1: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반박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건 나중에
0: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나중에 한번
0: 네. 법원에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좋아요. 그래서 예. 나중에 한번 그 의원님 스튜디오에 예. 나오셔서 요 아이템 가지고 한번
0: 예,
1: 얘기를
0: 예,
1: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예, 말씀을 드리고요.
0: 예, 예, 예.
1: 그 의원님 지난주에 21일 필리버스터 발언하셨잖아요.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0: 예, 예, 예.
1: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예. 법무부 장관에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가 좀 나왔는데 곧 뒷얘기나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해주세요.
0: 그 사실은 네. 그 부분은 내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사적 대화가 이렇게 공공에 노출되는 게 좀 부적절하고 저도 뭐 변별력이 없는 사람 하나인데 그게 노출돼서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장관님한테 조금 죄송하긴 한데 당시 상황은
1: 네.
0: 그 제 소위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길래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게 비공개 회의였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약간 그 긴장도가 좀 낮춰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자질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까지도 장관이 하실 정도다라는
1: 네.
0: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무리 비공개지만 뭐 다 흘러나가는 모양입니다. 뭐 이번에 아까 또 그 저기 모임도 흘러나가듯이 그래서 결국 뭐 사적 대화가 공중에 노출돼서 좀 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의 의중은 저는 뭐 장관님의 사의 표명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굳이 그게 뭐 당시 저하고 했던 대화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1: 네.
0: 그 다음에 그동안 장관께서 이렇게 그런 논의에서 심지어 차관까지도 제가 왜 이 개정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선뜻 이렇게 답을 못했던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면은
1: 네.
0: 뭐 의사표시는 다른 형태로 많이 하셨다. 그리고 굳이 그때 당시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가지고 대단한 의미 부여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스탠스가 민주당과 조금 좀 다르니까 요 잘했다라는 이 워딩이 상당히 좀 다르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화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의 안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0: 아이 그게 뭐 충분히 인풋을 갖추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좀 죄송해서
1: 예.
0: 필리버스터 과정에 그 저기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길래 잠시 언급하셨 송구하다는 말씀 정도 드리려 했는데 뭐 그 이렇게 손짓으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1: 예, 이해해 뭐 이렇게 좀
0: 예,
1: 서로
0: 예.
1: 느끼셨군요.
0: 예.
1: 결국에는 이 형소법 개정안이 됐잖아요. 뭐
0: 예,
1: 여러 가지
0: 예.
1: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은 청와대로 향했고 거부권 행사라고 요구를 했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겠죠?
0: 제로라고 보죠.
1: 제로죠.
0: 아니 그걸 거부권 행사하면은 굳이 이 법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1: 네.
0: 몰아붙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전에 형소법을 노무현 대통령 때 개정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때 사개 추이 만들어가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한번 한 적인데 그때도 그런 큰 위원회를 만들고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에 뭐 민주당만 진행한 걸로 5주 그다음에 우리 당이 들어가고 나서는 3박 4일 만에 바뀌었는데
1: 네.
0: 이게 그렇게까지 무슨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번개불에 그렇게 가지고 원래 안 벗기지만 이거는 번개불보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두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민주당 극렬 지지층들 복수심을 위한 거다라는 입법 복수심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피하기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진들이 있는 겁니다.
1: 네, 근데 당으로서는 좀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워낙 그 의원분들 숫자가 적으니까 밀어붙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규탄대회하고 본회의 뭐 불참해버리고 요 정도의 투쟁 수단밖에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물론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뭐 정상이 아니지 무력감을 느끼는 건 맞는데,
1: 네.
0: 근데 그게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다수의 횡포를 하는 게 그게 공화정은 아닙니다.
1: 네.
0: 민주공화정은 아닙니다.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고 그리고 그 전제로 대화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무시하면은 결국 제가 필버스트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수치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로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결국 다수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1: 네.
0: 표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아까 박 대통령 말씀 잠시 드렸는데 박 대통령께서도 뭐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더라도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국민 개개인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렇게 그러한 목소리를 전할 힘조차도 없는데 의원들은 그나마 그러한 목소리라도 낼 수 있으니 계속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민들이 알아가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1: 결국 뭐 2028년 총선 때 민주당이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심판받을 거다. 국민적인 판단받을 거다라고 예상하세요?
0: 그 국민들은 뭐 표로서 최종적으로 외관상 드러나는 그 심판을 그때 하실 겁니다. 하실
1: 네.
0: 거고 국민들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아니면은 이런저런 여론 형성으로 아마 그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뭐 여론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등등을 통해서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판단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단지
1: 네.
0: 예, 여당이 외면하고 있을 뿐인 거죠.
1: 네.
0: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서.
1: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막바지 논란이 많이 됐던 공소기각 조항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 재판 염두에 안 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예.
1: 뭐 소위에서 9차례나 뭐 논의를 했어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은근슬쩍 갑자기 야밤에 끼워넣었다. 이렇게
0: 예.
1: 좀 보도가 됐었잖아요.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신데 실질적으로
0: 예.
1: 어떻게 좀 이 부분 살펴보고 계세요?
0: 자, 그게 회의 속기에 통지를 대개 보면은 몇 시간 전에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현장에 가면 엄청난 자료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직전에 회의 주제를 안건을 바꿔칩니다.
1: 네.
0: 그리고 토론을 우리가 끝까지 참여를 하죠. 끝까지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든 말든 결국엔 표결로 들어갑니다. 그럼 표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의 의미로 나오죠.
1: 네.
0: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갑자기 안건이 바뀐다거나
1: 네.
0: 등등.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박 4일이지 않습니까?
1: 네.
0: 결국에는 97개 조문, 그 97개 조문을 개정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제발 조문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라고 했는데
1: 그래요?
0: 전혀 그 시간을 안 주고 몰아붙였거든요.
1: 결국에는
0: 우리가 조문을 검토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1: 뭐라고 보세요?
0: 그 사정이 방금 말씀하신 공소기각이 또 그중에 하나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 네.
0: 개별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나가겠지만은 그런 와중에 공소기각 사유도 집어넣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1: 왜 넣었다고 보세요?
0: 왜 넣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좀 이게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나라의 국시가
1: 네.
0: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가 돼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드렸는데
1: 네.
0: 모든 게 지금 대통령 사법 리스크 내지는 그거의 전제로 당권 획득을 위한 전당대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서 국정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원내수석 대변인이시니까요.
0: 예.
1: 저희가 또 당내 현안에 관해서도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0: 예예.
1: 그 당에 계속 논란되는 게 징계 논의잖아요. 좀
0: 예.
1: 뭐 속도 조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원내대변인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게 원내 집행부의 의견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런 답은 이제, 그래서 항상 제가 전제를 답니다. 제 개인적
1: 개인적인
0: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뭐, 세 분,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슨 사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분, 뭐, 다한분한분 만나 뵈면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뭐,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이미 당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은,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 분을 무시하고, 다른, 그러니까 여당과, 오히려 여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좀 다른 시기에 표결을 해달라라고 얘기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권영진 의원님은 실제 폭행이라는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우리 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의 선거를 지원했다라는 것 등등. 그 사유가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뭐,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당의 기강을 너무 무너뜨리는 거라서, 다만 이제, 우리 당내 어떤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또 그게 행위에 적정한 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덮고 넘어간다. 뭐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좀 중징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0: 제가
1: 드세요?
0: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 의원님께서
0: 무조건
1: 생각하시는 적정한 양정은 뭐예요?
0: 그거는 결국에는 윤리위원회나 아니면 당무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제가 중징계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그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뭐 계속 저는 절차의 공정성 이걸 모든 그 법률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내 문제라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배지 달기 전인 일이지만 장동윤 대표 4월에 방미했었는데 아니 부차관복급 뭐 사람 만나는데 2원 600만 원쓴거 너무 많이 쓴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조금 전에도 그 저기 말씀하시대요 보니까 근데 라디오 방송 아니 조금 전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당을
1: 저요?
0: 그렇게 미 아유 예
1: 저
0: 우리 당
1: 안 미워요.
0: 아니 그 제가 그래서 그 사이에
1: 신한국당 출신인데.
0: 잠시 아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잠시 찾아봤는데 원식 대표 국회의장 그 올해 네번 나가셨고요 지금 그 전반기에만 네번 나가셨고 일본 가는데 2박 3일 아 3 2박 3일 가셨네 2박 3일 가는데 3억 1,700만 원입니다 일본 가는데. 예, 뭐, 11억 이상 등도도 있고요, 원식 회장은. 그리고 횟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뭐, 한 1년 정도만 만에. 근데 이걸,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성적이 뭐냐, 실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해외 순방을 통한 실적은, 그렇게 순간에, 그, 바로 보이듯이,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뭔가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가 눈에 보이고 그렇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아니,
0: 관계를
1: 그래도
0: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무언가 이렇게 앞으로 공감대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그리고 뭐 가서 보니까 본인 자비로 가지고 뭐 햄버거 먹고 이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뭔그 야당 소수 야당이 넉넉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당이 지금 장동현 대표 들어오고 나서 뭐그 당원이 몇십만이 늘었죠. 늘고 1,000원씩만 해도 꽤 금액은 될 겁니다. 당비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1: 많죠.
0: 그런 사정들이 있어도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자비로 햄버거 먹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에 다른 사안들하고 다 비교해 보면은 그걸 그렇게 비교할 일인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는.
1: 햄버거는 자비로 먹고 만찬은 당의 공식 비용으로 쓰고 뭐
0: 아니 만찬은 당연히 그 만찬 행사는 공식 행사면 당연히 당의 비용으로 그 공식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아니, 의원님 근데 그 비판의 관점은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데 가서 상징적으로 남은 게 그냥 차감 복급 인사의 뒤통수 사진 이게 그냥 남아 아, 그게, 있어서
0: 그 그것도 그렇게 들고 싶은 분들 표현이지 사실은 소수 야당 당 대표가 가서 어떻게든 그 미국하고 미국 그 정가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뭔가 공감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나
1: 의원님 조금 좀 높은 사람들하고 만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해요. 그렇죠?
0: 아 그래야 그러고 싶었겠죠. 그 뭐 당연히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1: 그렇죠.
0: 좋겠죠.
1: 부통령도 만나고. 그런데
0: 격이란 게 외교란 게 적도 있는 거고 야당 소수 야당 대표가 갔는데 그게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서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바른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뭐 그 저기 정부 인사로 있으면서 한 두 차례 전에 외교 외국 이렇게 출장을 가본 적도 있거든요. 가면은 교민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그 해당 국의 정부 고위 관료들 만나면서 서로 공감대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도 그러려고 지금 외국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부원님 오늘 불편한 질문도 있었을 텐데
0: 이렇게 일차적으로 불편 많이 하네요.
1: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뵐게요.
0: 아, 예,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0: 예, 고맙습니다.
1: 네.
0: 예.
1: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최상위 폭염경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올여름 최고를 다시 갈아치웠고 강남구와 구로구는 무려 39도를 넘었습니다.
5: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더위가 더욱 심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6: 지난 나흘 동안 우리나라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동쪽을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차례로 서쪽으로 번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더위의 무게중심이 옮겨왔습니다. 서울 공식 기온은 이틀 연속 올여름 최고를 경신했고 비공식 기온은 강남구와 구로구 등에서 39도를 돌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 이제는 서울입니다.
7: 저희가 대구에서 놀러 왔거든요. 근데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아요.
6: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 안산과 파주, 전북 전주 등에도 중대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38도, 경기 하남과 오산은 39도까지 치솟을 걸로 전망됩니다. 원인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습한 해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어 한반도 서쪽으로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일주일 넘게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중 열돔에 갇힌 상태입니다.
8: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만 이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역은 폭염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6: 다음 주 초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 당분간 수도권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의 온도가 26도에서 30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역대급 무더위 속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용접하는 공구거리 상인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5: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땀을 쏟아가며 야외에서 작업하는 상인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9: 가게 앞에서 모터를 손보는 상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가 연신 돌아가지만 얼굴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10: 올해가 좀 이번에 더 더운 것 같아요. 뜨거운 작업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좀 피해가면서 조금 하고.
9: 작업 공간과 매장이 대부분 개방돼 있다 보니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11: 이렇게 볕 아래 놓여 달궈진 작업 도구들은 잡는 것만으로도 뜨겁습니다.
9: 푹푹 찌는 날씨에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10: 하루면은 뭐 땀이 막 옷이 팬티까지 다 젖어요. 젖는 거는. 저는 이제 계속 옷도 갈아입으면서.
12: 염분이 부족하니까 뭐 가끔 소금도 좀 먹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죠.
9: 날씨는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건 물론 건설 현장 작업이 줄다 보니 관련 장비나 부품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13: 더우면은 유지를 안 하시잖아요. 뭐 공사현장이라든가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이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은 있다고 봐야죠. 뭐.
9: 건강은 물론 생계도 걱정인 상인들은 기록적인 더위가 하루빨리 가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올해 여름은 열대야 최다 기록에 이어 최고 기온까지 연일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5: 앞으로 얼마나 더 역대 최고 기록들이 나올지 우려가 커지는데요. 과거 기록적인 더위를 남겼던 때와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혜윤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4: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첫 대형 폭염으로 남아있는 1994년. 당시 여름철 폭염 일수는 29.6일, 열대야는 16.8일에 달해 에어컨 보급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극한 더위의 상징은 2018년입니다. 8월 1일 홍천의 기온이 당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폭염 일수만 무려 31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2024년은 밤 더위, 열대야가 지배한 해였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 일수인 24.5일을 기록하며 연평균 기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가장 높은 해로 등극했습니다.
15: 1994년과 2018년의 폭염이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낮 동안의 폭염이 밤 동안에도 이어지며 그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누적형 폭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4: 올해는 양산 낮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인 42.5도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체 폭염일수도 하루가 다르게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에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며 낮의 극한 고온과 밤의 열대야가 동시에 타오르는 복합형 더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더위 지역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 열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16: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꿀떡하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 기후변화 속에 폭염의 양상은 해마다 패턴을 바꾸며 더욱 강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극한의 더위 속에 그제 하루만 전국에서 180명 넘는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5: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두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7: 온열질환 환자가 186명 추가됐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환자 중에 전국에서만 사망자가 2명 보고됐습니다.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입니다.
18: 이게 꽃을 따갖고 와서 보고 힘들게 없어요.
17: 누적 환자는 2,2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뙤약볕 아래 야외 작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공사장 등 산업 현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폭염 속 작업을 통제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267명 가운데 가장 많은 81명이 논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온이 특히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스피커가 달린 드론을 띄워 폭염 속 논밭에 있는 어르신에게 귀가 유도 방송을 하는 지자체도 생겨났습니다.
19: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
17: 또 읍면동마다 한 곳 이상 거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냉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아파트에 거주 중인 370여 세대가 폭염 속 냉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계양여성회관과 효성도서관 등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을 달군 폭염에 피서가 절정기를 맞은 가운데 해변에서는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0: 해경대원이 튜브를 탄 채 떠내려가던 7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합니다.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물살, 이른바 이안유에 휩쓸린 겁니다. 오후 3시쯤 남성은 동해시 한섬 해변에서 120m 떨어진 바닥까지 떠밀렸습니다. 이곳은 구조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 당시 이안유 예측 정보도 가장 높은 위험 단계였습니다. 해경은 피서객 80여 명에게 5차례나 물 밖으로 나오라고 방송했습니다. 남성도 방송을 듣고 육지로 향하려다 이안유에 휩쓸렸습니다.
21: 해안과 이제 평행한 방향으로 이제 물살을 벗어나서 이안유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 스노우클링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5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도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혼자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날씨와 바다 상황은 양호했습니다. 해경은 차가운 바닷물과 호흡 저항에 따른 폐부종, 심장 질환, 과호흡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22: 혼자보다는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안전관리 요원이 있는 배수욕장을 이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 해경은 물놀이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술을 마신 뒤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24: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23: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24: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23: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24: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23: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무회의에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도 처리돼 곧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형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0: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2: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0: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7: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2,800명 넘는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원하면 별도 시험 없이 개청에 맞춰 임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5: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전체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집니다. 정원의 90%에 육박하는 2,567명이 수사관으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분됐던 직제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됩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는 별도 시험 없이 원하면 중수청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이 나눠갔습니다.
26: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5: 본청은 수사 지휘와 감독을, 지방청은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섯 곳에서 생기는 중대범죄 사건을 각각 수사하게 됩니다. 부서는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와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성됩니다. 본청은 396명,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정되는데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수사관이 배치됩니다. 청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검찰청 청사 대신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직제 수사관 임용용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임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7: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이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제약회사들이 힘이 강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FDA에서도 로비 활동이 잘 통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양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은 약물 남용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만 남용될 경우 세균의 면역성을 키워서 다음에는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고 몸속에 좋은 균까지 죽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도 많이 잡수시는데 스트렙토마이신, 젠타마이신, 네오마이신들은 귀 속에 있는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두뇌의 전정기관에도 독성을 일으켜 난청, 이명 또 손을 떠는 수전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이명을 유발하는 첫 번째 범인이 항생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은 혈압약을 대부분 복용을 하시는데 현재 시중에 처방되고 있는 혈압약은 크게 나뉘어서 말초혈관 확장제, 이뇨제 또 베타블라커 계통 약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뇨제를 많이 드시는데 그중 신장이 루프에 작용하는 이뇨제들, 즉 루프란 신장 내에 고리같이 구불구불하게 생긴 부분을 루프라고 합니다. 정상인은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분의 90% 이상이 신장이 근위 세뇨관 그리고 루프 등에서 흡수되면서 다시 몸에서 재활용이 됩니다. 그 이뇨제 중에서 라식스, 뷰맥스, 에데클린과 같은 약약들은 수분이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 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 시 이명이나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료 행위는 인간의 삶의 질과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성한 것입니다. 언제나 신중을 기하여 약을 처방하며 의사는 충분한 의료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드려야 합니다. 또 한약을 처방할 때에도 환자가 최근에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약과의 상호작용도 잘 고려를 하여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오늘까지 다섯 번에 나누어 이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7: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 4부는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뜨거운 이 말 쓰기도 정말 힘드네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가장 핫한 인물과 이슈를 집중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 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네. 덥죠.
4: 엄청 덥죠. 그러니까 해마다 네. 내가 살아온 동안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해마다 경신하고 있어요.
3: 그러네요. 네. 내년이 더 더울 것 같아요.
4: 더 더울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3: 인재 영입위원회 서종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더운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5: 아, 뭐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3: 아니,
5: 건강 어지러워.
3: 건강 챙기셔야 돼요, 진짜. 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라고요.
5: 그러니까 물보다 술을 많이 먹으니까 큰일이에요.
3: 아이고, 술 그만 드시고요.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3: 대변님.
6: 네.
3: 저 좋아요 줍쇼 한 번만 좀 외쳐주세요.
6: 좋아요 좀 주십시오.
3: 줍쇼.
6: 좋아요 좀 줍쇼. 한 2억 정도 써서 미국 같은데 피서 가고 싶네요.
3: 아, 그래요? 좋습니다. 당대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네. 하은기 대변인님.
6: 네.
3: 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정청래, 불경 충청에서 1승씩 가져갔는데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1승씩 가져갔는데 네.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6: 이 아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치를 좀 오래 봐온 분들이나 눈밝은 분들은 상황이 다 정리된 거 아닌가?
3: 끝났다.
6: 예, 네, 김민석 후보로 정리된 거 아닌가?
3: 왜요? 그래도 지금 정청래 후보가 1% 정도 앞서고 있는데.
6: 그래도 약간 앵커께서 이제 속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느끼는데.
3: 눈치챘어요?
6: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충청이나 불경에선 이 정청래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아니면은 그래도 한 7에서 10% 포인트로는 이겨줘야 네. 뒤에 좀 불리한 지역이 가서 이제 좀 상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이겨야 될 지역에서 지금 거의 비등비등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진 거거든요. 이게 과반이 넘어간 상태로 이겨야 되는데 이겨도 근데 과반도 못 넘기고 비등비등하다. 그럼 선호투표제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는 저 결과는 사실상 김민석 후보가 이긴 거예요.
3: 일단 정리됐다라고 평가하시고 네. 김종혁 위원장님
4: 비슷해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먼저 어디를 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판세가 바뀌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기고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3: 네.
4: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한참 지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동마다 자기들이 유리한 동들이
3: 맞아요,
4: 있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보니까 쫙 보니까 아 이 정도 지면 나머지 유리한 동을 까면 우리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
4: 뭐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부울경하고 충청에서는 정 대표가 더 많이 이겼었어야 돼요.
3: 네.
4: 자기 고향에서는 박찬대 후보하고 그 싸울 때는 60몇 대 30몇이었잖아요.
3: 네.
4: 많이 이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졌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겠구나.
3: 네. 어렵다.
4: 들어요.
3: 그냥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현재로서는 그 두 개의 선거구만을 보고 올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3: 서정욱 변호사님.
5: 그런데 이번에는 김민석하고 정청래 싸움이 아니에요.
3: 누구 싸움이에요?
5: 살아있는 이재명과 죽은 노무현의 싸움입니다.
3: 아, 그렇게 봐요?
5: 저는 그래 봐요.
3: 오.
5: 죽은 노무현은요. 인기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3: 네.
5: 제일 인기 좋아요. 좌파에서는.
3: 맞아요.
5: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뚝 급증직하고 있어요.
3: 급증직한 아니고 좀 하락 추세.
5: 하락 추세인데 네. 이게 김민석한테 그대로 가요.
3: 네.
5: 자, 그러면 이게 이번 호남에 2002년에 노무현의 기적이 네. 재현됩니다.
3: 그래요?
5: 그럼요. 2002년에 노무현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0몇 프로 압도적으로 그때 그 한화갑이나 이인재.
3: 맞아요.
5: 전부 이게 그 사람 사퇴했잖아요. 그 이후에.
3: 네.
5: 그게 재현된다고. 이번에 호남에서 김민석 이긴다? 이건 일반적 예측이에요.
3: 네.
5: 그러나 이게 그 호남의 바닥 민심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기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김민석이가 후보가 노무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을 이렇게 짓밟고 버리고 그냥 그때 정홍준 후보로 갔잖아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3: 정청래 후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5: 제가 한 이야기를 아마 한 번 배신자는 또 반드시 배신하면서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호남에서 배신자를 용서할까요? 김민석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번 까보세요. 아니, 광주에 기적이 난다니까.
3: 그러한 분위기라면 고향에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겼어야 되죠.
5: 고향이 무슨 의미? 그분이 그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난 데가 금산인데 네. 원래는 전북당이에요. 전북.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직에 따라서 투표율도 되게 낮았고 위원장들 당임의 조직에 따라가지 고향이라서 뭐 YS 고향이나 DJ 고향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고향이라 해도 이게 충청에서 그 압승은 어려운 거예요.
3: 하나만 여쭤보세요.
6: 제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하는지
3: 아세요? 하나만 여쭤보세요.
6: 아니 그게 아니라 금요일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 이긴다고 고향에서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셔놓고 지금 바로 이렇게 말을 짓고
5: 결국 1%라도 두 군데가 이겼잖아요. 어쨌든
4: 0.9%? 궁금한 게 네. 그 호남 바닥 민심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5: 아, 호남 바닥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싫어하고
4: 그러니까
3: 엄청나게
4: 이쪽을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론조사를 통한 거예요? 오람이. 그럼 어떻게 알아요?
5: 직원들매도
3: 그 우리가 이제
4: 직원들 몇 명을 통해서 호남 광주 민심을 안다고?
3: 18세기 19세기 이후로 실증주의가 있잖아요. 네. 과학적인 데이터로 네.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급전직하고 있다. 호남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걸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좀 객관화된 뭐 증빙
5: 저 어제자 리얼미터만 보시더라도 에이. 이재명 대통령 리얼미터는 꾸준히 하잖아. 에이. 리얼미터 역사상 최저 지지율이 됐고 에이. 부정이 50을 넘었었어요. 에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게 50% 넘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청래한테 덕되고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바타잖아요. 네. 그럼 아마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수도권도 그럴 거예요.
3: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싸움이면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되지 않느냐.
5: 그게 조직력이 거의 당협위원장이 90% 이상 김민석 쪽에 서 있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노골적으로 전북이 김민석 송영길 쪽인데 그런데 정청래가 1% 이겼다는 거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3: 기적이에요?
5: 충남이는 불기 이길 수가 없는 구조 이번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다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쪽에 있는데 솔직히 정청래 지지하는 국회의원 몇 명 돼요? 처음에는 이게 러닝메이트도 못 구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3명이 다 합치면 48%예요. 네. 그리고 최민희가 1위로 달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미. 네. 전당대회.
3: 그 아침에 네. 김태현 방송도 나가시나요? 김태현 씨. 예, 그리고 박성태 씨 방송도 나가시죠?
5: 금요일 나갔죠.
3: 예. 그 친구들한테 혹시 가서 뉴스명당을 망치고 와라라는 뭐
5: 아니요. 그 프로 가서 정청래 된다고 해요. 한번 보십시다. 정청래 역도는 그 프로 가서도 정청래
4: 내기하십니다.
6: 그 프로 저랑 같이 나가는데 똑같이 하십니다.
3: 똑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아니 그 뭐 제가 인간적으로 진짜 소영국 변호사님 좋아합니다. 네.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고기도 술도 많이 드시고 나 아침에 이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어디 약조하시면서 삼국지 얘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기 결국 그 산중달이 죽은 공명한테 못 이겼다 이거 인용하고 싶어서 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고 네. 국민의힘 제가 보면 요새 거대한 하나의 정청래 캠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송할 때 보면 하나의 단일한 정청래 진영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메인스트림에서 주로 쓰던 용어를 많이 써요. 뭐 배신의 정치를 어떻게 하자, 뭐 징계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 원래 저희 당에서는 별로 안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3: 근데 그거는 업보 아니에요. 민주당 쪽 계셨던 분들이 계신 네. 분들이 계속 장동영 화이팅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신 거 부메랑으로 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고
6: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 그냥 감내하세요.
6: 감내하겠습니다.
4: 아니 근데 네. 그 진짜 민주당에서 그 배신자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윤리위에 제소를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3: 윤리위
4: 거기다가 대통령 파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야, 뭐 배울 게 없어갖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배워가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일단 배신자론을 보면요. 배신자, 저 서정 변호사님 그 주장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 아니라 봉건 왕조의 신민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박근혜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그 개인적인 관계 나는 그 사람과 한번 친분을 맺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네. 뭘 잘못해도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돼 라고 그걸 바꾸면 그건 배신이야 배신 네. 조직폭력배들 놀리잖아요
3: 그렇죠.
4: 왕조시대에 하는 얘기거든요
3: 네.
4: 근데 그런 것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드디어 스스로 가치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에서도 네. 배신이야 배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한심한 걸 왜 저렇게 배워가나 라는 생각이 좀 답답해요
3: 아니 근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윤리위 제소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4: 똑같더라고요
3: 국민의
4: 그러니까.
3: 스타일 국민의 스타일이요?
6: 네.
3: 왜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맞아요?
6: 그 아무래도 정청래 아까도 그랬지만은 응원하는 사람들과 후보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 빨리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본인의
3: 아니 김민석 후보도 그랬잖아요
4: 김민석 후보 먼저 그랬죠 네.
3: 윤리위
4: 정치력
3: 아 윤리위
4: 제소했다고 그랬잖아요
6: 네 죄송합니다
3: 아니 얘기를 해주세요 그 죄송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진행을 못해
6: 김민석 후보도 사실 그 경쟁하는 후보한테 끝나고 났는데 윤리 제소해버리겠다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죠
3: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좀 알아보셨어요
6: 캠프 분위기는 지금 뭐 괜찮습니다
3: 아니 윤리 제소 이거 꺼낸 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
6: 아니 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옮겨 드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 최민희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캠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아니 그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그 앞에서 막 야유하고 이러는 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3: 네.
6: 부적절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당대표 후보가 징계해버리겠다 하는 거는 또 그건 별도의 층위에서 논해야 될 일이니 서로 이제 저런 얘기들은 좀 조금 톤다운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끝낸다.
6: 그렇습니다.
3: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윤리위 제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들끼리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5: 이 정도면 이게 뭐 그냥 뭐 서로 레드라인을 넘어가지고
3: 넘었어요.
5: 그렇다 봐야죠. 이래가게 다시 아마 원팀으로. 다시 화합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감정이 고래요. 제가 좌파 유튜브를 많이 봐요. 뭐 스픽스부터 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요. 안진거린가 이분 있죠. 이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대. 그런 패널이 너무 많아.
3: 네.
5: 내가 평생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왜? 서로 정청래 김민석 지지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엄청나게 욕하는 거예요.
3: 네.
5: 우리 YTN의 저녁에 하는 그 이동형
3: 네.
5: 이분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구독자가 엄청 빨리 나갔더라고.
3: 네.
5: 그러니까 제 말은 이래가지고 다시 하나로 합치실까요?
3: 지지자들도 분열되어 있다?
5: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죠. 그래도, 야, 우리 보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3: 그래도 되는 쪽에서
4: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5: 이 정도는 뭐
3: 아니었다고?
5: 아니 저도 욕을 좀 못해 제가 평생 먹을 욕을 한 번에 다 먹은 건 아닌데
3: 네.
5: 그 다 그래 패널들 봤던 내가 노영이도 그래요. 욕을 막 댓글 봤더니 막 온갖 욕이 다 있더라고요. 같은 진영에서.
3: 야, 저도 이제 진보 쪽
5: 한기도 욕 많이 해도 무서울 겁니다.
6: 강성철의 아전 인수로 이게 코너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 저도 진보 쪽 방송 많이 나가는데
5: 욕 많이 해도 무서울 겁니다.
3: 저요? 저는 아니. 기본이고 근데 그분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6: 맞아 욕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3: 조심하려고 하고.
6: 그리고 저도 오늘 지금 톤다운 하는 게
3: 하지 말아야지 질러요.
6: 급격하게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코스피처럼 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급격하게
3: 이제 100세 넘어요?
6: 수명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네. 조정하면서 가야 돼서 오늘 이렇게 좀 심심하게 하는
3: 네. 어제 네.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정청래 이지은 이 당협위원장 이 두 분의
4: 볼콕
3: 네. 이거를 그냥 재밌는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우리가 각 잡고 좀 비판해야 될 지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4: 무슨 각 잡고 비판하기는 너무 민망한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어쨌든 적절하지는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 전당대회 장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친분 마포 갑을이라는 가까운 그 저 바로 옆에 네, 당이잖아요.
3: 맞아요.
4: 그리고 아마 친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뭐 설마 그걸 가지고서 이게 뭐 남녀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3: 그렇죠.
4: 근데 하여튼 보기가 좀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네. 전당대회장에서 무슨 애들 장난하는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얼굴 했다 절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뭐 어디서 찔렀나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 뭐 저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 너무 각을 잡고서 비판하는 거는 좀 이상해 보여요.
6: 근데 저거는
3: 근데 그 잠깐만요. 서정욱 네. 변호사님 얘기부터 듣고 서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 두 분이 뭐 빨대 가지고 막 하고 장난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탄핵 과정 중에서 같이 막 이렇게 춤도 추는 거 그런 것까지 막 쇼츠로 해가지고 파묘되고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대단히 좀 밀접하다 그렇게 해서 막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5: 제가 이제 그분하고 방송담원하고
3: 이지은 당협위원장 예.
5: 그다음에 마포에서 제가 호프집에서 우연히 선거운동할 때 지방선거 마주쳐서
3: 네.
5: 미니스커트 총경원네 그분이 미니스커트 총경으로 좀 독특한데
3: 경찰 출신 총경이죠?
5: 맞아요.
3: 총경이었죠?
5: 근데 네. 옛날에 그 시위할 때 미니스커트 입고
3: 네.
5: 좀 독특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똑똑하고
3: 네.
5: 말도 잘하고요. 야 이게 무서운

0: 조선에 방송을 했었는데 네. 아주 그 쇼맨십이 대단하고 연설력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1: 연설도 막 네. 이렇게 퍼포먼스하면서 잘하던데 친청.
0: 저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이 박선원 최민인데 최민이까지도 예뻐 보여.
2: 이거 헤드라인 되겠는데? 아니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3: 네.
2: 앵커께서도 이제 기관에서 보좌관 해보셨잖아요. 한 비서실이나 뭐 의원실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막 의원이나 시장한테 이렇게 살갑게 굴고 애교 부리고 막 뭐 이를테면 스킨십하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보좌관들이나 비서실장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3: 네.
2: 경고하거나. 왜냐면 다른 여성 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위직들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일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뭐 애교 부리고 막 다가가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인정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보통 그런 일을 벌이면 보좌관이나 비서실장이 경고해요. 하지 마라. 너 입장에서는 친근하게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 이제 서울시장 비서실 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이게 어쨌든 공적 공간에서 그 임명권자와 대변인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부대변이나 다른 당직자들한테 위화감 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철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철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남녀관계 어쩌고 저쩌고 막 가십성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공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1: 그것도 뭐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장난친 거 아니냐. 뭐
2: 제가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정청래 대표의 볼컥을 했으면 뺨이 날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작두 가져와라 모르겠지 뭐.
2: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적절하다 봅니다.
1: 신천지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꺼낸 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2: 불리해지니까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원래 전선은 이재명 정부 흔들 뭐 후보,
1: 네.
2: 이재명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뒷받침 잘할 뭐 후보 이렇게 전선이 돼 있다가 신천지가 되면서 이제 뭐 이 전선이 흐트러졌었잖아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김민석 후보가 돌아왔어요. 원래 전선으로. 그래서 그러면 불리하거든요. 정청래 후보나 최민희 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당원들이 인식하기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차인데 막 흔든다, 대든다. 뭐 대등단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신천지로 가버리면 이제 그런 구도가 아니라 당 내에서 그냥 막 싸우게 되니 일부러 본인이 더 꺼내서 지금 전선을 유리한 쪽으로 옮기려고 저러는 거다. 조급해서 저러는 거다.
1: 논란이 계속 될까요? 이거?
4: 아니 신천지는 그걸 끄집어내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손해를 봤잖아요.
1: 손해봤어요.
4: 근데 그걸 맞아요. 막을 때 정청래 대표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속으로는 그랬을까 계속 해봐라. 너 완전히 너만 손해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걸 깨닫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싹 안 해. 그러니까 왜 안 하지? 저걸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은 더 이상 그 신천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1: 그렇겠죠.
4: 본인이 이제 거꾸로 네. 내가 신천지라 이거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에드벌류를 띄우는 거죠.
1: 왜 꺼낸 거예요? 진짜 불리해서 꺼낸 거예요? 정청래 대표? 빨리 해명하세요.
0: 그 불리할 게
1: 비공식 대변인.
0: 불리할 게 없는 게요.
1: 불리할 게
0: 우리나라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인데 두 도에서 1등 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1: 네.
0: 원래는 이게 정청래가 원래는 출마도 못할 수도 있다.
1: 그렇죠.
0: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 경상도 두 우리나라 전체 두 도 중에 전학고 저는 전 사람이 저렇게 대연하게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1: 네.
4: 한 군데에서만 그랬죠.
0: 아니, 충청도, 화대, 경상도 두 개 합쳐가지고 졌잖아요. 1% 0.99 주고 있잖아요. 호남도 뭐 전부 전다 보지만.
1: 그러니까 신천지 꺼낸 거는
0: 그러니까
1: 불리함을.
0: 불리하니까 꺼낸 건 아니고.
1: 아니다.
0: 예를 들어 근거 없이 네. 당의 동지를 신천지하고 마치 연루된 것처럼 공개한 거에 대해서 윤리 해부해서 반드시 이게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저는 아마 정청래 당대표 되면 김민석 윤리 해보해가지고 제명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공개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1: 하여간 뭐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고 네. 팀 정청래 분을 다 이뻐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그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됐잖아요. 보안수사권 네. 완전 폐지.
0: 네.
1: 이 부분도 그럼 정청래 대표가 잘 판단한 거예요? 그냥
0: 보안수사권 전 폐지는 정청래가 잘못했는데
1: 잘못했어요?
0: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못된 거죠.
1: 왜요?
0: 보세요. 막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대통령과 총리 정청래는 개딸 당원들만 생각하면 그냥 선명하게 네. 폐지하자.
1: 네.
0: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1: 네.
0: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눈치 보고 아이 알아서 해 당에서.
1: 네.
0: 당에서 나 존중 알아서 해. 오늘 아마 이게 공포할 건데요.
1: 네.
0: 그럼 누가 나빠요?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눈치를 봐가지고 그냥 방치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0: 무책임의 극치예요. 김민석도 마찬가지. 본인이 뭐 5월달에 우리 5월달에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언론에 보냈다 해야죠.
1: 네.
0: 어디 뭐 정책위원장 누구한테 보낸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김민석 총리까지 한 사람이 자기가 1년 이상 정성화 끌어놨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책례도 나쁘지만 보안수석 폐지는
1: 네.
0: 그래도 이게 일관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진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훨씬 나쁜 거죠.
1: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도 방송을 많이 다니는데 이러한 논리는 처음 들어가지고
2: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어느 집을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1: 네.
2: 도둑이 들었어요.
1: 네.
2: 그래서 도둑을 못 막았어.
1: 네.
2: 그럼 그 경비한테 너 왜 도둑을 못 막았어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도둑보다 경비가 더 나빠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 더 나쁘죠. 경비는 경비를 제대로 못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1: 네.
2: 보안수사권을 예를 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거를 먼저 발의해서 밀고 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못 막은 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1: 네.
2: 그 사람들이 도둑보다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다라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0: 그런데 경비가 실수로 못 막으면 도둑을 뭐 도둑이 더 나쁘죠. 근데 경비가 도둑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면 더 나쁜 형량이 더 나쁩니다. 그 공범.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0: 아, 공범 정도가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데 보안수사권 안 막잖아요.
1: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0: 아니, 대통령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완전 레임덕이 뭐 지금 식물 대통령입니까?
1: 네.
0: 그렇잖아요. 의원들 불러 놓고 보안수사권 좀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의원들이 따라갈 의원이 많아요. 결국 전당대회 표의식 해가지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1: 네.
0: 그럼 누가 더 나쁘냐고요.
1: 네.
0: 정청래는 일관된 소신이에요. 검찰개혁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정청래를 제안 못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겁나요? 그런데 왜 방치하느냐고요. 누가 나쁘냐고요.
2: 이거는 제 논리보다 서정욱 변호사의 반박이 더 강하네.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옹여드네.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
0: 그렇죠. 네.
1: 하은기 대변인님.
3: 뭐 저 정도 비판은 저는 이제 감당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1: 의혹을 가져요.
3: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추진하고 민주당의 어느 계파가 반대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 네.
3: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공표한 법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누구 책임이고 누가 열심히 했고 이런 말이 공표가 되고 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1: 네.
3: 아무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을 제가 맨날 놀리고 대들고 하지만 저 비판은 우리 당 전체가 그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이면 제6우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1: 마음 아픈 댓글을 봤어요. 김용민 의원이 뭐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이거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부산에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지옥에 나가라
3: 네.
1: 이런 댓글 쓰셨거든요. 얼마나 그 정말 절절하면 그런 댓글을 쓰셨겠어요.
3: 제가 올해 들어본 모든 어떤 문장 중에 제일 강렬해서
1: 네.
3: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충격적이에요.
3: 네.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은 김용민 의원 보고에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댓글 쓴 분한테 이입을 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3: 아니까 무한수사권 폐지 뭐 이견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건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책임지면서 하면 될 일이지 노무현 대통령 좀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 게
1: 네.
3: 우리 당 분들 노무현 대통령의 뭐 유지 정신 정치 이거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선거법 개정이에요.
1: 맞습니다.
3: 오히려 선거법 개정해서 좀 이 극단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주면 다수파한테 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인사의 절반을 떼주겠다 뭐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목숨을 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얘기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나 유진을 잇겠다고 말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검찰 보안 그 수사권 관련해서 검수완박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얘기했다고 저걸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러 갑니까?
1: 네.
3: 그것도 실제로 보안 수사권으로 그게 조정된 범죄 피해자한테 지옥 가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저 얘기를 듣고 한 1년은 잠을 못 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1: 네.
3: 말하면 저 법이야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다시 논의해서 뭐 바로잡든 보완하든 해야 되지만 김용민 의원의 저런 정치 행태 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용민 의원이 저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되게 환호하고 좋아합니까?
3: 극렬 극단 뭐 이런 쪽에서는 좋아하겠죠. 좋아하니까 네. 하겠죠.
1: 좋아하니까.
3: 네. 검찰개혁이라는 걸 토템으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3: 그 모든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기관과 기관과의 권한 조정 문제라고 이렇게 건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검찰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1: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 그 댓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3: 저도요.
1: 이거 한동훈 의원이 또 그분 만나셨더라고요.
2: 오늘 또 뭐 아마 무슨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2: 그분이 이제 그분까지 출연을 해서
1: 네.
2: 그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김용민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동상 옆에서 이렇게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 보는데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1: 네.
2: 도대체 저렇게까지 노무현 파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본인은 제가 알고 있는 노무현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진보 경제에 관한 한 진보가 주장한 것이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FTA에 밀어붙인 사람이에요.
1: 맞습니다.
2: 그리고 국익을 앞세우면서 그다음에 그 평택으로 그 미군기 이전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진영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보의 수치고 뭐 온갖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1: 네.
2: 마치 슈레더의 하르츠 개혁처럼 한미 FTA 그 사람이 밀어붙였는데 근데 결국은 한미 FTA 미국이 먼저 야야 네. 우리 손에 넣어보니까 이거 바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때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 FTA라면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지 된다.
1: 그렇죠.
2: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1: 네.
2: 그다음 페루하고 FTA 맺었는데 페루하고 FTA 맺으면 우리 농가
1: 완전히
2: 폭망한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 사드 무슨 전자파 다 거짓말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2: 그것을 이런 짓을 하면서 가서 노무현 대통령 동상에 가서 사진을 찍어? 근데 저는 정말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뭐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출입기자로 만나서 좀 알았다는 것뿐이지만 야 저거 진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노무현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이 뒤에 붙인 말이 그래서 더럽고 아니 꼬은 꼬라지 좀 안 보고 사는 세상 이거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약자들한테 이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뭐 지지층에 기울어 있는 것이든 자기의 근본주의에 뭐 매몰돼 있는 것이든 범죄 피해자한테 지옥 가라고 이런 얘기 듣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멘탈리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 네.
3: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누구 네. 편에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0: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여성의 그 댓글이 삭제가 됐다고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분이 삭제한 게 아니래요. 그럼 이 김용민 의원이 삭제했든지 아니면 뭐 클린
1: 관리자가
0: 자동으로 AI가 뭐 우리도 이렇게 댓글 막 요감하게 삭제되잖아요. 왜 삭제된지 한번 따지보고요.
1: 네.
0: 이 여성이 1심에 12년 받았다가 2심에 그 보안 수사를 해서 강간 살인 미수가다가 20년
1: 그 범죄자
0: 예
1: 범죄자.
0: 20년을 받았는데 교도소 안에서요 또 이 여자를 그냥 안 두겠다 협박해가지고 또 1년 추가가 돼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여성은 이게 지금 생지옥이야. 그 여성은 지금 살아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김용민은 죽어서 지옥 가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저는 김용민의 제일 문제가 노무현의 숙제를 했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폐지라고 숙제 낸 적이 없어요.
1: 예.
0: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경찰이 종결권을 좀 달라 했더니 호통을 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경찰이 종결권을 달라느냐. 오히려 이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더라도 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원했던 거지
1: 그렇죠.
0: 전면적으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도 아닌 걸 노무현 대통령이 낸 숙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1: 네. 이 형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권력자들 정치인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 그렇죠. 11개월째 지금 경찰에서 붙잡고 있잖아요. 강선우 의원 관련 건도 보좌진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진술을 안 하는데요. 무혐의인데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점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거기에 또 있죠. 그 장경태 그 사건도 있죠. 성추행.
1: 네, 네.
0: 그러니까 제 말에 강선우도 그래요. 김성태 회장은요.
1: 네.
0: 박용철하고 기소가 송치 의견 됐거든요. 그런데 강선우만 불기소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김병기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고발인이 개최를 했습니다. 네. 열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찰이 철저하게 권력에 빌붙어버린 눈치 보는 법이란 게 법불 아귀, 법은 권력에 아부하는 게 아닌데 네. 지금 경찰은요. 계급 정년도 있고 승진에 목을 매니까 권력 수사를 못하는 거죠.
3: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좀 다른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래요?
3: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다 들고 있는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들 죄 막 수사기관에서 덮으면 여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압력이 못 이겨서 특검이 뭐 설치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국민들의 감시에 놓여 있으니까 괜찮은데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사안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나와가지고 앵커께서 막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함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가들은 물론 저희랑은 인식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9명 범죄자 놓치더라도 한 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만든 거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1: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4: 왜 제 얘기를 해요? 광고 듣고 올 거예요.
1: 네.
4: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
1: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때 서정욱 변호사님이 언급한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은기 대변인님,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하은기 대변인님처럼 상당히 좀 마음이 네. 복잡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되겠죠?
3: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대통령께서 그전에 제2요구권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가능할까 그게?
3: 아니, 근데 저는 지금 패널들 나와서 네. 하는 얘기들이 되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1: 어떤 부분이요?
3: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거부권 쓸 때, 제2요구권 쓸 때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썼나요?
1: 아니요.
3: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네. 당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죠.
1: 새누리당이
3: 그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제요구권 쓴 거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 뭐 배신의 정치
1: 그러고 나서 얘기... 유승민 원내대표 쫓겨났죠.
3: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실제로는 그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3: 그러면 청와대는 여당의 강경파들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공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숙의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설득이 없이 통과가 됐고 여전히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여론이 안 좋고 이럴 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제6국권 행사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3: 그거 하면은 무슨 당이 깨지는 것처럼 진영이 깨지는 것처럼 그러면 개헌할 때 제2국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그 저는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말이 맞네요.
1: 왜요?
2: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제2권 통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하는 대통령이 더 나빠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 할 수 있잖아요.
2: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 사람들이 그걸 그 올려 보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데 왜 거부 안 하나?
1: 근데 법무부 장관이 아, 자기는 제2 요구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2: 법무장관 더 나쁘네.
3: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제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행사해도 된다예요. 저도 말씀 뭐냐면은 근데 방송 나와서 말하는 패널들 보면 그거 제요구권 행사하면 당과 청와대가 싸우는 거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영의 부담이 너무 심해서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쩌란 말이에요. 저희 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5천만 국민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 당에 대해서 일시적 갈등은 봉합이 돼요. 정치를 잘하면.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시켜놓고 문제 생기면 다시 뭐 보완한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피해자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익의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수 의견입니다만 그게 원칙이라서
2: 최고위원 보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네.
2: 정치하실 최고위원 돼야지 이게 민주당이 제대로 쓸 텐데.
3: 저는 영역 초월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1: 정치하실 생각은 있어요?
3: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최고위원님 이 질문 네. 마지막으로 하고 보안수사권은 뭐 그만하겠는데. 네. 통과시키고 나서 민주당에서 첫 일성이 이 수사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이제 수사해야 돼요.
2: 더 어때요? 좋은 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해서 그걸 또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면서 그냥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인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대국민 보고회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옥이나 가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온 국민을 상대로 무슨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무슨 장난칩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런 짓 좀 그만하세요. 전 분명히 이 사건이요. 이 건이 그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2: 그게 윤석열 정부는 있잖아요. 그 의료개혁한다고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들 왜 이렇게 합니까? 해도 다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1: 맞아요.
2: 대통령이 야 그냥 가 밀어붙여 이러다 망한 거예요. 그
1: 네.
2: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1: 네.
2: 그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임대차 보호3법 그리고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올리는 거 입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도 몰락이 시작된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이거 온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아우성 치는데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네. 일부의 극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쇼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과가 그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황기 대변인, 국민이 네. 이제 수사도 해야 됩니까?
3: 아니요, 네?
1: 우리가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수사권을?
3: 전 국민이 명탐정이 되는 그런 네. 나라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3: 아니 그 지금 당해서. 제가 이렇게 막 그 거품을 무는 이유도 뭔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경찰 수사가 암장되거나 미진하면 신문에 알리면 된다라고 한다든가.
1: 그러네.
3: 뭐
1: 주옥 같은 말이 있네.
3: 예. 그리고 뭐 피해자한테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킥스에 올리면 된다든가. 사실 아무 생각 없었다는 고백에 불과하잖아요.
1: 알겠습니다.
3: 제도는 제도로 다뤄야 되는 거지.
1: 네.
3: 이런 식으로 막 토템처럼 다루면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알겠습니다.
1: 국민의힘 얘기 나눠볼게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네. 장동혁 대표 8박 7일 방미에 2억 6백만 원 썼어요. 적절해요?
0: 저는 이게 그 조경태나 우재준 보면 정말 한심하고
1: 왜요? 또 그분들은 또
0: 자,
1: 왜?
0: 지금 야당의 의원이요.
1: 네.
0: 여행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데려갔죠? 두 달 동안에 26일을 외국 갔어요. 두 달 동안에 독일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간담회 한다고
1: 경유 급유 받아야 되잖아요.
0: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간담회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거. 아 정말 이게 이런 거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김혜경 여사가 실무부터 2박 3일 짧은 거 다 따라갔죠. 김건 여사 윤석열 대통령 2024년에 브라질 그때 G20 갔거든요. 김건 여사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김건 여사 개인 일정 한다고 얼마나 욕했어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 실무 방문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따라가고 개인 일정 많은데 이거 지금 검증해야 되잖아요.
1: 자,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하라고 그러고.
0: 아니, 우원식 네. 의장이 2년 의장하면서 14번을 갔는데 83억을 썼다고요.
1: 네.
0: 일본 갔는데 3석 써요. 이거 지금 검증이 신경혜 씨 부인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고요.
1: 네.
0: 의장에. 영국의 하원 의장이 2명 데려온 행사에 네. 13명 데려왔습니다.
1: 네.
0: 이런 거 지금 검증해야지. 2억이면요. 옛날에 김무성 그러니까 옛날에 윤석열 때 2억 만들었잖아요.
1: 근데 그 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존중을 하는데
0: 큰걸 검증 2억에 2억 5명이
1: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당대표의 행사랑 해외 순방하고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0: 당대표 노자는 그 김무성 의원 모셨잖아요.
1: 봐라 정우가 왜 내 얘기 왜 꺼내노.
0: 아니 김무성 의원도 2억 넘게 썼자고 그
1: 11년 전 일이다.
0: 김기현 대표는 없네 원고에 제가 알기로 김기현 대표가 더 많이 쓴 것도 있어요.
1: 당시에요. 예. 김무성 대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 대표격인 원내대표들 다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2: 그거를 제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1: 말씀하십시오.
2: 근데 그래서 그 문제는 2015년 7월 25일부터 8박 10일 동안 김무성 대표도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챗GPT하고 이쪽에 물어봤어요. 가서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 케빈 메카시, 그다음 스테이시 호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내대표들을 다 만나서 그리고 또 하원 군사위원장과 외무위원장을 만났고 뉴욕으로 가서 반기

0: 은그 그때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설을 했고 LA로 가서 교민들과 뭐 이런 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뉴욕, 워싱턴
1: 네.
0: 교민 쭉 다니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외교위원장, 국방위원장,
1: 맞습니다.
0: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쭉 만나는 이런 외교 행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가신지 모르세요? 그 미국의 극우 단체에서 초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연설하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초청한 사실이 없어.
1: 그러니까.
0: 자기가 그냥 간 거야, 연설하겠다고. 그래서 간 다음에 거기서 분명히 갔더니 이제 뭐 누구를 만나, 야, 그냥 여기만 갔다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누가 좀 만나고 가자고 했겠지. 그래서 계속 거기서 뭐 머무르면서 기자들이 예를 들면 뭐 취재하려고 우리가 그 말뚝 박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백악관 앞에서 국회 앞에서 무슨 앵벌이 합니까? 아니 외교 행사라는 건 미리 사전에 다 연락을 하고
1: 그렇죠.
0: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그냥 계속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돌아올 아마 그랬겠지. 누가 찾아와서 극우 인사들이 아 내가 누구 만나게 해줄게, 누구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해서 다시 돌아갔고
1: 네.
0: 공항에서 다시 회항을 했고 그 다음에 만나고 온게 우리가 기억나는 건그 기억에 남는 건 김민수와 장동혁의
1: 인생컷.
0: 의회에서 남는 인생 사진샷 그거
1: 인생컷.
0: 하나하고 그다음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뒤통수 찍은 사람 그걸 보이면서 8박 그때 우리 선거할 때였습니다. 그때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유세하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근데 당대표가 가서 8박 10일 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고 그래서 뭐 했냐 그러니까 중요한 미국 인사들 만났다. 누구 만났냐? 그건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2: 그러니까 이제
1: 그러면
2: 그
1: 변호사님께서도
2: 성과가
1: 보니까
2: 차원이요. 우리는 지금 성과가 있냐 없냐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보고요.
3: 뭘
2: 재판은
3: 논쟁이 있어요?
2: 아니
3: 성과가
2: 근데 이거
1: 아니
2: 가지고 흥청망청 낭비는 아니다. 그런 돈의 예산 낭비 문제와
1: 네.
2: 성과 문제는 또 구별해서 봐야 되고. 그럼 우원식 의장은 14번 갔는데 무슨 성과가
1: 그러니까 서정욱
2: 있겠습니까?
1: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볼까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아무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어떤 그 정파성으로도 양심상 이거는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방어를 안 하고 자꾸 이걸 논리하기 위해서 논점 일탈에 오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논점도 아닌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우원식 의장 건으로 계속 그걸 옮겨가려고
0: 못하게
1: 하는
0: 하는
1: 게
0: 거죠.
4: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1: 왜냐하면
4: 비교는.
2: 같은 순방 비용이니까.
1: 근데 그 변호사님 그두 분은 좀 있으면 이제 한 10월쯤 되면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열립니다. 거기
4: 네.
1: 가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요구도
0: 그렇지.
1: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검증을 하면 되고 지금 논점은 장동혁 대표의 8박 10일 동안 이 2억 600 100만 원인가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일을 하고 왔으면 많이 쓴돈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규모 들어가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쓴 돈이 아닌데 관광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쓴 거예요. 이분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2억 600만 원이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성과 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온 거라고는 사실 의사당 앞에서 찍은 그 인생 컷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건지려고 수많은 관광 비용에 2억 600만 원 태운 거고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 뭐 했는지를 다 밝히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일이고 당비가요. 당의 사재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국고보조금 받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써도 되는 거냐 이 말이죠.
4: 2015년 김무성 대표 그 방미 때는요, 대단히 훌륭한 보좌관 주도로 당시 외교부와 당의 국제부 이런 쪽에 두달 전부터 우리 상당히 좀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체계적으로 다 했고, 당시엔 기자분들도 한 15분 정도 갔었고요. 의원분들도 공식적으로 그때 한 대여섯 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미리 한두달 전부터 준비해서 간 거랑 이렇게 갑자기 간 거랑 좀 비교하는
0: 아니 근데
4: 거는
0: 8박을 하는데 어떻게 2억을 쓰죠?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4: 그게
0: 아니
4: 무리가 있어.
0: 워싱턴의 물가 비싸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2: 오은 씨가 이제 일본 가서 몇억 쓰냐 보시라니까.
0: 아니 그러니까
2: 3박이
0: 뭐 예를 들면
4: 국회의장하고.
0: 저는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그거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는데 가서 했던 이것과 같이 등치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순방 갈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버킷리스트처럼 마치 무슨 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있는 것만 골라서 갔던 그 부분. 그래서 그때 저도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공격을 했고 책도 나왔어요. 김정숙의 버킷리스트라는 리스트라는 책도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 수사 안 하시더라고. 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거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4: 아, 알겠습니다. 뭐 이 사항은 이렇게 정리하고 그 김종인 최고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울산에서 국힘 의원들과 좀 만찬을 했어요. 박근혜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저는 제가 좀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0: 아니 근데 뭐 그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당에 그 있는 분들하고 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뭐 고생하셨다고 위로하고 만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특별히 예를 들면 뭐 다른 우리는 또 다른 대통령도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나면은 사실은 그게 글쎄 이게 꼭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 통합의 이미지로서 작용을 하셔야 되지 네. 국가 분열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때 나와서 뭐 휩쓸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처럼 하는 거 이거 정말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 본인의 대통령 때는 어떤 당에 출신인 건 분명하지만 적어도 퇴임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가 통합의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서로들 전직 대통령들 당과 상관없이 모여서 야 우리가 대통령 때는 공화당이었고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아메리카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들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각자 자기의 당파를 위해서만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더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시잖아요. 네. 이거 대통령들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
4: 오르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서종표 변호사님께 요거 여쭤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 만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마 근데 유승민 의원이 광폭행보를 하고 뭐 엄청난 사람들을
4: 만난다대요.
2: 엄청나게 만나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15명 만났는데 유승민도 한 15명 되는 건데 네.
1: 변호사님도 만났나요?
2: 둘이 배신자 관계거든요. 네. 박근혜 아니, 대통령하고
4: 배신자라고 그래 자꾸.
2: 아니,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과는 악연이 있잖아요. 네. 아마 저는 아마 유승민 의원이 다음에 전당대회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 정도로 네. 아마 그 전당대 출마를 위해서 지금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를 보는데 네. 이 배신자 프레임이 극복 어렵습니다.
4: 그래서 서정우 변호사님이 자꾸 배신자 얘기만 안 하면 극복 가능해요. 왜 자꾸 배신자로
2: 하는데 뭐
4: 박근혜 전 대통령
1: 그럼 그 밀고 계시는 삼국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네요.
2: 그렇죠. 아마 유승민 의원이 오세훈 대타로 네. 전당대에 놀라고 지금 네. 광폭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럼 변호사님도 만났나요? 광폭행보면 그래도 변호사님 만났나요?
2: 저는 만났고 통화하는데 몇 번 했죠 유승민.
4: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민 의원이 좀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여름에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벌써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186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22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북 완주에서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80대 남성과 텃밭에 쓰러졌다가 치료 중에 숨진 90대 여성 등 2명이 추가돼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는 하루 사이에 17,130여 마리가 늘어서 누적 55만 1,200여 마리로 집계됐고요. 양식 어류 피해 신고는 15만 9,900여 마리가 늘어서 36만여 마리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전역에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죠.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둘러싼 강남 일대는 펄펄 끓는 열섬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6: 지면의 온도를 재보니 40도가 훌쩍 넘었는데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노력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린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든 음료의 얼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역은 찜통이 됐습니다.
8: 건물이 높아서 그런지 바람이 없고 좀 훅훅 찌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7: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왔지만 숨이 막힐 듯한 온도의 무용지물입니다.
9: 시원하게 쐬려고 들고 나온 거긴 한데 밖에 대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실내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7: 빽빽한 고층 빌딩이 바람길을 막아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까지 겹친 탓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발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훅 올라옵니다.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40도가 넘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평일 낮에도 청계천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시원함은 잠시뿐입니다.
10: 아, 여기서 올라왔는데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아, 사막 더위 같아요, 여기는.
7: 뜨거운 열기가 모인 도심 속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폭염을 버티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5: 이런 기록적인 폭염 속에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 건설사들은 현장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작업 시간을 조정하면서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뙤약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얼음물을 마시고 냉방기기 앞에서 더위를 식혀보지만 꺾일 김이 없는 폭염을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전라도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도 비상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한 건설사는 전국 현장 80곳의 체감 온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건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5분마다 체감 온도를 측정하면 지도 위에 위험 단계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안전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작업 중단 등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2: 36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 작업 중단 부탁드리겠고요.
13: 현장의 상황과 체감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본사와 현장에 유기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건설사들은 더위를 식혀줄 냉방장치와 식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현장에 설치하고 간식 트럭도 투입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올여름은 열대야 최다 기록에 이어서 최고 기온까지 연일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6: 앞으로 역대 최고 기록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인데요. 과거 기록적인 더위를 남겼던 때와 올해는 어떻게 다른지 정혜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4: 국민들의 기억 속에 첫 대형 폭염으로 남아있는 1994년. 당시 여름철 폭염 일수는 29.6일, 열대야는 16.8일에 달해 에어컨 보급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최고 극한 더위의 상징은 2018년입니다. 8월 1일 홍천의 기온이 당시 기상관측 이래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폭염 일수만 무려 31일로 역대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2024년은 밤 더위, 열대야가 지배한 해였습니다. 가장 긴 열대야 일수인 24.5일을 기록하며 연평균 기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7도로 역대 가장 높은 해로 등극했습니다.
15: 1994년과 2018년의 폭염이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낮 동안의 폭염이 밤 동안에도 이어지며 그 열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누적형 폭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4: 올해는 양산 낮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인 42.5도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며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체 폭염일수도 하루가 다르게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돔 현상에 습한 수증기까지 더해지며 낮의 극한 고온과 밤의 열대야가 동시에 타오르는 복합형 더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며 극한 더위 지역이 동에서 서로 옮겨가 열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16: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꿀떡하다면 꿀떡을 막고 있는 셈이고 아.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꿀떡이 막힌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가마솥 안에 갇힌 것처럼 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 기후변화 속에 폭염의 양상은 해마다 패턴을 바꾸며 더욱 강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사패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문턱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에겐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를 맡는 역할만 주어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치안감 이상 최고위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이 부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과도하게 집중됐던 검찰권의 폐해를 꼬집었습니다.
18: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17: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18: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17: 다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의 자성도 촉구했습니다.
18: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 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감염병과 관련된 사망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복지부는 어제 사이클로스포리아 증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두 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는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할 때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일주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서 설사와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미열과 구토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확산세가 커지면서 고령자들을 특히 위협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올여름 미국에서 사이클로스포리아증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FDA와 CDC가 현재 이를 대대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감염 사례가 18,000건 보고되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미시간주입니다. 지금까지 11,234건의 감염 사례가 미시간주에서 보고됐고 입원 환자 수는 1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감염자 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데일리 팜을 통해서 유통된 양상추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해당 제품이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이클로스포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기생충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토양을 통해서 채소에 붙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그래서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데요. 안전하게 채소를 섭취하기 위한 핵심 요령과 세척 방법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론 가열조리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 기생충은 약 7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멸됩니다. 때문에 최근처럼 이처럼 이렇게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 동안만이라도 생채소 이 샐러드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는 등 익혀 먹는 요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한인들은 상추나 깻잎을 또 생으로 먹어야 맛인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의 방법입니다. 샐러드나 쌈, 채소 등 이 생으로 꼭 먹어야 한다면 일반적인 세척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첫째, 통째로 구매하기입니다. 가급적 이미 잘려져 있거나 포장된 소위 커팅된 채소보다는 통째로 된 채소, 즉 홀헤드를 구매하는 것이 오염 위험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겉잎 제거하기입니다. 상추의 가장 바깥쪽 겉껍질과 잎은 서너 장 정도 떼어내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흐르는 물에 씻기입니다. 고인물이나 싱크대 물에 담가두면 자연 세척이 될 줄로 생각하고 며칠간씩 이 담가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그 미세한 기생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문지르듯이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앞뒤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 도려내기입니다. 멍들거나 상한 부위, 심지어 가운데 주변은 기생충이나 세균이 서식하기 쉬우므로 과감하게 도려내고 먹습니다. 참, 그리고 참고로요, 식초를 탄 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탄 물 또는 채소 전용 세정제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는 잔류 농약이나 일반 세균 제거에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 사이클로스포리아 같은 기생충을 완벽하게 박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척은 물리적으로 이물질을 씻어내는 어떤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가열조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을 때는 특별히 가열조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뜬금없이 스포츠 얘기 한 가지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여자 프로야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리그에 우리 한국 선수도 뛰고 있다라는 사실도 혹시 아십니까? 네, 미국 여자 프로야구 WPBL에서 샌프란시스코 파이어벨스 소속 내야수 박주아 선수와 보스턴 헌터스 소속 외야수 김현아 선수가 72년 만에 부활된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박주아 선수는 3루수로 9번 타자, 그리고 보스턴의 김현아 선수는 우익수로 5번 타자에 이름을 올리고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파이어벨스의 박주아 선수는 엊그제 경기에서 3타수 2안타를 치고 2타점 1득점으로 팀의 승리에 크게 힘을 보태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발 투수도 있습니다. 한국 여자 야구 에이스인 투수 김라경 선수인데요. 뉴욕 하이트 소속으로 엊그제 LA 퀸즈와의 개막전에 등판해서 4이닝 동안 스트라이크 아웃 4개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안타 2개에 볼넷 4개로 인해서 4실점했습니다. 한편 미국 여자 프로야구는 위민스 프로 베이스볼 리그 라고 해서 줄여서 WPBL이라고 하는데요. 1943년부터 생겨서 쭉 경기를 하다가 11년 만인 지난 1954년에 리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리그가 계속 오랫동안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지 무려 72년 만인 올해 드디어 이게 부활됐습니다. 부활 후 첫 해인 올해는 뉴욕 하이츠, 로스앤젤레스 퀸즈, 샌프란시스코 파이어벨스, 보스턴 헌터스 이게 네 개 팀이 경쟁합니다. 참고로 미국 프로농구 지금까지는 미국 여자 프로야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참고로 미국 여자 프로농구도 있는데 물론 미국 여자 프로농구 있다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 선수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LA팀 소속으로 바로 우리 옆에서 뛰고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에서 LA 스파클스 소속으로 활약하는 한국에서 온 박지현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지현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포틀랜드 파이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8분을 뛰며 12.4 어시스트 2 리바운드를 올리고 스틸도 한 개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LA 스파클스 유니폼을 입고 WNBA 무대에 데뷔한 박지현 선수 지난 6월 18일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는 13점을 넣은 데 이어서 또다시 두 번째로 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여자 프로스포츠가 미국 내에서 뜨거운 관심까지는 못 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국에서 온 우리 여자 프로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과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과 AI 데이터 센터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I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의 이 새로운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이 벌어진 이 페르시아만 주변의 AI 데이터 센터가 이 지역의 정유 시설과 함께 미사일 그리고 드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공격 목표물인 중동 지역 내 시설 29곳의 목록을 최근에 공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유한 AI 데이터 센터가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 최소 5곳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4곳을 공격했으며, 이 가운데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지난 4월 30일과 7월 21일 두 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이란의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 기업의 이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간 시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AI 기술이 군사작전과 접목되는 현대전에서는 민과 군의 또 군과 민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는 곳이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란은 아마존 데이터 센터 공격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정보 활동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90억 달러 규모의 합동 전투 클라우드 역량 사업 등에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동 지역의 AI 센터가 아니더라도 미국 본토 내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해도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뉴스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역 주민들의 그 반대 이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전기 소비로 인해서 전기세는 올라가게 만드는데 피해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렇게 다 떠안고 있는 반면에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빅테크 기업과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망 확충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일반 가정과 지역 내 소기업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전력 관련 반대 이유는 뭐 누가 봐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죠. 그런데 주민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말고도 차고 넘칩니다. 또 하나는 냉각 용수 부족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초대형 서버가 지속적으로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만 갤런의 물을 냉각수로 소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 생활 용수와 농업 용수를 갖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 부족, 더 나아가서는 물값 인상까지도 걱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뭄이 잦은 이 서부 지역이나 남서부 지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 상수도나 농업 용수를 고갈시켜서 지하의 우물을 마르게 만들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훨씬 더큰 상황입니다. 자, 반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소음 문제입니다. 내부 서버를 식히는 대형 냉방 팬과 비상시에 가동되는 산업용 디젤 발전기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소음은 최대 100데시벨에 달합니다. 100데시벨이 어느 정도 시끄러운 정도냐고요? 네, 헬리콥터 소음 수준입니다. 이 소음이 주간과 야간으로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두통, 이명, 불면증 등 극심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대거 뛰쳐나와서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록 본토는 아니고 중동 지역 내 데이터 센터라고 하지만 적국의 군사 공격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는 이 데이터 센터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생겨난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 뉴스를 들으실 때 AI 데이터 센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처럼 군사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구나. 그리고 전력 문제,
물 문제, 또 소음 문제 등이 있구나.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 분비되는 근육 단백질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인 뇌 아밀로이드 축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이 가장 초기의 병리 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신경세포 손상이 진행되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 뇌속 아밀로이드 제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는데, 하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혈중 아이리신과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팀은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는 전 임상 단계부터 치매 단계까지의 환자 총 1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아밀로이드 PET, 신경 심리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세 그룹 모두에서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아이리신 농도가 무척 낮았습니다. 특히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됐지만 인지 기능은 정상인 단계부터 이 혈중 아이리신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해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병의 매우 초기 생물학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에는 아밀로이드 PET나 뇌척수액 검사와 같이 비용 부담이 크고 접근성이 제한적인 검사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 속 아이리신 측정만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 불법 체류자는 14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추산치였던 11만 6천 명보다 2만 6천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는 2013년에 19만 2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9년 17만 3천 명, 2023년 11만 6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서 다시 14만 명을 넘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580만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급증한 데다가 인도주의적인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이 전체 불법 체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LA에 옵니다. 정확하게는 렌초 팔로스버디스에 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렌초 팔로스버디스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오늘 공화당 전국위원회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만찬에 참석해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범죄 감소 성과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일정과 경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공항과 인근 지역의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마친 뒤에 오늘 밤에 라스베가스로 이동해서 내일 레드락 카지노 리조트에서 경제와 감세 정책을 주제로 또 연설할 계획입니다. 연방이민단속국 ICE가 최근 LA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을 공항 등이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리 연합은 최근 국내선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여행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주내 공항이 국내선에서만 10명이 ICE에 체포돼서 현재 구금돼 있습니다. 단속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출발 게이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신청을 근거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선 이용할 경우에 이용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사복차림의 단속 요원들이 공항 탑승구 인근에서 여행객을 체포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소지했거나 영주권 또는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신분 확인이나 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선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체류 신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등 미국 전역에서 식료품 가격이 2019년 초 대비 올해 무려 33%나 올라서 지난 50년간 가장 큰 폭의 식료품 가격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식료품값 상승은 중서민층의 재정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굶주림 현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의 폭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공급망의 붕괴와 기후 재해, 국제 분쟁, 또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가격 폭등 속에서 소비자들은 각자 생존 전략을 세우면서 생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앱과 할인 쿠폰을 적극 활용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브랜드가 있는 높은 가격의 제품 대신에 저가의 대체품을 선택하는 모습도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쇠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닭고기와 가공육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민은 할인 품목 중심으로 식단을 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소득의 3분의 1을 식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때문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도 저소득층이 훨씬 더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국제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환승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수송객

은 69만 1,700명이었으며 환승객은 3만 9,100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그런데 환승객이 무려 454%나 증가했습니다. 4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수송객 대비 환승 비중은 5.6%로 국적 항공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자체 환승객은 뉴욕 인천 나리타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을 거쳐 나리타로 가는 것입니다. 또 방콕에서 인천을 거쳐 LA로 오거나 뉴욕에서 인천을 거쳐 홍콩으로 가는 환승객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올해 취항한 이 워싱턴 DC 노선도 미국 동부와 아시아 지역을 잇는 새로운 연결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푸드뱅크에서는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쌀, 라면, 우동, 김치, 고추장, 양념류 등 한국 식료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푸드뱅크에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수령 번호를 위한 번호표가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에서 배부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과거에는 사커맘, 현대에는 헬리콥터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커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축구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를 뜻합니다만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평온한 이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의 교육과 과외 활동에 극진한 관심을 쏟는 중산층의 기혼 백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대개 고학력의 백인 중산층으로 하루 스케줄의 대부분이 자녀의 학교 생활과 과외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 지원에 맞춰져 있는 바쁜 미국인 주부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주로 80-90년대에 폭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가 탄생한 초기에는 사커맘이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어감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교회 중산층 가정의 전형을 나타내는 그저 보통 명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다소 비판적이고 좀 풍자적인 어감으로 변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즉, 지나치게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는 좀 극성스러운 학부모의 이미지를 풍자하는 의미로도 종종 쓰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사커맘이라는 용어가 사라져가고 헬리콥터 맘 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의 주변을 마치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부모가 대신 나서서 참견하는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풍속처럼 떠오르면서 그런 부모들을 헬리콥터 parents,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는 성인이 된 Z세대, 소위 Z세대의 자녀의 입사 지원부터 직장 내 해고에 대한 대응, 심지어 직장에서 받은 평가에 대한 항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 출생자를 말합니다. 즉 현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나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몇 가지 예를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의 인력 파견 업체 대표인 스티븐 클라크는 최근 24세의 남성 직원을 해고하는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건설 현장으로 출근한 첫 주에 네 번이나 지각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 몇 시간 뒤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다가 결국 요청이 거절당하자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클라크 대표는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과 회사와의 문제다. 그는 성인 직원이다 라면서 대응한 뒤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채용 행사에서도 부모의 개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직원과의 화상회의 면접이나 복리후생협상 등 이 까다로운 대화가 오가는 통화 도중에 부모가 화면 밖에서 몰래 앉아서 답변을 조언해주거나 답변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자녀의 지원서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취업 박람회에 딸의 이력서를 들고 찾아와서 구직 의사를 직접 전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부모들의 입김은 요즘엔 계속됩니다. 한 유통기업의 인사 책임자는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받지 못한 한 Z세대 직원의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또 건강보험 세부 조항을 일일이 문의하거나 자녀의 병가를 쓰겠다라고 자녀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취업 면접을 볼 때 부모와 함께 간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부모들은 고용 한파와 자녀들의 사회적 불안감 등을 이유로 들지만 기업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인사관리자들은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지원자의 독립성 부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채용된 후에도 회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Z세대 당사자들 역시 이런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22살의 폴 브랜스는 부모의 불안해한 마음은 이해한다라면서도 이런 경향은 우리 세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커맘이 결국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됐는데 헬리콥터 맘 또는 헬리콥터 페란츠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나는 헬리콥터 맘이 아닌가? 우리는 혹시 헬리콥터 부모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간만에 화이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 회사들을 향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당장 낮추라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말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라면서 정유 회사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쉐브론과 엑슨모빌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을 거론하면서 어떤 회사는 전년도보다 12배나 많은 이익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12배 많은 이익을 낸 회사는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과장을 좋아하고 그렇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12배 많은 이익을 낸 회사는 없고요. 일단 쉐브론의 경우를 보면 올해 2분기 12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약 5배에 달합니다. 뭐 12배나 5배나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엑슨모빌은 순이익이 2배에 늘어난 1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면서 소매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압박인지 협박인지 그들이 어떻게 듣게 될 것인지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이 끝나는 즉시 국제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발언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미국 소비자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법무부가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자 과연 대형 정유사들이 즉각 소비자 가격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간만에 파이팅입니다. 네, 이어서 마냥 평화로울 것만 같은 덴마크의 징병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징병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어제자로 정책이 발효되면서 어제 입대한 새 징집병 약 1,600명은 새롭게 11개월로 확대된 의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어제자로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어제부터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프리드릭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의 메리 왕비 슬하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는 어제 배낭을 맨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훈련소로 입소했습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벨라 공주의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 역시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이미 마쳤습니다. 새 징집병은 5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에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아울러서 이달 말부터 그린란드에 사상 최초로 징집병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징집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소위 중대 규모 부대가 1개월간 그린란드에 순환 파견돼서 직업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징집병들이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린란드로의 징집병 배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의 징병제는 만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무조건 다 군대 가는 건 아닙니다. 덴마크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징병제를 운영 중입니다. 추첨에 당첨되면 군대 가고 당첨 안 되면 군대 안 가는 건데 추첨으로 본인의 징병이 확인되더라도 대부분의 덴마크 남녀는 큰 불만을 갖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입대하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발트 3국 국가들도 의무 군복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배터리를 0%까지 써야 오래 간다. 밤새 충전하면 과충전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런 통념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수명 관리의 핵심은 바로 충전 방식보다는 배터리 발열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수록 성능 저하는 빨라집니다. 그만큼 빠른 충전이 필요하다면 충전 중에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뭐 물론 이메일 확인, 웹 서핑, 음악 감상 같은 비교적 가벼운 작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뭐 영상 촬영 같은 것, 이런 건 스마트폰에 높은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맞물려서 배터리 온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는 완전 방전 0%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것이 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 수준에서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는 것이 이 배터리 수명 관리에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은 또 배터리가 10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그리고 삼성은 배터리 보호,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딱 켜두시면, 이거 밤새 충전해도 되나? 이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밤새 충전할 때는요, 얼마나 오래 보다 이 전화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개 아래나 서랍 같은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등의 도입으로 차 안에서 무선 충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의 코일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충전 효율은 떨어지고 발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차 안에서 충전하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자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8: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7: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8: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다라면서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습니다만은 이란은 대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했다가 다시 또 협상하고 또 위협했다가 또 협상하자라고 반복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소위 말하는 이 타코죠. 그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이제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간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5: When we talk, we say we're talking. If we're not talking, when you ask me, no, we're not talking. I'll say it. But we are talking right now. We're talking, and we're talking at the request of Iran.
14: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6: 말은 무자케레이 바 아메리카 나다리. 무자케라트 바 오만 하스 무타마르케즈 바르.
14: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17: 코리도르 두범로 비히지 바즈 모 이자즈 네미딤.
18: 다탕기 호르무즈.
17: 다탕기 호르무즈 코리도르 두범 바즈 베셰. 하토 아겔 나브 함 비야란 나브쇼 미자네.
14: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재고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방위산업 업체들과 이 요격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노드롭 그루먼을 비롯해 라키드 마틴 등과 요격미사일 부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두 건의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은 3배, 사드 미사일은 4배가량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방공망 구축을 위한 요격미사일 재고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우려 속에 나온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내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이란 전쟁 전에는 약 2,300발의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재고는 약 800발에 불과하고 사드의 경우는 전쟁 전에는 452발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재고는 250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13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다가 지난달 24일 공습 중단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이 공습 보류의 진짜 이유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에너지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바에서 또다시 국가 전략망 자체가 붕괴하는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어권 언론 인포바에에 따르면 쿠바 전력청은 어제 또다시 국가 전체에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국가 전력망이 붕괴하는 이 대정전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가 사실상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네 번이나 잇따라 전력망이 붕괴되는 등 전력난이 최근 들어 급격히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가량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쿠바의 자체 원유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40%인 하루 4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발전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복구하는 데에는 약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벌이 핵심 수단인 관광이 모두 막혀버려서 쿠바는 지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대거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계획 철회를 결정한 직후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축구의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축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이 월드컵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대규모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사업권 매각 계획이 철회된 지난 1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계획 무산 이후 이어진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뜬금없이 월드컵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이 전대미문의 계획을 밝혔다가 여론에 밀려 이 철회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8: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7: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8: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7: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네, 날씨가 참 한결같죠? LA 한인타운 오늘 86도, 내일 86도, 목요일 88도, 금요일 89도, 토요일 90도, 일요일 90도, 한결같이 덥습니다.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이렇게 더울 때는 움직임을 조금은 좀 천천히 해보는 것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습도가 높은데요, 땀이 나면 짜증나니까요.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우리 탱자 여러분 오늘 밤새 안녕하셨고요. 오늘 좋은 하루 맞으셨습니까? 어디 가다 보면요. 아니 가진 게 아주 많이 보이지 않는데도 늘 얼굴이 편안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참 팔자 좋다 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여유의 진짜 비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도 또 주머니가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남과의 비교를 아주 오래전에 끊어냈기 때문이래요. 남들 속도에 맞춰 허덕이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롯이 나만의 속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자유로운 인간이란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얼만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온다는 뜻이겠죠. 결국 참 좋은 팔자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타인의 시선이나 속도에 쫓기지 말고 오롯이 나만의 속도와 박자로 가장 편안하게 걸어가 보실까요? 오늘은요 세상에나 34년 전 오늘 제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혈혈단신 뉴욕 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아니 세월이 이렇게 벌써 흘렀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쫓기기도 하면서 헐레벌떡 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지금은요. 하, 나는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다. 여기 미국까지 와서 진짜 출세했다. 감사하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노래. 첫

이 노래의 주제는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위대한 교향 곡도 결국은 첫 음이죠. 여러분의 그 첫 발자국, 미국에 어디에 찍으셨습니까? 낯선 곳에 아는 이도 없고 그래도 한 사람이 있어서 공항에 마중 나오고, 아우 그냥 그 첫 그때의 그 시절. 저는 34년 됐다고 하지만요, 주변에 보니까 60몇 년 되어 오시고, 바로 오늘 스페셜 게스트 60몇 년에 어렸을 때 미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제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뉴욕의 한대수 오라버니를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시면서 뉴욕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그가 만든 그 어렸을 때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 한대수님의 할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연세대학을 설립하신 언더우드 박사님과 함께 그 연세대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대 학장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때 당시 서울 공대를 다니셨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대수님이 아버님이시죠. 너는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핵물리학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7년 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를 찾으러 오게 되죠. 그런 또 불우한 가정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고 모든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은 또 다른 이탈리안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굉장한 그 문화적인 괴리와 그런 얼마나 어렸을 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외로운 그런 고독한 성장기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난 게 바로 음악이고, 그때 만들어진 음악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막을 걷어라 너의 그 행복의 나라로 라는 그 곡을 아마 17살 때 작사 작곡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수많은 지금도 많은 역경 속에서 작년에 사랑하는 옥사나 아내를 보내고 양호하게 살아라라고 해서 딸 이름을 양호라고 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딸을 얻으셔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냐 이러지만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또 사진작가시고 또 글도 쓰시고 하는 그런 창작가시죠. 또 사진 전공을 하셨어요. 사진 에세이도 내고 그러셨는데 오늘 저 미옥 탱자가 미국 온 지 34주년 기념으로 특별 게스트 뉴욕으로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요. 예전에 그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예술가가. 그런데 그 없는 돈에 그 예전에 엘머스트라고 그 세번 트레인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동네에 또 한인분들이 초기에 많이 모여 사셨어요. 써니사이드 엘머스트. 저도 살아봤던 동네인데 거기 중국집에서 그 없는 돈에 저한테 막 요리를 시켜줘서 그걸 먹으면서, 같은 한씨잖아요. 저만 보면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나보고 오라버니라고 할까 했더니 그게 주입시에 게슬라이팅이죠.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형제도 없고 하신 그런 분이 마치 나는 오라버니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이 처음 올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오늘 그게 무슨 항공이었더라, 지금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노스이스트 항공 같아요. 이게 없어졌죠. 델타로 편입이 되면서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항공사가 이 동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으로, 그것도 가는 비행기는 오픈으로 끊어서 오는 비행기 안에요. 어우 진짜 담배 연기. 그때는 진짜 비행기 뒷칸 쪽에서는 담배들을 폈어요. 그래서 제 자리가 맨 뒤였는데 어우 담배 연기. 그러고서 담배 피러 온 어떤 그 남학생과 얘기가 돼서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못된 삐삐가 있었나. 아무튼 연락이 돼서 그 친구는 아틀란타로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도 뉴욕에서 며칠을 있으면서 같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가고, 그 친구 덕분에 지금은 없어진 월트레이드 센터도
올라갔네요. 지금도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 잘 마치고 지금은 어떤 길을 걸을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옛날의 추억, 옛날의 그 만남들, 옛날의 사람들, 이제는 뭐 인연이 끊어졌는지 하지만 또 다시 봐야 될 인연이라면 본다는 얘기가 있죠. 한번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이민 초기 나에게 그래도 마음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지지해줬던 그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 인사 한번 건네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요, 진짜 우리 그 반가운 건강 뉴스가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손가락을 베이면 새살이 솔솔 올라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뛰어라. 뛰다 보니까 이 세포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심장 세포가 스스로 치료되는 걸 막고 있던 핵심 방어막 단백질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방어막을 살짝 풀어주고 세포 재생 치료와 함께 진행했더니 심근경색을 겪은 심장 기능이 무려 58.6%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머지않아 심장병을 앓는 분들도 약 한 알로 심장이 스스로 새 살을 피워내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식은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껐다 켰다 하는 비밀 스위치가 드디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찾은 이 스위치의 이름은 트레일슛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공격수인 T세포를 잠재우고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단백질이 암뿐만 아니라 코로나, 또 결핵, 자가 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면역계가 무너지는 거의 모든 병에 공통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스위치를 차단해 주니까 T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암세포를 열심히 공격하기 시작 했습니다. 차단 스위치를 눌러 면역력을 다시 깨우는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암치료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아주 큰 변혁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는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탁 그 암세포가 야, 너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기제를 탁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끄면 또 되는 거죠. 놀라운 우리 인생의 신비, 우주와도 같은 우리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몸이 옥체방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런 몸이신지. 자, 오늘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몸을 잘 우대해 주시고 특별 우대. 야, 이제 더위도 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또 그래서 간밤에도 추웠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자고 오늘도 긴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더위 적응을 한 건가. 그래도 습기는 있지만 아직 아름다운 그런 날씨를 우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아우, 나 있는 곳은 너무 더워요 하시는 저쪽 인디오 쪽에 그 더말이라는 쪽에서 제가 그 한여름에 참아배 타서 한 달을 있다가 LA 딱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은 덥다고 허겁거리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오마이갓, 여기는 냉장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 두바이 같은 곳에 사막에다가 고급 호텔을 짓고 어서들 오세요.

0: 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이분은 융자 외길 36년이세요. 그러면 미국에 과연 언제 오셨을까?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리빙 트러스트 아포스티우 공증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이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오늘은 탱자 교주가 만든 노래 오늘 34주년 기념으로요 뉴욕의 스페셜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이

0: 네, 바로 가수 한대수 씨. 한국 포크락의 거장이자 늘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뉴욕 시간은 11시, 12시, 1시 22분이네요. 전화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1: Your call has been
0: 어머!
1: forwarded to an automated voice message.
0: 다시 연결을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퀴즈를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냈어요. 바로 공동 경비고요. 그리고 올드보이를 만드신 박찬욱 감독님이 가수 한대수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 공동 경비구역에 하루아침, 하룻밤이라는 노래를 또 넣으셨고요. 또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뭘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우리 럭키 비키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정답인데 정답을 발표할까요? 네, 바로 오대수죠. 그 주인공 이름이 오대수, 한대수가 아닌 오대수입니다. 오, 오늘만 대충대충해서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세라라는 멋진 삼행시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럭키비키님 늘 라디오 서울에 보이는 라디오에 너무 좋은 말씀을 참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소개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요.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경련을 일으켜서 숨을 못 쉬면서 누워 있는데 그때 배웠던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도 확보하고 이러는 도와주는 와중에 그 환자분이 잘못 이분을 손가락을 깨물어서 지금 타자를 칠 수가 없어서 며칠째 안 보이시고 눈팅만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위기에 호련이 나서서 몸을 던져서 그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되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럭키 위키님께는 오늘 퀴즈 5대수 5 오늘만 대충대충해서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세라 너무 멋진 삼행시도 주셔서 우리 럭키 위키님께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혹은 냉콩국수, 열무국수,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팥죽도 있어요. 올림픽 칼국수, 김치도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 가시면요, 맛있고 시원하게 담은 몸에도 좋은 양배추 김치가 아주 그냥 슴슴하게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셔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그럼 맛있는 올림픽 칼국수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제주의 향기 바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반찬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감탄을 마다할 수 없는 제주화로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중에 원하시는 것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할까? 오늘만 대충대충해서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 세라 라는 마음으로. 자, 예전에 한대수 씨는요, 이 곡을 70년도에 그 어린 나이에 이 곡을 쓰고 만드셨습니다. 하루 아침, 어떤 아침이길래 박찬욱 씨가 공동 경비구역에도 이 노래를 넣으셨을까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한대씨 오라버니.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세상에 끝에가 1인데 4로 잘못 눌렀네. 아우 나 진짜 죄송해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로스앤젤레스는 어떻습니까?
1: 여기 조금 더웠는데 그래도 살만한데 뉴욕은 어떻습니까?
0: 아, 뉴욕은 공기 좋고 날씨도 최고입니다 지금. 이제.
1: 아니 얼마 전에 물난리도 오고 그랬다는데.
0: 네.
1: 괜찮으셨어요?
0: 네.
1: 날씨는 다시
0: 말씀해주세요. 예?
1: 물난리 오고 막 무더위도 오고 그랬다는데 괜찮았어요?
0: 지금 생각보다 뉴스보다는 더 야구합니다 오히려.
1: 아, 우리 따님 이름이 양호. 양호인데 늘
0: 양호. 양호 아주 야구합니다 아직.
1: 아니 양호는 어떻게 지내요?
0: 양호는 지금 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저 유튜버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포르투갈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지금 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또 가 있습니다.
1: 아, 양호가 그 자전거.
0: 네.
1: 어떤 유튜버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0: 기본적으로는 바이크 라이딩. 이바이크 라이딩을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1: 네.
0: 동시에 기본적인 주제는 God is love. 우리 모든 인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God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서로 베풀어야 된다. 그 주제로 이바이크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많이 보기 위해서 포르투갈에서는 저 뭡니까 스파에서 또 초청해서 다녀왔습니다.
1: 야,
0: 그리고 또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또 호텔에서 또 주최를 해가지고 또 다녀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십니까? 아니 정말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시는데 요즘도 글도 많이 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음악도 만드시죠?
0: 그렇습니다, 예.
1: 네. 보니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나는 게 우리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죠?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제일 요즘 걱정되는 것이 컴퓨터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1: 네.
0: 좋은 역할도 있기는 있지만 너무 좀 악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가장 문명이 발달됐다 하지만도 자꾸 큰 전쟁이 자꾸 나지 않아요.
1: 네.
0: 전쟁이 나고 또 서로 그 소셜미디어에서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달고 해킹을 당하고 저도 해킹을 3번 당했어요.
1: 어떻게?
0: 돈도 없는데.
1: 아, 그래가지고요.
0: 저도 해킹 나가고 하니까 좀 세상이 상당히 좀 어지럽게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높습니다.
1: 아.
0: 역시.
1: 네. 아니, 오라버니, 아니, 왜 저를 그때 만날 때마다 왜 오라버니, 오라버니하고 저를 오라버니로 부르셨어요?
0: 오라버니, 그 말이 재밌지 않아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아.
1: 우리 한대수님은 오라버니 하고 불러주는 여동생이 없으시죠?
0: 없죠. 없으니까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오라버니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앞으로 많이 불러주는 걸들이 있으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 네. 양호를 지금 홀로 양육하시면서 또 양호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바이크 타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아주 훌륭한 여성이 돼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0: 네네.
1: 네, 요즘 살기는 어떠세요? 밥 해 먹기 어떻습니까?
0: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옛날 그 뭐랄까 사고 방식이니까.
1: 네.
0: 가능하면 우리 또 한 양호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걸 좀 천천히 다니고 좋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간식을 뿌리면 더 고맙지요.
1: 아유, 네. 남자친구 없대요?
0: 예.
1: 남자친구 없대요?
0: 지금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 네. 우리 뭐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네요. 이곳이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짝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러는데.
0: 네.
1: 오라버니도 걸프렌이 네. 없으시죠? 그새 혹시 구하셨나?
0: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언제 LA 오세요? 놀러 오세요. 여기서 좀 공연도 하고 걸들도 만나고.
0: 네, 작년에 갔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참 우리
0: 덕지도 만나고 또 네. 우리 병철 회장님도 만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1: 그렇죠. 그 병철 회장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레스트 가방 회사의 회장님 박병철 회장님하고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지난번 오셨을 때 60여 년 만에 만나셨죠?
0: 그렇습니다.
1: 야, 서로 알아보셨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0: 아,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40년 됐겠죠. 안 본 지가.
1: 네.
0: 그런데 아주 뭐 어제 아래 만난 사람 같이 즐겁게 보냈습니다. 시간을.
1: 아, 그렇군요. 우리 한대수라는 우리 한국의 포크 음악의 거장이신 또 예술가이신 또 작가이기도 하신 우리 한대수 선생님. 사실 그 이상하게 그 음악이요.
0: 네.
1: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물 좀 주소 말고 나머지 음악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많지만 이게 꾸준히 음악, 영화 음악에도 그렇고요. 많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요즘 환호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어디 있다 보십니까?
0: 그래서 저는 저 요즘 상당히 그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1: 네.
0: 제가 알려진 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네.
0: 행복의 날 물 좀 주소 뭐 바람과나 그 정도인데
1: 네.
0: 지금 많은 다른 음악들이 영화에도 쓰이고 또 리메이크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니 오죽하면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이름을 대수라고 적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오대수. 응?
0: 오대수.
1: 그렇죠.
0: 박찬욱 감독님이 한대수 올드보이를 보고 제목도 올드보이로 만들었고
1: 네.
0: 또 역시 이름도 오대수로 만들었고 좋았어요. 영화가 좋았고 대박 히트했죠. 그
1: 네.
0: 영화가.
1: 그리고 네. 사진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사진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 그거를 올드보이 한대수로 지으셨죠?
0: 그렇습니다.
1: 야 정말 멋지십니다. 이 퀴즈를 우리 럭키비키님이라는 분이 맞추셔서 오, 오늘만 대, 대충대충해서 수, 수습해서 살자라는 삼행시를 주셨어요.
0: 아, 네, 너무 재밌네요.
1: 깨세라세라. 응?
0: 야. 정확한 말씀입니다.
1: 야, 우리 한대순 선생님의 바로 수많은 노래들이 그 젊은 시절에 정말 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드셨죠?
0: 네네네.
1: 그때 다 만드신 노래라고 들었어요.
0: 한 저 작곡이 제일 많이 했어요. 17살 때.
1: 17살 때.
0: 예, 영화 제일 많이 했어요.
1: 네.
0: 거진 1, 2, 30을 그때 다 작곡했어요.
1: 아, 그래서 그 시절을 겪고 한국에 가셔서 세시봉에서 남들은 다 팝송 번안가요를 부를 때 창작곡 행복의 나라로를 탁 부르시면서 정말 한국의 포크 음악의 장을 여셨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자작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선전이 됨으로써 송창식 씨가 제가 행복의 날을 부르는데 야 너 그거 뭐야 누가 작곡했어 그래서 내가 작곡했습니다 그랬거래. 아니 당신이 무슨 음대로 다니고 어떻게 작곡을 해나 하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비틀스도 그렇고 밥 딜런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가사를 쓰고 코드 두 손에 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은 곡이 나온다.
1: 네.
0: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송창식 씨도 이제 작곡하기 시작했죠.
1: 아 그렇군요.
0: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 네.
0: 자기가 말 그리고 기타 코드 선언 얻으면은
1: 네.
0: 충분히 작곡 그렇게들 미국 작곡가들도 그렇게들 일을 한다.
1: 네.
0: 그래가지고 또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었죠.
1: 아, 우리 한대수 선생님의 삶의 숱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으셨는데 그 힘이 네. 오늘날 이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은 그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듣고 나면 막 힘이 생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나도 가능하면은 좀 세상에 어지럽고 악의 씨가 많이 뿌려져 있는데 가능하면 서로 이해를 하고
1: 네.
0: 존중을 하고 또 평화스러운 세상을 항상 그런 꿈꾸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17살 때 갑자기 떨어진 미국에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행복의 나라로 요거 같이 들으면서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응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러분 LA에 계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3년 동안 할리우드 히어스에서 3년 동안 즐겁게 살았고 참 아름다운 도시고 정말 모든 것이 평화스럽고 이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꾸밉시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오늘 특별 게스트 전화 인터뷰 뉴욕으로 연결한 한국 포크 음악의 거장이라는 표현이 맞죠. 선구자이신 한대수님이 젊은 시절 만드신 노래입니다. 하룻밤이라는 곡이고요. 가사도 참 좋네요. 염소야 힘내자. 새벽에 하모니카 소리도 참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 곡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바닷가로 그릴때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구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0: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9: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0: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11: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희망적인 뉴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소식 전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수천 년 갇혀있던 탄소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뉴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이게 다 온실가스가 돼서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독일 연구진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다로 들어간 고대 탄소의 90%는 가스로 변하지 않고 해저 바닥에 차곡차곡 안전하게 묻힌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분해해서 온실가스로 만드는 건 겨우 10% 남짓이라는 거죠. 알고 보니 이 해저 미생물들이 아주 까다로운 미식가들이라네요. 오래된 딱딱한 탄소 대신 최근에 생긴 신선한 플랑크톤만 쏙쏙 골라 먹는답니다. 덕분에 최악의 온실가스 폭탄은 면한 셈이니 참 고마운 미생물이죠.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부엌에서 야 이만은 요거 포장 때문에 뭐를 살려고 해도요. 그 안에 보면 얼마나 포장들이 이거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는데 특히 마트에서 하얀 스티로폼 이용기를 보실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썩는데 무려 700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최근 브라질의 14살 소녀 루카스 군이 버려지는 카사바 껍질과 이게 어떤 그 열매의 그 껍질이래요. 그리고 나뭇잎 쓰레기를 섞어서 천연 친환경 트레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는 스티로폼만큼이나 짱짱하지만 흙에 묻으면 단 30일 만에 깨끗하게 분해된다고 그래요. 버려진 쓰레기에서 지구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14살 소년. 아, 기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주변에 버려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관심이 아닐까. 그걸 또 증명해주는 14살의 소년이네요. 우리 인간이 너무 개발을 해서 정말 힘든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댐 철거 현장 소식이 있네요. 바로 서부에 있는 클라마스 강 얘기인데요. 무려 4개의 거대한 댐이 차례대로 철거되면서 지난 100년 넘게 물길이 가로막혀 있던 400마일 이상의 연어의 회육길이 고향 가는 그 길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댐이 사라진 자리에 수천 에이커의 황량한 진흙바닥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그곳에 오랜 주인인 인디언 원주민 이 유록 부족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댐 철거를 준비하는 수년 동안 직접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생 식물 씨앗을 손수 채집하고 공들여 키워왔다고 하는군요. 댐이 무너져 내리자마자 그 넓은 대지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참나무부터 야생 민트까지 원래 그 땅에서 자라던 토종 식물들이 다시 싹을 틔우게 됐다고 합니다. 자연은 정말 인간이 망가뜨리기는 쉬워도 되살리기는 정말 어렵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뜨리는 건 쉬워도 되살리기 어렵고요. 살 빼는 거 어려워도 진짜 찌는 건 너무 또 쉽죠. 아, 그렇습니다. 뭔가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생명으로 자연으로 좀 친화적인 그런 것이 제일 건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보라돌이 후니팅자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후니 허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아,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후니팅자.
1: 그게 아니라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뭐였지? 무슨 사설을 봤는데요. 네. 예전에 그 사진이랑 네. 요새 사진이랑 딱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칼라가 죽었다라는 게 그 논점의 그 뭐랄까 타이틀이었던 거예요.
0: 네.
1: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사진을 찍으면 뭐 빨간색 옷 입고 노란색 옷 입고
0: 얼룩덜룩
1: 굉장히 길거리도 화려했어요.
0: 칼라풀했는데
1: 지금은 네. 전부 다 무색.
0: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색깔 있는 게 저도 원래 색깔 좋아하고 꽃무늬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어떤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촌스럽게.
1: 아니요.
0: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꽃무늬 좀 그만 입어 막 이러는데.
1: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똑같은 자리 네. 사진을 찍은 건데
0: 네.
1: 이 풍경이랑 사람들의 의상이 너무 색상이 달라요. 되게 한눈에 딱 보이는
0: 딱
1: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점점 사회가 삭막해지는구나.
0: 그러면 안 돼.
1: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알록달록한 게 필요하다.
0: 네.
1: 나는 핑계를
0: 색깔 있는 남자야.
1: 우리 와이프 항상 이상하게 봐요.
0: 네.
1: 어?
0: 왜 이렇게?
1: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러니까 특이한 원색들을 색깔. 막 입으니까.
0: 아, 좋아요. 좀 색깔 있는 게
1: 와이프는
0: 좋더라.
1: 와이프는 좀 특이하게.
0: 그럼.
1: 신기해. 와이프는 항상 흰색, 검은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0: 그래야지. 딱 이렇게 딱 보면, 어이, 거의 보라. 이렇게.
1: 보라돌이. 아, 그나저나 네. 오늘 네. 미옥 씨가 미국 온지 도미한 지 34주년이라고.
0: 34주년 됐어요.
1: 그럼. 두 살 때 오늘 오신 거네?
0: 응이에요. 어, 네. 세 살부터 방송했어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야, 어, 축하드립니다.
0: 야, 진짜 아니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뉴욕에 제 오라버니 그 한대수 씨를 모셨는데
1: 네, 전화로.
0: 그분 따님이 양호잖아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맨날 이분은 버릇이 네. 좋다는 말을 아우 양호한데 야 아, 양호. 양호하다 이러더니
1: 네.
0: 진짜 딸을 60에 낳으셨어요. 어?
1: 아, 근데 우리 한대수 선생님이야 뭐 워낙에 또 한국 음악 그 히피계의 원
0: 그렇죠.
1: 선주 주자 뭐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0: 근데 딸 이름을 양호라고 진짜 지은 거예요.
1: 근데 한양호.
0: 한양호. 아, 한양호하죠.
1: 양호하네.
0: 근데 이 양호가 지금 너무 양호한 네. 유튜버가 됐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
1: 양호 선생님 되셔야지. 아,
0: 어?
1: 우리 어릴 때 로망 남자들의 와우. 로망인데.
0: 38만 8천 명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네.
1: 오.
0: 뭐라냐면요. 네. 그 이바이크.
1: 어,
0: 근데
1: 전기,
0: 이 바이크는 하나의 도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종교가 크리스천인가 봐요. 그 사랑을 주제로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젊은
1: 이 바이크로요?
0: 이 바이크.
1: 오, 혹시 그걸
0: 자전거 타요?
1: 누구 이렇게 막 태워드리고
0: 지금 포르투갈에서 탄대요.
1: 오,
0: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막 초대하는 거야.
1: 맘마미 아이건 이탈리아구나.
0: 한번 여러분 네. 그 웹사이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비 미셸이에요. 미셸 하면 미셸 이름에다가 앞에 웨이비, 웨이브 말고 WAVY 되게 웨이비한가 봐.
1: VY? 웨이비?
0: 예, 웨이비 미셸라고 치시면 나와.
1: 아까 웨이모 느낌이네, 웨이비.
0: 웨이비 미셸 하면
1: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남자분들은 네. 어릴 때 양호 선생님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성함이 양호 양자호자 양호시면은
0: 네.
1: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우리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입니다.
0: 아니 저도 음악이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바이크로 이렇게
1: 모르죠 또 이렇게 하면서
0: 됐다니.
1: 뭐 다른 거 하실지 뭐 그건 모르지.
0: 아니 멋쟁이 멋쟁이.
1: 인기가 있으시니까 뭐
0: 그러니까요.
1: 하시겠지.
0: 지금 어린 나이에요. 지금 18 막 됐어요.
1: 아, 근데 내가 양자호자라고 한 거야. 애기구만 애기.
0: 애기예요. 근데 어? 벌써
1: 야, 뭐 제가 일찍 났으면
0: 대단하다.
1: 우리 딸 나이네. 딸 일찍 났으면.
0: 대단해.
1: 아무튼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리고.
0: 네.
1: 그러면 92년도인가요?
0: 네.
1: 92년도 두 살 때 오신 걸로. 야, 멋있다.
0: 8월 4일. 세상에. 아?
1: 저는 11월 달에 왔는데.
0: 11월 달에 네, 몇 년 됐어요?
1: 저는 94년인가 5년인가.
0: 아, 저보다 늦게 오셨네.
1: 늦게 왔죠. 네. 저는 뭐 엄마 뱃속에서 아빠 뱃속에서
0: 우리 다 진짜 팔자 좋아서 대단해요. 여기까지 와서 잘 진짜 뿌리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스스로에게 오늘 박수 좀 다 쳐주세요.
1: 네.
0: 자, 오늘은 바로
1: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미옥 씨의 그 미국 도미 건국 신화를 얘기를 들었는데
0: 네.
1: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화요일날 하고 있는 게 월드컵
0: 네.
1: 국가의 건국 신화 오늘 네. 제4화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지난주에 우리 이집트의 태양의 신 그리고 브라질의 밤의 탄생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0: 네.
1: 이번 주는요.
0: 네.
1: 몽골 초원, 초원의 나라 몽골 그리고
0: 네.
1: 눈 덮인 북유럽 노르웨이의 신화를 잠깐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몽골과 노르웨이. 네. 궁금합니다.
1: 아, 근데 몽골은 사실 한국과 굉장히 또 친분이 있고.
0: 그렇죠.
1: 되게 또 저는 몽골리안 비프 되게 좋아하고요.
0: 네.
1: 몽골리안 바베큐 되게 좋아하고.
0: 제 옆집 남자가 몽골 남자였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아, 였어, 과거?
0: 네.
1: 아, 지금 아니시구나.
0: 아니, 옆집 네이버.
1: 지금도?
0: 몽골, 아니요, 지금 이사 가셨지.
1: 어. 저도 옛날에 몽골 여자 만난 적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몽골 가셔서 네. 그 초원을 막 저기 하는데 네. 근데 어. 그
1: 미옥 씨 몽골 가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말 타고 독수리 날리고 이러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0: 아니 어. 거기서 그 학교에 최근 얘기예요.
1: 네.
0: 며칠 전에 바로 읽었는데 거기 그 학교 기사 해가지고 그 주변을 투어를 시켜주기로 했는데
1: 네.
0: 그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왔대요. 왜냐면
1: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둘이 끝없이 펼쳐진 그 몽골 초원을 막 달려서 어느 큰 호수에 도착을 해요.
0: 네.
1: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이 바로 몽골의 시초다. 몽골인들 시초다라고 믿어요.
0: 어...
1: 근데 왜?
0: 근데 종을 넘었네요. 늑대와 사슴?
1: 그렇죠.
0: 와...
1: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종족이다. 왜? 초월에서 늑대가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영리한 동물이라고 해요.
0: 네.
1: 일단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0: 그쵸.
1: 지키고
0: 오.
1: 끝까지 살아남고 엄청 강하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우리 민족도 늑대처럼 강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그 늑대의 그 상징이 용기와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어릴 때부터 늑대의 후손이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0: 네.
1: 본인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죠.
0: 네.
1: 아 근데 그 몽골 가보셨어요?
0: 아니요.
1: 어 몽골이
0: 몽골리안 바베큐는 가봤지.
1: 몽골이 초원이 촤

0: 그러니까 몽골 분들 눈이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끝없이 펼쳐온 저 끝을 보잖아요. 막 1.5, 2 막 이러잖아 시력이. 네. 그러면서 그 독수리 매 이거를 촥 사냥법 아시죠? 딱 네. 누구하고.
1: 네.
0: 그리고 그 전통 악기 하소게 그런 거 하면서 막
1: 똑같아.
0: 노래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
1: 유명한 밴드 있어.
0: 그 뭐라고 하는 유명한 밴드 있잖아. 웅웅 하는 거 되게 신비롭잖아요.
1: 그렇죠.
0: 유목민들의 특유의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 늑대 후손이라고 믿고 산다고 해요 아직도.
1: 네.
0: 그런데 그와 반대로 노르웨이 반대쪽이죠. 완전 그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여러분이 아주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뭐 바이킹 신화 다 아시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번에 그 할리우드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1: 네.
0: 토르, 토르와 뭐 로키, 오딘 이 다 아시잖아요. 마블 영화 보신
1: 그럼요.
0: 분들은.
1: 네.
0: 근데 사실은 토르가 이제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고 붉은 수염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천둥의 신인데
1: 네.
0: 망치를 들고 다니는데 그 망치니 바로 묘울니르. 뭐 워낙 영화에 유명하게 나오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번개를 날리는 그런 신인데
1: 망치를 탁 치면 그게 샥 번개가, 돌아오고 대단해. 날라오고 부메랑이야.
0: 그리고 이거는 정말 선한 사람 아니면 못 들잖아요.
1: 아, 맞아.
0: 헐크도 못 들어 묘울니르를. 근데 나중에 누가 듭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들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서사인데 아무튼 이 북유럽 신화가 재밌는 이유가 좀 특이하게 이 신들은 다 죽어요. 북유럽에선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아. 보통 그리스 신화는 불멸의 신인데
1: 예.
0: 북유럽 신화는 하다 하여튼 죽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옛날에 우리 영화의 불변의 법칙.
1: 네.
0: 절대 홍콩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라는 게 불변의 법칙인데
1: 네.
0: 요새 2000년대부터 영화의 주인공들이 자꾸 죽어. 반전의 반전. 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는요 마지막 전쟁에 다 죽어요.
1: 네.
0: 그 이름이 바로 영화에도 유명한 라그나로크.
1: 아, 그거 넷플릭스 우리, 미니 시리즈 나와가지고.
0: 있죠. 그리고 또르 영화 봐도 또르는 발음이 너무 심하다. 또르 영화를 보면은 라그나로크라고 나오죠.
1: 네.
0: 신들의 황혼. 그 영화에도 나오는 큰 늑대. 펜리르. 그 영화에서는 이제 헐크가 이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아무튼 그리고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 요것들이 나오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세상이 불타오르면서 북유럽 신들과 괴물들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데
1: 네.
0: 거기서는 신 중의 신 오르딘도 토르도 다 네. 죽습니다. 그리고 네. 모두가 신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1: 네.
0: 그때 푸른 숲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때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 그게 바로 우리 노르웨이인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자기들이라고 믿는 거고
1: 네.
0: 몽골 분들은 늑대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이 아닌 거죠.
1: 둘 다 장대해요.
0: 뭔가 좀 있어 보여.
1: 그리고 네. 그 몽골 여성하고 저희 아파트에 저한테 언니 언니 나중에 그랬거든요. 장대해.
0: 아, 남자분이
1: 아니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장대해.
0: 몽골 분들 등치가
1: 그리고 이
0: 기가
1: 풍기는 게요. 그냥 뭐 이렇게 게 아니라 쿨해.
0: 착해요.
1: 무슨 말인지 알죠? 착한데.
0: 되게 착해요.
1: 쿨해 굉장히.
0: 쿨한 어떤 의미로 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막
1: 자기 그 프라이드가 딱 있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그렇죠.
0: 그리고 근데 되게 순진한 것도 순수하기도 한데.
1: 그럼요.
0: 막 뒤에서 누구 뒤통수 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저도 그 여성분 한 두 분 만나봤는데
1: 네.
0: 한국분인 줄 알았어요. 외모는 한국 사람 같아 정말. 긴 머리. 근데 한국 머리 조금 어눌해 갖고.
1: 네.
0: 야 저분 저 중국에서 오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몽골이시더라고.
1: 네.
0: 근데 그쪽 한국 말을 배웠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1: 어.
0: 지금 뭐 한국 문화 이번에 대통령도 뭐 방문하실 그러니까. 때 좋아하셨지만 몽골은 거의 우리 몽골 반점.
1: 그렇죠.
0: 같은 한민족이
1: 몽골 간장.
0: 아 그건 간장이고 그걸 이름이고 몽골 반점
1: 몽골
0: 반점. 한국 사람도 엉덩이에 반점 있잖아요.
1: 네, 네.
0: 몽골인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뭔가 우리 뭔가 같은 있다니까.
1: 뿌리야. 결국은 다 같은 뿌리야.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0: 몽골이랑 안 싸우잖아요.
1: 아니 전쟁.
0: 아.
1: 그래가지고 뭐. 우리 한번 몽고 아까 그거 해보세요. 내 찾았어 얼른. 옆집 몽고 남자가 네. 이 밴드를 저한테 소개해줘서 오래전에 이 밴드를 제가 막 들었었어요.
0: 되게 신기해요 소리가.
1: 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0: 너무 근데 너무 좋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거
1: The Who H-U예요. 어머 우리 훈이 너무 잘한다. 다시 해봐. 땡땡한 꿀벌 같아.
2: 댕그린 같았어.

0: 락밴드 더 후의 곡입니다. 유브 유브 유. 몽골말로 도대체 뭐야? 어찌 된 거야?
1: 그런 뜻이에요?
0: 이게요. 훈락이래요. 그러니까 후니시아랑 통한대. 그래서 그걸 잘하는 거나.
1: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음을 많이 죽인 건데 되게 노래 좋다.
0: 그쵸?
1: 용매 용매 용용용용 이런 거.
0: 이게 그 몽골의 전통적인 네. 창법인데 이 창법 이름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목구멍 노래. 명 노래래요. 명 명단 달 때 이 목구멍.
1: 되게 특이하잖아요.
0: 이런 거지.
1: 난 몽골 가야겠다. 몽골 가서 가수해야겠다.
0: 아니 명 창법으로 굿모닝 차차차 한번.
1: 이브
0: 굿모닝 짜짜짜.
1: 한국 분들 지금 약간 벼지 멱 따는 소리냐?
0: 그거예요. 이게 멱창법이야 이게. 멱자 따는 분 이거 이런 거 하시면 좋다.
1: 여성분도 되게 멋있게 하는 거 있다. 이런 거죠. 나 멋있어. 너무 좋아.
0: 좋아. 다시 한번 해봐. 꿀벌 땡.
1: 띠용용용. 약간 이런 거잖아.
0: 굿모닝 짜짜짜 2부 이 시간.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0: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9: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8: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9: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8: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9: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10: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1: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0: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1: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전문성으로 함께하는 당신 곁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1: 훈이 씨 다시 네. 보니까 좋네요. 아유, 힘이 나고.
0: 네. 변호사님은 패셔니스타시오. 오늘은 진짜 최고예요. 최고.
2: 아니, 평소에도 항상 멋지신데요. 오늘 네. 정말 이 그레이 컬러 수트에 네. 이 실버 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한여름에도 꼭 정식으로 베스트까지 조끼까지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는 대단한 아니 그 정성이에요.
2: 죄송한 말인데 약간 네. 알마니 페미니나 그 네. 돌잔치에 가봤나 이런 분들이 연락 올 것 같은데 너무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셔 갖고 진짜로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변호사님 오늘은 네. 손수 개발하신 그런 유머를
1: 예 제가 전해주시는... 요새 날씨도 덥고 예. 예, 네. 우리 옛날 제 시대 때는 좀 아, 농담을 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은 썰렁하잖아요. 썰렁하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시원하고 썰렁한 네. 농담을 제가 한번 개발해가지고 네.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 야 이러면 더 기대감 커지면 끝인데.
1: 근데 네. 올리는 것보다 딱 말하는 게 너무 맞아요, 흐지부지할 맞아요. 것 같은데 아, 대신 네. 이게 좀 콩글리시라서 아 우리 한국 분들께서 성이 있잖아요. 박씨, 김씨, 네. 채씨. 네. 그래서 박씨하고 채씨하고 네.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기를 낳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베이비 박초이.
2: 재밌어. 오, 재밌네요 이거.
1: 제가 시장을 가서 시장을 보다가 베이비 박초이가 맛있게 보.

0: 거에서 그걸 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거 박시하고 초이가
1: 아 이건 진짜 독창적인 어서 보도도 또 못하는 거야.
2: 이거 진짜 만드신 거죠?
0: 네, 제가 생각이 났었어요.
2: 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박초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너무 웃긴다 이거.
0: 그렇죠.
1: 아니 어떤 분은 네. 박초이로 김치를 담으세요. 아, 예, 예. 맛있더라고요.
0: 맛있어요.
2: 아, 이거 야, 중국 레스토랑 꼭 해봐야겠다. 해비빵 꼭 해봐야겠다. 와.
0: 네. 다행이네요. 네. 웃겨서.
2: 어, 정말 재밌어요.
1: 아니 그러면 네. 김씨랑 지씨랑 치씨랑 어? 예. 베이비 김치.
0: 그렇죠.
2: 일절만 하셔야지. 아, 이거 아니야.
0: 아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어떤 여자 같은 학생이 중국 여자였는데 네. 이름이 샌드 치였어요. 그래서
2: 치.
0: 그래서 내 친구들이 야 너희들 둘이 결혼하면 김치 되겠다 이렇게. 늘 이렇게 농담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2: 이거 좀 위험한 농담 아니야? 아니 변호사님 이런 말씀 하시네. 데뷔 박초이가 재밌었습니다.
0: 아, 예. 다행이네요. 네. 어, 좀 썰렁하고 시원했고 청취자분들께서 좀 어? 이렇게 어, 더운 날에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 봐야죠.
2: 그렇죠. 어쨌든 뭐 책임은 절대
1: 안 되니까. 골치 아픈. 하지만 예. 알아야 되는 네. 어, 소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까요?
0: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지 힘이 되고 우리 그 줄기와 뿌리를 언제든지 힘나게 스트롱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늘 필요하고 네. 우리가 아무리 법에 관한 일이 없더라도 알고 계시면 우리한테 힘이 그렇죠. 돼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절차를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저번 프로그램에도 말씀드린 게 이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summons and complaint 소환장하고 고소장을 같이 접수를 하면 이제 시작이 네.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입증 책임, 네. 그 입증 책임에 따라서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조금 설명해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더라도 less is more. 적은 게 더 좋다. 그런 네.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discovery랑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discovery 그 phase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가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less is more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가다 보면은 less is more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될 타이밍이라는 게 늘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명언이나 모든 것들이 해당될 때 네.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적용하는 우리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융통성 없으면 사람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과정을 통해서 또 융통성도 배우시고 아 이런 이게는 근데 융통성을 제가 볼 때는 생각에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지 융통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어느 정도 알면 그때 조립할 때도 이제 이거는 기술 뭘 부품을 만들 때도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하우가 자꾸 생기시려면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긴 이제 소송 중에서 제일 긴 파트예요. 네. 그걸 보고 discovery라 그래요.
2: discovery.
0: 아, 예. discovery. 그 말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발견하다 네. 아니면은 발견하라. 네. 찾으라는 거잖아요. discovery.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 discovery 소송이 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장이 상대방 피고인한테 전달이 된 다음부터 예. 디스커버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또 디스커버리 일찍 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 디스커버리를 할 때 결국은 그거예요. 증거물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2: 네네네. 네.
0: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1: 네.
0: 그래서 미국 법대 다닐 때도 이거를 아예 과목 하나로 필수 과목으로 돼 있어요. 네. Civil procedure before trial이라고 이 네. civil procedure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네. 과목이 필수 과목까지 저도 그때 배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그게 필수목. 예. 그래서 이 페이즈를 잘 생각하시고 이때가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우리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할 때 내가 가서 증언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변호사에서는 변호사들은 이 discovery phase 그 procedure에서 모든 걸 알아내야 돼요.
1: 네.
0: 네. 예,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영화들 보면 사람들이 막 영화 보면서 아, 막 역진하잖아요. 막 재판하다가 갑자기 상대방 쪽이 모르는 증거물이 확 나오다니고
2: 그쪽으로
0: 판이 뒤집어지는 네네.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1: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서
0: 네. 미국은 특별히 이 민사소송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2: 아. 서로 다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 거죠.
0: 다 그런가? 교환해야 돼요. 아. No, 이 philosophy가 철학적이 뭐냐?
1: 네.
0: 재판을 가게 되면 there should be no surprise.
2: 아.
0: 새로운 것을 채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discovery 때 서로 교환할 때
2: 네.
0: 상대방이 청구했는데 다 안 보내주죠? 증거물로 쓸 수가 없어요.
2: 아, 양쪽이 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0: 그렇죠.
2: 다 갖고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기습 공격은 그거는 아닌 거네요.
0: 없어요.
1: 노 서프라이즈.
0: 네. 딱 이제 재판 가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임피치먼트라고 상대방이 증언한 거를 거짓 증거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만 임피치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재판할 때 그거를 그 다른 증인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2: 네.
0: 그거 외에는 그 판사나 상대방 쪽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끔씩 변호사들 재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부르냐? 왜 저 사람 증언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discovery phase 때 우리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1: 아, 왜 그런 거죠?
0: 이게 제가 볼 때는
1: 윤리적으로
0: 이게 윤리적으로보다 공평하라는
2: 서로 이퀄하게
0: 아~ 네. 서로가 알고
2: 네. 그렇죠. 준비를 이제 서로 숨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서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1: 그렇죠.
2: 그럼 안 되니까
0: 그렇죠. 에.
1: 머리 싸움 하지 말고 기습 공격하지 말고.
2: 아 그럼 영화에서 가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 막 말씀하시다가
0: 네.
2: 이제 저희 쪽에서 재판장님 저희가 이걸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상대 쪽에서 이건 우리한테 이미 쉐어가 안 됐기 공유 안 됐기 때문에
0: 그쵸.
2: 인정 못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재판장님이 드러나 보자.
1: 그런 경우
2: 이런 경우 있던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0: 아니, 불가능한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판사가 봐 가지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
2: 뭔가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싶으면 임피치먼트.
0: 임피치먼트.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리미티드 스코프인데 임피치먼트는 할 수도 있어요. 판사님한테 그 대신 그거 공유하기 전에 판사님한테 보여줘야 되고 판사님이랑 이럴 때 이제 재판할 때는 사이드바리라 해가지고 이제 가끔씩 보잖아요. 판사들이 변호사들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드바리에서 이거 판사님 저 증언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데포지션이란 선서 증언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거짓말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을 했는데 이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거 채택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2: 아, 근데 그게 리밋돼 있는 기술이군요.
0: 예. 그러니까
2: 기본적으로 상대가 서로에게 그걸 다 알고 공유가 되어야만 한다.
0: 그렇죠. 그래서 이 discovery phase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discovery라는 거를 이제 우리 소송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때 이 과정에서 모든 거를 준비를 하시고 더 준비하시는 만큼 저기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변호사는 케이스를 맡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2: 그렇죠.
0: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변호사한테.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 자료들을 그냥 몽땅 갖다 주고 이거 알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밤새면서 그거 읽어보면 시간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소송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소송하시는 분들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정확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래서 준비를 하라. 다이어리를 쓰라. 그렇죠. 얘기 같이 쓰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많이 이거를 오해를 하세요. 내가 이 서류 다 있습니다. 이게 증거물입니다. 근데 그게 증거물로 바뀌려면 그 과정이 또 있어요. 증거물 채택하는 과정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또 필수 과목으로 에비던스 자체도 필수 과목으로 법대 다닐 때 배웠어요.
1: 네.
0: 그래 그만큼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거예요. 그 네. 에비던스 채택하는 거 증거물 채택하는 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1: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0: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내면은 네. 무조건 이거 접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2: 네.
0: 그런데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누가 보냈냐, 어떻게 썼냐, 너가 이거를 직접 썼냐, 그럼 물어보게 되고.
2: 오.
0: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 썼냐, 누구한테 보냈냐, 그리고 또 저기 뭐냐. 소환장에는 서피나라는 게 있어요.
2: 네.
0: 그래서
2: 네.
0: 디스커버리 하면서 또 이메일 회사한테 서피나를 보내요.
2: 확인하는 거예요?
0: 이메일 내역들을 받기 위해서. 왜냐? 상대방 쪽에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
2: 못 받는 것처럼.
0: 네. 네. 네. 자기들이 써놓고 없애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를 하여서 그 컴퓨터를 examine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1: 네.
0: 변호사가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그렇죠.
0: 왜냐하면 또 이런 말이에요. 변호사가 직접 자기 스킬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2: 네.
0: 할 수 있는 테크니컬 스킬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또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를 채용해서 그 사람 보고 가서 examine하고 컴퓨터 examine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냐 설명을 또 법원에 가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이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 상황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this is more라고 하신 것처럼 좀 네. 간략하게 변호사님과 소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1: 네.
0: 그래서
2: 시작해서 뭔가 요점을 네. 딱딱 정리가.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소송을 변호사께 의뢰를 했지만 제가 그런 모든 스킬이 있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0: 그걸 할 수 있어요.
2: 3자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0: 꼭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laying the foundation이라 그래서
2: 네.
0: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나는 이런 컴퓨터 스킬을 가지고 있다. 학년이 어떻게 학벌이 어떻게
2: 어렵다,
0: 되냐.
2: 진짜.
0: 그런 것들. If you want to expert로 qualify 하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사한테 먼저 증명을 보여줘야 돼요.
2: 와, 어렵다.
0: 네. 네, 재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하늘과 창 따위 납니다.
2: 먼저 저 이메일 하나 보여드리면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0: 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나 증거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You're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이거는 증거물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 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거를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증명을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내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니까 그만큼 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0: 이 디스커버리 페이즈에서 굉장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아예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왜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소송 막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시다 보면 비용이 막 써요. 변호사 비용 뭐 이해가 안 돼.
1: 그렇죠.
0: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왜 증거물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와서 혼자서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2: 그렇죠.
0: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증거물을 채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들 사기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만 하느냐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물어보세요. 왜 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디스커버리라는 상황에서 왜 이런 많은 돈이 소비가 됐는지
2: 네.
0: 그리고 그것 좀 보여달라 그러세요. 왜 내가 이런 비용을 내야 되는 건지 보여주세요.
1: 네.
0: 보여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계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그래 맞아 디스커버리 페이스에 우리 하드 캠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도대체 증거물 채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증거물 채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또 불러야 되는지 그런 비용들을 그렇게 이런 과정이 있는 걸 알게 되시면 이제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시고
2: 그렇죠.
0: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왜 변호사한테 왜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걸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과정도 이 법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discovery phase remember 디스커버리 페이즈에서는 서로가 교환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서 상대방 쪽이 네. 그 청구한 아이템들을 안 주면은 절대로 재판에 쓸 수 없어요. 판사가 상대방 쪽에서 허락하면 오케이. 네. 네. stipulation이라 그러는데 상대 쪽에서 언제든지 오케이 네. 그냥 허락할게요 하면은 괜찮지만 그리고 판사가 늘 그래 물어봐요. 상대방 쪽 변호사한테 네. 너 그거에 대해서 stipulate 하겠냐? 어? 동의하겠냐?
2: 거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0: 안 해주죠.
2: 그렇죠. 거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거는 그 two-edged sword이에요.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칼로 쓸 수도 있고 방패, 예, 방패로도 쓸 거. 제가 네. 늘 말씀드리는 옛날 속담이나 이 명언들을 말씀드리는 게 다 이 나와요. 소송을 네. 하다 보면은 소송을 하다 보면.
1: 그래서 오늘도 네. 재밌는 표현으로 배우는 법률 개념 오늘도 네. 너무 멋진 그런 말도 해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제가 소송을 하면서 네. 판사님들한테 막 가서 이제 토론하고 알기하고 이제 내 주장하면서 또 다른 옛날에는 법원에 가면은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막 다 다른 자기 케이스들 다른 네. 케이스지만 자기 케이스에서 막 싸우잖아요.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네. 뭐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별히 디스커버리 페이즈나 이제 증거물 채택할 때 자꾸 이런 걸 청구해달라 막 그러기다 보면은 아, 판사님들이 아 이런 얘기를 가끔씩 야 얘기를 해요.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1: 네,
0: barking up the wrong tree라는 거는
1: 우리 한국말로
2: 굳이
1: 직역하자면 롱다리 짚고 있다 이거 헛다리
2: 짚고 있다
1: 거지.
2: 그런 때 남에서 짚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런 네. 말이죠. 어. So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라는 건 히스토리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2: 네.
0: 그래서 한 1700년대 1800년대 그 사냥꾼들이
2: 네.
0: 사냥꾼들이 너구리 특별히 잡으러 갈 때 네. 개를 데리고 가요.
2: 네.
0: 개를 데리고 가는데 너구리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네. 나무 위로 올라가요. 개가 네. 못 올라오는 거 알고. 네. 그런데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똑똑해가지고 다른 나무로 넘어가는데 이제 걔는 한 그 똑같은 나무에서 올라간 나무에 막 네.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와서 걔를 보고 때 너 우리 저리 갔잖아. 아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엉뚱한데 상관없는데 짖고 있는다.
2: 네.
0: 그래서 그게 이제 재미있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판사님들도 많이 써요 이거.
2: 판사님이 네. 이런 말씀 쓰신다고요?
0: 정말 많이 써요. 많이 들었어요. 정말.
1: 네. Barking up the wrong tree.
2: 그러니까 나한테 Barking 얘기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건가요?
0: 아니 너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너 엉뚱한 데서 지금 힘을 쓰고 있다. It's not relevant라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것만 자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막 판사님한테 디스커버리 페이즈 때 증거물 채택을 증거물 뽑아내야 되잖아요 상대방 쪽에서
2: 네.
0: 그래서 막 증거물 그쪽에 대해 그 청구를 막 했는데 안 줘.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걸 다 달라 그러는데 네. 판사님들이 가끔씩 아 이거랑 우리 케이스랑 관련이 없다. 너무 이게 스코프가 너무 넓으니까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하고 지각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2: 그러네요.
1: 네.
0: 재밌죠.
1: 그러네요. 네.
0: 멍멍이가 멍멍이를 따
1: 아니 라쿤이 그렇게 똑똑해?
0: 어?
2: 이거 표현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0: 어. 네. 다음에는 뭐 한번 너구리
2: 베비 박초이 쓴다 써야겠는데
1: 아니 그런 것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 꼬시려고 그러는데 네.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절대로 안 넘어갈 건데 이러면서
0: 맞습니다.
1: 네네.
0: 예, 여자들도 네. 옛날에 그런 데이트 남자가 와가지고 접근하면
2: 네.
0: 여, 남자 보고 그래요.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저리 가.
2: 이야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0: 예, 아 근데 그거 정확하게 네. 보셨어요. 그거 여자들 많이 써요.
1: 아 그래요?
0: 예.
1: 써먹어야지.
0: 정말요. 그렇죠?
2: 남자로 써야겠다. Am I barking up the wrong tree?
1: 아니
2: 내가 잘못하고 있니?
1: 아니 바꿔 쓸 수도 있잖아. You are barking up the right tree.
0: 그렇잖아.
2: Bark up the right tree, man. Bark up the right tree.
0: 그러면 뭐 barking up the wrong tree 남자들이 여자들 접근할 때 Are you the right tree라고 먼저 말하면 되겠다.
2: 그러네요. May I bark?
1: 지져봐.
2: May I bark?
1: You can bark. You can bark.
2: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0: 재밌죠. Barking up the wrong tree. 제가 지금 뭐 제 프로그램에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2: 네.
0: 이,
2: 네.
0: 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 네. 너무
0: 제가 제 표현한 중에서 아마 네.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
2: 네.
1: 상해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십니다. 오피스는 바로 윌셔 스퀘어와 옥스퍼드 저희 건물하고 같은 건물 8층에 있고요.
2: 전화번호 213-977-9900번 213-977-99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변호사님 오늘 그러면 마지막 정리로요. 예. 일반인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을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0: 예, 우리가 늘 생각하실 때 내가 모든 걸 숨긴다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2: 아,
0: 이거를 숨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가끔씩 저도 들어요. 나한테 아 유리한 증거물이니까 저쪽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럼.
2: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1: 나 이 충분히 이해돼요. 진짜.
0: 이해되시죠? 네. 네. 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소송하실 때 네. 잔머리 굴려고 하지 마시고 아. 네, 법을 아시고 네. 법대로 따르시고 변호사님들이랑 그 잘 같이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1: 아, 우리 삶의 질 기본 베이스를 주셨네요. 오늘.
2: 그렇죠. 그렇죠.
1: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2: 그렇죠.
1: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핵심이다.
0: 네. 네. 대신 네. 그래도 전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네. 저는 그 다음 단계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거는 네. 역시 변호사들이 법을 아니까 좀 더 잘하겠죠.
2: 능력이 크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오늘 유쾌한 법률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2: 오늘 네. 정말 좋은 거 배웠습니다.
1: 네. 네.
0: 오늘은 Barking up the right tree 하고 네. 갔습니다.
2: 데뷔 박초이 하자 지금 꼭 써먹은 겁니다.
1: 늑대도 박하나요?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들으면서 네. 변호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 대회 같은 거예요?
1: 대회 벌써 10회예요.
0: 와, 신기하다 진짜.
1: 우리 점돌이도 어떻게 훈련을 시켜?
0: 고양이는 안 되잖아요. 고양이 물 무서워서 안 됐지. 싫어해서.
1: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옆집에 고양이 키우는 외국 여자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은 고양이랑 세계 여행을 하더군요.
0: 뭐?
1: 그게 가능할 수도 있나봐.
0: 뭐 가능하죠. 뭐 그냥.
1: 어렸을 때부터 네.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0: 야, 근데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귀팔자가 뭐 상팔자다 이런. 네, 네. 걔들이 전부 다 낫네.
1: 네, 네? 서핑도 하고.
0: 서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1: 굿모닝 짜짜짜.
0: 네. 네. 아니 남자들을 늑대라고 욕하는 거 여러분 네. 이제는 우리가 다 성숙한 이제 시민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시죠?
1: 아, 늑대 좋지 뭐.
0: 늑대가 사실은 절대 바람 안 피는 거 아시죠?
1: 참 그렇더라. 네.
0: 우두머리 써 그리고 딱 잔 그거.
1: 저기 맞아요. 맞지? 늑대 좋아.
0: 늑대가 얼마나 멋있는데.
1: 나는 늑대 좋아.
0: 남자는 늑대. 아니 솔직히 늑대 같은 남자가 나요? 곰 같은 남자가 나요? 그러니까 등치 같은 거 말고.
1: 곰바다 늑대.
0: 그러니까 뭐 뭘 해도 막 몰라. 나 몰라. 맛있어. 이거, 라면 먹고 갈래? 나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사람이 좋아. 아니면 라면 먹고 갈래? 이거 난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이런 약간 이런 게 나.
1: 나한테 느끼해.
0: 아니.
1: 아 늑대가 낫지.
0: 그렇잖아.
1: 늑대 그래서.
0: 눈치 빠른 늑대가 낫지.
1: 늑대 허리띠 여우 목도리.
0: 그건 뭐예요?
1: 우리가 옆에 둘러주는 게 늑대 허리띠고.

0: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목 둘러주는 게 여우. 여우 목도리.
1: 어, 난 민클래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예.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시원한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네요. 우리 서핑 얘기하니까.
1: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언제 바닷가 간지 기억도 안 나네요.
0: 진짜 그렇다. 우리는 쪼르륵 가면 보는데.
1: 그러니까.
0: 저쪽 중부에 캔사스 이런 데, 아이다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다 가려면.
1: 저는요, 심지어 대학 때 백인 여성분들 진짜 이뻐요. 근데 그 친구가 빅베어 출신이에요. 빅베어?
0: 여기?
1: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대학 오기 전까지 평생을 빅베어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도 눈을, 그러니까 바다를 못 봤어. 여기 대학을 왔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바다를 TV랑 막 그 당시 인터넷이 없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본 적이
0: 그러니까.
1: 없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여자이거든요. 백인 여자.
0: 네.
1: 서로 그 일대만 남자들이
0: 다 바다 데려간다고. 야, 그래서 데려갔어요?
1: 저는 못 갔죠.
0: 아,
1: 저는 그때 또 이미 교제하고 있었기
0: 그렇게
1: 때문에.
0: 그렇게 커서 바다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까?
1: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중부라 이런 데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맞아요.
1: 자기 동네에서 한 번도 안 벗어나신 분들.
0: 맞아요. 맞죠? 비행기 안 타본 사람도 많아요.
1: 눈도 평생 못 보신 분도 있고.
0: 아, 그러니까
1: 우리는 얼마나 못 받은 겁니까?
0: 태평양 건너 미국 갔다는 우리는 진짜 선택받았네요.
1: 그럼요.
0: 진짜.
1: 저 심지어 동네가 토레스살잖아요. 진짜 길 건너 바다인데 가다를
0: 가야 되죠.
1: 네, 가야겠다.
0: 요즘은 데이팅 앱에 많은 젊은이들이 피로감을 느껴서요.
1: 네.
0: 오히려 취미 동호회, 뭐 재미난 이벤트 이런 거에 간다고 그래요. 인간 대 인간, 인간 냄새 풍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그게 좀 빨리 나오지, 데이팅 앱이. 나 한 번도 못 써보고.
0: 진짜 안 해봤어, 한 번도?
1: 못 해봤죠.
0: 아유, 진짜. 자, 오늘 인간과 인간 대 그런 따뜻한 만남이 있는 그런 인간적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화요일 여러분, 화목한 화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밝은 모습으로 내일 수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0: 후니탱자.
1: 후니, 아, 아, 네, 네?
0: 아니,
1: 아, 후니탱자.
0: 그럼 미역탱자야지. 딱딱 못 맞춰.
1: 아, 미안해요.
0: 내일 만나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칼국수.
8: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2: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19: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름이 아름다운 것은 태양이 있음으로 비롯되고 태양이 같이 있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가진 열정을 여러분께도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건강하고 멋진 추억 만드시는 8월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딘마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스웨이 함께 들어봤어요. 어깨가 절로 움직이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겠죠? 자,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말 예,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끌어당김의 법칙. 예, 좋은 거, 또 행복한 거, 예, 기쁘고 즐거운 것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당신의 생각이라는 이 주파수는 우주를 향하고요. 좋은 일로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해 줍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니라. 예, 그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좋은 생각, 희망의 말, 또 행복의 말로 건강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주파수는 뭘까요?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파수라고 하면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사랑의 주파수. 예,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잖아요. 예, 가슴 가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예, 이 시간 행복한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아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1250만불, 1250만불.
1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주 7일 24시간
14: 323-782-8600, 323-782-8600.
1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소피아님께서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끌어당김의 법칙 공감합니다. 사람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끌어당김의 법칙.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난 저 사람한테 끌려. 뭐 특히 이성 간에는 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같은 여자들끼리도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 저 사람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아. 역시나 대화를 나눠보면 통해요. 코드가 맞아요. 그러면 진짜 신나죠. 네, 그렇게 인간관계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노래입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한 우리 해피님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함께해 주세요.

0: 한동안 뜸했었지. 사랑과 평화 노래였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정말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말이죠. 우리 커뮤니티에,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항상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좀 책임감 있게 네.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0: 네. 역시 에너지 짱이십니다. 저는 우리 김원정 씨 이렇게 보면은요 네.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항상 화사하게 웃는 얼굴, 스마일한 얼굴이라 네.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요.
1: 방송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0: 그럼요. 방송용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1: 항상 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기운이 있는 헬스코리아에 있다가 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헬스코리아.
1: 유일하게 이제
0: 헬스코리아의 냄새가 납니다. 이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도 그렇고 네. 저분이
1: 밝은
0: 집에서부터
1: 기운.
0: 그쵸 그쵸
1: 밝은 집에서는 에너지. 가끔 이제 아들한테는 이제 네.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있지만 네. 그것도 건강하니까 화도 낼 수 있는 거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에너지가 없으면 화낼 기운도 없습니다.
1: 맞아요. 관심이 없죠. 아예.
0: 그쵸 그쵸. 집에서부터 이제 딱 그라비티 마사지 채우나 네. 네. 또 뭐예요?
1: 저희
0: 마사지 체어가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뭐 디바 마사지 체어도
1: 디바,
0: 있고.
1: 디바, 그라비티 네. 뭐 다양하게 7가지 모델이 있죠.
0: 어떤
1: 카이로스.
0: 마사지 체어 있어요?
1: 저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그라비티.
0: 그라비티.
1: 그라비티가 1호예요, 저희. 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네. 이제는 마사지 체어의 명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마사지 체어의 명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마사지 체어,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 맨 처음에 선을 보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됐죠. 이제 10년 훌쩍 넘어서 헬스코리아는 19년이 됐지만 마사지 체어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땐 대중화가 아니었죠.
0: 네.
1: 지금도 대중화라고 해도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사지 체어가 있다 그러면 사는구나. 약간 부의상식.
0: 럭셔리 마사지 네. 체어.
1: 그리고 약간 넘사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생각을 잘 못하고 그리고 저게 사람의 손맛을 따라갈까? 네. 마사지는 사람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때부터 마사지 체어를 저희가 선을 보이면서 미주 지역에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마사지 체어들을 선을 보였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때 마사지 체어 이제 고객분들은 저희는 다 15년 이상 된 분들이잖아요.
0: 네.
1: 소통을 계속하면서 마사지 체어 가격 대비 뭐 이런 점 저런 점 뭐 그러니까 다 니즈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런 건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조금 보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격은 또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하고 또 사장님이 마사지에 진심이고 마사지 체어를 너무 좋아하세요.
0: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이게 선장 따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 체어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0: 네.
1: 저희가 물론 천연케어 건강식품, 녹용삼 이런 많은 제품들로 사랑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마사지 체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0: 네.
1: 거기에 더 이제 열과 성을 성의를 더 이제 드린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이제 마사지 체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코로나 좀 전반부터 이제 계획을 하셨다가 코로나 시기에 좀 가성비 있으면서 마사지 체어가 좀 대중화돼서
0: 네.
1: 마사지를 매일 받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 체어를 좀 많은 가정에 좀 들여놓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네. 좀 갖고 계시고 그러려면 이제 가격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0: 네.
1: 가격을 낮추려면 또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가성비 갑인 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사지 체어를 만들자 해서 만든 첫 번째 모델이 네. 그라비티입니다.
0: 그라비티군요.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 그라비티
0: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아.
0: 예,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
1: 그라비티가 이 1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마사이처 H솔루션이라는 헤이스코리아의 자체 브랜드예요. 근데 요거를 H솔루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H솔루션 회사를 좀 연결시켜 달라. 헬스코리아 자체 브랜드를 좀 모르고 마사이치어가 이제 좋다는 거는 아시고 네. 우리도 판매하고 싶은데 H솔루션 회사를 좀 연결해 달라 이러고 오신 업체도 있었어요.
0: 진짜요?
1: 그만큼 이제 입소문에 난 거죠. H솔루션 마사이치어들이 좋다라는 건.

0: 저희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 가격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라비티 정도의 퀄러티를 가진 마사지 체어를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걸 갖고 온다고 해도 요거 한 1.5배, 2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두 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사지 체어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마사지 체어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진짜 뭔가 들인 돈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마사지 체어를 찾고 계셨던 분들. 그런
1: 네.
0: 분들이 좀 마음에 들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라비티 만나고는 다 정착을 하신 거죠.
1: 만족하시는 거죠?
0: 다 들여놓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 5년째 마사지 체어 판매 대수에서는 매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1: 아,
0: 마사지 체어가
1: 그렇군요.
0: 그라비티입니다.
1: 에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면서요.
0: 네.
1: 그래서 더그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또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정말 시원하게 주물러 주니까
0: 네.
1: 만족도가 높은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머리끝부터
1: 발끝까지.
0: 발끝까지.
1: 와.
0: 그리고 인체공학적 설계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원하는 그런 마사지가 제공이 되면서 사람의 손맛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사지 볼이고 기계다 보니까 이렇게 둔탁하게 그전에는 막 너무 두드리기만 하거나 그냥 눌러도 막
1: 그쵸.
0: 그냥 아프기만 하고 얘가 제대로 이렇게 골고루 펴주면서 마사지가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라비티를 체험하시면은 정말 한 번만 받아보신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 추천기에는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집에 들여놓으셨어요. 집에 가셨다가도 다음날 몸의 변화를 느끼시고, 또 다른 마사지 체어 체험해보신 분들은 비교가 확 되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매장 들어오시면서 그라비티, 그라비티 하면서
1: 그라비티 주세요.
0: 네, 색상만 선택하러 왔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1: 그 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와인 컬러도 참 예쁘더라고요.
0: 와인 컬러.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1: 와인 컬러예요?
0: 레드 와인인데, 이건 이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뭐 벽색이나 뭐 이런 게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1: 아,
0: 또
1: 그렇네요.
0: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래식한 느낌 좋아하시거나,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좀 화이트 톤으로 하시고 밝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블루오션 좋아하시고.
1: 블루오션, 그것도
0: 네.
1: 고급스럽죠.
0: 그
1: 맞아요.
0: 블루오션 색도 가서 보시면은 색감이 너무 좋아요.
1: 오,
0: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1: 그렇네요.
0: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고 일체형이라 문을 통과를 해요.
1: 오,
0: 조립을 할 필요가 없이.
1: 좋습니다.
0: 우리 최고의 이제 럭셔리 끝판왕인 디바는 이사를 하거나 문을 통과할 때는 이게 좀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라비티는 딱 이렇게 그라비티만 놓고 볼 때는 전혀 작다란 느낌은 안 드는데, 오히려 이게 문을 통과할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지만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근데
1: 편하네요,
0: 네,
1: 그럼.
0: 디자인적인 그런 거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제 또 중후한 느낌은 듭니다.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제 다크 브라운은 깊이 있는 초콜릿, 그런 다크 브라운, 다크 초콜릿 뭐 이런 느낌이라고
1: 그
0: 얘기해요.
1: 색깔도 참 예쁜 것 같아요.
0: 발렌타인데이 때도
1: 많이
0: 많이 젊은
1: 나가요?
0: 분들이 선택하시더라고요.
1: 아니, 집안 인테리어 컬러에 따라서 예, 좀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전부 다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그
1: 고급스럽고.
0: 디자인적인 면,
1: 예,
0: 색감 이런
1: 디자인도
0: 데서
1: 좋고.
0: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성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라비티가 이제 중력인데, 이게 이제 무중력 상태로 완전히 젖혀져요. 근데 공간도 차지를 안 하는 게안 미끄러진 방식이기 때문에 벽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도 뒷벽과의 그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안 해요. 한 10cm 정도 앞으로 가다 보니까 뒷공간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이 좀 작아서 나는 마사지 체어 놀 공간이 없어 이러신 분들도 그라비티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한 켠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는, 또 어떤 분은 뭐 이게 워낙 디자인으로 훌륭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소품처럼 또 본인이
1: 그쵸.
0: 원하는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는데, 원하는 집 사이즈 때문에 좀한 켠에다가 놓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선택하십니다.
1: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0: 네.
1: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드네요. 아,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출근하셨겠네요.
0: 저는 이제 아침에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1: 너무 바쁜가요?
0: 조금 이제 늦잠을 잤거나 이럴 때는 잘 못하고 저녁 때는 저는 무조건
1: 아 저녁 때가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 근데
1: 피곤을 싹 풀어줄 것 같아서
0: 깊이 있게 잠을 자요.
1: 피곤을 풀어주죠.
0: 그라비티 깜빡한 날보다 그라비티에서 그냥 그라비티에서 잠깐 잠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다 깨서 침대로 옮겨도 그

0: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깊이 있는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 몸이 가뿐하고 또 일찍 일어날 수가 있죠.
1: 숙면 효과도 있고요.
0: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잠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깊이 있게 숙면을 취해야 잠 들어 있는 그 시간 그도 중요하다고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1: 네네네.
0: 좀 짧게 자더라도 깊이 있게 숙면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1: 네.
0: 그걸 도와주는 게 마사지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치료법이 수세기 동안 있었을 정도로
1: 네,
0: 제대로 된 마사지를 제공을 하는 마사지 체어가 나왔다는 게 이제. H 솔루션의 결과물이죠.
1: 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잠을 좀 못 주무시는 분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0: 네.
1: 이런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한 대 네. 이렇게 딱 들여놓고 매일매일 그런
0: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1: 혜택을 누리시면서 네. 예, 숙면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0: 그럼요. 네.
1: 예, 그렇군요.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가 어떻게 이렇게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가격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0: 가격이 너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아닌 갓성비 갑이다라는
1: 예.
0: 수식어가 따라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예. 애칭입니다. 근데 가격이 딱 와서 받아보시면 정말 많이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체 브랜드여서 좀 저렴하겠다 생각을 해도 1.5배 부르세요. 두 배 부르시거나.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 유통과정 그런 쫙 거품 뺐잖아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저희 1호고 이 그라비티 때문에 뒤에 6개 모델이 나오면서 H 솔루션이란 브랜드가 진짜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효자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은 진짜 너무도 착한 가격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1: 진짜 감사해요.
0: 네, 4,999불.
1: 그러니까 4,999불인데 이걸 일시불로 내려면 조금 부담이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쵸.
1: 네. 근데 이거를 또 무이자 할부를 해주시니까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0: 무이자는
1: 해주시니까
0: 무이자는 기술 좋아요. 네.
1: 아니 48개월 동안 48개월. 무이자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를 요 가격 그대로 무이자로 할부를 해서 해주시니까 부담도 없고
0: 그러니까 한 달에 예. 들어가는 게 부담이 없죠.
1: 그러니까
0: 그래서 저희가
1: 너무 좋아요.
0: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이제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1: 네.
0: 그럼 요 정도는
1: 맞습니다.
0: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진짜 에브리데이 그치, 마사지를
1: 그치. 맞아요, 맞아요.
0: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비티로 만족을 못 하신다면 저는 마사지 체어는 그분 인생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1: 그
0: 생각이 들 정도로
1: 잘 신다는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받아보시니까 좋다는
0: 네, 뭐 다른
1: 마사지 거죠.
0: 체어가 마음에 드셔서 그걸 선택하셨다면 예. 그거는 뭐 당연하신 아하. 거고 근데 막 가성비 따지고 가격 대비 훌륭한 마사지 체어를 찾고 있었다 하는데도 그라비티까지 만나셨는데 선택을 못하시면 그분은 진짜 마사지 체어랑 안 맞는 거라고 저는
1: 네.
0: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자, 48개월 무이자 해서 94불 플러스 택스로 네. 주시는데 여기에 또 선물도 따라오잖아요.
0: 저희 지금 아직까지는 이지바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1: 아직 주시고 계시는 거죠.
0: 네. 운동 중요하잖아요.
1: 선물 너무 좋아요.
0: 네. 네. 이것도 운동도 마사지도 그 작은 습관 건강을 만드는 건강을 지키는 작은 네. 습관이지만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건강을 위한
1: 네.
0: 그중에 하나가 또 운동이잖아요.
1: 그렇죠.
0: 운동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에이. 있을 정도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1: 예, 예.
0: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하체 맞아요. 우리가 잘 못하게 돼요. 요즘은 뭐 날씨 핑계 되기 참 좋고
1: 네.
0: 그리고 뭐 한번 하기 이게 한번 딱 멈추게 되면 계속 이게 쌓이게 되거든요.
1: 맞아요. 한번 안 하면 안 하고 싶고 한번 하면 네. 또 계속하게 되고
0: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이거 숙제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데 재미있게 좀 즐겁게 즐기면서 네. 하셔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운동이에요. 근데 이지바이크는 그냥 하나 들여놓으시면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리드미컬하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네. 안전하게 운동을 시켜줍니다. 근력이 강화가 돼요. 이것도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서 헬스쿨에 해보세요. 그 다음날 네. 안 쓰던 근육이 이렇게 찌릿찌릿 막 통증이 오는 게 느껴져요.
1: 이지바이크.
0: 네네.
1: 이지바이크도 꽤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0: 저희 이것도 정말 착한 가격이지만 네. H솔루션 저희 자체 브랜드 이것도
1: 네.
0: 걸작품입니다. 249불이에요.
1: 네.
0: 근데 단독 상품으로도 베스트셀러인데 요거
1: 선물로 주시면
0: 그냥 드려요.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
1: 고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지는.
0: 그건 저도 장담을
1: 장담 못하죠.
0: 맞아요. 누리야 예전에 주다가 왜 안 주냐고 막 얘기하시는데 이지바이크 주다가 또 왜 안 주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드릴 때.
1: 드릴 때 네. 예,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 마사지는 하루라도 빨리 들여놓으셔야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0: 그럼요. 근력 다 필요했다라는 얘기.
1: 근력 운동 꼭 해야 됩니다.
0: 네, 그 두 가지를 네. 다 해결해 드리는.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1: 그러네요. 자, 네. 헬스코리아 매장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매장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1층은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크게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여기 미셸 시장이 계시고 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네.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아리아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그 플라자예요. 네. 인바학관 턱지 바로 옆이니까 직접 가세요. 가셔서 모든 것들 다 체험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OTC 카드 또 이지바이크 따로 뭐 구매하시는 분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물론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모두에 적용이 네네네.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OTC 카드는 꼭 헬스코리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OTC 카드 갖고 계시죠, 여러분. 네. 헬스코리아에서 그 혜택을 좀 누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온 몸에 우리 몸에 이 장기 중에 유일하게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네. 장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눈인데요. 여러분의 눈 건강 어떠신지요? 지금부터 이제 눈 건강, 네, 네. 눈을 지켜주는 좀 그런 방법들 네. 예,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아이템이 있잖아요.
0: 저희 헬스코리아에
1: 소개해 주셨는데요.
0: 그렇죠.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또 안구 건조증 네.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요거 누리아이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네. 이제 10년 넘게 이제 사용하시던 분들 네, 네. 다시 와서 또 이제 사용을 이제 새롭게 장만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쭉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제 아시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로 우리가 몸을 관리하듯이 눈 주변에 이제 마사지 요법으로 진행이 되면서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요거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선이 됩니다.
1: 네.
0: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방치를 하시면 이게 점점 더 악화가 돼서 눈은 얘기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한번 손상이 되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각막염, 결막염, 뭐 백내장 이렇게 그럼요. 진행이 되면 그리고 눈을 너무 혹사시키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예전보다 뭐 다른 몸의 신체 부위보다 빨리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온갖 디바이스에 네. 노출이 돼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1: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30대에도 안과에 가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1: 네.
0: 그러면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뭐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가 핸드폰 바라보고 있는 시간, 뭐 컴퓨터에 앉아 작업해야 되는 시간 이걸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건강을 위한 그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누리아입니다. 여기 자동 프로그램 15분 하루에 한 번에서 심하면 두 번만 하시면 안구건조증이 개선이 돼요. 치료가 됩니다. 요거는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을 네네.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예요. 시중에 있는 눈 마사저기와는 차원이 다르고 아하. 그런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송 네네. 듣고 한번 해보시고는 바로 그냥 구매하셔서 아 그건 진짜 그냥 약간 장난감 수준이었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는 분일 정도로 그건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두드리는 그냥 그거였구나 그것만으로도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안구건조증 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15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임상실험 결과 다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
1: 그러니까
0: 의료기기입니다.
1: 믿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자, 15분씩이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뭐 한국 안과에서도 뭐
0: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1: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하네요.
0: 네.
1: 와, 그러니까 이 양 손가락으로 눈썹을 양 눈썹을 지그시 이제 눌러
0: 근처만 눌러줘도
1: 관자놀이나
0: 미간이나
1: 예. 네.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좀 시원한데
0: 그렇죠.
1: 이게 눈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니까 굉장히 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를 때는 그냥 시원하기만 하지만
1: 네.
0: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시면 그게 마사지 요법이라고 했잖아요. 진동, 공기압, 온열 마사지 요법이 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도 그냥 뭐 두두두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5가지 진동이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공기압도 5가지 진동이 다르게 맞춤으로 들어오고 온열도 가장 맞춤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눈 건강을 지켜주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게끔 그러니까 눈물샘이나 지방샘에서 잘 배출이 되고 막혀있는 관들이 다 뚫어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내 눈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걸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누리아이는 에스코리아에서 뭐 불났을 때 세 가지만 들고 나와라 할 때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 좀 오버해서 좀 얘기할 정도로
1: 그 정도로
0: 제가 에스코리아 그 정말 많은 제품 있잖아요.
1: 예, 예.
0: 제가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만큼 덕을 본 거죠.
1: 효과를 보고 계시는군요.
0: 눈에 노화가 오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1: 네.
0: 한 5, 6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때 막 돋보기도 주변에 저보다 젊은 애들이 막 먼저 끼고 있더라고요.
1: 근데
0: 일단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핸드폰이 멀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이제 나이 드는 게 실감이 가고 서럽다 그러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눈이 빠짝빠짝 말라오고 막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게 안구 건조증 증상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완화가 되고 치료가 됐어요.
1: 진짜요?
0: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눈 상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누리아이를 아침 저녁으로도 사용을 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좀 좋아지면 하루 이틀 건너뛰어요.
1: 게을러지죠.
0: 일주일 건너뛰어요.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또 바로 증상이 오면 또 바로 사용을 합니다.
1: 이것도 저한테 필요하네요.
0: 네. 저희 CPA 사무실에서는 뭐 복지 차원에서 연말 선물로 직원들 선물로 몇십 개씩 사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1: 너무 좋다.
0: 주변에 선물한다고 하고.
1: 사실 이 눈이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나빠져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0: 노화가 진행이 되고
1: 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눈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침침하고 그냥 글씨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안경 써도 힘들고 썼다 벗었다 이거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이 눈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 누리아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눈 꺾이는 것도 그렇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눈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누리아이가 좀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이것도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OTC카드 적용돼요.
1: 그만큼
0: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1: 이 제품도 그렇군요.
0: 네.
1: 이 제품도 누리아이도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코리아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셔서
0: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1: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주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누리아이 이 아까도 뭐 충분히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원리라던가 뭐 마사지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0: 너무 간편해요. 그냥
1: 그렇죠?
0: 자동 버튼 딱 한 번만 누르시면
1: 자동
0: 돼요.
1: 자동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또 이것만큼은 꼭 좀 제가 이 제품만큼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템 소개해 주세요.
0: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 너무
0: 그런데
1: 많아요.
0: 지금 저희 요 한 달만 딱 하는 프로모션 좋은 제품.
1: 네.
0: 뭐 다들 아시는 국민보양 녹용 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면 요거 저희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30분병 들어있는 정품 한 박스 공짜로 가는 요거 놓치지 말고 녹용홍삼 봄가을에 드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 봄에 먹었는데 하시다가 이제 가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사놓으면 그때 드시면 되잖아요. 네,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요거 200분 상당이에요.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녹용홍삼이랑 같이 먹으면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모션 구성했습니다. 요건 8월 한 달이에요.
1: 바로 그러니까
0: 한 달만
1: 해주시는 거니까요.
0: 이것도 문의하세요.
1: OTC 카드 들고 가시면 될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자, 전화번호
0: 네, 213-385-1005 213-385-1005번으로 요 이외에도 또 프로모션 행사들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물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라비티 마사지 최영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바로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셔서 체험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도 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헬스코리아로 OTC 카드 가지고서 방문하시면 엄청난 그런 선물들이 와르르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이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차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2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0: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투게더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18: 해피 투게더 1부의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인사해 주셨네요. 디님께서 미소의 반대는 뭘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넌센스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디님, 예, 당기소 싸게 시게 하면 당기소입니다. 당기소, 당기소라고 소피아님 적어주셨는데, 예, 당기소 시게 하면 당기소. 예. 소피아님이 정답 맞춰주셨나요? 당기소? 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적으셨어요. 니콜 초이님, 아,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인생,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 좋고, 사랑하는 마음 알아줘서 행복하고, 소리 없이 늘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 좋고, 그래서 오늘이 좋다, 그냥 이런 엽서 올려주셨고요.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예, 좋은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So lonely without you. 매주 화요일마다 번안곡이나 또 갓단 아플리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같은데 다른 노래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곡은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원래 1974년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샤를 아즈나브르가 발표한 곡인데요. 1999년도 영화죠. 여러분들 아마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노팅힐이라는 영화. 이 영화 주제가로 엘비스 코스텔로가 리메이크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정말 멋진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달콤하고 정말 달달한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 들어볼까요? She 한 여인에 대한 깊은 찬사와 사랑, 그리고 그녀가 가진 예측할 수 없고 다채로운 매력,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 have to

스팅 힐 OST 엘비스 코스텔로가 불러준 시 예, 들어봤습니다. 아, 여전히 좋네요. 예, 명곡이죠. 정말 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잔나비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잔나비가 불러준 쉬 이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서오세요. 캐니언님. 와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이 타방송에 있을 때 이분 자주 들어주신 애청자님이신데 오늘 처음 인사를 해주셨네요. 캐니언님 고맙습니다. 와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셨는데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신청곡도 주셨네요. 런던보이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2부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갓다 나플리 쉬라는 노래 듣고 계십니다. 잔나비의 이 쉬 특유의 그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락 앤 포크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는 2017년에 발표됐고요. 잔나비의 디지털 싱글로 리더인 최성훈이 어머니와 세상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써내려고 한 정말 따뜻하고 헌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파에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보듬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내 지친 하루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 확 와닿네요. 내가 떨어진 곳을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여자는 그녀 내 손을 감싸주는 용감한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조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면 또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조건 때문에 글쎄요, 분명한 선을 그어서 냉철한 필요 조건이 충족되기도 하지만 섭섭한 마음에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를 바라면서 난 정말 조건 없는 그런 관계를 사람들하고 맺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예스일까 노일까 생각을 했을 때 글쎄요, 예스였을 때도 있고 노였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계산하고 손해보는 건 아니야? 생각하며 대가에 집착하는 건 아닌가? 정말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이런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아름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절실한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 냄새 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저부터요. 오늘 처음 함께 해주고 계시는 캐니언님의 신청곡입니다. 런던 보이즈 노래 듣고 계세요. 할렘 디자이어.

0: 네, 런던 보이즈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노래. 감사합니다. 할렘 디자이어 함께 들었는데요. 캐니언님, 아침 외출해서 방금 집에 들어와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켰는데 고선비님 진행하시는 방송 보네요. 아싸, 어쩐지 지금 유튜브 들어오고 싶더라니. 크크크. 앞으로 고선비님 자주 뵙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드시고 올려주셨네요. 눈으로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보너스로 장미꽃 100만송이 안겨드립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전 요거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읽을 수가 없어서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난다. 신나는 내 신청곡.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캐니어님,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예,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아, 라디오 코너에서 이 진행자들의 썸네일이 쭉 있어요. 거기에서 고선미 해피투게더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피투게더 단체 카톡방 참여가 위에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단톡방 참여해 주시면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분 시간 도움 주세요. 자, 2부 이 시간은요, 뭐라고 우리 디님도 막 써주셨는데요.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미술 문화재 톡톡. 캔버스 위에 쏟아지는 햇살과 이 바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담아낸 화가 하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모네가 남긴 빛의 세계, 그리고 길을 열어준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댕, 또 슬럼프와 고독 속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에드와르 마네와의 이런 깊은 예술적인 인연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수 갤러리의 데이빌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제가 표현한 게 맞나요?
1: 정확하죠. 거기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가야 돼요.
0: 아, 누굴까요?
1: 그 모네의 영향을 끼친 사람은
0: 네네.
1: 맨 처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댕. 그리고 그 다음이 비슷한 이름
0: 마네.
1: 네. 그 다음이 윌리엄 터너죠.
0: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 윌리엄 터너에 아하. 의해서 인상주의가 이제 네. 확고하게 그 모네의 작품성이 이제
0: 네.
1: 완벽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0: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에 대해서
1: 네.
0: 예, 클로드 마네, 모네에 대해서 이제 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 네.
0: 어떤 인물인가요, 모네?
1: 가장 그 요즘에 옥션에서
0: 네.
1: 뭐 우리가 옥션 얘기하면 이제 소더비나 크리스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0: 네, 네.
1: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장르가 어떤 장르일까요?
0: 글쎄요.
1: 되게 이제 보면 우리가 뭐 피카소,
0: 네,
1: 뭐
0: 피카소
1: 고흐,
0: 작품.
1: 뭐 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0: 네.
1: 이제 거의 다 이제 인상파부터 시작을 하고 인상파에서 그다음 후기 인상파
0: 네.
1: 이제 인상파의 그 모네에서 영향 끼친 게 거기 한계점을 느껴서 더 발전된 게 감정이 들어간 게 표현주의지거든요.
0: 어,
1: 그래서 가장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품함은 요 부분들이죠.
0: 아.
1: 그래서 모네 뭐 이렇게 인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뭐 가장 가장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0: 네.
1: 작품성이 아마 인상주의가 아닌가. 그게 보면 포근하잖아요. 그죠?
0: 포근하고 편안하고 그죠?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하고 좋더라고요.
1: 그렇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0: 예.
1: 고흐 작품이 있어, 피카소 입체 작품이 있어. 모네 풍경화 작품이 있어.
0: 네.
1: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동심에 가장 그 포근하게 해주는 작품이 당연히 모네의 작품이겠죠.
0: 네.
1: 고흐 작품은 약간 좀 너무 강렬해서 좀 거부반응이 있을 거고.
0: 네네네.
1: 그리고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저렇게 그렸어요 하고
0: 네.
1: 어린 아이 아이들에선 그런 퀘스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모네 작품을 보면 색감이 너무 좋아요.
0: 네, 편안하고.
1: 편안하고 가장 좋아하는 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클로드 모네는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 아시겠죠.
0: 그렇죠. 이 작가만큼은 그쵸. 다들 아시고 또 그림을 또 많이 이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모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빛은 곧 색채다. 뭐 이런
1: 그렇죠.
0: 마인드로
1: 그렇죠.
0: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0: 예.
1: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0: 네네네.
1: 그럼 우리 미술사를 보면은
0: 네.
1: 과연 우리 미술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 미술도 있고 옛날 그 뭐 로마 그리스 시대 때 미술도 있을 거고 우리가
0: 네네.
1: 흔하게 뭐 르네상스도 있고 그렇죠? 뭐 바로크, 로코코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장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미술에서 빛이 들어가는 그림을 시작한 게 르네상스 후반과 바로크 초기 시대 때 작가들이죠. 물론 그 당시에도 뭐 카르바조나 아니면은 바로크 시대 때 뭐 렘브란트나
0: 네네네.
1: 뭐 이런 사람들 작품에서는 분명히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은 명암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0: 네.
1: 그 빛이 들어오면서 어떤 효과를 주냐면 대상이 있자. 대상 일부러 이제 인물이라 치자. 그럼
0: 네.
1: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 사실주의 이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 대작들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화나 이런 뭐 이런 신화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평가할 때 보면은 그 인물을 가장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빛이었거든요. 명암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거기에는 색은 분명히 똑같은 색이었어요.
0: 똑같은 색인데
1: 눈으로 본

0: 뭐냐면 빛을 현장에서 바로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시간마다 그 빛에 의해요 색감은 변하거든요.
1: 그거를 연출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빛이 변하는 거를 바로 현장에서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모네 이전의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그림을 어디서 그렸을까요?
1: 글쎄요. 어디서 그렸습니까?
0: 자기 화실에서 그렸죠.
1: 화실 안에서만 그렸을까요?
0: 그렇죠. 왜 그럴까요?
1: 밖에 나가서도 그리지 않았을까요?
0: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튜브 물감이 없었어요. 캐리하고 다닐 수 있는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알료를 개서 물감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1: 있어야 되고. 네.
0: 시스템이 돼 있진 않고 그 튜브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죠. 되게 밖에 나가서 있군요. 스케치만 하고 들어와서 그림을 그릴 때 네. 아,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녹색이고 예,
1: 일반적으로
0: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렸죠.
1: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었겠네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제 클로드 모네는 그게 달라졌어요. 색채
0: 그렇죠.
1: 그 빛이 들어오면서
0: 그렇죠.
1: 빛을 표현하다 보니까 빛이 반사된 그 색감이 좀 달라졌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군요.
0: 바로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인상주의 작가 중에서 모네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화가 중에서 네. 가장 눈이 네. 눈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1: 눈이 마음이 좋은 분 아닐까요?
0: 눈이 좋다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그 대상에 대한 네. 그 표현력이 어허. 색다르신 분, 색감에 대한 표현력이 색다르신 분이죠.
1: 그렇네요.
0: 우리는 보면 그냥 빨개요. 근데 모네는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1: 그러네요.
0: 또 표현에 대한 그 자기 창조적인 그 컬러에 대한 표현이 대단했었던 분이죠. 근데 그런 대단했던 분이 왜 계기가 어떤 계기에서 생겨났을까요? 그 우리가 부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 네,
0: 부댕은 우리가 외강파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외강파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우리는 외강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외강파란 얘기도 하지만 플레인 에어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이제 외강파라고 그러는데
1: 네.
0: 물론 모네도 어렸을 때 그림을 워낙에 잘 그렸나 봐요. 근데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1: 네.
0: 그 그림을 그리다가 초상화 같은 것을 많이 그리다가 그거 초상화 그려서 팔려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밥벌이가 안 좋거든요. 학생 때, 10대
1: 네네.
0: 때
1: 네네.
0: 그림
1: 네네.
0: 워낙 잘 그리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 특화된 그 자기 장르를 캐리컬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요즘에 우리가 캐리컬처라고 그러면은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해서 있으면 그 사람의 특징적인 인물의 특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코가 크다던가
1: 네네네.
0: 눈이 크다던가 이러면
1: 상징적으로
0: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캐리컬처라고 그러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모네가 그 캐리컬처를 엄청 잘 그린 거예요.
1: 그렇군요.
0: 엄청 잘 그려서
1: 네네.
0: 그 당시에 15세 때 벌써 그 자기가 사는 르하브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캐리컬처 화가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인들의 그 하루의 일당이 5달러라고 그러면은 그 모네는 캐리컬처 하나 만들어서 20프랑에 팔았죠.
1: 와,
0: 밥벌이가 괜찮았죠.
1: 괜찮았네요. 경제적으로 좋았겠는데요.
0: 좋았죠. 그래서
1: 네.
0: 거기서 이제 그 모네는 꿈을 갖게 돼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
1: 네.
0: 그럼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면은 르하브 그 자기 동네보다 시골 동네보다는
1: 네.
0: 파리에서 좀 떨어진 동네 바닷가가 있는 동네인데 어디로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될까 생각을
1: 하죠. 사실 그 당시에는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모네는 그게 아니었네요.
0: 그 어렸을 때 그림을 자기가 잘 그리니까
1: 예.
0: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주의가 이제 나오기 예. 시작을 하고 뭐, 뭐 낭만주의에서 뭐 그림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유명할 경우에는 뭐 성공적인 삶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였죠.
1: 네,
0: 과연 왜냐 살롱전에서 입선을 하고 뭐 상을 받으면은 분명히 성공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귀족이나 중상류층에서는 하나의 그 좋은 그림을 살롱전에서 입상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게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사모님들이

0: 가방 같은 거, 좋은 가방.
1: 명품 가방.
0: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같은 거겠죠. 그래서 모네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이제 알려지면 아,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파리로 오죠.
1: 아, 파리로 갔군요. 몇 살 때 간 거예요?
0: 한 20살 채 안 됐을 때 파리로
1: 갔어요. 20살 안 됐을 때 갔으면 부댕과의 만남이 18살이라면서요.
2: 그렇죠.
1: 그 미술 공부하면서 그때 그렇죠. 스승으로 만났는데
0: 왜냐면은
1: 만나고 부댕, 나서 간 거네요.
0: 부댕을 만나면서 부댕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네. 캐리컬 왜 부댕을 어떻게 만나냐면요. 워낙 예. 유명해지니까 부댕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1: 젊은 나이가
0: 젊은 나이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는 건 궁금하니까 예, 예, 예. 부댕이 그 화방 그걸 파는 그 그림 그린 도구 파는 데에 네, 가서 네. 거기 가보면 커리컬처 모네 작품들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네. 판매를 하는 거인데 거기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부댕을 거예요? 만나게 돼요. 아. 모네하고 부댕이 모네. 만나게 되는데 부댕이 만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그리자. 넌 그림 정말 잘 그린다.
1: 내가 너 가르쳐줄게.
0: 이렇게 그리지 말고 네. 나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자.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는가.
1: 그게 계기가 된 거군요.
0: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네는 부댕이 없었으면은 빛에 대한 감각도 깨닫지 못했을 거고 네. 자연에 대해서 느낌도 얻질 못했었겠죠. 왜냐하면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 네네네. 네. 모네 그림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아요라고 댓글에도 적어주셨어요.
0: 그래요?
1: 유튜브 댓글에.
0: 좋죠. 근데 예. 부댕이 그 만나면서 그 모네한테 네. 부댕은 이미 살롱전에 출품해서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부댕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네. 모네가 거기서 크니까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파리로 와요. 파리에 와서 이 그 뭐를 하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화가로서 성공하려면 살롱전에 입선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살롱전에 입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어허. 번번이 떨어지다가
1: 어떤 그림으로
0: 1866년대 26살 때 그 모네 모델이었던 네. 나중에 와이프가 된 까미유의 작품을 까미유가 입은 녹색 옷을 입은 드레스 이런 작품을 전시를 하게 출품을 해서 네, 그 네, 작품이 네. 입선을 하게 되면서 모네가 알려지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만에는 그 1863년대 풀바디의 식사 뭐 올랭피아 같은 거를 센세이셔널한 것들을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항상 낙선을 하거든요.
1: 네네네.
0: 낙선은 하지만 그 풀바디의 식사나 올랭피아는 그 사회의 그 당시 사회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한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낙선했지만 유명세는 엄청 커졌죠.
1: 그렇군요.
0: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만에는 됐었죠. 그런데 만에는 항상 살롱전에서는 떨어졌어요.
1: 근데
0: 사람들을 예. 만나는데 예. 어떤 사람들이 만나니까 만에 보고 야 축하한다 너도 드디어 입선을 했구나 하고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나는 입선을 안 했는데 근데 모네 까매 녹색 입은 드레스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모네를 썼는데 네. 모네 만에 비슷하잖아요. 가끔 비슷해. 우리 또
1: 저도 헷갈렸어요.
0: 저도
1: 헷갈렸어요.
0: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네 모네 작품인데 만의 작품인 줄 알고 만에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1: 그러니까는
0: 만의 심기를 어머나. 건드린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만에가 네. 모네를 만나질 않아요. 일부러.
1: 그렇군요.
0: 일부러 만나질 않죠. 그런데 네.
1: 예, 예.
0: 3년 후에 마네를 만나면서 어떤 그 마네가 사는 그 화실이 있는데 화실 옆에서 카페에서 뭐 모네, 피사로, 르나르, 까미 이런 사람들이 그 바지 이런 사람들 거기서 카페에서 뭐 모여서 담소를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마네를 정식으로 만나게 돼요.
1: 근데 모네와 마네가 드디어
0: 만나게 되죠.
1: 1860. 대화를 나누는군요.
0: 그렇죠.
1: 아, 근데 마네가 모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0: 많죠. 예. 많죠. 8살 그러니까, 많죠.
1: 그 시대의 그 인물들 모네 마네
0: 헷갈릴
1: 만도
0: 수가
1: 합니다.
0: 있죠.
1: 그쵸, 그쵸.
0: 그쵸.
1: 예. 근데 8살이 많은 마네.
0: 그쵸.
1: 이제 모네가 이렇게 파리 살롱전에서 입선도 하고. 그 그러면 그 파리로 20살에 갔는데 6년 만에 입선을 한 거네요.
0: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0: 근데 그
1: 질투가 날 만도 하겠어요.
0: 그 모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마네를 만나고 싶었던 것 이유가 네. 그 1864년대 그 풀바디의 식사를 보면서 풀바디의 식사는 네.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살롱전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의 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작품이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를 들어서 뭐 그림도 뭐 엉성하게 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명암 처리도 뭐 뚜렷하지도 않고 네. 색상에 의한 변화에 대해서 그 빛에 의한 그 변화를 그 풀바디의 식사에서 그 모네는 보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댕에 의해서 그 야외에서 그림을 본거하면서
1: 네.
0: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마네를 만나면서 그 그림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1: 그래서 작품이 달라졌군요.
0: 달라지니까 아. 마네를 항상 이게 추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네를 만나서 뭐 이렇게 그런 작품에 대한 그 근데 평생 마네는 그 사실주의 작가였지 그 인상주의 작가는 아니었어요.
1: 그럼 마네도 이제 그림이 많이 변했겠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 66년도에 녹색의 그 까미의 녹색 드레스 입은 여인을 그 보면은 뭐 그 당시에 그 살롱전에서 필요하는 미의 기준에 대한 요건을 그대로 맞췄죠.
1: 아,
0: 왜냐하면 그 살롱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화나 종교적인 거 대작은 그리려면 그런 거였고 그리고 붓터치에 대한 게 아주 예민했기 때문에 붓터치가 네. 어떠냐면 그리다만 그 질감이 있으면 안 돼요.
1: 네.
0: 붓터치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1: 조금 그 거친가요?
0: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1: 네.
0: 그 마치 그 비단가처럼 비터 붓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그 자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1: 네.
0: 자국이 나오면 안 돼요.
1: 오.
0: 말끔해. 표면이 말끔해야 되면
1: 아.
0: 돼요. 근데 마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네도 그렇게 되죠. 모네도 그
1: 헷갈려요. 모네 마네.
0: 근데 결국에는 그 예. 1870년도에
1: 네네.
0: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 프러시아 그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많은 그 화가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1: 네.
0: 그래서 바지우는 거기서 사망을 하고 있지만 모네는 어디를 가냐면 영국으로 가죠. 피신을 하죠.
1: 오,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어떤 사람들은 비겁자라고 그 당시만 해도 비겁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조국이 전쟁이 났는데 영국으로 피신을 갔으니까. 근데 이유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1: 네.
0: 아이를 지켜야 되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국을 들어가죠. 영국을 들어가서 누굴 만나냐면 윌리엄 터너를 만나요.
1: 윌리엄 터너. 아하.
0: 이 윌리엄 터너는 이제 같은 세대 사람은 아니지만 낭만주의 작가로서 그 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최북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빛에 의해서 네. 색상의 자기 표현을 감정을 표현한 작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론가들은 윌리엄 터너를 현대 미술의 이제 시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1: 네,
0: 있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 터너는 어떤 분이냐면요. 저길 가 보시면 이제 그 게티 센터를 가면 윌리엄 터너의 대표작들이 있어요.
1: 어허.
0: 거기 보면 바다에서 파도 치는 파도가 거세게 치는 파도에 배에서 막 그 뭐라고 하나 막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림이 나오는데
1: 풍랑이 일면서
0: 풍랑이 있는 모습을 그리는데
1: 네.
0: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파도가 막 풍랑이 막 이는 그런 날에 아침에 배를 직접 타고
1: 네.
0: 그 돛단배 돛에 자기 몸을 묶으라고
1: 묶어요?
0: 그래요.
1: 오.
0: 묶으면서
1: 휩쓸려 갈까봐
0: 파도가 막 쉬고 배가 흔들리고 그 파도에 치면서 그 물결이
1: 네.
0: 변하는 색감들
1: 네.
0: 그걸 다 목격을 해요.
1: 와, 그걸 보기 위해서
0: 그렇죠.
1: 직접 바다로 나선 거군요.
0: 바다로 나와서 자기 몸을 꽁꽁 묶고
1: 아, 참 그러고 난
0: 다음에 들어와서
1: 예.
0: 자기 화실에 들어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1: 그 봤던 기억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0: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다는 하늘색 이런 색감이 아니거든요.
1: 아, 그렇겠습니다.
0: 그래서 그 모습을 그 터너의 그림을 보면서 모네는 뭐 나의 스승이라고 가장 터너의 그 작품을 보면서 그 네. 모네는 자기 작품에 대한 인생 터닝이 되죠.
1: 네.
0: 그래서 그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 1870년 정도에 그 계속 낙선을 한 친구들 르누아르 뭐 네.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1: 아하.
0: 전시회를 해요.
1: 네.
0: 그게 무슨 전시회냐면 거기서부터 인상주의가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어. 거기서 이르 모네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해돋이.
1: 해돋이 그렸어요.
0: 그래요. 거기서 해돋이를 그려서 그 전시를 하는데 그 해돋이는 그린 것 같지도 않은 그림이에요. 붓터치도 뭐 그러고 뭐 볼 때 네. 그리다 만 그린 것 같거든. 실질적으로도 그 캔버스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그 물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어. 왜냐하면은 시간마다 변하는 그 색상의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마저 그리질 못했던 작품이에요.
1: 그런데
0: 그 자기 고향 러브에서 그 해가 뜨는 그 모습을 그린 해돋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Impression the Rise of Sun 그 보고 평론가들이 비웃으면서 거기에 Impression이 나오잖아요.
1: 아.
0: 그래서 임프레션, 아 정말 인상적이다 하면서 비꼬면서 이제 그 그때 출품했던 작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임프레션이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그 그때 출품했던 작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인상주의 작가들이 돼버린 거죠.
1: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네. 19살에는 이제 부댕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0: 그렇죠.
1: 그 색채와 빛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0: 그렇죠. 자연을 이제
1: 자연을,
0: 만나게 된 거죠.
1: 네, 자연을 만나서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거고 윌리엄 터너라는 그런 작가는 이제 그 스승을 만난 거는 성인이 다 돼서 영국에서 만났다는
0: 그렇죠.
1: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작가의 뭐 화가로서의 터닝 포인트가
0: 가장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은
1: 예.
0: 모네의 작품을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대상도 그 예전 건초더미 같은 거를 보면
1: 아.
0: 그 칸덴스키 같은 경우는 그 건초더미를 보면 그게 건초더미인 줄 모르고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그 건초더미가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색상을 표현을 했거든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상을 보다는 대상의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그 색감을 표현하는 데 더 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상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빛의 변화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1: 네.
0: 바로 터너의 역량이 제일 컸던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항상 그 모네는 작품을 볼 때 항상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그 시간에 의한 그 변한 색상의 변한 그래서 이 사람은 모네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그 구조물에 대한 것보다는 그 대상이
1: 풍경화
0: 시간에 의해서 그 표현되는 예, 예, 예. 그 색감의 변화에 대한 것을 표현하게 더 주력을 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가장 색에 민감한 화가라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1: 저는 클로드 모네 하면은요 질베르니 정원에서 그 수련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수련.
0: 그렇죠.
1: 그 작품이 굉장히
0: 수련은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1: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질베르니 정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유명하죠. 근데 말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백내장도 생기고
1: 네,
0: 힘들었죠. 그래서
1: 그렇군요.
0: 수련이 가장 자기 생에 네. 마지막 그 열정을 쏟은 작품들이죠.
1: 아.
0: 거기에서 자기 빛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네. 통용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1: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0: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네의 예. 작품을 실질적으로 봐야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죠. 왜냐하면 여기 널튼 사이먼가도 모네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모네 작품의 인상파 작품을 명확한 인상주의 작품을 볼 수 있을 보려면은
1: 네네.
0: 아무래도 게티 센터 가는 게 좋겠죠.
1: 아, 게티
0: 센터는 아마 올 가을부터 아마 임시 크로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나시면은 게티 센터 산타모니카의 언덕에
1: 네.
0: 있는 게티 센터 가서
1: 네.
0: 그 모네 작품을 보시던가 아니면 바로 옆방에 있는 그 윌리엄 터너의 작품도 아~ 거기 부댕 작품도 거기에 있어요.
1: 거기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부댕 작품도 있고 윌리엄 그렇죠. 터너 작품도 있고 모네 작품도 있고
0: 그렇죠.
1: 마네 작품도 있어요.
0: 마네 작품도 있죠. 와우. 마네 작품은 저기가 유명한 게 많죠. 거기 놀튼 사이먼. 놀튼 사이먼과 마네 작품.
1: 놀튼 사이먼은 저는 안 가봤어요.
0: 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에 뒤에 가면은 지베르니처럼 연못이 있어요.
1: 네.
0: 거기도 그런 수련들이 있거든요. 네. 그 모네를 연상해서 그 만든 지베르니 연상해서 네. 만든 연못이죠. 그래서 어허, 사색도 할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1: 아니 관장님 요즘에도 네. 그 혹시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작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 이 모집이 되면 함께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어떻습니까?
0: 도슨트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그래서 라디오 서울에서 네. 만약에 뭐 저 가신다 그러면
1: 그러면요.
0: 네네.
1: 제가 요청할게요.
0: 네.
1: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거를 이제 채팅방 참여를 하시면 네. 그곳에 우리 해피님들 그 단톡방에다가 그 언제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0: 저는 뭐 시간적인 구애는 없고요.
1: 괜찮으세요?
0: 전 괜찮아요. 토요일 아. 가장 저 제가 선호하는 시간은 토요일날이죠.
1: 토요일날 주로.
0: 토요일날이 아. 좋죠.
1: 평일에는 일하시니까
0: 평일에는 일하니까 토요일날 하시면 좋고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1: 토요일이 교회가 좋습니다.
0: 예, 토요일날이 좋고
1: 네, 맞아요.
0: 제가 예전에도 교육원에서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1: 네.
0: 제가 가서 인상주의하고 사실주의에 대한 작품에 대한 것을 아, 제가 도슨트 해줬었죠. 근데 놀튼 네. 사이먼도 좋고 게티센터도 좋죠.
1: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 이제 저희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제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게 어디가 좋은 작품, 뭐가 좋은 작품이고 그런 것도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일반
0: 많은
1: 사람들.
0: 분들이
1: 거의
0: 그
1: 모르죠.
0: 그림을 네.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1: 그림 볼 줄 모르거든요.
0: 아니요, 볼 줄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1: 네.
0: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 우리가 인상주의라면 빛, 시간.
1: 네.
0: 그 우리 대상이 시간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목격을 하면 되고
1: 네.
0: 거기에서 그 인상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도달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1: 네.
0: 모든 대상을 그림을 그리지만 색감은 똑같은 색감으로 그렸잖아요. 사실주의 뭐 르네상스 다 뭐 그런 똑같은 색감으로 나무는 뭐 노릇색이고 하늘은 네네네. 뭐 파란색이었으니까 근데 인상주의에 의해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늘색도 하얀색이 아니에요.
1: 그쵸.
0: 날이 어두워 뭐 저 시간 보면 뭐 그 네. 갑작스럽게 뭐
1: 달라지죠.
0: 뭐 달라질 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날씨에 대한 변화가.
1: 네.
0: 근데 거기에 한계점을 느껴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후기 인상주의라는 그 장르가 나오셨는데 거기에 자기 감정이 표현되는 색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1: 네,
0: 이제
1: 네,
0: 감정이
1: 네.
0: 된 표현된 작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고우죠.
1: 고호.
0: 고우부터 이제 네. 뭐 세잔느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그렇군요. 시작을 하는데
1: 네, 네,
0: 실질적으로는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가 빛을 생각했던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모네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1: 네. 네. 모네 작품들.
0: 모네는 또 그 당시에
1: 그렇죠.
0: 그 당시에 가장 그 당시에 작가들 중에서 가장 맏형 같은 존재였고.
1: 그냥 그림을 봤을 때 네. 이제 그림을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라던가 나의 느낌
0: 그렇죠.
1: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0: 그렇죠.
1: 예, 그 느낌으로 보게 돼요. 저희는 이제 저 작품이 뭐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모네의 그 붓터치 기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색채 분할법이라고 하네요. 색채 분할법을 사용했다.
0: 그 당시부터 색채 분할법에 예. 모네의 작품을 보면서 색채 예. 분할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1: 아 그런 거군요.
0: 색채 분할법은 빛에 의해서 스펙트럼에 의해서 우리는 색이 쫙 변하잖아요.
1: 네네네네.
0: 근데 예전에는 그런 빛에 대한 그 변화에 의한 색감 표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1: 네.
0: 인상주의에서 가장 쓰지 않는 컬러가 있어요.
1: 뭘까요?
0: 무슨 컬러일까요?
1: 쓰지 않는 컬러?
0: 네.
1: 인상주의에서요?
0: 네.
1: 검은색.
0: 정확해요.
1: 빙고.
0: 검은색은 인상주의 작가들이 가장 금기하는 왜냐면 검은색은 네. 빛을 다 흡수를 하거든요.
1: 맞아요. 검은색은 그렇죠.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검은색을 거의 사용을 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부뎅 같은 작가는 우리가 부뎅은 누구에서 이제 그 화가로 나오기 전 밀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네, 네. 밀레도 우리가 얘기하는 바르종파레에서 밀레도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 화가였어요. 그래서 밀레에서 부뎅을 만나 부뎅이 또 밀레 영향 화가가 되면서 또 부뎅은 또 그 모네 캐리커처 그림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화가로서 재질이 많다. 네.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우연하게니까 또 만나서 그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권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모네는 그림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한때는 모네도 힘들어서 자살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림을 보면 지금처럼 화사한 작품이 아니라 아, 정말 색감이 어둡고 침침한 색감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작가들은 다 그런 부침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아, 오늘 재밌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클로드 모네 좋아하는 화가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그 우리가 수련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 우리가 지베르니를 그릴 때 네. 모네의 첫 번째 와이프와 까미에 대한 얘기와
1: 까미에 대한
0: 또
1: 이야기?
0: 나중에 와이프에 대한 얘기
1: 좋습니다.
0: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베르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네 얘기할 때는 수련을 꼭 얘기를 해야만 되죠.
1: 그러니까요.
0: 대표적 제일 많이 그렸죠. 수련은 한 250점을 그렸으니까
1: 또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오리온 바디샵도 열심히 일해서 또 돈 많이 버세요.
0: 아유, 돈은 저 버는 그릇이 요만해서.
1: 예, 자동차 바디샵입니다.
0: 바디샵 재밌어요. 예. 오늘도
1: 굉장히
0: 뭐
1: 꼼꼼하시고.
0: 예, 재밌어요. 오늘도 예. 일하면서 뭐 일하면서 보니까 이제 오늘은 네. 제가 카오시를 했거든요.
1: 예.
0: 카오시 안에 미싱 돼갖고 보니까 칼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광택을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하면서 저 찾아서 또 그걸 해주고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 기대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Super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Super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2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홀시대요. 함께해 주신 우리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날씨는 덥지만요.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지내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0: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뵙는데도 역시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 오후죠. 3시입니다. 아, 이 햇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LA의 햇살을 뚫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는 내 친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그런 더위입니다. 하지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라면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리기까지는 안 해도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5시까지 저와 함께 또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나눠드리면 쭉쭉 마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렸을 적에 빈소래가 요란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이고 깡통이야 빈깡통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글쎄요, 정말 깡통이라서 깡통 빈깡통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깡통이라는 거 여러분 통조림 기억하시죠? 그게 우스갯소리로 접합했을 뿐이지 우리는 꽉 채워진 깡통이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박상철의 빈깡통이란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걱정도 없는 마음은 부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또 가족들 부양하느라, 또 식구들 부양하느라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뒤치다거리라고 하죠. 사투리인데 은어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뒤치다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내 젊은 시절 보내고 중년 시절 보내고 이제는 거울을 보면 남아있는 건 주름뿐이라서 나는 왜 이렇게 깡통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대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걱정도 없는, 그 대신 걱정이 없고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가진 게 좀 넉넉한 사람들은 뭐 잃을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넉넉하지 않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뭐 별로 걱정도 없고 모자라는 액수도 굉장히 액수가 작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평등하고 균등하다라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통계님 오셨네요. 자, 한국도 무척 더울 텐데 지금쯤 통근 버스 길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변함없이 모든 우리 친구님들이 단톡방에서, 저희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 나누시면서, 아이고 로라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바쁘신데 딸라 보시느라고 바쁘시죠? 우리 로라님은 항상 새벽에 일찍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아마 저희 방송 마치고 나서 좀 여유로움이 생겨서 그때 우리 친구분들과 대화들을 나누시고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이죠, 우리 라빈 씨와 함께 아주 신선하고 아주 발랄한 토크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좀 햇살이 덜 떠올래나.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도, 물론 차 안에는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지만 굉장히 좀 따사로운 햇빛, 뜨거운 햇빛 이런 걸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쿠키라는 그룹이네요. 애인 맞아? 노래가 재밌게 생겼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참 여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인 맞아. 아,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여름이 되면 그 댄스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룹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여름 노래를 내게 하는데 대표적인 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쿨이란 그룹. 뭐 여름에 대한 노래는 우리 또 DJ 덕. 그 이외에 많은 우리나라의 댄스 그룹은 여름을 겨냥해서 보통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신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름에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곡한 곡인데 참 좋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저와 함께 또 여행을 떠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그 전화기 그 샵에 갔다가 또 아는 우리 서예 원장님을 김선희 여사님이라고 서예 회장이시면서 저한테 노래도 배우셨던 김선희 원장님을 만나 뵀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애청해 주신다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 아이고 우리 TK님 그동안 몸 좀 상태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바깥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그 좀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분들을 만나 뵐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제 방송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노래도 그렇고 제 세대가 60년대 70년대 이후 노래들을 많이 제가 선곡을 하고 그런데 그 전세대 어르신들이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그때 노래들 많이 좀 추억에 잠긴 우리 어떤 그 가요 무대 노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노래도 많이 알지 못하는 데다가 조금 그때 추억을 잘 몰라서 많이 못 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저와 함께 이 음악과 함께 떠나보실까요? 최무령입니다. 외나무다리.

네, 최무룡과 함께한 외나무 다리. 최무룡 씨는 뭐 영화배우인데도 이 노래만큼은 아주 자기의 명곡으로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기억이 남아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외나무 다리라는 노래는 또렷이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영화배우들 중에서 아이고 TK님 응급실에 왜 다녀오셨어요? 좋은 일 아닌데. 아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카톡에 들어오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최민수 영화배우 탤런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오히려 최무령 씨보다는 최민수 씨가 좀 더 세상에 많이 알려주고 유명한 배우가 됐죠. 하지만 최무령 씨 역시 그 당시에 그 박준규 씨의 아버지인 박노식 씨, 허장강 씨를 비롯해서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런 영화배우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영화배우이면서 지금 노래 들어보셨지만 얼마나 당시에 목소리가 뛰어나고 멋있었습니까? 굉장히 문 여성들의 마음을 좀

네, 마포정점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시스터즈라고 얘기를 하죠. 펄 시스터즈 또 토끼 자매 여러분 바니걸스라고 있었죠. 그 전에 우리나라의 명맥을 이어온 은방울 자매 참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은방울. 그런데 유일하게 항상 그 마포정점을 비롯해서 뭐 닐리리 만보 미니오식의 노래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었고 가요계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이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항상 나오실 때마다 두 분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딴그 자매나 시스터즈들이 양장을 입는 반면에 우리 한복을 고집했던 그런 은방울 자매, 제 욕심 같아서는 대를 이어서 계속 좀 노래를 했으면 하는데 이제는 아마 연세도 있으시고 활동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서 아마 그 존재가 안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달래지만 비록 존재가 없더라도 그들의 노래만큼은 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노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세상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이고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순철님, 애군 건강하시길 바래요. 집에 와 있으시다고요? 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네, 티케이님 컨디션 좋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띄워드립니다.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TK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컨디션 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원한 음료 날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 분에서도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혹시나 투병 중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몸이 불편하다는 거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를 아파 본 사람이면 누가 이 아프다 그러면 그 마음을 금방 이해할 텐데, 제가 이가 너무 건강한 사람이면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저러나 라는 생각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동족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시피 아파 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는 사실 그 열심히 건강하게 밥 먹고 일하고 그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불편하신 분들,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내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후회의 말이 있다시피, 물론 인간이라는 것이 후회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내가 다가올 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서 내가 지금 처하게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겨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겨내는 게 별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루를 무탈하게 넘길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빈깡통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빈깡통 아니고 꽉 빈, 꽉 찬 그런 깡통이라는 그런 얘기죠. TK님 아이고 핑크색 남방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많이 좋아지셨다고. 아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드리아 보첼리와 우리 지금 투병 중인 셀린디옹이 불렀던 The Prayer, 모든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라고 제가 한 곡 선곡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같은 노래입니다.

0: 네, 이 노래와 함께 우리 TK님을 포함해서 지금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투병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우리 셀린디옹 역시 여러분 아시는 그렇게 멋진 가수고 거부인데도 병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근육이 수축되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오늘도 아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완쾌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번째 항암 주사 맞고 새벽에 토하고 검은 변이 나와서 토렌스 메디컬 하스피럴에 911 불러서 잠시 다녀오셨고 지금은 몸 상태가 최고고 식사 잘하고 만사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사형통. 네, 마지막 글은 최고의 글입니다. 아이고 샌디님, 새로운 안과에서 대기 중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치킨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됐건 어떤 치킨이 됐건 뭐 엘볼러 로코도 있고 뭐 뽀빠이도 있고 각종 다양한 치킨들이 있고 한국에서 보면은 동네마다 이 치킨집들이 다 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생맥주하고 치킨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가까운 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포화지방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먹으면 심혈관에 건강을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접하셨던 그런 얘기들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크루아상 빵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크림치즈, 또 베이글 먹으려면 크림치즈 있어야 되죠. 이것들이 프라이드 치킨보다 훨씬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치킨 말고도 훨씬 높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크루아상은 특히 버터까지 발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화지방 섭취량이 빠르게 늘 수 있고 또 크림치즈 뭐 베이글 같은데 크림치즈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땅콩 중에서 하와이 땅콩 있잖아요. 마카다미아 넛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코넛도 아주 그 프라이드 치킨의 6배가 넘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아주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 한 곡 여러분께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가 좋아라는 노래인데 우리 최성곤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특이한 것이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오정세 씨가 아주 가발을 쓰고 멋지게 이 연출한 뮤직비디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중에 아주 좋은 노래 네가 좋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그 가사말이 요새 나오는 그 젊은이들 노래치고는 굉장히 단순 명료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아마 이거는 세대를 떠나서 모든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젊었을 시절로 돌아갔을 때 남녀가 연애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 뭐 내가 왜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질문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께서 그냥 너래서 좋아,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 단서를 붙이면 그 자체가 좀 더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사랑을 나누면서 상대한테 어떤 이유가, 뭐 얼굴이 이뻐서 좋아,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 이런 이유보다 그냥 그 사람이라서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이렇게 단순 명료해서 젊은이들한테도 인기가 얻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사이 굉장히 좀 복잡한 가사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잘 만드는 노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들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6: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7: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부 한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In Your Letter라는 그 팝송인데요. R.E.O. Speed Wagon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팡팡 튀는 라빈 씨와 함께 그때 그랬지, 오늘은 여름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여름 이야기. 뭐 굳이 여름 이야기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자, 오늘 제가 왜 이 노래를 틀었느냐. 주로 2부에는 시원한 팝송 트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그땐 그랬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리 저희 그 단체톡 카카오톡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여름 이야기, 사실 광범위하긴 한데 별 이야기가 다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옛날 어렸을 때 무슨 뭐 남양 특집 귀신 얘기서부터 수박 훔쳐 먹든, 우리 어렸을 때는 훔쳐 먹는 게 아니고 쎄벼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따리를 풀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 보따리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친구는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4: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자, 여러분, 뭐 이 시그널 너무 상쾌하지 않습니까? 더위를 싹 식혀줄 화면에 아주 멋지게 나온 우리 고니 비니의 라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자, 어떻게 또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1: 그냥 잘 보냈어요. 자, 뭐 하는 거 없는데 한 주가 갔고 네, 너무 바쁘네요, 진짜.
0: 개인적인 돌발 질문.
1: 돌발 질문 너무 자주 하셔서.
0: 저 좋아해요.
1: 네.
0: 자, 주로 주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1: 주말에요? 예. 저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집에서 그냥 오케이. 이렇게 뒹굴뒹굴한 물론 네.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싫어서 토요일 날 그냥 무작정 프리웨이 타고 나갔다가 제가 운전을 잘 운전은 잘하는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가기만 왔다가 다시 쭉 되돌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랬다 저녁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놀고요. 일요일도 근데 딱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할까 그러다가 저희 아들하고 사위 꼬셔가 저희 딸하고 사위 꼬셔가지고 패사디나 그 새로 생긴 올리브영 있잖아요. 거기 다녀왔는데요. 줄이 아직까지도 30분 웨이팅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을 예전에 우리 코비드 이제 막았다가 다시 시작할 때 네. 어느 정도 인원만 안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한 번에 확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구경하고 놀고 근처 집에서 피자 먹고 그러고 왔어요.
0: 그랬구나.
1: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저는 뭐 저도 그냥 거의 변함이 없고
1: 네.
0: 토요일, 일요일은 뭐 주로 하는 게 일요일에는 그 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장단장님 그 라벨 색스폰 모임이 있어서
1: 네네네.
0: 거기 개구로 가서 거의 매주 같이 끝나고 나면 거긴 꼭 삼겹살 먹고 대화를 나눠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 좀 끼어들고
1: 네.
0: 뭐 한 몇 달에 한 번 동생이 교회 가자 그러면 할 수 없이 한번 붙들려 가고
1: 가끔씩
0: 특별한 거 없이 저는 네. 생각보다
1: 네.
0: 유튜브가 친구예요.
1: 네.
0: 저는 보통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보는 편이에요.
1: 한 시간은 짧죠.
0: 근데
1: 금방이에요.
0: 저는 어떻게 보냐면 노래를 주로 듣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정훈이 안개를 들었다.
1: 네.
0: 그러면 그 다음에 안개를 쳐서 다른 가수가 부른 걸 들어봐요.
1: 아.
0: 근데 요 가수가 맛있네. 그럼 그 가수를 또 찾아 들어가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럼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렇게 다 보면 그렇게 해서 동굴 찾듯이.
1: 네.
0: 나중엔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쪽 가 있고.
1: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그 위에 네, 그게 네. 계속 쫓아오니까.
0: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 곡 저장해서 네. 이거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1: 맞아요.
0: 뭐 이런 노래 하다가.
1: 네.
0: 그러면 이건 연주곡이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다 보면 네, 네, 두 시간 네. 금방 가요.
1: 꼬리에 꼬리를. 네.
0: 그래서. 네. 어느 순간서부터 뭐 심심하다 외롭다는 생각을 별로 할 길이 없었는데
1: 네네.
0: AI하고 친하진 않은데 유튜버가 무지하게 친해요.
1: 네, 정보도 많이 얻고.
0: 그리고 지난주에
1: 네.
0: 그 책 그 소개해 주신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1: 네.
0: 사실.
1: 다행이네요.
0: 그리고 나서
1: 네.
0: 주말에
1: 네.
0: 이제 그 유튜브로 책을 보니까
1: 네.
0: 세상이 좋아져서 한 20분, 25분 안에 책 한 권을 정리를 해놓은 거야.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읽은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1: 그렇죠. 네.
0: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1: 맞아요.
0: 골자만 해주고 네. 스토리라인을 해주니까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게 본인이 그냥 읽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하고
0: 그렇죠.
1: 강조해서 딱 알기 쉽게 해주니까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디오북도
0: 자,
1: 좋고.
0: 여름 네.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여름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뭐 가장 떠오르는 게 뭐 한국 같으면 피서
1: 네.
0: 여기는 뭐 피서가 없지만 한국은 딱 그 철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항상 장마 끝나고 나면
1: 아빠가 휴가를 바다에 가니까
0: 그렇죠. 제가 네. 7월 한 20일 전후에서
1: 7,
0: 8월 한 10일까지
1: 네.
0: 왜냐하면 10일 지나면 바닷가가 차니까 이제
1: 네, 네.
0: 금방 추위가 오니까 그랬던 네. 피서 기억이 있는데 혹시 피서 기억은 있으세요? 어렸을 때
1: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북옥 하와이.
0: 아.
1: 네. 그래서 북옥 하와이에서 실컷 놀고 저는 그렇게 막 물놀이, 물기구 막 그 물미끄럼틀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어리니까 너무 네네. 재밌고 어른들은 또 온영온천 네,
0: 온천하시고
1: 온천 네. 그렇게 했었던 거 있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또 바닷가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저번에 광안리 해수욕장 말씀하셨나요?
0: 네네.
1: 네, 뭐 그런 데 갔었던 것 같고 이제 해수욕장 이제 가면은 뭐 이게 다 똑같이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똑같이 꽃모자,
0: 네, 아, 그럼요.
1: 쓰고, 아. 네네, 튜브 끼고.
0: 그리고 튜브가 옛날에는
1: 네
0: 이렇게 자동차 바퀴 같이 검은 튜브가 있었어.
1: 아~
0: 두꺼운 거.
1: 그건 수영장 가서 빌리는 거 아니에요?
0: 그게 바닷가에서만 쓰는 건데.
1: 네네.
0: 굉장히 두툼하니 굉장히
1: 맞아요.
0: 부력이 좋아요.
1: 네, 완전히 무겁고.
0: 예예예. 예, 예. 네. 그거 탔던 기억도 있고.
1: 그렇다면 오히려 가라앉겠다, 무거워서.
0: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네. 그게 부력이 좋아서
1: 네.
0: 거기 이렇게 궁뎅이를 쏙 누우면
1: 네.
0: 아주 근데 그거 잘못했다가 이 몸이 다
1: 뒤집어...
0: 타버려요.
1: 아~
0: 왜냐하면 그 선크림이나 오일 같은 걸 잘 안 바르고
1: 네.
0: 너무 태양이 세니까
1: 그쵸.
0: 저녁 되면
1: 네.
0: 그때부터 이제 열기가 밤새 오기 시작하면 이 살이 다 타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랬던 네. 고생했던 추억도 있고.
1: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수욕장 가면은 거기 이렇게 선베드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면 이제
0: 네.
1: 애들 막 모래 쌓기 하잖아요.
0: 네.
1: 막 파묻는 거
0: 그렇지,
1: 그런
0: 그렇지.
1: 거 하고 그런 게 또 약간 낭만도 있고 주위에 먹을 거 너무 많고.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아마 그 라빈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린 시절이었는데.
1: 네.
0: 저는 20대 초반에도 이제 피서라는 걸 가고 그랬는데
1: 네.
0: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는 목적은
1: 네.
0: 여자 만나러 헌팅. 가는 거야. 그렇지. 여자를 만나는 거야.
1: 네.
0: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1: 네.
0: 버스를 타고 가면서부터
1: 벌써 재밌어.
0: 네. 이미 네.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타겟을 잡는 거야.
1: 네.
0: 꼭 여자끼리 온 팀들이 있어요.
1: 그쪽도 같은 네. 목적이겠죠.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저 팀이 있나? 일단 한 팀 보고 그 다음에
1: 네.
0: 내려서
1: 네.
0: 숙소를 확인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민박을 해야 되니까 다
1: 네.
0: 슬며시 슬며시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느 집에 있냐를 일단 왜냐하면 지정을 해놓고
1: 네.
0: 정 없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1: 네, 네.
0: 그들보다 나은 집이 있으면 거기
1: 그들보다.
0: 잊어버리는 거야.
1: 그러면 예약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0: 아니요. 아니요. 가서 가면 헌팅을 하고
1: 네.
0: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다
1: 네,
0: 보니까
1: 네.
0: 그 한 두세 친구가 기타 들고 가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1: 네.
0: 저녁 때쯤 되면 그 바닷가 쪽에 거기서 기타를 치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1: 네.
0: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1: 모이죠.
0: 조금씩은.
1: 네네. 그럼 모닥불도 켜고
0: 같이 노래하면서
1: 네.
0: 진짜 그 당시에 불렀던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그러면 다 모여요.
1: 네.
0: 그래서 뭐 유치하지만 수건 돌리 같은 거 일부러
1: 하고 이거 손바닥치기. 네,
0: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친구하고 눈짓에 이제 저희 타겟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1: 네.
0: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올렸던 노래가 홍삼 트리오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아, 어떤 노래죠?
0: 그리움에
1: 아~
0: 불러보는
1: 아,
0: 아픈 내 가슴 속에 이러고 이제 계속 눈짓을 보는 거예요. 누가 집중을 하고 있나? 네.
1: 네.
0: 그러고 있다가
1: 네.
0: 뭐 몇 곡 이제 모래 부르다가 이제 슬며시 시들해지면
1: 네.
0: 그중에 이제 세 명 중에서
1: 네.
0: 그 선발대가 저였었어요.
1: 네.
0: 제가 말을 제일 잘했어요.
1: 네.
0: 그럼 괜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전 쓱 빠졌다가
1: 네.
0: 그 뒤로 가서
1: 네.
0: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뭐라고 하셨어요?
0: 뭐 굉장히 유치한 얘기죠. 멀리서 여러분들을 뵀는데
1: 네.
0: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머머 그러면서 그 있잖아요. 오버액션.
1: 근데도 듣기는 좋아.
0: 네. 혹시 저희 셋이 왔는데
1: 네.
0: 끝나시고 불편하지 않으시면
1: 네.
0: 어떻게 뭐 얘기나 한번 해볼까요?
1: 아주 그러면 매너 있게.
0: 네. 그러면 네. 저희도 남아 있을 테니까 다 네. 떠나더라도 좀 남아 계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0: 우린 셋인데
1: 네.
0: 거기 넷이라든가.
1: 아 그럼 어떻게요?
0: 뭐 둘이라든가.
1: 네.
0: 꼭 개인적으로 짝짓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1: 네.
0: 일단은 잡아놔야
1: 안심을
0: 되니까.
1: 안심을 하지 그러면.
0: 예, 예.
1: 네.
0: 그래놓고 네.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친구가 뭐 마음에 들면 그 짝을 맞췄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1: 네.
0: 또 뭐 사실은 젊었을 때 최대의 목표는
1: 네.
0: 나이트클럽을 가든
1: 아, 그게 젊음
0: 아니겠어요? 뭐 어딜 가든 네. 그저 여자 어떻게 좀 짝지어 볼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1: 그게
0: 같아요.
1: 그게 그냥 뜨거운 젊음. 어떻게 발산을. 근데 너무 건전하고 낭만 네. 있는.
0: 아, 그러니까 뭐 다른 그게 아니고
1: 네.
0: 그냥 같이 노는 게 재밌었어.
1: 그냥 얼마나 신기하고. 네.
0: 그럼요.
1: 네.
0: 그게 그 시절의 추억이었던 것 같고.
1: 네.
0: 통계님은 바다에서 멍게떡과 번데기 고등 고동 사 먹은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는 거고.
1: 네.
0: 그 또 하나 그 추억이 있으면 그 민박집을 가면.
1: 네.
0: 그, 그 민박집 주인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1: 아,
0: 그럼 이제 네. 아침에
1: 네.
0: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이제 잡아오잖아요.
1: 네.
0: 그럼 싱싱하게 그걸로 사 먹어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1: 그럼 뭐 얼마 기간은 얼마나 뭐 한 2박 3일, 3박 4일.
0: 보통 2박 3일에 3박 4일 정도예요.
1: 네.
0: 근데 문제가 네. 뭐냐면
1: 네.
0: 회비를 걷어 가는데
1: 네.
0: 항상 하루면 다 없어져요.
1: 하루에 올인.
0: 왜냐면 네. 그 이유는
1: 네.
0: 그 이렇게 그 거기서 임시로 차려지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1: 임시로요?
0: 네. 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은 아닌데 나이트클럽 같이 불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맥주 파는데 거기 술값이 되게 비싸요. 바가지예요.
1: 그래도 마셔야죠. 어째요?
0: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거기 다 모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1: 사셔야지.
0: 거덜이 나고 뭐 그랬던 그럼 나머지는 쫄쫄 굶어야 되고 재수 좋으면
1: 네.
0: 여자들한테 좀 얻어먹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돈 꿔 일부러 돈을 꿔요. 만 원만 꿔줘요. 서울 가서 줄게.
1: 그래야지
0: 이래가지고
1: 그게 빌미가 되잖아요.
0: 핑계를 만드는 에이. 거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재밌네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미국을 건너와서는 사실 피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1: 네.

0: 문득 생각이
1: 사실 났어요. 한국은 넘쳐나는 게 계곡이잖아요. 네. 특히 여름에는
0: 너무 차갑고
1: 너무 차갑고 네. 그 수박 거기 넣어놓고
0: 물 넣어놓고 네.
1: 둥둥 떠놓고
0: 뭐 참외 뭐 이런 거 다 넣어놓고
1: 그리고 한국은 좋은 게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이렇게 무슨 닭집 그래서 그
0: 백숙
1: 닭, 백 주는 데가 있으면 네. 이게 원두막 같은 걸 빌려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닭백숙 해갖고 오고 진짜. 수박 넣다 먹고.
0: 제가 TV에서만 봤는데도 정말 그 계곡에 이렇게 계곡물 줄줄줄 흘리고 있고 거기서 한상 차려가지고 그냥 드시면서 막걸리도 한잔 하시면서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 좀 덥긴 하지만 여름 한철 그렇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년 휴가라는 걸 가기 때문에 그런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고
0: 네.
1: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삶은 조금 무미건조하긴 해요 사실.
0: 그래도 뭐 저희는 뭐 딱 이때 휴가를 가야 되겠다, 뭐 이때 어딜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또 나름 뭐 이렇게 뭐 빅 메이저 헐리데이 있을 때 뭐 레이버데이나
1: 그러니까.
0: 뭐 포트 오브 줄라이 이런 데 있을 때 가기는 가니까.
1: 아
0: 근데 제가 어저께부터 느낀 건데요. 네. 해가 좀 짧아졌어요.
1: 많이 짧아졌죠.
0: 이제. 네, 8시만 예. 돼도 아직도 하나고 한 8시 반이나 돼야 조금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1: 이러다가 이제 그 조금 되면 또 썸머타임 해제되고 나면
0: 네.
1: 금방 또 꼼꼼해지니까.
0: 세월이 네. 세월이
1: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추억이 있다면
0: 네.
1: 너무 덥잖아요.
0: 너무 습해서 네.
1: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0: 네.
1: 너무 더우면 네. 에어컨이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0: 네.
1: 선풍기 갖고 해결이 안 돼서
0: 네, 네, 네.
1: 특수적으로 은행
0: 맞아
1: 백화점 이런 데 가면
0: 네.
1: 에어컨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0: 네.
1: 은행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저금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순서가 오면 자꾸 앞으로 보내는 거야.
0: 맞아요. 먼저 가시라고.
1: 내가 좀 늦게 있으려고.
0: 네.
1: 왜냐하면 거기 또 그 시큐리티가 있어서
0: 네.
1: 눈치 보이니까.
0: 알면서도 봐주시는데.
1: 요즘은 얘기 들으면 백화점에도 에어컨이 있어서 앞에 이렇게 대기석을 만들어놨대요.
0: 네.
1: 좀 시원하게 계시라고.
0: 네.
1: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어서
0: 에어컨도 귀하고 선풍기도 귀하고
1: 오히려 옛날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택시를 타도 에어컨을 안 킬 때예요.
0: 안 틀었죠.
1: 예.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택시 기사분들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되니까
0: 네.
1: 에어컨을 키면 어지럽대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바람을 네. 쐰다고 열어놓는 경우도
0: 이렇게 창문 4개 다 내리고 택시
1: 네.
0: 아저씨들 막 바지 다 걷어 올리시고 팔이랑 다 걷어 올리시고
1: 네.
0: 저 지금 이런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버스 탔는데 한 여름에 이제 버스 탔는데
1: 네.
0: 냉방 안 되고 에어컨 안 나오고 하니까
1: 네.
0: 갑자기 너무 덥고 그 엔진 냄새랑 이
1: 네.
0: 과열이랑 해갖고 제가 버스 안에서 구토를 한 거예요.
1: 아이고 그랬구나.
0: 너무 어릴 때기는 했지만 그래서 근데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화도 안 내고 우리 엄마한테 아주머니 애기 똥 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안하다고 애기가 지금 너무 멀미를 해서 너무 덥고 그때 진짜 약간 패닉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도 그 더우면서도 약간 그 창문 이렇게 머리 내고 머리 이렇게 내밀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이라든가 살살
1: 그렇지.
0: 불어오는 바람들
1: 그렇지.
0: 뜨거운데 이런 바람들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 지금 성주 씨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오 많이 듣던 목소리라서 켜보니 라빈 씨가
0: 저요?
1: 맞네요. 반갑다고.
0: 아 반갑습니다.
1: 성주님 들어오셔서
0: 네.
1: 지금 인사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네네.
0: 다시 뵐게요.
1: 네.
0: 네.
1: 그런가 하면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그
0: 네.
1: 불량식품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0: 네.
1: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0: 네.
1: 혹시 그 냉차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통 같은 게 있는데
0: 이렇게
1: 그
0: 퍼지는
1: 안에
0: 거.
1: 얼음을 넣고
0: 네.
1: 절대 퍼주는 게 아니고 고무호수가 옆에 있어요.
0: 아.
1: 그 호수를 이렇게 옆으로 대면 보리차 같은 물이 나오는 게 불량식품이죠.
0: 달짝지근하고
1: 네.
0: 네.
1: 그걸 이제 냉차라고 그랬죠.
0: 네, 네. 네.
1: 그렇게 먹고.
0: 네.
1: 그때 그 이렇게 파란 빙수기계가 있어요.
0: 네.
1: 얼음 같은 게.
0: 네.
1: 거기다 두꺼운 얼음을 넣고 서걱서걱 갈아가지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각종 색소가 있어요.
0: 네.
1: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0: 네.
1: 근데 씁쓸해요.
0: 네.
1: 이게 당원이 들어가서.
0: 네.
1: 그거 뿌려서 뭐 빙수라고 이렇게 주고.
0: 그래도 맛있잖아요.
1: 팥 없는 빙수죠.
0: 그래도 얼음만 있고.
1: 그렇죠.
0: 네.
1: 그런 것들 먹었죠.
0: 미숫가루 좀 이렇게 뿌려주고.
1: 그렇죠. 미숫가루가
0: 네.
1: 들어가야지.
0: 네.
1: 그렇죠.
0: 네.
1: 그랬던 그 불량식품 먹었던
0: 네.
1: 기억이 나고 사실 저 때만 해도 간식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어요.
0: 네.
1: 특히 여름에는 그렇게 뭐 많이 먹을 게 없어서

0: 따뜻하고 그러니까 더 먹을 게 없죠. 네.
1: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 여름에도 제가 좋아했던 건 이제 주로 할머님들이 네.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시장에 장 보러 갔다 오면 네. 순대를 사와요.
0: 아, 맛있어.
1: 근데 네. 순대가 시장 순대는 이렇게 두꺼워요. 보통 파는 순대보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 곁들어오는 간이나 그 내장 소파. 같은 거.
0: 에휴.
1: 그리고 소금이 그 고춧가루 넣은 소금 빨간
0: 맞아요,
1: 소금 있어요.
0: 맞아요.
1: 거기다 네. 이렇게 찍어 먹고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0: 아, 너무 먹고 싶네. 따끈따끈해가지고.
1: 네네.
0: 순대 진짜 너무 먹고 싶. 엄마 그래서 시장 갔다 오면은 간식 뭐 사왔나 그거부터 보잖아요.
1: 네네.
0: 보통 사오시는 게 이제 꽈배기 도넛하고 순대 같이 침 삼키시는 거예요 지금.
1: 네, 그럼 지금 무슨 시간이 배고플 시간이 됐잖아요.
0: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고 오실 때는 통닭.
1: 아,
0: 뭐 월급 날 이럴 때 그 누런 봉투에다가 이제 통닭, 그 군만두 이런 거 사오시고, 너무 먹고 싶네요.
1: 그리고 이제 동네 어귀마다 보면,
0: 네.
1: 그 당시에는 제과점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직접 거기서 만들어요.
0: 네네.
1: 아마 저 어렸을 때는 그 제과점이 몇 가지 종류의 땅콩 과자라고 해서 이렇게 오뚜기가 생겨서 샌베이 말고
0: 네.
1: 오뚜기가 생기고 땅콩이 좀 묻혀 있고
0: 네.
1: 샌베이 삼각형 그 김 좀 들어간 거
0: 네.
1: 그 샌베이 있었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말로 이렇게 약간 사각으로 된 쌀 과자인데 옷꽃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0: 네네네.
1: 그런 과자들 있고
0: 이렇게 씹으면은 이렇게 깨물면은 이렇게 바삭한 거
1: 아삭아삭한
0: 네.
1: 거
0: 네. 안에 팥있고
1: 예 네. 그런 과 그것이 있어서 이제 동네에서 그 어르신들이나 아버지 엄마들이 과자 사가지고 갈 때는 이렇게 비닐로 봉투가 없어가지고
0: 네.
1: 종이 봉투가 있었어요.
0: 네.
1: 거기서 넣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0: 아.
1: 혹시 포장마차 기억하세요?
0: 아, 포장마차.
1: 네.
0: 제가 있다가 미국 갔다가 이제 졸업하고 한국 다시 놀러 갔는데 그때 한신포차.
1: 한신포차.
0: 참유.
1: 한신포차.
0: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이 돌았잖아. 포장마차 가서 제가 눈이
1: 정말
0: 돌아가지고.
1: 정말 맛있죠.
0: 너무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1: 네.
0: 한신포차 한 줄로 이렇게 쫙 서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콩나물국 무한 리필로 주고
1: 그렇지.
0: 그리고 진짜 그때도 이제 우리 고니 오빠 같으신 분이 이제 딱 짝짓기 하려고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있다가
1: 그럼.
0: 맥주 한 병 쓱 보내주고
1: 그럼 다 그랬죠.
0: 네. 아, 그런 데서 먹는 가락국수,
1: 그
0: 꼼장어
1: 포장마차에서는 어떤 메뉴가 좋았었어요?
0: 가락국수, 꼼장어 그런 거 먹었고요. 뭐 잘 기억은 안 나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났나 봐요.
1: 저는 그 대합탕이라고 해서 뚝배기에 끓여주는
0: 네.
1: 그 조개탕이 있었고
0: 네.
1: 좀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포장마차는
0: 네.
1: 동네 어귀에 항상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때만 해도 저거 할 때라 포크가 없어서
0: 네. 이쑤시개?
1: 아니 긴 옷핀이 있었어요. 두꺼운 거.
0: 그걸로 뭘 찍어 먹어요?
1: 옷핀을 펴가지고
0: 네.
1: 그걸 그 테이블에서 다 꼽아놔요. 사과에다가
0: 아,
1: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찍어 먹고 씻고 그러는 거야.
0: 누가 씻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1: 주인 아주머니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네. 그때 먹던 안주가 멍게, 해삼, 곰장어.
0: 네.
1: 그리고 저희 때는 참새구이가 있었어요.
0: 아!
1: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어요.
0: 6.25대예요?
1: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도 초반이라고 봐야죠.
0: 참새를 먹었어요.
1: 참새구이, 구이.
0: 네, 네. 먹을 게 있나요?
1: 예, 있었죠. 네, 그랬던
0: 개구리 뒷다리까지는
1: 포장마차에서 메뉴가 조금 그 당시보다는 좀 한정됐던 거라
0: 네.
1: 그런 것들 먹었던 기억이 그렇게
0: 아, 진짜.
1: 나고 있어요.
0: 그리고 또 포장마차 가면은
1: 네.
0: 어묵인데
1: 네.
0: 그 간장 가운데 놓고 다 같이 찍어 먹잖아요.
1: 네, 네.
0: 그래도 그때는 뭐 위생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같이 푹푹 찍어 먹고 지금 생각하면 또 약간 이상했던 게 이제 약수터 가면은 그 바가지에 물 다 같이 먹잖아요.
1: 동네마다 약수터 있었죠.
0: 네.
1: 그럼 줄 쫙 쳐서
0: 네.
1: 그 하얀 통 같은데 물 받으러 오느라고
0: 받고
1: 그럼
0: 다 그 빨간색 그 바가지에
1: 바가지 약, 네. 바가지로
0: 다 먹었잖아요. 그걸로
1: 다 먹었죠. 약수물로
0: 오히려 그때가 더 건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1: 그랬기도 해요.
0: 네.
1: 자 사실. 그런데
0: 네.
1: 이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유년 시절을 15살에 오셨으면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정도 시절을
0: 네.
1: 지나고
0: 네.
1: 대학 시절까지 가면서 여름을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기억에?
0: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 네.
0: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1: 네.
0: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조금 다니다가 취직을 했죠 그냥.
1: 바로 취직을 네. 하셨구나.
0: 아, 나의 길은 공부가 아니다.
1: 오.
0: 빨리 접고 그냥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1: 그래서 처음 잡은 직장이 어떤
0: 그래서
1: 거예요?
0: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로 들어갔죠.
1: 오, 슬버 들어갔어요? 어, 그때?
0: 네, 그때 티오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한국일보가 101 벌먼에 있을 때였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티오가 없는데 제가 회사를 매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부회장님이 그때 광고국장님이셨는데 쟤는 도대체 누군데 맨날 오나.
1: 어, 그랬구나.
0: 저를 좀 써주십시오. 어. 그렇게 입사를 해서 네, 여기 그때까지 왔습니다.
1: 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0: 네,
1: 이
0: 현재까지.
1: 한국일보에 담고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 몇십 년 되셨겠네.
0: 네.
1: 와.
0: 그땐 그랬어야 돼요 지금.
1: 와, 완전히 산 증인이시네.
0: 여름 이야기. 네.
1: 네. 자, 서준님 참새 머리가 제일 맛있었음. 그렇습니다.
0: 아니, 참새 머리를 뭘 먹을 게 있나요? 근데 머리를 어떻게 먹지?
1: 구워놓으면요 굉장히 고소하고 버릴 게 없어요. 다 씹어먹어요. 오도오도.
0: 어, 뭘 다 씹어.
1: 아니,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 볶아먹었어요.
0: 메뚜기 예. 먹는 거는 지금도 고급 요리라고 할 수도
1: 아,
0: 있어요.
1: 굉장히 맛있어요. 네. 메뚜기 볶아 먹는 거.
0: 참새를 누가 잡죠? 그 포장마차 주인분이 잡나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다 껍질 벗겨서 해놓은 걸 사 재료를 잡아. 사오는 거지.
0: 아.
1: 재료를
0: 저는
1: 사오는
0: 원시적으로
1: 거.
0: 낮에 막 참새 잡아서 털 뽑고 한 다음에
1: 그리고 여름에 이제 그 혹시 매미채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0: 네, 이게 이렇게
1: 작대기 있어가지고 네, 파란색으로 그물 같은 거
0: 네.
1: 있는 거.
0: 네.
1: 어, 혹시 매미 드셔보셨어요?
0: 아, 매미도 먹어요?
1: 매미가 겁나게 맛있습니다.
0: 고소해요?
1: 날개를 띄고 그러니까 연탄불이죠 그 당시에.
0: 네.
1: 구공탄.
0: 네.
1: 어, 거기다가 살짝 구워서 먹으면 너무 고소해요. 그리고 매미는 깨끗한 게 이슬만 먹고 살잖아요.
0: 그게 고단백질이겠네요.
1: 그게 한약재료예요. 고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매미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네, 그리고 저는
0: 곤충체지 마신 거네.
1: 그렇죠.
0: 여름방학 숙제로.
1: 어렸을 때 이제 그 비원 옆에 살았는데
0: 네.
1: 비원하고 삼청공원을 하면 뻐찌라는 게 있어요. 체리 비슷한 건데
0: 네, 네, 네.
1: 그거를 따러 이제 가는 거예요. 봉지에다 따서
0: 네.
1: 사오고 어떤 때는 그 동네 그 갖고 와서 아저씨들한테 팔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0: 네,
1: 같이 네. 그걸로 이제 또 딴 거 간식 사 먹느라고
0: 네.
1: 그랬던 추억도 있고 매미도 먹었던 추억도 있고
0: 뭐 많이 드셨네요.
1: 네.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는 아주 탁월하게 제가 뛰어났던
0: 네.
1: 기억이 납니다.
0: 개구리 뒷다리도 물론 드셨겠네요.
1: 물론 먹어봤죠. 왜냐하면 그거는 네. 또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사격부에 들어갔어요.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사실은 공부 안 하려고
0: 네.
1: 사격부는 오전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그 오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총을 쏴요.
0: 지금 헤드폰 쓰신 게 약간 사격 같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그런데 거기 이제 올라가면 개구리들이 많으니까 그 선배들이 잡아가지고 개구리는 어떻게 먹는가 뒷다리만 먹더라고.
0: 네.
1: 몸을 먹는 게 아니고
0: 네.
1: 다리를 잘라내서 껍질 벗겨서 그걸 구워서 뒷다리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뭐 방송이지만
0: 네.
1: 저는 그 담배 피는 맛에 올라갔어요. 저는 일찍 담배를
0: 산에서 배웠거든요. 담배 피면은 불나요.
1: 근데 담배를 피고 나면요
0: 네.
1: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총을 못 쏴. 이게 니코틴이 들어가가지고
0: 니코틴 과다
1: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0: 날은 더워 니코틴은 네. 들어갔어.
1: 한 발도 맞을 수가 없는 거야.
0: 네.
1: 결국 뭐 두 달 있다 쫓겨났지만 총을 워낙 못 쏘니까
0: 네.
1: 총 쏘러 간 게 아니니까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추억도 있었고
0: 파란만장하시네요.
1: 네. 또 지난번에 있었던 제가 담배 피다 걸렸던 그 저 할머니네 강원도
0: 네.
1: 화천 놀러 갔던
0: 네.
1: 그런 추억도 있었고 저는 뭐 서울 지금 저희 카톡 이나 게시판에 들어오시진 않으셨겠지만 아마 옛날을 추억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0: 회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그땐 그랬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그 소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제가 지금 아직 지금 또 그 돌발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데.
0: 네.
1: 다음 주서부터
0: 네.
1: 만일에 여러분들이 추억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으면 저희가 전화를 한 통 받아볼까 이 생각도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오시면 또 기념으로 혹시 되시면 뭐 작은 상품권이라도 하나
0: 네.
1: 드리면
0: 네.
1: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얘기 드리면
0: 네.
1: 또 그 얘기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 나눌
0: 네.
1: 수 있고
0: 어차피 이 그땐 그랬지는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다 같이 하시는 거라서
1: 예.
0: 다음 주에 뭐 아무 주제라도
1: 그럼요.
0: 저, 네, 정해준 주제 없이 그냥 전화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1: 아, 그럼요.
0: 모두가 사실은 다 공감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1: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네.
1: 제가 이제 게시판하고 여러분을 얘기를 나누다가
0: 네.
1: 이제 저희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0: 네.
1: 사랑방 같이 얘기를 나눠서
0: 네.
1: 화요일 금요일 우리 빈 씨하고 있는 시간

0: 네.
1: 우리 함께 방송하는 사람만 같은
0: 맞아요.
1: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0: 여러분 모두가 DJ인 거고.
1: 자유 토론
0: 네.
1: 그런 것좀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0: 이런 작은 점이 또
1: 예.
0: 삶의 재미가 되고
1: 아, 그럼요.
0: 네, 하루하루 또 재밌잖아요.
1: 그랬으면
0: 네.
1: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0: 다음에 카톡이래 어떤 걸 하실지
1: 네네.
0: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드리는 숙제예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그 느낌으로 방송을 진행했으면
0: 너무
1: 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좀 시원해졌어요.
1: 그랬어요?
0: 네.
1: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0: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1: Coming Friday.
0: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네.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 브라보 아줌마 풍금입니다.

네, 브라보 아줌마 풍금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노래 그대로 여러분 아줌마 파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자. 아, 심심하게 살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세인트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한국 무지하게 더울 텐데 엄청 덥다고 더위에 건강 챙기시길. 아, 우리 H님 여기도 더운 게 참을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기는 조금 참을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재밌는 노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남자들끼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다리 구두장 땡그랑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0을 했던 그런 추억이 또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가수 한기학 씨가 한놈 두식이 석삼 뭐 이런 재밌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통계님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참 풍자 있는 재밌는 노래 덕분에 함께 들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7: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6: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7: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6: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7: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8: 아주 좋은 아주투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뭐 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며칠 전에 오하이오인가 아이다호 쪽에 있는 그 인앤아웃에서 또 변기를 당해서 몇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잃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이지만 건강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국 특히 LA에 사는 만큼 항상 좀 어떤 부분은 항상 긴장하고 특히 사람이 모인 데 가셨을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좀 재빠르게 행동해서 뭔가 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종의 묻지마 범행 같은 것이 좀 간간이 일어나는 LA 주변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만큼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됐습니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세인트님을 위해서 H님이 띄워드리는 노래고 이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이제 더위가 조금 풀릴 때 됐으니까 에너지 조금 올리시고 아저씨 세인트님 덥지만 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닷가 모래밭으로 시작되는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388-5600. 21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배터리를 0%까지 써야 오래 간다. 밤새 충전하면 과충전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런 통념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수명 관리의 핵심은 바로 충전 방식보다는 배터리 발열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수록 성능 저하는 빨라집니다. 그만큼 빠른 충전이 필요하다면 충전 중에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뭐 물론 이메일 확인, 웹서핑, 음악 감상 같은 비교적 가벼운 작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뭐 영상 촬영 같은 것, 이런 건 스마트폰에 높은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맞물려서 배터리 온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는 완전 방전 0%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것이 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 수준에서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는 것이 이 배터리 수명 관리에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은 또 배터리가 10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그리고 삼성은 배터리 보호,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딱 켜두시면 이거 밤새 충전해도 되나? 이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밤새 충전할 때는요, 얼마나 오래 보다 이 전화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개 아래나 서랍 같은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등의 도입으로 차 안에서 무선 충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의 코일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충전 효율은 떨어지고 발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차 안에서 충전하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자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그리고 그 언약계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계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가르켜서 한다. 그런데 이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내게 만나를 먹이게 쓴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다. 기본들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 세상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 빛은 착한 것이고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한테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한테 먼저 비춰. 등불 앞에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전하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내 머리처럼 그 사람이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말 성경을 떠나지 않는데도 옳든 옳지 않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 아내의 말에 자기 몸처럼 마음에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조건에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다 다 이 성경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이 합쳐져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볼 때 설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으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향하라 영생을 얻는다.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뜻대로 가면 영생한다, 회개하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 말을 신약으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 아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하늘을 독한다, 즉 택한 자를 뭘 맺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모세 오경. 그 중에서 바로 출애굽 사상. 출애굽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를 인도해서 고백하는 가정과 그에게 말씀을 주는 가정과 그리고 민수의 생활하는 가정과 즉 교회 생활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속가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은 그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 생활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까닭에 또 자기가 자문하는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제자들 나온 앞에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력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결론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결론부터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이들아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애서로 그냥 길어듣고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되다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들 듣지 말고 왜 모세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 신명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겠나? 그만치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절 절대로 우리가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민족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30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다, 내가 오늘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명백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너희의 생명.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신약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고, 나중에 설명하자면 신명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율법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이 율법이고,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기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오대. 어떤 누가요?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대.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면 들어갑니다.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4: 자,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4: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시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시작.
5: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다른 말은 못 얻는다. 영생. 지금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왜 설명합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듣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때로는 애원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멘. 바로 이 율법은 바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다시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즉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데 죽은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여 또 다시 죽겠어. 다시 죽겠어. 다시 죽겠어. 계속해서 그 말이지 맞죠?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심판한다. 아멘.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네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아멘.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설명하면서 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이오 시문에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형어 하나님이다. 고린도 10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리되 바리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린도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5: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이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륨이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하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아멘. 그리고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목회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그러나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불뿐이 한다. 내가 떠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해도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설명합니다.
5: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4: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며 제사드릴 때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오고 온 가족도 오고 거기에 맞는 물질도 가져온다. 아멘. 이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멘.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있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이 들어있다.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이나 동시에 규례와 법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5: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0: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10편 23편의 복을 다 누린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의 복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아멘. 그래. 다시 한번 더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0: 다시 한번 더 13절에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0: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근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율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사라지겠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배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졌다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부모 공경할 필요 없고 사면해도 괜찮고 가늠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계속 그들이 그런 짓 하는가? 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동이 움직인다. 율법 지킬 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늠하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주일도 지 맘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오면 되고 심지어 금요일로 와도 되고 토요일로 와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지킨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제의 율법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몽학선생의 율법,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과 15절까지는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 뭘 맺자? 언약의 율법은 절대 사라지 않다. 왜? 언약의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자,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0: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란다. 아멘. 그래. 8절, 10절, 13절.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씀은 너희 마음에 두고 내 자녀의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상 아니고 요거면 10장 25절에 시작.
1: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0: 무엇을 하여 뭐를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조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1: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0: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며. 그래서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생에 들어가는 율법은 다르다.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지지만 영생은 율법은 기본들이 십계명이다. 아멘.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이미 양심의 법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아멘. 절대로 허상 아니다는 머릿속에 잘 박힌 뭐. 그래. 근데 재미나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자,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더 11절부터 15절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었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닷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닷밖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이고 내 마음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 크게 시작.
1: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0: 네가 이 땅에 복과

0: 어떤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저주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가기 싫다면 천국 갈 수 길을 아는 게 이끌어 주지 않는다. 그 길로 네가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지만, 나 그 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인 엄마가 전문인 자식이 있다, 그런 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부모가, 그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온 것이야. 너에 대해서 오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게 해결하는 것은 복을 믿는다, 즉 율법을 믿는다. 율법과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책망하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원한다.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미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이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이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기고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주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어, 받았어. 읽어봤어? 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2: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2: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 거추를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 했다가 버릴 때 그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목까지 만드니까 좀 조금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 이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에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목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목이라도 멋있잖아. 그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2: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한 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근데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세 번씩 예배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나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십일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십일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갖고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싸우는 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이래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2: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1: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2: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1: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 아멘.
1: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드레오전서 5장 17절 시작.
2: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쉬지 아멘.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2: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 렙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4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의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세계의 종말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를 기하여 모든 징조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보여주시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새로운 역사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는 만재주 만왕의 왕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이 오늘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반석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특히 6.25를 당한, 6.25가 전쟁이 난 지가 벌써 74년이라는 긴 여정이 지났습니다. 6.25를 당하여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을 수행하며 또 기록하며 전파하며 기념하는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기적의 행사로 한국을 구원하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성숙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74주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도 크게 역사하셔서 한국을 구원하시고 미국 그 젊은 청년들의 그 희생과 미국의 후원으로 연방 이민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한국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74년이라는 긴 시간에 달려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로 주님 재림이 임하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삶을 이루는 새 출발에 만재주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지면 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치 아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날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에
대적으로 사려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봐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출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이자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요란하고 험악한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험난하고 요란한 이 때에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비전 방송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이 시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마라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시동이 걸렸다 오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 즐기던 것 다 끊고 벗어버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그립고 그립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꾸고 예수님 만유 회복운동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다시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새 출발이라고 가르쳐주시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르쳐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광야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끄시고 두 돌비에 40일간 두 차례나 금식하고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이 온 세계에 어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며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살고 함께 지낼 지켜야 할 법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덧없이 흐르고 흐르고 벌써 2024년도 벌써 헬프 어느새 이렇게 해가 바뀌듯이 날이 바뀌듯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전에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시기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이렇게 유엔군을 통해서 미국의 국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큰 희생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싸우고 하신 덕분에 우리 한국이 다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번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여 그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젊은 꽃다운 그 청춘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바친 모든 희생 미국과 그 연합군들이 바친 모든 희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 가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사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가족이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의 본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새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깨닫는 마음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이 하나님의 법은 영존이 여생이 살아서 정말 영원히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간직한 그 십계명 우리 각자가 다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성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첫 출발이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of God's Will to Dear Children of God 마지막 큰 나팔 소리 이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통해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트에 모든 기라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상관하는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준비의 새 출발 이것도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메시지를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모든 생활을 다 끊고 광야에 이르러 이 말씀에 기록된 십계명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새 아침에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새 출발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횃불이 되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감췄던 보화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성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계시록 15장 3절로 4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의 변화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횃불이 되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나를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가 살수 있는 아버지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가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식 나라에 법이 있는가 하면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매일 먹는 하루 두 끼, 세 끼, 또는 세 끼. 하나님 주식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바 밭의 소산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 곡식은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 조 가르쳐 주셨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너에게 주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식과 곡식과 채소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읽고 삼가는 가운데 온몸이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앞서서 한국과 미국과 세계적으로 나눔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새롭게 의를 이루며 살수 있는 새 아침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크리스천 비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은혜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때가 악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하여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모든 일들과 그것을 깨닫고 알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가 되게 남편은 아내에게로, 아내는 남편에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로, 부모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은혜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온 나라가 하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의 큰 변화로 예루살렘 재건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최후의 만찬 또는 오라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슬그러운 다섯천의 기다림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0

0: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며 만세왕 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흥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온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성령이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게 온 백성에게 온 교회에게 온 가정에게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아침의 회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Lord.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의 손에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조급함이 가지고 오는 불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그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조급함이 가지고 오는 불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비극적인 한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12번째 막내 아들이 태어난 날이 야곱의 초상집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 이끌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로 가고 있습니다.

0: 야곱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러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을 얼마 두지 않고 큰 시련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해산하느라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라헬은 요셉에 이어서 둘째로 베냐민을 낳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만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라헬은 자신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것이 너무도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고서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밀려가지고 언니는 여섯 명의 아들 낳았는데 자식과 겨우 한 명 아들밖에 못 낳았어요. 이제 둘째 아들 낳으니 너무도 기뻐가지고 정말 행복한데 자신 정작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픕니까? 그래서 새끼 태어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슬픔이라는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새롭게 부릅니다. 라헬은 그렇게도 낳고 싶어 아들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죽어버립니다. 라헬은 큰아들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야곱은 언니 레아는 여섯 아들 낳으니 자신 겨우 한 아들 낳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한 명의 아이를 더 낳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망하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상고가 너무 커가지고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라헬이 아들 낳아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지만 그녀 그만 산골 치우다가 죽어버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라헬은 아들 낳고도 그 아들 제대로 한번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라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때로 라헬과 같이 인생이 너무도 고달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데도 그만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낳고 내가 성취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누리는 것입니다. 닭 쫓는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그냥 괜히 있는 속담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실컷 고생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 낳았을 때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고통이 심하여 그냥 죽어버리니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요 무려 14년간이나 고된 노동을 해야 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만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하룻밤을 치고 나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내가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7년의 고생 끝에 그렇게 고대하고 사랑하고 갈망했던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그녀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내가 또 7년을 더 일하겠다. 그 도합 14년 노력 끝에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얻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그 아내가 죽어버리니 완전히 붕괴되고 갈갈이 찢깁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니 야곱이 당한 슬픔과 아픔을 이 세상에서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아직도 한참을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 야곱은 아내를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음이 참으로 좌절되고 낙담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아내가 죽든지 가족이 죽어버리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평생 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은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 2년째, 3년이 되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좀더 정서적인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죽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깜깜해진 같은 그 깊은 좌절과 낙담에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차라리 베델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면 라헬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헤브론까지 가는 그 거칠고 험한 길 속에서 라헬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하며 가다가 아마 라헬이 탈진했겠죠.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온몸이 그냥 나기 위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니 정말 온몸이 뒤틀리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된 길을 가다 보니 그만 그의 아내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임신하여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먼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산지입니다. 베델에서 평지에서 그렇게 높은 산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 왜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급하게 만나러 가야 합니까? 라헬이 베델에서 평안하게 아들 낳고 그 이후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교훈을 배우죠. 우리가 무리하게 길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무언가를 급하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두르지 말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니까 한두 달, 몇 달을 좀 기다리다가 헤브론의 아버지 이삭을 보러 간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뭔가 자꾸만 쫓기듯이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서두르고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아이를 낳고 헤브론 갔다면 이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인을 그 라헬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날 때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죽은 비극적인 이 모습을 아버지 이삭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삭도 야곱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삭의 마음도 아버지로서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아들이 상처를 하여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정말 정말 아픕니다. 야곱이 한두 달만 기다려서 베델에서 이 헤브론으로 왔다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 낙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하나님 빼앗아 가다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날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이죠. 사랑한 연인을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속이 터지고 속이 문드러져서 정말 썩었을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산딸라 앞두고 무리하게 길 가다가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비운을 목격합니다. 우리 야곱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움직여 가십시오. 벼락에 콩구워 묶는 식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가면 언제나 천리길에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귀에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또 다른 이제 성경에는 우연히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도 잘 달리는 말이 그만 중간에 자빠져서 말을 타는 경주자가 다치고 경기에서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1등으로 도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올림픽 이 스케이트 있잖아요. 멀리 가는 그런 스케이트가 아니고 짧은 경기장을 도는 예, 그 스케이트 있잖아요. 제가 오래 숏 스케이트 봤는데 1등부터 2등 4명인데 1등 2등 다 3등 경쟁하다가 결승전 얼마 앞두고 3명이 다 자빠져서 제일 못하는 끝에 간 사람이 다 자빠지니까 전체 돌고 1등 한 거예요. 그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빨리 뛰간다고 1등 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꼴찌가 1등이 되기도 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금메달 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생각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펼쳐지지 않아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빨리 일을 해치운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 것이죠. 야곱이 한 달, 두 달 좀 더 기다렸다면 이제 집에서 라엘 평안히 아들 낳고 좀 기운을 찬 이후에 그 아들 데리고 베세에서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만나러 갔다면 그 높은 해발 900m가 넘는 산지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엘을 자기 아내를 이삭인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서두르고 조급한 여행이 결국은 그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아버지 이삭에게 소개하며 그 불행한 아내의 죽음을 알려야 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참고 기다리며 여유있게 행동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라엘이 죽자 야곱은 눈물로 그녀의 묘비를 세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한 가자 지구에 가면 이 라헬의 묘비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가슴 아프게 라헬을 땅에 묻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급하고 서두르는 성격은요, 안타깝게도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도 DNA로 내려가가지고 그 첫째 아들이 크나큰 사고를 결국 치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살 때 일이 터졌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정욕이 물에 거품같이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정욕이 넘쳐가지고 그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범한 이 간통의 죄를 창세기 49장 4절에서 물의 끓음과 같다고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거품이 불듯이 나죠?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예, 물 넣고 불을 때우면 한 3, 4분 지나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품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 거품이 오래 갑니까? 불 끄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 정욕이 멈추는데, 르우벤은 정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이 성적인 방향으로 잘못 나타나면 그나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욕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여성을 강간하고 여성의 죄를 범하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이 불불 끓어오르며 참지 못하고 분출되면 큰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력을 제어하고 무엇이든지 바쁘게 서둘러서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있게 행동을 하고 기다림이 인내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길을 가야 합니다. 야곱의 조급함을 닮았던 그의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탁월함을 가졌는데도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하는 바람에 야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결국은요, 장자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급하고 참지 못하며 쓰던 기질 때문에 아내 라헬을 길을 갈 때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첩 비라마저 르우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 침상에 아들이 올라서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립니까? 야곱의 조급하고 서두른 기질은 첫째 아들뿐 아니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는요, 자신의 유동생을 강간했던 세겐 족속들을 그 많은 사람들 분노대로 행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혈기대로 행하다 결국은 세겜의 수많은 남자들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혈기를 부리면서 참지 못한 것은요, 아버지 야곱에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기질과 성격 같습니다. 불과 같은 그의 성격으로 그는 저주받고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진 것이죠. 야곱의 조급하고 서두르는 이런 혈기 때문에 야곱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서도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는 것이죠. 야곱의 혈기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비운을 겪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첫 비라도 잃어버립니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과 원수가 되고 혈기를 부리는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고 그두 아들도 인생이 망가집니다. 야곱의 처리되지 못하는 이 조급함과 서두른 기질이 그 자손들에게 DNA로 내려가니까 그 자손들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바쁘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 좀 여유 있게 행동합시다.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이 깃들고 우리 삶이 안정을 다시 찾으며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정욕을 참지 못한 이 급한 성격과 기질을 이제는 죽이고 우리 안에서 가득한 혈기를 부리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가 됩시다.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성품으로 행해서 우리 이만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인내한 성품을 배워서 우리는 항상 오래 참고 범사에 온유하게 삶을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화평 가운데 순리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자연스케일로 가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급박하게 급류로 흘러가면 홍수가 나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을 덮치면 수많은 집들이 물에 잠겨서 폐허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조급하고 급한 마음을 죽이고 평강 가운데 여유 있게 조급함을 버리고 철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한 걸음씩만 움직입시다. 천천히 천천히 둘러가는 법도 좀 배웁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는 산딸이 되었는데도 좀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무리하게 길을 가다 그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헤브론까지 해발 900m가 넘는 그 길을 베레에서 가다가 그 만삭이 된 아내 라헬이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아들 낳고 한두 달 좀 더 기다리다 여유 있게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갔다면 이런 비극은 없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조급하고 급한 이 기질이 장자 르우벤에게 DNA로 전수되어서 르우벤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통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조급한 혈기 부인은 DNA를 받으니까 그들도 혈기 부이다가 수많은 사람들 그냥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은 두 아들 저주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조급함과 서두른 성격들 때문에 큰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장자권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잃어받아서 한나라가 선포되고 그 이토가 야곱의 후손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조급함과 혈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참고 기다리며 여유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시다. 한 해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품으로 범사에 행해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1: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그로브 블루버드 갈든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로 다스리기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실제로 무력하고 궁핍한 평민이 아닌 왕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거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진짜 왕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지요? 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지요? 라고 묻는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말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왕으로 걷고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자신에게 너는 왕이다,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은 통치와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왕인 여러분의 권위는 즉 주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마귀와 삶의 부정적인 세력들에 대해 왕으로 군림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쳐나거나 평범한 삶을 거절하십시오. 예를 들어 잠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왕이 노숙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바라는 숙박의 형태를 창조할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직장을 찾고 있었다면 직장을 창조할 때입니다. 말로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천사들은 일하기 시작할 것이며 곧 여러분들은 직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네가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왕의 운명입니다. 왕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 입에 있는 믿음의 말로 상황을 책임집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의 입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말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칙령을 내리면 그것들은 확립됩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로마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후보자가 연방 상원 인준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맹렬한 충성파인 토드 블랜치 현 법무장관 대행자. 어제 상원 사법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했고요. 상원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인준안을 최종 결정하는 전체 회의 표결은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했고요.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블랜치 후보자가 사법위 인준 표결을 통과한 건 지난달 15일 청문회 이후 20일 만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이 블랜치 후보자를 반대했었는데 다시 찬성 쪽으로 돌아섰고 이렇게 사법위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아슬아슬하지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전체 회의라는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인준될 것으로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에 해임이 됐고요. 당시 법무차관이었던 토드 블랜치가 이렇게 대행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얻어서 인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이 왜 경질이 됐을까 한동안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랩업해드리면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처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문건 공개와 관리 과정에서 잇따른 실책을 범했기 때문에 여러 피해자 측 또 정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반대파 즉 정적에 대한 수사나 법무부 내 우선 과제 추진 속도가 본인이 생각한 거에 비해서 아주 미진하다, 미온적이다라고 판단했던 것도 이 펜 본디 당시 법무장관에게 불만을 가지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시민권 취소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전국 여러 연방법원에 1급 살인미수, 흉기폭행, 중범죄폭행, 아동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총 25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네, 이민법,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이 박탈되고 시민권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20일 이후 민사시민권 박탈 소송을 123건 제기했는데요.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소된 시민권자들의 원래 국적을 살펴보니까 파키스탄, 인도, 아이티, 몰도바, 멕시코, 콜롬비아, 대만도 있고 가나, 카메룬, 요르단, 엘살바도르, 스웨덴 등이 있습니다. 연령층은 29세부터 82세까지 국적 못지않게 다양했습니다. 자, 이 기소자의 이름과 혐의는 법무부 보도 자료에서 공개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 쉐브론을 두고 너무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왜 이 가격은 내리지 않느냐고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지금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로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해운법, 존스법 적용 면제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연료 운송의 유연성을 높여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미국 해운업계는 국가안보와 자국 해운산업 약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는 8월 16일에 종료 예정인 존스법 적용 면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요. 자, 이 존스법이 무엇이냐. 1920년에 제정됐는데요. 미국 항구 간의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면서 미국인 승무원이 운항하는 선박으로만 운송하도록 규정한 그런 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면제 조치는 그래서 지난 3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이 됐고요. 더 많은 선박을 투입해서 연료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이런 취지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60일 한시 조치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90일 연장한 바 있고요. 이번 검토는 해당 조치를 또 한 번 연장하자 이런 방안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그동안 그나마 이 같은 존스법 면제로 인해 캘리포니아 그리고 특히 미국 동부 지역에 높았던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래서 연료 가격도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면제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미국 해운산업 기반이 약화될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 해운업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존스법 면제가 소비자보다는 오히려 외국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줬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연계된 외국 해운업체의 미국 내 운송 참여를 늘리면서 미국 해운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백악관이 존스법 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 안정과 미국 해운산업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국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1년 사이에 14%나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에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중국인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가운데 최대 큰손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미국 주택은 모두 6만 7,100채로 전년도 대비 14%나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의 미국 주택 평균 매입 가격은 46만 5천 달러로 집계됐고요. 국가별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캐나다, 멕시코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3위로 이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영국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 홍콩, 대만 구매자들 모두 평균 약 100만 달러 수준의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플로리다가 꼽혔고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저지, 조지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보면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인근, LA,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집중됐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은 한국 관련 네, 기사들입니다. 물론 한국 내에 좀 더 구체적인 소식들은 오늘도 한 40분경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과 현금 창출력 개선을 반영해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등급대에 올렸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했고요.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에 편입돼 현재 회사명을 사용한 이후 무디스에서 A등급대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무디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점, 또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의 필요성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체계를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무디스는 스탠다드앤푸어스 그리고 피치와 함께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까지도 이 신용 등급을 매기는 기관입니다. 뭐 기업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SK하이닉스가 BAA1에서 A3로 올라갔다고 했죠. 이게 투자 적격 등급 가운데 제일 낮은 게 BAA1, 2, 3입니다. 적정한 신용 위험이다. 그러니까 신용할 만하다라는 정도고요. 그 다음 높은 등급이 A1, 2, 3 높은 등급인데요. 신용 위험이 낮다라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아주 낮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 뒤에도 두 단계나 더 있습니다. 대문자 A와 스몰자 A를 같이 써서 AA1, 2, 3까지 있는 우수 등급이 있고요. 그 맨 위에 최상위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 두 개를 씁니다. AAA, 최고 신용 등급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도 물론 투자 적격 등급에 늘 있었습니다만 아래에서 그 한계당 오르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네, 결국 이렇게 신용이 좋아지면 채권의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더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환경이 되겠고 투자자들도 많이 더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백악관이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두 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한국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문서에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전투함 두 척, 비전투 지원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 해양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됐던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즉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의 조선소로 가져와서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미국의 군함은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건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법을 따르려고 해도 기술이 없으니 되지 않죠. 그래서 연방법을 우회해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백악관이 연방의회에 예산과 의향서를 보내놓고 의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쿠바는 일생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쿠바를 비롯한 세계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5: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9: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0: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2: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즈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한 쿠바에서의 정전 사태는 뉴스로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특히 7월에 대정전이 잇따르면서 결국 참지 못한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반정부 시위와 항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월 한 달간만 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생한 쿠바의 반정부 항의 건수 무려 1,4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현장 시위도 70여 건 있었고요. 온라인 항의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1,340여 건. 내용별로 보면은 국가체제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 5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가 마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도 300여 건. 정권의 탄압 및 진압에 대한 항의도 220여 건. 물론 여기에 식량난, 물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리 시위가 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시위대가 거리에서 냄비 같은 걸 두드리면서 하는 이른바 카세롤라쇼를 진행하고, 또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서 도로를 봉쇄하는 등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브라질이 자국에 파견된 상대국 대표에게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외교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 루이자 비오티 주미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비오티 대사가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데니 페레스 주 브라질 대사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남미 지역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노골적으로 개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미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룰라 대통령과는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 굉장히 막역했던 보우소나로 브라질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는 이 플라비우 보소나로 상원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룰라 대통령 역시 노골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렇게 미국과 브라질 양국의 갈등은 외교전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저승사자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20대 남성이 병원 지붕에 올라가서 방문객들을 노려보는 소동을 벌인 끝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별일이 다 있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레온 길레스피라는 26살 남성입니다. 최근 웨일스 덴비셔주에 있는 한 병원 지붕에 올라가서요. 50분 동안 소동을 벌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후드 의상 그리고 긴 칼을 든 채 병원 입구 쪽, 그러니까 방문객들을 노려보는 듯 아주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다라는 목격자의 얘기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까마귀를 표현하려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어쨌든 현장에는 경찰차가 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동기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이 복권 주인이 놓칠 뻔한 100만 유로짜리 복권, 약 120만 달러 정도 되겠네요. 이 복권이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습니다.

0: 대형 금액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여성, 하지만 늘 같은 번호를 골라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번호를 알았고 이 번호가 당첨번호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바로 그 가게로 돌아갔지만 복권은 이미 쓰레기로 수거가 끝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여성은 쓰레기 수거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복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관리자는 이미 쓰레기 수거차에 실려간 상태라 찾을 희망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티켓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해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운 좋게 수거차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후에 이 쓰레기 속에 위험한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색 장비까지 갖춘 전문 업체로 차량을 아예 통째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업팀은 하루 넘게 쓰레기를 뒤졌고요. 복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관리자가 당첨자에게 복권을 찾았다고 알렸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복권 당첨자를 보면서 자신도 흐뭇했다라고 얘기하네요. 아, 이렇게 정말 꼭 발견이 될걸 알고 추가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비용이 꽤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네,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1: 국무부가 일본 나고야를 비롯한 해외 공관 5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쇄 대상은 일본 나고야 영사관과 캐나다 위니펙 영사관, 또 인도네시아의 메단 영사관, 카메룬의 두알라 대사관 분관, 그라나다 세인트 조지스 대사관 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맞춰서 연방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전 세계 해외 공관 10여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최대 30곳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국무부가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했을 뿐 실제 해외 공관까지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해외 외교 거점이 실제로 축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두 차례 추락사고로 대규모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소형 모델이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여객기 중간에 통로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737 맥스 기종 가운데 가장 작은 모델인 737 맥스 7의 인증을 승인했습니다. 보잉은 당초 172석 규모의 737 맥스 7 기종의 인도를 2019년에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이 두 차례 추락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증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737 맥스 8이 추락해서 189명이, 또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이디오피아 여객기가 추락해서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기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은 승인에 앞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조종실 경보 시스템의 업데이트, 또 엔진 결빙 방지 시스템 재설계 등 주요 개선 사항을 해당 기종에 반영하도록 보잉에 요구했습니다. 737 맥스 7 기종은 우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62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한

0: 그러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1: 여섯, 일곱.
0: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1: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1: 일곱, 엉덩 엉덩 하나.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수맥기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0: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0: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 못 참는 소변장애,
0: 빙빙 도는 이석증,
1: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0: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수맥기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1: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이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0: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 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1: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먼저 또 날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한국에서 올해 장마가 유독 짧았고 그래서 폭우로 인한 경기 취소는 예년보다 많지 않았지만 폭염으로 인한 야외 경기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경기인데요. 바로 또 어제 프로야구 경기 중에는 관중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큰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안정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폭염 속에 경기가 진행되면서 뭐 관중석에 있는 관중들 또 선수들의 안전도 비상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열렸던 SSG와 LG의 경기에서 9회 초 시작을 앞두고 1루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 팬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경기를 약 9분 동안 중단시켰던 심판진, 이후에 선수들도 더그아웃에서 안타깝게 상황을 지켜봐야만 됐는데요. 일단은 환자가 이송된 후 경기를 재개했고 끝냈습니다만 이후에도 추가 환자가 또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앞선 사람처럼 심각할 정도는 아니어도 관중 25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자 KBO는 한국 프로야구협회죠. 이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분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표될 경우에는 홈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 1시간까지 경기를 늦게 시작하도록 하고 폭염경보를 넘어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극한 더위가 예상되고 경기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국에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급 만 7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만 320원이었으니까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23만 6,300원,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원회의를 통해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여파로 지난 2021년 뉴욕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2분기 8,350억 원, 그러니까 5억 5,6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247억 원의 과징금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출은 13조 원을 돌파하고 활성 고객 수도 늘어나면서 규모 면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이라고 해서요. 해당 기간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산 고객 수는 2,4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활성 고객 수와 비교해서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잠깐 움츠러들었지만 다시 많은 사람들이 쿠팡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또 더불어 지금 대만 사업이 한창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이츠, 먹는 것 배달하는 거요. 이런 성장 사업 매출은 2조 1,490억 원으로 20%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영향을 받았던 고객 지출의 대부분은 이미 회복됐으며 현재는 사고 이전과 같은 성장 흐름으로 돌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기업 운영을 하며 세금을 또 내게 되니까 그래도 부진하다는 것보다는 실적이 괜찮다는 소식이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이상하게 쿠팡에 대해서만큼은 또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만큼은 영 뒤끝이 개운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재정경제부 장관도 겸하고 있죠. 그런데 국무회의 도중에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 구간을 이재명 대통령이 묻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실과 다른 오답을 반복해서 구설에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경제수장이고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인데 이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받을만합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 부총리를 향해서 이 최고세율인 근로소득세 49.5%가 얼마부터냐라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자 3억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재차 확인을 해도 3억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뒤늦게 정정을 합니다. 네, 사실 현행 소득세법상 실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10억 원 초과부터입니다. 구 부총리가 거듭 강조한 3억 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네, 이렇게 구 부총리의 어처구니없는 답변 헤매기가 이어지고 어쨌든 이 대통령은 3억이든 10억이든 연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생기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49.5%니까요.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몇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창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작 세제 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기본적인 것도 숙지하지 못하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오답을 계속 우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MBC 신임 사장 공모가 오는 24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개정방송상법이 시행이 됐죠. 이 안에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절차인 것입니다. 네,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방문진은 오는 14일 MBC 사장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24일부터 27일까지 지원자 공모를 받습니다. 이후 9월 4일 이사회에서 지원자 면접을 진행하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정책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문진 이사회에서 면접, 결선 투표를 통해서 MBC 대표이사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책 발표회, 사장 내정자를 선임하는 이사회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를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지요. 쓰임새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볼 때마다 자꾸 눈길과 손길이 가는 아보카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딱딱한 걸 사다가 후숙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그늘진 실온에 둬야 되는데 그런 장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후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과나 바나나 함께 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들 역시 상온에 오래 두긴 어려운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껍질이 검고 말랑하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게 됩니다. 빨리 섭취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할까? 일단 보관 전에는 껍질을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껍질 표면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닦은 이후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째로 비닐 랩에 꽁꽁 싼 뒤에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 최소칸에 보관을 하면은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돼서 필요할 때마다 드실 수 있고요. 자, 냉동 보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유의 크리미한 식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만 얼려야 되겠죠. 아보카도는 보통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코팅하듯 얇게 바르는 것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려서 랩으로 밀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최근 SNS에요. 아보카도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자른 단면이 닿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소개되던데요. 이런 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표면이 미끈거리는 촉감이 있다 이러면 네, 이 아보카도는 이미 부패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0: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8: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7: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8: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7: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8: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Sonic Reporter.
1: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종군 기자의 유족이 전쟁 속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국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의 아들 로버트 P. 모지어가 6.25 전쟁 당시 함께 지냈던 부대 보조원 킴을 찾고 싶다는 뜻을 최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부친이 늘 킴을 그리워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고 로버트 모지어 씨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6.25 전쟁에 미 해병대 소속 종군 기자로 참전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들 모지어 씨가 찾고 있는 킴은 당시 창도리, 현재는 북한인데 이곳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만난 소년으로 1951년 겨울 당시 15세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킴은 홍전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부친은 당시 이미 사망했으며 폭격으로 집을 홍천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킴은 모지어 기자와 함께 지내며 사진 촬영을 다녔고 1952년 7월경 사단 철수로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 소년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왔으며 이번엔 한국 내 관계자와 국민의 관심을 통해 전쟁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 성적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디지털 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바로 이것이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행동,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게재된 이탈리아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학생들은 중고교 진학 이후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확인하는 행동 습관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이에 따른 주의력 분산으로 이어지면서 학업 성과를 낮추는 주된 경로로 관측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어 성적에서만큼은 소셜미디어 시작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영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언어 학습 효과가 일부 상쇄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연구진은 아이들이 주의 분산 효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는 소셜미디어 이용을 늦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만든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트럼프 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무단 사용과 관련해서 지난 4월과 6월 주일 미국 대사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를 비롯해서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의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리며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포켓몬의 주인공 사토시가 국토안보국의 불체자 단속 홍보에 멋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이들 캐릭터를 더 이상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재차 미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부 영상만 없어졌을 뿐 SNS 계정에서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 일본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유명 가수들의 음악도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한 후에 항의를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고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영 무역업체들이 벌크 화물선 약 15대 분량에 해당하는 미국산 대두를 최근에 구매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농무부도 수출업체 신고를 토대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규모가 약 50만 톤 수준이다라고 미국 측에서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해서 대량 구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또 9월로 예고된 즉 다음 달로 예고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도 이번 중국의 미국산 대두 대량 구매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 쪽에서의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8월 5일 오늘은 1858년 8월 5일 대서양 바닥에 놓인 전선 양쪽 끝이 마침내 육지에 닿았습니다. 아일랜드와 뉴펀들랜드를 잇는 첫 대서양 횡단 해저 전신 케이블이 완성된 것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의 소식은 배가 실어 날랐고 빨라야 열흘이 걸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 전선이 놓이는 순간 그 시간은 몇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오래가지 못했고 몇 주 만에 신호가 약해져서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몇 해 지나서 제대로 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바다 밑으로 선을 놓아서 대륙을 잇는다는 발상. 참 그 시절에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주고받는 신호의 대부분이 여전히 바다 아래 케이블을 지나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160여 년 전의 그 전선이 지금 우리 손 안의 화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하루 기원하면서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두 달 동안은 이른바 통행료, 서비스료는 받지 않기로 했지만 대신 해협의 통제권은 사실상 이란에 넘겼습니다. 첫 소식 YTN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달간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행료나 수수료는 임시 개방하는 기간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영해를, 나올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고 기뢰 제거 작업을 마친 뒤에 중앙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도 이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 발이 묶이면서 정작 전쟁의 이유가 됐던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5: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 see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4: 두 달 동안 임시로 해협을 연다고 해도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앞서 오만이 제안한 것처럼 해운사들의 자발적 기금이 도입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물론 막대한 수익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이나 내일 합의안이 나올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개월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이란은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LA를 방문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합의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고 CNN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제랄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진전됐다며 잠재적 합의를 담은 초안 현재 회람 중이라고 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내 여러 국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오만과 미국, 이란 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초안을 교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 안사리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협상이 예정돼 있진 않다고 말하면서 중재 노력을 통해 양측 직접 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측의 발언 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언급을 연이어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으며 악시오스는 합의안이 두 달 임시 합의안이 체결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핵화에 관한 장기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더 많은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오만과 이란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만과 이란 간의 대화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진전은 있지만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져 발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폐기 대신 일단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정유사들까지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급등한 유가에 민주당으로 표심이 쏠릴 위기에 처하자 외교적 명분 대신 당장의 표심을 겨냥한 유가 안정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YTN입니다.
6: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 37%나 폭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가 상승은 최대 악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고유가 수혜를 입고 있는 정유사들을 공개 비판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거대 정유사들을 직접 검열하며 기름값을 낮추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7: Chevron too much money. ExxonMobil too much money. When you look at one company where they made 12 times what they made the year before, they ought to give some of that back to the public and they better cut the retail price.
6: 하지만 석유업계는 유가 급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불안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트럼프의 중간 선거 시간표를 간파한 이란 역시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려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도 당장 급한 호르무즈 해협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5: So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 see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6: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 내 선박 입항 통제권과 통학료 부과를 요구하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11월 선거 전까지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깐깐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가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보도하면서 사드 미사일 재고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보도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가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고위 지휘관들의 내부 경고도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군 요격미사일 재고가 이란 전쟁 이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쟁 시작 직전인 지난 2월 27일 기준으로 미군 패트리엇 2,330기, 사드 452기를 보유했는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는 패트리엇 800여기, 사드 200여기로 줄었다는 게 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집계입니다. 사드의 경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집계에서는 50% 정도 남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CNN은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이란 전쟁 이후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 보유량 대부분을 소진했다며 정밀 타격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같은 무기들은 사실상 전부 다 쓴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비축량도 절반 가까이 소진된 상태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재고 소진 속도에 비해서 보충 속도는 상당히 더딥니다. CNN은 매달 토마호크 15기, 패트리엇 20기 정도가 국방부에 인도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드 미사일 재고를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면 3년 넘게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이 같은 미사일 재고 부족 보도와 관련해서 안보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적국에 현재 미군의 무기 보유량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만약에 적군이 침략하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최소 12개 주에서 보고됐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에 관련 소식통은 이 방송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다면서도 비상경보를 비활성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 시설 운영자를 방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란이 주 용의선상에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광범위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수압, 유량 감소와 같은 일부 피해가 보고되기는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 경찰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상하수도 시스템의 인터넷 연결을 해제하고 차단기가 갖춰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수동으로 제어를 전환하는 방식을 익히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와 관련해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정작 방어에 급급하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시작한 전쟁조차 주도하지 못하면서 중동 정세 주도권마저 잃은 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8: 한밤중 SNS 글 한 줄로 공습을 취소할 만큼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는 미국의 중동 통제력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략적 오판으로 몇 번의 정밀 타격이면 이란이 쉽게 무너질 거라 과신한 겁니다.
9: I think the hope on the American and Israeli side is that the killing of the supreme leader,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military side is essentially that the regime as a whole moves much closer towards collapse.
8: 막상 이란이 거세게 반발하자 전면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조차 없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전격 타격하면서 미국은 전세를 주도하긴커녕 자국군 보호에 급급해졌습니다.
10: I think many in the Gulf were surprised, taken aback, shocked that Iran struck U.S. targets across the Gulf so quickly in the opening phase of the attack.
8: 여기에 수천만 원짜리 저가 드론을 막느라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는 비대칭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군의 첨단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장기전 능력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이란의 정밀 위성 정보를 건넨 러시아와 중국의 간접 개입이었습니다. 이란의 타격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분쟁은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일관성 없는 충동적 리더십이 적국엔 허점을, 동맹엔 불안감을 주며 억지력을 무너뜨렸습니다.
11: As the events in the previous days and weeks prove that it's going to be much more complicated and on and off out of the control of the parties in it.
8: 원할 때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던 미국의 장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전략 실패와 자원 고갈 속에 미국은 자신이 시작한 분쟁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위험한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3: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1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6: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9: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20: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봅시다.
21: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이 같은 더위, 지금 80도 초중반대의 낮 최고 기온을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기록하고 있고요. 80도 후반대, 90도 초반대 낮 최고 기온을 벨리 지역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그리고 내륙 지역 팜데일과 랭캐스터 지역으로 가면 뭐 여전히 100도 예보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더위 다음 주를 기점으로 이제 물러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 주,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날씨가요 한국의 절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 8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인 8월 14일이 말복입니다. 말복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기온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뭐 미 국립 기상청이 말복을 기점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날짜를 찾아보니까 8월 14일이 말복이더라고요. 네. 다음 주쯤 되면 이제 폭염의 기세는 수그러질 것이다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아직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끝까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시행 중인 시험권 시험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에 등록된 연방국토안보부 계획안에 따르면 제3자인 외부기관이 시험권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시험 운영방식 변경 외에도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입증해야 하는 교육 및 언어 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개편 추진에 대해서 시험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험 시행 방식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 추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시민권 시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뭐 당장 가장 궁금한 거 시험이 과연 어려워지느냐. 많은 이민법 변호사들은 시험이 꽤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B1, B2 비자 신청자 가운데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에 대해서 최대 2만 달러 예치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영구 시행하는데 도입했습니다. 국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가 지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거쳐 만 달러에서 만 5천 달러 또는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행정명령에 따라 시범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 보증금을 납부한 여행객들의 비자 오버스테이 사례가 크게 감소해 제도의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무부가 지정하는 국가 국민으로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과 신원 확인 체계, 정보 공유 수준, 입국 심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다만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상 국가들 리스트는 총 50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30곳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캄보디아와 몽골이 포함되어 있고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또다시 권고했습니다. 통화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신용조합관리청은 최근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신청자는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대출, 개인 대출 등 각종 여신 심사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침은 특히 취업 상실이나 추방으로 인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또 고객의 재정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취업 허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이민 단속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 고용주에 대한 대출 위험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LA통합교육 등 남가주 지역 각급 학교의 2026-27학년도 가을학기 개학이 대부분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곳곳에 백투스쿨 준비가 한창입니다. LA통합교육구의 가을학기는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부터 시작되는데 한인 등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학교 용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뭐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쇼핑센터마다 백투스쿨 준비 섹션이 따로 마련돼 있고 많은 분들이 자녀들 데리고 지금 백투스쿨

카페와 누르커피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도 50명 선착순으로 증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KYCC 산하 여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 교육 정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LA 통합교육구 같은 경우에는 각 학년마다 이 스크린 타임 정해서 하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학급 물론이고 학생들한테도 그 지침이 발송이 됐지요. 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SNS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학교 성적은 더 낮아지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에 영향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비 코카 대학교 마르코 구이 교수팀은 네이처 인간 행동에서 학생 5,200여 명의 학교 생활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6학년 때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경우 나중에 시작한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지속해져서 낮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1세에서 12세의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학생들에게서 부정적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성적 차이는 작아졌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당연하게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례입니다. LA 메트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 내 노숙자 수가 2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 측은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 대중교통 시설 내 노숙자 규모가 2024년과 비교해 57%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메트로는 2년 연속 노숙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지난 2025-26 회계연도 동안 노숙자 지원팀이 모두 354명을 영구 주거지로 연결하는 성과를 얻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혼 운전자에게 기혼자보다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효력이 유지가 됐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차별이라며 미혼 운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 항소법원이 현행 제도에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혼이면 보험료를 더 내라. 결혼했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라. 이유가 뭘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 기록과 운전 경력 그리고 연간 주행 거리 등 세 가지를 자동차 보험료 산정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보험금 청구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추가 보험료 산정 요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그 안에 결혼 여부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결혼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험 손실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앨리슨 터커 판사는 소수 의견에서 주민 발의안 103도 캘리포니아 민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가든그로브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립 추진이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중단됐습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는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는 한인이 운영하는 개발회사 얼바인의 본사를 두고 있는 뉴포트 파트너스와 함께 이 교회 예배당을 제외한 건물 부지를 허물고 3층짜리 81유닛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정부 펀드를 마련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됐던 세인트 앤셀럼 커뮤니티 센터라고 불렸던 이 주상복합단지 프로젝트는 1층은 시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와 교회 사무실, 나머지 2층은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결국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 랜초 팔리스 버디스에 도착해서 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모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경제와 범죄 문제를 주제로 연설한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 어제 지지자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와서 팽팽한 찬반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 자금 모금 위해 열린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LAX에 도착한 뒤 전용 헬기 마린1으로 갈아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했으며
이동 경로와 행사장 주변

0: 이번에는 성조기와 모자를 든 지지자들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엄정한 경찰 경비가 유지된 가운데 행사에 앞서 골프장 주변에서 보안 활동을 계속 감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이 공화당 정치자금 모금 이벤트를 앞두고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무장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라고 어제 쉐리프국은 밝혔습니다. 쉐리프국은 수상한 행동을 하던 제닌 존 테일러를 체포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골프장에서 이 남성이 사진을 찍으면서 경호 준비 상황을 관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쉐리프국은 바지 주머니에서 실탄이 장전된 탄창을 발견했으며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도 장전된 권총과 탄약이 압수됐습니다. 쉐리프국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개조된 소총, 권총, 방탄복, 대용량 탄창 등을 발견했으며 우려스러운 내용이 적힌 여러 권의 노트와 무선 신호 송수신 장비 두 대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9: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8: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9: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8: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9: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도 이제 100도가 넘어요. 낮 최고 기온이. 거기에 습하기까지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 과연 한국에 비를 뿌릴 수 있을지. 지금 비를 기대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의 날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Y10입니다.
1: 아침 최저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2: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부으면 수증기만 올라오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1: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TV토론회에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물론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Y10입니다.
3: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회장에 선 당권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공방을 벌인 겁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5: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3: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4: 불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5: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6: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5: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
3: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4: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5: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3: 반면 송 후보는 왜 당시 당은 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6: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정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
5: 협의를 안 해왔습니다.
6: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3: 2차 TV 토론회 역시 과열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박빙 접전 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들은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임용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찰 내부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라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과연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7: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이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두 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카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에 대한 행정부 정책 입장서에 담아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백악관은 행정부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두 척, 비전투 지원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 정비, 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해안경비대의 중형 쉐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었습니다.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의회 법안 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SAP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부 정책 입장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맹렬한 충성파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상원 인준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사법위원회는 블랜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 상원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인준안을 최종 결정하는 전체 회의 표결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은 극명하게 당파적으로 갈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천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관세 국경 보호청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해방의 날로 관세를 거둔 1650억 달러 중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관세 국경 보호청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는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승인을 거쳐 비영리 단체들이 받기로 했던 2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장려 지원금을 정권 교체 후 환수 취소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잘못이라는 항소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6-4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9월 똑같은 법원의 재판부가 이 3인 재판부가 2-1로 내린 결정을 전원합의체가 다시 심리해 뒤집은 것입니다. 이런 이례적 절차는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의 한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지원금 환수된 것, 환수한 것 잘못됐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이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 및 관련 인프라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2년 전 중국 해킹 그룹 솔트 타이푼의 해킹에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다라는 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는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 중국 국영통신사 3곳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장비 또는 데이터센터와 통하는 상시적인 경로가 존재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국영통신사 3곳에 미국 네트워크 직접 연결을 금지했음에도 이들이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미국 시장에서 물리적 거점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최근 잇따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와 국토안보부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 반격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인기 관련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무인기 및 관련 부품 기술의 대미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인증협력 중단과 미국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일부 중국산 부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 중국 내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신형 광 트랜시버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 구도상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건설이 중국산 광 트랜시버 모듈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수입 금지 가능성은 적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광 트랜시버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광 섬유를 통해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의 정권 개혁 또는 퇴진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최근 몇 달 새 쿠바에 대해 정보 자산을 증강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쿠바에 대한 미군의 작전부터 쿠바 당국자 또는 시민을 선동해 정권을 등지게 하려는 공작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조처에 전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국이 최근 쿠바에 첩보원과 자산을 파견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CIA의 거점을 확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증강 규모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공동 개입한 가운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 원화도 과도한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아시아 전반의 통화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의 개입이 원화 가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1: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메모입니다. 일본엔 50억에서 100억 달러 매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은 급락하는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여파로 미 당국이 일본은행과 함께 엔화를 매입한 이후 28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엔화 매수에 나선 겁니다.
2: Because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Japan. We're very strong. You know, they have a weakening yen and they wanted a little bit of help and we're always there for Japan.
1: 미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엔화 방어에 동참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경우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도 목격해왔다며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됐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원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됩니다. 또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원화 역시 엔화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원화의 변동성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이 아시아 통화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엔화 부양을 위한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원화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크라이슬러가 충돌 시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안전벨트 결함으로 램 1500, 100만 대 이상을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6년 사이에 출시된 램 1500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영향을 받는 차량은 12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램 1500 트럭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딜러 가셔서 리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안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이 임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 무릎 밑에 통증이 온 지 몇 달이 되었고 몇 주 전부터는 벌겋게 붓더니 갑자기 오른발 엄지발가락 밑부분에 대추할 만한 구멍이 생겼다고 오셨습니다. 다리를 촉진하여 보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발가락은 거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께서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일식당에서 스시맨으로 일하시다가 자기 식당을 오픈한 지 2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 시작한 작은 식당이라 사람을 쓰기도 그렇고 지금은 카운터에도 주방에도 우리 집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시면서 걱정하시던 선하신 두 분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꼭 고쳐드리자. 저는 이뤄진과 다짐을 하며 꼭 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새 옛 서적을 뒤져가며 이분이 한약 처방전을 연구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는 18개의 한약재로 하나하나 옛 방식으로 법제하여 첫 작업부터 포장까지 모두 제가 직접 한약을 다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침을 맞으려 오셨는데 통증도 줄고 뻘건 붓기도 내리고 엄지발가락 밑부분 페인 구멍이 25전짜리 쿼터 사이즈에서 펜이 동전만큼 줄어 있었는데 그 부위가 조금씩 가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면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이 여자분은 이렇게 효과가 빠른 한약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한약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약은 효과가 빠르지만 한약은 느리다고 합니다. 물론 환자의 나이와 병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 내려진 한약 처방전으로 지은 한약은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관건은 정확한 진단 아래에 잘 내려진 한약 처방전입니다. 북경의술원은 생약의 명문 그리고 전통의술의 맥을 이으려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송영통 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 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1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 개방입니다. 한 두 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달 동안은 이른바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사실상 이란에 넘겨줬습니다. YTN입니다.
19: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달간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행료나 수수료는 임시 개방하는 기간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영해를, 나올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고 기뢰 제거 작업을 마친 뒤에 중앙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도 이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의 발이 묶이면서 정작 전쟁의 이유가 됐던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20: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 see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19: 두 달 동안 임시로 해협을 연다고 해도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앞서 오만이 제안한 것처럼 해운사들의 자발적 기금이 도입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물론 막대한 수익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8: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나 내일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란이 수개월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48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이렇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 합의 초안이 회람되는 중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매우 진전된 단계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잠재적 합의를 담은 초안이 현재 회람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내 여러 국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오만과 양측 이 미국과 이란 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초안을 교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알 안사리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 협상이 예정돼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중재 노력을 통해 양측 직접 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타르 측의 발언 후에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폐기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에 사활을 걸며 국내 정유사들까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지만 변수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터지면서 일단은 호르무즈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급등한 유가에 민주당으로 표심이 쏠릴 위기에 처하자 외교적 명분 대신 당장의 표심을 위해 유가 안정 총력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YTN입니다.
1: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 37%나 폭등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가 상승은 최대 악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고유가 수혜를 입고 있는 정유사들을 공개 비판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 거대 정유사들을 직접 검열하며 기름값을 낮추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1: Chevron too much money. ExxonMobil too much money. When you look at one company where they made 12 times what they made the year before, they ought to give some of that back to the public and they better cut the retail price.
1: 하지만 석유업계는 유가 급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불안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트럼프의 중간 선거 시간표를 간파한 이란 역시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려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도 당장 급한 호르무즈 해협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0: So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 see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1: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계산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란이 해협 내 선박 입항 통제권과 통항료 부과를 요구하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11월 선거 전까지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깐깐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8: 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가 20%,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잘 아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사드 미사일 재고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가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은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고위 지휘관들의 내부 경고가 나오고도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이란 전쟁 이후 고정밀 장거리 미사일 보유량 대부분을 소진했다며 정밀 타격 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같은 무기들은 사실상 다 쓴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비축량도 절반 가까이 소진된 상태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들의 안보도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최소

0: 12개 주에서 보고됐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다면서도 비상경보를 비활성화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 시설 운영자를 방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면서 이란이 주 용의선상에 올라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수도 운영에 광범위한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압, 유량 감소와 같은 일부 피해는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FBI는 연방수사국 FBI는 상하수도 시스템의 인터넷 연결을 해제하고 차단기가 갖춰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을 익혀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란 사태와 관련해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 정작 방어에 급급하면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시작한 전쟁조차 주도하지 못하면서 중동정세 주도권을 잃은 채 해결책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 한밤중 SNS 글 한 줄로 공습을 취소할 만큼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는 미국의 중동 통제력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략적 오판으로 몇 번의 정밀 타격이면 이란이 쉽게 무너질 거라 과신한 겁니다.
2: I think the hope on the American and Israeli side is that the killing of the supreme leader,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military side is essentially that the regime as a whole moves much closer towards collapse.
1: 막상 이란이 거세게 반발하자 전면전 외에는 마땅한 대안조차 없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전격 타격하면서 미국은 전세를 주도하긴커녕 자국군 보호에 급급해졌습니다.
3: I think many in the Gulf were surprised, taken aback, shocked that Iran struck U.S. targets across the Gulf so quickly in the opening phase of the attack.
1: 여기에 수천만 원짜리 저가 드론을 막느라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는 비대칭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군의 첨단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장기전 능력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 이란의 정밀 위성 정보를 건넨 러시아와 중국의 간접 개입이었습니다. 이란의 타격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분쟁은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일관성 없는 충동적 리더십이 적국엔 허점을, 동맹엔 불안감을 주며 억지력을 무너뜨렸습니다.
4: As the events in the previous days and weeks prove that it's going to be much more complicated and on and off out of the control of the parties in it.
1: 원할 때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던 미국의 장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전략 실패와 자원 고갈 속에 미국은 자신이 시작한 분쟁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위험한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3: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4: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5: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 더위는 언제쯤 물러갈까요? 다음 주말쯤 되면 이제 더위가 물러갈 것이라고 국립개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하면서도 다음 주말쯤에는 이제 더위가 물러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말을 보니까요, 8월 14일 말복이에요. 예,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물러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버나디누 그리고 리버사이드 온타리오 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여전히 다음 주에도 90도 중후반대의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내일 다음 주말까지 80도 초중반대의 낮 최고 기온, 그리고 밸리 지역과 우드랜드 지역은 89도부터 80도 후반대, 90도 초반대의 낮 최고 기온 기록할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끝까지 더위와의 싸움 지치지 마십시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서비스국이 직접 시행 중인 시민권 시험을 제3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에 등록된 연방국토안보부 계획안에 따르면 3자인 외부기관이 시민권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시험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시험 시행 방식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시민권 시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시민권 신청료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를 또다시 권고했습니다. 통화감독청과 예금보험공사, 신용조합관리청은 최근 공동 지침을 통해 불체자들, 불법 체류 신청자들은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대출, 개인 대출 등 각종 심사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이나 업종, 고용주에 대한 대출 위험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뿐만이 아니라 남가주 각급 학교의 2026-27학년도 가을학기 개학이 이제 대부분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 개학. 뭐 이런 우스갯소리,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백투스쿨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LA통합교육구는 다음 주 12일부터 가을학기가 시작되는데 한인 등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각종 쇼핑몰에 가보면 백투스쿨 용품 섹션이 따로 마련돼 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백투스쿨 한창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썸머 샌드오프 백투스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가족들이 새 학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과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는 행사로 참가자들에게는 학용품이 들어있는 백팩 그리고 새 책 수백 권이 무료로 제공되며 보스코 카페와 누르커피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기프트카드 5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함께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정보 안내한다고 합니다. 참고합시다. 오늘 토요일 8일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시작 연령이 점점 어려지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일찍 시작할수록 학교 성적이 더 낮아지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교수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서 소셜미디어를 일찍 시작했던 경우 나중에 시작한 학생들보다 수학 성적이 지속해서 낮아졌다라면서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학생들, 어린 학생들 5천여 명 이상이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LA 메트로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 내 노숙자 수가 2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 측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 대중교통 시설 내 노숙자 규모는 2024년과 비교해 57%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메트로는 2년 연속 노숙자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메트로는 2025-26 회계연도 동안 노숙자 지원팀이 모두 354명을 영구 주거지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가든글 오브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던 성공의 가든글 오브 교회가 이 주정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중단됐습니다. 총 5,200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 일단 여러 기관에서 750만 달러 예산을 확보한 뒤 주정부로부터 750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는 은행 융자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무산된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랜초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 모금 만찬에 참석해 어제 경제와 범죄 문제를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서는 지지자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와 팽팽한 찬반 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 감상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뒤이 남성에게서 탄약, 장전된 권총, 그래서 위험하다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한 결과 소총과 일기장 등 다양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은 뒤 미국으로 도피해 남가주에서 수백만 달러의 고급 주택을 보유해 왔던 한인 부부가 한국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이 부부가 한국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감추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거래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에서 파산한 토마토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 자격으로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서모 씨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센츄럴 법원에 고의로 자산을 숨기는 사해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서 씨가 과거 토마토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해당 은행의 자산과 채권을 넘겨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서 씨를 상대로 한국수원지방법원에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장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대출 계약서 자체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한국예금보험공사 측이 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서씨 부부 소유의 남가주 소재 주택에 소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서 씨의 직장을 통해 송달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인데요.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가 아동 음란물 배포 혐의 10건으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김 씨가 온라인을 통해 이 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아동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보석금 없이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취업사기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단기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업,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기범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기관이 이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쉽게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광고는 대부분 의심해 봐야 한다며 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금전을 동시에 노리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집에서 하루 두세 시간만 일해도 수백 달러씩 벌수 있다. 이런 문구를 앞세워 구직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업 사기에서 가장 흔한 수법 가운데 하나, 구직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축하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됐습니다라고 안심시킨 뒤 교육비, 보증금, 장비 구매비, 스타터 키트 비용, 프로그램 사용료, 신원 조회 비용, 급여 송금을 위한 계좌 등록비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력과 비추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하루에 500달러씩 벌수 있습니다. 의심해 봐야죠. 하루 1,000달러씩 집에서 두세 시간만 일해도 벌수 있습니다. 당장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혹하게 되나 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통제력을 잃은 테슬라 차량이 여러 채위 주택을 덮쳐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자정 직전 체프먼 에비뉴 인근에서 운전자가 차량 통제력을 잃었고 테슬라 차량은 담장을 들이받은 뒤약 20피트 아래의 경사지로 추락해 캐드버리 드라이브에 있는 주택 여러 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현장의 영상에는 창문이 박살나고 거리에 파편이 나뒹구는 등 타운홈 여러 곳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모습이 담겼으며 특히 테슬라가 최종적으로 멈춰선 차고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많은 주민들이 머물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운전자

0: 전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시의 하트공원에서 어제 저녁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용의자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오렌지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도주하던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빅터빌에 있는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빅터빌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라파즈 드라이브에 위치한 비욘드 스테이 호텔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발견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수영장에서 여성을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족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단서를 가지고 있는 목격자나 제보자는 빅터빌 경찰서로 연락해 줄 것을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보일 하이츠 지역의 대형 화재 창고 운영사인 리니지 로지스틱스가 악취와 해충 문제로 오늘 대기질 규제 당국 앞에 서게 됩니다. 남기즈 대기질관리국 청문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냉동창고 화재 이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와 해충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지 결정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30분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리니지 측은 시설 내부에서 썩어가던 음식물 폐기물의 80%를 치웠다고 밝혔으나 로스앤젤레스시가 부과한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여전히 약 1,600만 파운드의 부패한 음식을 추가로 치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기질관리국은 지난달 12일 이후 악취 관련 민원이 4천 건 가까이 접수되었다며 리니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악취를 유발했다고 지적한 반면 회사 측은 탈취제를 가동하고 해충 방역 작업을 확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기청정기 배급 등 최대 1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시와 카운티 당국은 리니지의 책임을 묻는 한편 이번 재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화요일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의 발의안을 승인해 피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시위회에서도 이사벨 주로 시위원이 주민과 상인을 돕기 위해 최대 1천만 달러의 예비비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이 제안한 환경 정의 패키지에는 즉각적인 악취 및 해충 퇴치, 전담 사례 관리, 신속한 청소를 위한 주, 정부 지원, 투명한 수질 검사 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호일스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 투자 문제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67세의 정펑보는 지난주 친형인 66세 지안찬 보와 함께 슈크르 아이케바우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되었으며 검찰은 이들이 사업적 관계였고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펑보의 이웃이자 친구인 토니로는 그가 중국 출신의 부동산 투자자였다며 사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루는 범행 발생 2년 전 정펑보가 패서디나에 있는 2천만 달러 규모의 아파트 단지 투자 문제로 자신에게 우려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펑보는 사업에서 순수 현금 흐름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으며 실제로 그와 아파트 소유주들은 최근까지도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루는 정펑보가 피해자인 아이케바오도 자신의 투자에 연루되어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 의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케바오는 지난주 치노힐스 자택에서 납치된 뒤 차량 트렁크에 갇힌 채 총에 맞아 숨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정펑보는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형 지안천보는 체포되어 납치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어제 열린 법원 출석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지난해 알타데나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이튼 산불의 발화 원인이 남가주 에디슨사의 사용 중단 송전탑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로 최종 확인됐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18개월간 진행한 이튼 산불 관련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화재는 운행이 중단된 송전탑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 현상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남가주 에디슨사의 송전탑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는 뜨거운 금속 입자를 주변으로 투기했고 이 금속 입자들이 이튼워시 인근 능선 아래 마른 초목 위로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에디슨사는 자체 산불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이튼 산불 피해자들에게 3억 1,4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의 직원 수가 전년 동기 증가하면서 4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순익 증가 등 실적이 개선되고 타주 등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등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다시 채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6-27 전국 최고 병원 평가에서 시더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와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가 캘리포니아 종합순위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두 병원은 전국 최고 의료기관 20곳에만 주어지는 최고 등급 아너롤에도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US 뉴스는 30년 넘게 매년 미국 병원 평가를 실시해 환자와 의료진이 최적의 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병원의 환자 치료성과 생존율, 간호 수준,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14개 전문진료 분야와 23개 주요 수술 및 질환 치료 성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제 환자 치료 결과와 임상 성과의 비중을 더욱 높여 평가 객관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의료기관들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토렌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는 캘리포니아 7위, LA 지역에서는 4위를 기록했고 헌팅턴 헬스는 준의 10위, LA 지역 5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오는 8월 14일부터 4일간 LA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파사데나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6월에는 센츄리 시티에도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한 올리브영이 이번에 대규모 뷰티 축제를 통해 현지 고객들의 K-뷰티 경험을 한층 강화, 심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페스타는 8월 14일부터 4일간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이 연례 K-POP 대규모 행사 K-CON LA 2026과 연계해서 열립니다. 지역 식당의 음식 시식, 라이브 음악, 미술 전시를 즐기는 연례 축제 브레아 페스트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브레아의 시비겐 컬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입장과 공연 관람이 무료인 이 행사에서 갤러리 전시, 예술가들의 시연, 라이브 극장 공연이 열립니다. 음식과 음료 티켓은 한 장당 $4, 주류 소비를 위한 팔찌는 $2입니다. 브레아 지역에 브레아 지역이 굳이 아니시더라도 금요일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브레아 시비겐 컬처럴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아 페스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3: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2: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3: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0: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1: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에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증가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4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9만 5천 명보다 증가폭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데다가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기존 직장에 머문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4.4%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구직자 임금 상승률은 7%, 8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도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지금 일단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 출발했다가 나스닥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낙수 효과로 AMD 등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월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는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3D 메모리를 공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YTN입니다.
1: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원동력 중 하나는 AI 낙수 효과였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의 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예상치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품귀 현상과 가격 부담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재로 AMD 칩 구매를 늘려 낙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2: The big cloud computing giants doing well after their earnings report. And then I think we're also starting to see some like semiconductor and AI data center CapEx beneficiary flow through and do well too.
1: AI 기업을 지향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78억 달러로 92% 급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욜그룹의 조지필 라우 분석가는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적극 투자에 나선 점이 근거였습니다. 월가 금융회사들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저평가됐다며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 한계 돌파를 위해 AI 칩 상단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가속기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과 전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해도 GPU당 성능은 최대 8배, 전력 대비 성능은 3배 개선되며 발열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기술 산업 생태계를 어떤 형태로 조성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목표는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강론에서 추격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백악관은 오픈AI, 엔스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개발사들과 머리를 어제 맞댔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AI 모델의 외부 해킹 같은 보안 문제가 주제였지만 다른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스로픽이 그래픽 저장 장치 기반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 스타트업 볼타 인프라로부터 컴퓨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엔스로픽은 AI 모델 클라우드 구동을 위한 데이터 센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제 혜택 폐지되자마자 휘청거리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전기자동차 업체들입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여파로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생산량을 줄이고 신차 출시 일정을 미뤘습니다. 루시드는 오늘 새 중형 모델 출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말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루시드가 과거 고급 세단 에어 스포츠 유틸리티 그래비티를 내놨다가 생산 차질과 품질 문제로 홍역을 치른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4: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3: 그럼 둘 다 워킹모니.
4: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3: 돈이 필요한 사람도
4: 투자하는 사람도
3: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4: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3: 213-804-9555.
4: 다시 한번
3: 213-804-9555. 워킹모니.com.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1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자,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요, 야구장 방문하는 거 굉장히 좋은 피서법입니다. 야구장, 야 거기도 야외인데 근데 은근히 야구장이 시원해요. 야간 경기들 하잖아요. 시원합니다. 다음 주까지 더위는 이어진다고 하니까 엔젤스 구장 방문해 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잠시 뒤에 다저스 구장 얘기도 할 건데, 아, 다저스 구장은 방문하시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너무 티켓 가격이 비싸서. 네. LA 엔젤스 구장, LA 엔젤스 팀이 오는 1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앤드류 최가 나와서 특별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앤드류 최는요, K-POP 데몬헌터스에서 진우, 이 캐릭터 진우의 노래를 맡았던 가수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최가 나와서 공연도 펼칠 예정이에요. 영화 속 인기곡이었던 소다팝, 유어 아이돌, 프리 이렇게 라이브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출신 그룹 5 Alive가 특별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서 역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엔젤스에서 유니폼을 나눠주는데 이 유니폼이 굉장히 이뻐요. 엔젤스 색깔이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앞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요.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엔젤스 그리고 등번호 26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희귀템이죠. 이 코리안 헤리티지 기념 한정판 엔젤스 유니폼을 받으려면 angels.com/korea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정된 티켓을 구매해야 이 유니폼 받을 수 있습니다. angels.com/korea입니다. 8월 11일 행사 당일에는 6번 게이트에서 열리는 코리안 헤리티지 블록 파티를 방문하면 기념 유니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푸드트럭, 포토존, 케이팝 공연,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angels.com/korea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6번 게이트에서 입장을 하시면서 유니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은 이렇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30분 경기장 입장할 수 있고요. 블록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 LA 엔젤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에 간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LA 엔젤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한국인 선수 없어요. 근데 뭐 한국인 선수 있고 없고 이런 거 저희가 야구 경기 관람하면서 따진 건 좀 지났잖아요. 네. 특히 LA 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행크 콩거 예전에 최현 선수가 뛰었던 팀이어서 또 한인들에게 친숙하고 오렌지 카운티 노인회에서 엔젤스 경기장 티켓도 가끔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LA 엔젤스 구단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사회는 이렇게 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 선수도 한 명도 없지만 LA 엔젤스에서는 이렇게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오는 8월 11일 날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다저스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저스는 목요일 13일 다저 스테이디움에서 열리는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에 앞서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다저스.com/promotion 이곳에서 티켓을 선택하면 티켓을 구매하면 역시 특별 기념 유니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저스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에는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뭐 이정인 무용단이 부채춤 등 한국 전통 무용을 선보일 예정이고 방문객들은 한국의 분위기를 담은 특별 음식, 음료 즐길 수 있습니다.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다저스 엔젤스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갔네요. 어제 LA 다저스에서 테릭 스코벌 선수가 데뷔전을 가졌어요. 6이닝 2실점 잘 던졌는데 다저스는 5대1로 패했습니다. 5대1로 패했습니다. 5연패 중이에요. 올 시즌 최다 연패 기록 중입니다. 빨리 끊어야 될 텐데요. 2020년 8월 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3: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옛말에 긁어부스럼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공연이 쓸데없이 건드려서 오히려 더 곤란한 결과를 자초할 때 쓰는 속담이죠. 이번 이란 전쟁이 딱 긁어부스럼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라는 뉴스가 오늘 탑뉴스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칫 그것만 들으면 와, 전쟁이 잘 끝났구나, 마치 전쟁이 그것도 아주 잘 끝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일단 두 달 동안은 이른바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두 달 동안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뒤에는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란에 넘겨진 겁니다. 이게 전쟁이 잘 끝났습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두 달 뒤에는 결국 이란이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대로라면 60일이 지나 국민들의 관심이 좀 시들해질 때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쟁 전에는 없었던 제도가 사실상 슬그머니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그렇게 이란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진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비핵화였는데 그 목적 이란의 비핵화는 하나도 진전이 없고 이란 돈 벌게만 만들어준 겁니다. 결국 그 돈이 이란의 핵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긁어서 완전히 고름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일단 합의됐습니다라는 이 짧은 뉴스 한마디에 이 뉴스가 마치 굿뉴스처럼 들리는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이번 전쟁이 만일 현재 상태대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긁어부스럼 전쟁 그 자체일 뿐입니다. 자, YTN의 보도를 들으실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달간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행료나 수수료는 임시 개방하는 기간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영해를, 나올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고 기뢰 제거 작업을 마친 뒤에 중앙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They had a very good day. The negotiations were good. 이번 합의에는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도 이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 발이 묶이면서 정작 전쟁의 이유가 됐던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2: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 see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1: 두 달 동안 임시로 해협을 연다고 해도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앞서 오만이 제안한 것처럼 해운사들의 자발적 기금이 도입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물론 막대한 수익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존스법 유예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존스법 유예, 도대체 그게 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 의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존스법 유예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일타강사 스타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항구 간의 운송권, 즉 미국 내에 있는 이 항구와 저 항구 간의 그 운송 권한을 미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을 추가적으로 더 유예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도무지 내려오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가솔린 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 선박에게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임시로 허용하는 소위 존스법 유예를 좀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조금만 시간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존스법이란 무엇인가를 알면 쉽습니다. 존스법, 1920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미국 해운 및 미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는 미국 내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자, 우선 첫째,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한다. 둘째, 그 선박의 소유주 중 미국인 지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인 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미국 국적의 미국 선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박은 반드시 미국 국기를 달고 있는 미국 배여야 하며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존스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18일에 60일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60일간 이 존스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또 한 달 후인 4월 말에는 이를 다시 90일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 90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이 되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한 번 더 유예를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존스법이라는 것을 유예하면, 즉 존스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솔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데 그 이론적인 원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미국 내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공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딱 한 줄짜리로 나오는 것 치고 사실 쉬운 내용은 없죠. 이 한 줄만 보면 간단합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미국 내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공급 불균형 해소. 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미국 항구 간의 휘발유를 운송하려면 건조비용과 인건비가 비싼 미국 선박만 써야 해서 운송 비용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즉 유예되면 저렴한 외국적 선박을 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일단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 불균형 해소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텍사스 등 멕시코만 연안에 정유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유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인근 지역은 이 가솔린을 공급받기 쉽지만 아주 먼 동부나 아니면 이곳 서부 해안지대 등에는 자체 정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외부 수급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텍사스 쪽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텍사스의 물량을 캘리포니아로 보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 유조선들이 대거 투입돼서 연료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해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로 보냄으로써 공급 부족 지역의 그 가격 급등세도 진정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스법의 유예는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는 가솔린 값이 지금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존스법 유예라는 이 용어가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들 그 지갑에 이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라는 사실 오늘부터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엔화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 그리고 왜, 어떻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엔화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인들에게 민감한 이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이 개입한 스토리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엔화 환율과 원화 환율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부터 뉴스에서는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엔화 환율이 폭등하자 미국이 개입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 줄짜리 뉴스입니다만은 이게 간단한 뉴스가 아니고요. 또 그렇게 쉬운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의 환율에 미국이 개입해도 되는 것이며 또뭐뭘 어떻게 개입한다? 라는 얘기지? 하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 미국이 남의 나라 환율에 개입해도 되는가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환율은 해당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과 해당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이번 환율 방어에 직접 동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왜 직접 개입하느냐? 미국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이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직결되어 있느냐, 미국과?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국채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일본 엔화의 환율이 폭등하는데 미국의 국채가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일본은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 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풀어볼까요? 자, 만일 일본이 엔화 가치의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혼자서 시장에 개입하려면 막대한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아서 달러 현금화를 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달러가 필요해서 미국 국채를 대거 갖다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거죠. 왜? 비슷비슷한 집이 평소에는 그 지역에 한 5채 정도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0채가 나와 버린다면 그 비슷비슷한 집들의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국채의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가격 폭락은 결국 이제 위험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 높아지면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 주는 게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는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모기지 금리의 이 상승 등 미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일본 엔화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국채 금리와 금융 시장을 지키기 위한 미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 조치입니다. 자, 긴 설명을 더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번 엔화 환율의 개입은 단순히 일본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엔화 가치의 폭락을 막고, 이는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을 막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의 폭등을 막고, 이는 곧 미국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결국 그렇게 얽히고 얽혀 있는 그런 관계이긴 합니다. 자, 한편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약 142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외환 당국도 미국,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더좀 하락을 해서 한 1300원대 후반 정도는 내려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종군 기자의 유족이 전쟁 속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국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의 아들 로버트 P. 모지어가 6.25 전쟁 당시 함께 지냈던 부대 보조원 킴을 찾고 싶다는 뜻을 최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부친이 늘 킴을 그리워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고 로버트 모지어 씨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6.25 전쟁에 미 해병대 소속 종군 기자로 참전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들 모지어 씨가 찾고 있는 킴은 당시 창도리, 현재는 북한인데 이곳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만난 소년으로 1951년 겨울 당시 15세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김은 홍전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부친은 당시 이미 사망했으며 폭격으로 집을 홍천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은 모지어 기자와 함께 지내며 사진 촬영을 다녔고 1952년 7월경 사단 철수로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 소년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왔으며 이번엔 한국 내 관계자와 국민의 관심을 통해 전쟁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1년 사이에 14%가 감소하면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인은 고가의 주택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외국인 가운데 최대 큰손 자리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미국 내 주택은 6만 7,100채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의 미국 주택 평균 매입 가격은 46만 5천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별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건수로는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3위였습니다. 이어서 인도와 영국이 4위와 5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구매자들은 평균 약 100만 달러 이상 수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으며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플로리다였으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저지 그리고 조지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인근과 LA 및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집중됐으며 조지아 주의 경우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 DC 사무소장에 국무부 출신 마이클 클라이네를 임명했습니다. 클라인의 신임 소장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 참사관으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호주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경제와 외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한국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아서 동북아 통상정책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인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탁월한 공직 활동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공로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이클 클라인에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 DC 사무소장에 임명했습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마드리드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8만 유로, 달러로 약 9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에 마드리드 주지사는 메시 선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드리드 시민들은 그가 조만간 이곳을 방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박수를 받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서쪽 지역은 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과거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메시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서 스페인의 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등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끝날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메시의 고국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맞붙어 1대 0으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2: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1: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퍼.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구입니다.

이어서 머스트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10억여 원에 달하는 대출을 갚지 않은 뒤에 미국으로 도피해 남가주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부부가 한국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부부가 한국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감추기 위해서 명의를 이전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의 취소를 연방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에서 파산한 이 토마토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 자격으로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서모 씨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고의로 자산을 숨기는 사해 행위를 취소해달라라는 청구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연방보험공사는 서씨 부부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 불법 재산 양도에 따른 취소 대상이다라고 소장해서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서씨 부부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재산 이전을 불법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해당 거래,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서씨 부부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무효화시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소송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즉 사기로 확정된 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미국 법원이 한국이 사기라고 한그 판결 내용을 인정해서 그들의 자산 동결을 해 주느냐 아니냐가 주목되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시행 중인 시민권 시험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시민권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시험 운영 방식 변경 외에도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입증해야 하는 교육 및 언어 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개편 추진에 대해서 시험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험 시행 방식에 더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 추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 변호사들은 시민권 시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B1 그리고 B2 비자 신청자 가운데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에 대해서 최대 2만 달러의 비자 예치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지난 3일부터 영구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국무부는 관보를 통해서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가 지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거쳐 만 달러, 15,000달러 또는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국 등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들은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또다시 권고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최근에 지침을 통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신청자는, 즉 미국에 불체하고 있는 신청자는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며 금융기관들이 크레딧카드나 모기지 대출 또는 개인 대출 등 각종 여신 심사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대출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방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번 지침은 특히 취업 상실이나 추방으로 인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니 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인은행들의 직원 수가 전년 동기 증가하면서 4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순익 증가 등 실적이 개선되고 타주 등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등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다시 채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1개 한인은행들의 2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 수는 3,912명으로 전년 동기인 2025년 2분기, 즉 작년 2분기 3,771명에 비해서 141명 직원들이 늘었습니다. 바로 전분기였던 올해 1분기에는 3,897명이었는데 여기에 비해서도 15명 증가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오는 13일, 즉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 10분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이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 앞서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티켓 패키지를 구매한 팬들에게는 2026 한정판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기념 유니폼도 증정됩니다. 다만 기념 유니폼은 한국문화유산의 밤 전용 티켓 링크 또는 단체 판매를 통해서 패키지를 구매한 관람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일반 예매나 제3자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티켓에는 기념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티켓 구입은 다저스 전용 웹사이트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지난달 28일 플러튼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클레버 케어 한인 회원 감사 행사에 참여해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정보 제공과 행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각종 생활 용품이 담긴 구디백 200개를 후원했으며 황인용 심장내과 전문의가 영상 건강 강연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과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아보카도를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지요. 쓰임새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볼 때마다 자꾸 눈길과 손길이 가는 아보카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딱딱한 걸 사다가 후숙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그늘진 실온에 둬야 되는데 그런 장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후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과나 바나나 함께 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들 역시 상온에 오래 두긴 어려운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껍질이 검고 말랑하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게 됩니다. 빨리 섭취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할까? 일단 보관 전에는 껍질을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껍질 표면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닦은 이후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째로 비닐 랩에 꽁꽁 싼 뒤에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 최소칸에 보관을 하면은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돼서 필요할 때마다 드실 수 있고요. 자, 냉동 보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유의 크리미한 식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만 얼려야 되겠죠? 아보카도는 보통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코팅하듯 얇게 바르는 것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려서 랩으로 밀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최근 SNS에요. 아보카도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자른 단면이 닿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소개되던데요. 이런 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표면이 미끈거리는 촉감이 있다 이러면 네, 이 아보카도는 이미 부패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 아빠!
7: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9: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이 그토록 좋아하던 빌드업. 지금 백악관에서도 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천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며, 역시 그중에 가장 유력한 건 한국입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반영될 경우에 미국과 조전협력 프로젝트 이 마스가를 진행 중인 한국의 이 수주 가능성, 선박 수주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선박이 아니라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수주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전투함 두 척, 비전투 지원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됐던 이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화돼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궁극적으로는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미국의 군함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이 사실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지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법을 우회해서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백악관이 연방의회를 상대로 예산과 그리고 의향서 등을 보내놓고 의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좋아하던 그 빌드업을 백악관은 한국과의 선박 합동 건조를 위해서 의회를 상대로 지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전, 아니 트럼프와 룰라와의 감정싸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자국에 파견된 상대국 대표의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외교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루이자 비오티 주미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다만 비오티 대사가 즉각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라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니 페레스 주 브라질 대사를 지명했지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는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남미 지역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노골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미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룰라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브라질에 대한 제재나 고율의 관세 등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1기 집권 때 매우 막역했던 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라며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도전할 우파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지금 외교전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연방 법무부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시민권 취소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전국 여러 연방 법원에 1급 살인미수, 흉기 폭행, 중범죄 폭행, 아동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총 25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및 국적법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고 시민권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20일 이후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을 123건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평소에는 즉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이전에는 1년에 약 10건 정도였는데 거의 1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기소된 시민권자들의 원래 국적은 파키스탄, 인도, 아이티, 몰도바, 멕시코,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가나, 자마이카, 대만, 온두라스, 카메룬, 요르단, 쿠바, 엘살바도르,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9살부터 82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시민권 취소 및 박탈 케이스는 앞으로 당분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과 현금 창출력 개선을 반영해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등급대에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어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했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에 편입돼서 현재의 회사 이름을 사용한 이후 무디스에서 A등급대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무디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과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경쟁 심화 그리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 등은 다소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로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7: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한국에도 지금 폭염이 심각합니다. 사실 계절적으로는 입추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역대급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한국이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곳은 이제 한국 뉴스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시죠. 뭐 뉴스 들으시면 36도다, 38도다, 그리고 어디는 뭐 42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도가 화씨로 100도다 이렇게 기준점을 삼아 놓으시면 한국의 그 날씨, 이 기온 들으실 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섭씨 38도가 우리로 봤을 때 100도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경남 양산에서 섭씨 42도까지 올랐다 그랬죠. 그거는 화씨 108도입니다. 108도. 자, 그런데 뭐 38도, 즉 화씨 100도만 해도 이 엄청난 습도 속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YTN의 한 기상캐스터가 서울의 도로에 나가서 길 위에 베이컨을 놔뒀더니요. 2시간 만에 그 베이컨이 노릇노릇하게 익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 부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연일 39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38.2도로 비공식 기록으로는 전국에서 서울 구로구 다음으로 더운데요. 오늘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베이컨을 약 2시간가량 도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베이컨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갈색빛으로 노릇노릇하게 바싹 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충청 지역에도 처음으로 충남 청양에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36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한두 시간가량 더 올라서 올 최고 기온을 연달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은 기온은 밤 사이에도 충분히 식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제주의 아침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남양주 39도, 전주도 38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밤낮 없는 더위가 지속하겠고요. 이후 다음 주 날씨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0: 네, 들으셨죠? 서울 39도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38도가 100도니까 서울도 지금 뭐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무부가 일본 나고야를 비롯한 해외 공관 5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쇄 대상은 일본 나고야 영사관과 캐나다 위니펙 영사관, 또 인도네시아의 메단 영사관, 카메룬의 두알라 대사관 분관, 그라나다 세인트 조지스 대사관 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맞춰서 연방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전 세계 해외 공관 10여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최대 30곳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국무부가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했을 뿐 실제 해외 공관까지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해외 외교 거점이 실제로 축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두 차례 추락사고로 대규모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소형 모델이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여객기 중간에 통로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737 맥스 기종 가운데 가장 작은 모델인 737 맥스 7의 인증을 승인했습니다. 보잉은 당초 172석 규모의 737 MAX 7 기종의 인도를 2019년에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이 두 차례 추락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증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의 737 MAX 8이 추락해서 189명이, 또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이디오피아 여객기가 추락해서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기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은 승인에 앞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조종실 경보 시스템의 업데이트, 또 엔진 결빙 방지 시스템 재설계 등 주요 개선 사항을 해당 기종에 반영하도록 보잉에 요구했습니다. 737 맥스 7 기종은 우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62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덥습니다. 한국도 연일 90도가 넘는 그리고 100도에 이르는 날씨가 이어지는데 LA의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요 그나마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자, 수분 섭취 잘 하시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끝나면 정말 무책임한 방송이죠. 어떻게 잘 하라는 거야? 네, 수분 섭취는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커피 머그잔 한 잔 정도의 물을 따박따박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탱자의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탱자음역 인사올립니다. 혹시 젊어지겠다고 혹은 건강해지겠다고 하루에 영양제를 수십 알씩 먹고 밤 8시만 되면 세상과 하직하듯 불 끄고 누우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재밌는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자기 몸으로 젊어지기 프로젝트를 하던 미국의 유명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씨 얘기입니다. 매일 혈액 검사에 17살 아들 피까지 수혈받으면서 신체 나이 18세를 외치던 이분이요. 최근에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고 나더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 아, 내가 장수에 너무 집착했나?
0: 아니, 돈을 그렇게 쓰고도 이제야 깨달았다니 조금 우프기도 하죠.
1: 그래도 회춘은 내 스포츠이자 직업이에요.
0: 피자랑 도넛은 평생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군요. 물론 건강에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가끔 가다는 아우, 옛날 그렇게 먹던 맛있는 도넛, 아, 그 맛이 요즘은 어떨까?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이 소소한 행복을 다 포기하고 150살까지 사는 게 진짜 남는 장사일까요? 억만장자의 유난스러운 회춘 노력을 보면서 오늘 문득 지금 이 순간 맛있게 먹고 크게 웃는 게 진짜 제일 잘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시간을 따로 정해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멍 때리자. 혹은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는요, 집중하시면서 자, 그렇게 저랑 유쾌하게 출발해 보실까요? 탱자만 믿고 따라오세요. 출발!

0: 오늘이 제일 젊은 날 굿모닝 차차차 오프닝 곡으로 창작곡이에요. 첫 곡은 항상 창작곡으로 제가 창작을 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창작을 하신 곡이 있다면 이 시간 보내주시면요. 함께 나눌게요. 나의 노래, 나의 이야기만 저에게 적어 보내주셔도 혹은 여러분 가끔 이렇게 끄적끄적 나의 인생 얘기 쓰실 때도 있죠. 일기 쓰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롭고 뭐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외로움과 고독이 다른 거라고 그러더군요. 고독은 뭔가 자신과의 더 놀아주면서 고독을 느끼는 거고 외로움은 헛헛하다 이러는데 그걸 고치는 방법이 바로 나 자신과의 대화 그 중에 하나가 일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 연구 결과도 또 나왔어요. 이 핸드라이팅이 이게 타이핑은 손가락만 움직이지만 손글씨는 속도가 느린 만큼 뇌가 내용을 유학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깊게 기억에 새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자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과 움직임이 달라서 뇌의 기억 담당 영역을 훨씬 넘게 강하게 자극한대요. 그리고 종이 위에 특정 위치에 적어둔 글씨의 모양과 위치 자체가 뇌에 강한 잔상으로 남아 나중에도 쉽게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런 뭐 일정 공유나 반복 알람 물론 스마트폰이 훨씬 편하지만 오늘 꼭 끝내야 할 중요한 일만큼은 직접 손으로 쓱쓱 적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때 눈으로 보면 이게 머리로 안 들어온대요. 꼭 손으로 써야지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네요. 바로 오늘 그런 뇌과학 연구 결과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메모가 기억력과 실행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나 외로운데 이런 분도 한번 일기를 쓰시면서 내가 나랑 놀아주지 않으면 누가 놀아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먼저 기쁘게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요즘 그런 경제란 때문에 재정적인 고민이나 스트레스 뭐 다들 겪으실 겁니다. 근데 돈 걱정이요. 단순히 마음만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건강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또 나왔네요. 이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년이 됐을 때 기억력이나 정보 처리 속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반성으로 잠시 겪는 게 아니라 이 지속적인 돈 걱정을 하다 보면 이게 뇌의 훈장처럼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 걱정하다 보면 장기화가 되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영역을 자극하고 손상시킨대요. 돈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기억력까지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요. 이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왜냐? 잠을 자야 뇌 속에 노폐물 청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머리도 아파지고 그러다 보면 울상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일도 안 풀리고 그래요. 그래서 매번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도 어제 렌트비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렌트비 잘 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비싼 겨 진짜. 그래도요. 이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더라도 우리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어막은 뭐냐?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하루 3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일단 먼저 몸을 움직여서 햇살을 좀 쐬시면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머릿속을 그 찌꺼기 없이 비워내는 명상이나 멍때리기,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굿모닝 차차차에서 멍때리기 시간을 아예 따로 제가 명상음악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할까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만큼은요. 통장 잔고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우리 바로 지금이 그 무엇보다 제일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붙잡고 있는 물론 여기저기 쑤시고 아이고 아파 이러지만 그래도 지금 걸을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밥해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것도 그 누구는 그렇게 부러워할 겁니다. 나의 뇌에게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오늘 선물을 해주시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굿모닝 차차차 출발해 봤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도 이 스트레스가 있는지 오늘은요 세상에 이런 일 처음이네. 우리 점돌이 그 리터박스라고 그러죠. 고양이 대변박스를 세상에 안 치워주고 나왔어요. 그래도 나오면서 보통 아침에 이렇게 여유있게 이렇게 놀아주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너 왜 안 놀아? 빨리 좀 놀아. 이러면 더 안 놀아. 근데 놀든 말든 나는 너랑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걔랑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이뻐하니까 얘가 막 놀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야, 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너 왜 공부 안 해? 막 이게 아니고 애들이 이제 백투스쿨에서 이제 부모님들 바쁘시죠. 아유, 우리 아이 그래도 다른 말썽 안 부리고 크게 말썽 안 부리고 건강해서 너무 사랑해.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오늘도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침에 못 놀아주고 대변박스도 안 치워줘서 그런지 이렇게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둘째를 드릴까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요 사랑하니까 아, 그 고양이 먹이도요 돈 들어가도 좋은 걸로 사고 리터박스로 사갖고 뭐 이러고 오니까 120불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안 아까워.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둘째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여러분도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찾으셔가지고 오늘도 한번 우리 차차차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아포스티우 공증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저는 방송국에 걸어옵니다. 걷다 보면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오늘도 또 봤지 뭐예요. 매일 한 번씩 뵈요. 약에 취해서 3일 전에는 고개를 어쩌면 저렇게 숙이고 갈까 할 정도로 90도보다 더 수그리고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게. 아니 저러고서 어떻게 앞이 보일까 할 정도로. 그리고 오른손에는 그 아침부터 맥주병이 들려 있었고요. 그 다음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그 백인분이 또 빨간 티셔츠에 빨간 양말 긴 양말을 신고 가시더라고요. 무슨 축구선수는 아니고. 그래서 정말 특이하다. 근데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까? 약에 취한 걸까? 한국에도 어떤 여성이 약에 취해서 길가에 누워있는데 모르고 택시가 그 위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마약을 했다. 오늘도 오는 길에 보니까 바로 여기 유가하고 세라노고 코너죠. 어떤 젊은 외국 여성이 타인종의 여성이 그 이 더운 날씨에 세상에 그 두꺼운 옷을 껴안고 음악을 들으면서 미친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주위에는 온갖 또 가방에 이것저것 그 물건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전 재산 전 짐이겠죠.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적국이 아니라고 그러죠.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엑스타시 7만 알을 가방에 숨겨 입국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다고 그러는군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종사들도 아니 이것만 한탕하면 정말 그러네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격렬한 폭발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수백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도 이래서 야생동물들도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아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바이슨, 아메리칸 들소죠. 야생 무리떼가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바이슨은요 무게가 1톤 거의 뭐 어떤 거는 2,000파운드가 달하는 그런 야생 동물, 항상 동물들과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죠.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의 상단부가 달 표면에 충돌할 것으로 나사가 관측했습니다. 지구에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이번 충돌로 달 표면의 지름 약 27m의 운석 구덩이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대요. 아니, 저 달에 생채기를 냈어. 아유 정말. 아 이번 12일날 여러분 밤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탈 이클립스 개기일식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서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특히 스페인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는요 정말 100년 만에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절정을 이루는 곳이 아이슬란드 서쪽 해상인데요. 2분 18초 동안 암흑의 장관이 이어집니다. 달이 태양을 탁 가리는 거죠. 스페인에서는 해질 무렵 노을빛으로 태양이 달에 탁 가려서 사라지는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서부는 못 보는데 이런 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요. 바로 유성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르세우스 유성우라는 건데요. 마침 이날이 금음입니다. 뉴문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달이 없어요. 달이 없으면 더 맑고 깜깜한 속에서 별이 더 빛나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해 뜨기 전 새벽까지 특히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별똥별이 시간당 100개 정도까지 쏟아지는 피크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심의 불빛을 피할 수 있는 곳 뭐 조슈아트리 가면 좋지만 모하베 사막 이런 데도 좋지만 그래도 가까운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라든가 그런 쪽에 좀 어두컴컴한 곳으로 좀만 나가면 있죠? 그런 데 가셔가지고 이게 정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오는 또
페르세우스, 유성우, 별똥별을 쏟아지는 별똥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12일 날은 이 유성우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우주쇼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뭔가가 있나 봐요, 정말. 바로 12일 동트기 새벽 시간대에 동쪽 지평선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라인, 거기에 일렬로 애들이 정렬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오냐? 목성, 수성, 화성, 천왕성, 토성, 해왕성이요. 일렬로

바로 1970년대 전 세계 소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바로 촉특급 티네이저 스타 파트리지 패밀리의 미남 배우이자 가수 데뷔 캐시드입니다. 21살 때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빌보드 핫 100의 차트 1위까지 올랐던 대표곡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I think I love you. 다만 마늘의 별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과 두려움을 아주 솔직하게 경쾌하게 담아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두려울 걸까? 이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설레임을 언제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럭키비키님, 전 세계의 평화, 라서의 발전, 굿모닝 차차차 발전뿐만 아니라 탱자쌤의 건강을 빌어봅니다 하시면서 별똥별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세계 평화 진짜 저는 방송에요 코너로 우리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볼까. 종교랑 상관없이요. 기도는 누가 그러셨다죠? 너무 힘들 때 딱 하는 말이 있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이니. 기도하면 뭔가 그게 힘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플로리다의 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모션을 준비했어요. 매달 첫 번째 월요일마다 옷을 벗고 누드로 식사를 즐기는 누드 다이닝 행사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네요. 플로리다의 헐리우드이 플로리다에도 있어요. 바로 그 마이애미 비치 위에 그리고 캐리비안으로 크루즈를 떠날 때 많이 여기서 출발하죠. 포트 라라델 바로 밑에 있는 그 타운이 헐리우드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마이애미 비치

0: 이제 메시 선수가요 저택을 천만 달러 넘게 해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도 빌라가 있는데 여기 그 마이애미 비치에 지난 23년도에 사놓은 게 있는데 집을 이렇게 휙 봤더니 아우 모던하게 수영장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메시 선수 you deserve it. 아무튼 그 마이애미 비치 위에가 바로 헐리우드입니다.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클래스 수아레 스테이크하우스에 최고 경영자이자 셰프인 모라드 알리 씨가 요즘 외식업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장사도 좀 옛날 같지가 않고 뭐 이러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 유익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을 한 게 바로 이 누드 다이닝이라고 합니다. 행사 당일 직원들은 정상 복장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존중합니다. 입장료는 남성 250불, 여성 150불. 여자는 왜 쌍겨? 이러면서 남녀 차별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하면 여자가 되라고. 커플은 300달러의 수준이라고 그러는군요. 커플이 가면 재밌겠어요. 근데 불을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뉴욕에서도 그런 다이닝이 있었어요. 정말 암흑이었고 그리고 서빙하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자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먹는데 시각을 차단해버리면 미각과 후각 청각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키를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홋카이도 거기서 폭설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 그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타는 게 좋아요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니까 바로 그때는 눈을 감으래요. 그러면 나의 발이 이 길과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느끼고 그 바람 속에서 뭔가 더 느끼면서 타라는 거죠. 먹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메뉴를 미리 알리지도 않아서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응?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블라인드 폴더를 눈에 감고서 가족끼리 또 커플이시면 옷도 다 벗고 우리도 뭐 집에서 하지? 그러고 드시면서 남편에게 오늘은 생일 선물로 그런 것도 좋겠네요. 메뉴를 알려주지 마. 그리고 눈 가리고 옷은 다 벗고 매운 김치찌개를 해서 아 뜨거워 뜨거운 밤을 보내시는 것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누드 다이닝 물론 이 식당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이 금지되고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모든 방문객에게는 가운과 타월 그리고 좌석 커버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시에서는 해당 행사가 사적 이벤트로 분류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군요. 자 그렇게 누드 다이닝, 블라인드 다이닝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런 거 어때요? 응? 침묵 식당, 사일런트 다이닝. 아우 어느 식당 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밥 먹는데 너무 지장이 돼요. 휴대폰 금지 식당. 오로지 맛과 식감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프로모션. 디지털 디톡스 그리고 마인드 풀리스를 결합한 형태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그리고 혼밥 쪽 유치에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혼자 밥 먹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혼밥 쪽이고 옆에 가끔 우리 점돌이 밥 주면서 같이 먹긴 하는데 저는 혼자 먹는 밥도 너무 맛있어요. 그 즐겨야지 그건 뭐 어떡하겠어. 내 인생 그렇게 처량하게 밥 먹는다 이게 아니고 옆에 진짜 반찬 한두 개 놓고 먹어도요. 맛있게 먹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도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그랬더니 미술관의 도슨트처럼 셰프나 소믈리에가 코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요리에 담긴 스토리 그리고 식재료의 출처 조리 방식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방식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요즘은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음식을 먹어 치우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함께 소비하는 고급스러운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리버스 메뉴 데이 역순 코스입니다. 디저트나 스파클링 와인으로 시작해서 메인 요리 먹고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 순으로 식사 코스를 반대로 진행하는 이벤트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유쾌함으로 SNS에서 화제성을 모으기도 좋다라고 저의 AI 댕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pay what you want, 내 마음대로 가격 측정. 신메뉴 출시일이나 특정 기념일에는 손님이 스스로 식사를 하신 후에 가치를 매겨서 원하는 만큼만 지급하게 하는 그런 프로모션. 어떤 자부심이 있고 정말 맛이 좋고 단골 손님이 있어야 되겠죠? 보면요. 항상 프리지만 여러분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라는 걸 보면 정말 손님들은 만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흔쾌하게 돈을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장사하기 참 어려워서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뭔가 특정 컨셉의 프로모션 그리고 특정 타겟층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 한번 주변에도 좀 물어보시고 또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손님들은 정확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식당에서 좀 뭐를 고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메뉴가 좋을까? 또 좀 젊은 또 외국 친구들한테도 또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탱자 뮤직극장과 함께 이 뮤직극장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토리가 여러분이 바로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스토리 끝내면서 오늘도 라디오 서울의 한라인 전화 열어놨습니다. 오늘 나 생일이에요. 미국 온 지 몇 년 되는 날이에요. 혹은 요즘 힘이 없는데 외식쯤하게 전화했어요. 이러신 분 모든 분 환영합니다. 전화 연결되신 선착순 한 분께는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콩국수 칼국수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팥죽이 있어요. 안 달아서 너무 좋아. 팥죽이 몸에도 좋다죠. 열무김치, 양배추김치도 아주 맛있게 담아서 팔고 계십니다. 어제 사우나에서 만난 올림픽 칼국수 언니께서 오늘은 내가 400포기를 담았다 하시면서 일하는 게 그렇게 재밌으시대요.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만드니 음식이 안 맛있고 배기겠어요. 올림픽 칼국수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아주 젊은 멋진 여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시죠. 제주 화로. 맛있는 화로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온 멍게, 해삼, 바다 내음이 가득한 제주 화로. 밑에 깔아주는 반찬도 얼마나 푸짐하고 맛있는지. 제주 화로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의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미리 저장해 놓으세요. 라서 차차차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213-531-2291. 숫자는요 항상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워야 하더라고요. 135 짝수구 홀수죠. 요거를 거꾸로 531-2291 두리두리 9191 하나를 구한다. 2291-2291 213-531-2291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차차차 우리 탱자분은 어떤 분이실지 잠시 날 말씀 드리고 와서 함께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0: 베라 속의 사랑과 운명, 카르멘을 찾아가겠습니다. 카르멘을 가기 전에 전화가 너무 빗발치게 와서요.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우리 탱자 언니 어디 누구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여기는 플러튼이고요.
0: 네, 네네. 아 플러튼
1: 케일라 전 그랜마입니다.
0: 네?
1: 케일라 그랜마예요.
0: 케일라 그랜마.
1: 네네네.
0: 아 케일라 그랜마, 그랜마 탱자 언니. 아 세상에 케일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몇 살인가요?
1: 아 지금 이제 세븐이요.
0: 세븐, 럭키 세븐. 네. 아우 케일라가 그랜마 많이 좋아해요?
1: 어 제가 어렸을 때 네. 키웠죠.
0: 네. 어머 그러면 뭐 그랜마라면 깜빡 죽겠네요 케일라가.
1: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네. 이제 아니야. 아기 때는 딸이 이제 네. 바쁘다 보니까 이제 키웠는데.
0: 네.
1: 아 이제는 뭐 세븐 되더니 이제 학교 다니고 나서부터는요.
0: 네.
1: 어 나 따로 사니까 이제 딸하고.
0: 아 그랬어요. 네, 자주 봐야 돼.
1: 두 번씩 할머니 오라 그러고 네. 만약에 약속하지 않은 날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거 완전 미국식이에요. 그래마. 네. 수요일 날 오긴 했잖아. 그러면서 왜 수요일 날 왔냐 이런 식으로.
0: 어머나 하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네. 아. 완전히 이제 지 아빠가 영어권이다 보니까 네. 아이도 그렇게 바뀌더군요.
0: 아 그래도 케일라가 아주 자존심이 탁 있고 중심이 있는 여성으로 그렇게 똑부러지게 성장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할머니 닮았지. 우리 케일라 그랜마 탱자 여사님도 보니까요 옛날 왕년에 떡 부러지셨을 것 같아. 그죠?
1: 아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어요?
0: 왠지 그런 게 느껴져요. 제가 부채도사 자리 깔아야 돼. 그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갔죠 옛날에.
1: 아 네 좀 고집이 있고요.
0: 네.
1: 네. 아, 그리고 또 애명이라 네. 네. 조금 세심하고 좀 네. 그런 편이에요. 네.
0: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나이 들면서 성격이 좀 바뀌기도 하는데 요즘은 좀 세심하지 않게 뭐 툴툴 이렇게 툭툭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유 뭐 그냥 뭐요 뭐요?
1: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네. 이제는 완전히 뭐 네. 집안의 모든 그 결정을 제가 해야 되고
0: 네.
1: 남편은 오히려 여성화되고 제가 남성화되고요. 아이가 뭐
0: 그래서 요즘 보면요 남성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나 버리지 마 꽉 붙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아유. 그래도 뭐 역할 바꿔보면 어때요? 젊었을 때 네가 대장했으니 뭐 대장이 뭐 중요하겠어요? 당신이 대장했으니 그래요 나를 따라와요 하고 리드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죠.
1: 아 그럼요. 요새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남편하고 나이 차가 좀 있거든요.
0: 몇 살이요?
1: 띠동갑이에요.
0: 그러면 가만있어 봐. 설마 요즘 연하 남자가 연하인 커플이 한국에서 10명 중 2명이라 그러나? 그렇게 많대요. 설마 연하의 남편은 아니시고?
1: 아우 연하면은 좋죠. 제가 연하면 뭐가 좋으냐?
0: 네.
1: 첫째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저는 연상이거든요.
0: 네.
1: 근데 네. 일단 요새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킹크로 예약해야 되고
0: 맞아요.
1: 모여야 되고 네. 이런 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0: 네. 아.
1: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제가 네. 다 해야 돼요. 어디를 아. 가도 제가 해야 돼.
0: 그렇죠.
1: 집에서 뭘 알아보는 것도 제가 해야 돼.
0: 네. 아니 근데
1: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네. 너무 남편이 연상 쪽으로 많다 보니까
0: 네.
1: 그런 걸 너무 몰라 못하니까 네. 와이프로서 참 답답하죠.
0: 아니, 그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12살 차이를 극복하고 어? 웬만하면 안 넘어가는 우리 여사님께서 넘어가셨을까? 뭐였어요? 돈이 많았나 보다.
1: 제가 그때는 좀 너무 어렸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당시에 야, 너 나이 먹은 사람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아주 후회 막급입니다.
0: 옆에 안 들으시죠?
1: 안 듣죠. 들어도 또 괜찮아요. 들어도 본인이 알아요. 저 자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답답해요.
0: 아유,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아유, LA에 언제 놀러 나오세요? 저희가 소반식당,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제주화로의 식사권. 제가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케일라 여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케일라 탱자님. 우리 탱자 여사님께 제가 나중에
1: 감사합니다.
0: 전화 드릴게요. 자, 끝으로 우리 방송 들으시는 탱자 분들께 우리 탱자 여사님이 그래도 나이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으로 좋은 인생의 지혜 한 말씀 주세요. 탱자가라사대. 응?
1: 아, 요새 진짜 날씨도 너무 덥고 생활비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뭐 항상 집에 오는 뭐 브로셔 같은 거잘 봐뒀다가 코스코나 뭐 이런 주변 그 마켓이나 뭐 이런 데도 항상 쿠폰을 이용하게 되고요. 가스 같은 경우도 뭐 어느 날그줄 많이 안 서는 코스코나 샘스 이런 데꼭그 시간에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생활의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0: 아, 우리 멋지십니다. 저도 가스 안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뭐 요즘 유가가 그래도 호르무즈가 이렇게 타협이 되면서 유가가 급락했다고 그래서 오늘 늘려고요. 조금 떨어졌나 가서 보고.
1: 네, 지난번에만 해드려도 한 3주 전, 3, 4주만 해드려도 4불 초반대였는데 요새는 또 5불 이후로 올라갔더라고요.
0: 아무튼 우리 잘 버티고 건강하게 우리 여사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함께 구호 외쳐볼까요? 차차차!
1: 차차차!
0: 차차차! 우리 케일라!
1: 차차차! 오늘
0: 차차차!
1: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들어가세요, 팀장님.
0: 네. 오늘 탱자 뮤직 극장 오페라 속 운명과 사랑 까르멘을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안 되겠네. 우리 케일라 여사님의 스토리가 더 재밌고 더 우리의 얘기로 와닿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건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하면 더 낫다 그러죠. 우리 케일라 여사님과 함께하니까 더 마음도 이상하게 저가 따뜻해져 오는 것 같아요. 왠지 그 말투에 그런 게 느껴져. 아 좋다. 잠시 후에는 더 좋은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2부에서 굿모닝 차차차 곧 찾아뵐게요.
2: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7: 엄마 집밥이 최고지.
1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7: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1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6: 밥 한 그릇 더요.
1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6: 웨스턴 도마 칼국수.
1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0: We will fight for you.
1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AM 1650 K-FOX
0: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후니팅장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수수한 남자.
0: 네. 수수?
1: 네. 그냥 수요일이라서.
0: 우수수 수요일이라서.
1: 네, 수요일이라서. 수수한 남자.
0: 아 수음이 양가로구나.
1: 어? 아유 그건 몰라. 저 올수 올가밖에.
0: 어 애플러스 애플인 남자.
1: 무조건 올수 올가죠 저희는.
0: 진짜?
1: 어 진짜는.
0: 올수?
1: 올수 올가.
0: 그러니까 A 아니면 F야?
1: 아니죠. 아니 그거 말고 왜 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성적표는요. 네. 초등학교 때 그 학습 통계가 수우미양가로 가잖아요.
0: 네네.
1: 그다음에 그 무슨 행동 평가인가? 그거는 네. 가가 제일 높은 거예요.
0: 허? 그래요?
1: 그래서 성적은 올수. 어. 행동 평가는 올가. 그래서 올수 올가가 100점 만점.
0: 어. 가나다라 수는 여기서 가가 제일 높은 가가 거구나. 제일
1: 행동 평가는 네. 그래서 올수 올가가 100점 만점.
0: 그 거꾸로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올가가 먼저는 다 에,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올가가 네. 어디 있어요?
0: 아, 정말.
1: 웬만하면 수우 미일까지 주지.
0: 아 그래요? 아니 그 영화 보러 갔는데
1: 어,
0: 혹시
1: 뭐
0: 방구 냄새가 너무 난 경우 있어요?
1: 아 그런 적은 없는데요.
0: 어 아니 요즘 그 스파이더맨
1: 네.
0: 브랜뉴 데이 요거 많이 보잖아요.
1: 지금 난리죠.
0: 어 네. 오디세이도 막
1: 오디세이도
0: 요즘 난리였는데 되게 빨리 되는데.
1: 네네네.
0: 근데 콜롬비아의 한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을 보는데 어 보다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방구 냄새가 나가지고
1: 네.
0: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를 했대요.
1: 뭘 대피까지?
0: 근데 이게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방귀인지
1: 아니면 가스인지
0: 너무 누가 장난으로 악취탄을 터뜨렸는지 근데 너무 지독해가지고 다 대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1: 아니 근데 어느 정도
0: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
1: 아 저는
0: 속이 썩은 거지.
1: 아 그래도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요?
0: 근데 그러면 얼른 이렇게 힘을 주고 닫고 있다가 얼른 밖에 나가서 터뜨려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돼.
1: 아 원래 소리 안 나는 게 더 냄새가 나죠.
0: 안에서 이렇게 잘 삭혀야 돼.
1: 그 왜 음악 빠바밤 할 때 하지 왜? 뭔가
0: 냄새는 어쩌고?
1: 예?
0: 냄새는 어쩌고?
1: 아 원래 소리가 크면은 네. 냄새는 별로.
0: 네.
1: 아니면 그냥 안 척해야지 뭐.
0: 그런 거 느껴봤어요?
1: 뭐요?
0: 뭔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1: 네.
0: 어 향기롭고.
1: 설마 향기롭겠어?
0: 아니 저는 꼭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향기롭더라고.
1: 아 그거 모르죠. 예전에 진짜 옛날에 네. 대학교 때인가 네. 한국을 놀러 갔다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0: 네.
1: 어딜 내려갔어요.
0: 네.
1: 근데 이상한 냄새 자꾸 나는 거예요. 뭔가 음식 썩은 냄새가. 아 누가 여기서 음식을 싸갖고 썩었나?
0: 네.
1: 근데 이게 우등고속이라서 좀 편한 자리 있잖아요.
0: 네.
1: 이상하도 봤더니 뒷사람이 여름이었는데 가장 마철에 이 인간이 다리를 그 중간에 딱 올려놓은 거야. 뒤 아저씨가 발 냄새가. 와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0: 네.
1: 짜증나고 팔꿈치를 쳐버렸어요 그냥.
0: 이야,
1: 참다가
0: 우리 훈이 등치에 뭐 그럴만하지.
1: 저 그때 와 한국 갔을 때 정말 저
0: 말도 안 돼.
1: 아 근데 그 아저씨가 약간 느꼈는지 피하는 아 근데도 밑에 있는 냄새가 신발 벗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0: 신발을 벗고 있었어?
1: 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르니까 냄새가 좀 덜하더라고요.
0: 아니야 본인이 코가
1: 아 내가 마비 된
0: 적응한 거예요.
1: 그런가?
0: 제가 네. 저희 언니가 예전에는 네. 시골에서
1: 네.
0: 그 시댁에서
1: 네, 네.
0: 소를 한 100마리 키웠어요.
1: 소를요?
0: 어.
1: 오 굉장히 그 되게 부자이셨네. 분홍이셨네. 100마리.
0: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자고
1: 네.
0: 칠갑산 와, 주변이야.
1: 칠갑산. 네.
0: 청양. 청양고추.
1: 좋다.
0: 고추. 밤농사를 밤농잖아요.
1: 그냥
0: 딱 나가가지고
1: 네.
0: 딱 나가니까 200개의 소의 눈알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해, 이 눈길을. 그래가지고 어머 소들아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냄새가 얼마나 착해요. 아. 이뻐요. 그래서 하는데 그 냄새가 막 이랬는데
1: 수소 분비물 냄새가 나죠.
0: 근데 한 몇 분 후에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구나. 이게 이제 적응을 한 거죠. 냄새도 야. 적응하면 돼.
1: 아 그때 너무 짜증났는데
0: 네.
1: 되게 웃기게 저 그날 싸움 날 뻔했거든요. 그 휴게소에서
0: 왜요?
1: 네? 이거 잠깐 왜? 얘기해도 되나?
0: 응.
1: 그때 당시에
0: 싼 얘기 재밌어. 괜찮아.
1: 당시에 여자친구가 네. 있었어요.
0: 맨날 여자친구가.
1: 아, 당시에.
0: 당시.
1: 그래서 여행을...
0: 도대체 몇 명의 여자친구였어? 디퍼런 걸들.
1: 숫자는 무한 숫자. 인피니티. 아니 근데 그 당시에서 여행을 가는데
0: 네.
1: 휴게소 내렸잖아요. 내려가지고 네. 이제 뭐 사 먹을 거 아니에요.
0: 먹고 싶다.
1: 사 먹잖아. 근데 그 친구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고 그래서
0: 네.
1: 그 친구 화장실 간다고 가고 저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먹을 거 있는지 볼 테니까 여기서 만나자.
0: 네.
1: 그리고 이제 화장실 여자친구 가고 저는 이제 뭐 먹을 거를 이제 찾고 뭐 먹지 마 이러고 있는데 신기하니까 여자친구 어디 얼굴을 우르르르해서 온 거예요.
0: 왜?
1: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어떤 남자애가 자꾸 자기를 사진을 찍더래요. 화장실 나오는데. 그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가 이뻐서 그런 건지 난 냅둬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사갖고 이제 그 우리 버스를 가야 되니까 버스를 막 이제 가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우리가 가니까 차가 딱 쓴 거예요. 지나가라고. 지나가 섰는데 뒷좌석에 어떤 애가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뒷좌 상무녀가 카메라를 꺼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0: 근데 또 찍으려고 그런 거 있는
1: 그때
0: 거야?
1: 옛날이니까 이제 디지털 카메라 그거를 이제 전화기가 아니니까 그걸 꼭 창문 꺼내고 이렇게 바깥 찍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남친구도 어떻게 해요 한마디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남친한테 뒷좌석에 있는 창문한테 가서 저기요 왜 남의 사진 함부로 찍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젊은 남자더라고 걔도. 네. 걔가 네. 예? 막 이런 말을 더듬었는데 제가 그때는 네. 살찌기 전인데 딱 운동할 때야. 그러니까 네. 몸이 좀 좁았고 붙는 옷이니까 좀 누가 봐도 운동한 티가 나는. 그리고 제가
0: 머리는 깍두기 머리 아니었어?
1: 맞아요. 약간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좀 강해 보여잖아. 네. 여자친구한테 내가 막 그런데 남자가 그냥 뭐 웅웅웅 그래 뭐라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카메라를 제가 확 뺏었어요. 확 뺏어갖고 줘봐요. 딱 뺏어갖고 띡띡띡 돌려서 봤는데 풍경을 찍은 거야.
0: 어머나 어떡해.
1: 전부 다 풍경을 찍었는데 여자친구가 공주병인 거야.
0: 아우
1: 자기를 따라 찍어서 전부 다 이런 풍경만 찍을까.
0: 아 그렇다니까 그렇지 않았어.
1: 남자애가 황당해서 저 아닌데요? 아닌데요? 근데
0: 어머나 억울해.
1: 왜 남자친구 찍어서 막 봤는데 전부 다 풍경인 거예요. 그 얼마나 민망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0: 그 여자분이 공주병이로구만.
1: 카메라를 딱 줬어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딱 가자 가는데 갑자기 뭐야? 그러더니 문이 탁탁탁탁 네 개가 앞뒤 영어 타는데 남자 여섯 명이 타있는 거야.
0: 어떻게
1: 젊은 대학생 여섯 명이
0: 얼른 도망가야지.
1: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애들도 뭐야 뭐 이러다가 지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쟤들이 여섯 명이 턱 내리는 거예요.
0: 어머 어떡해.
1: 근데 뭐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약한 모습 보면 안 되잖아. 순간 머릿속에 야 이거 한국어 갖고 집단 폭행 당하기 싶은데 순간 여섯 명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고민을 했는데 여자친구 먼저 야 가 차에 타 딱
0: 가 그랬어?
1: 가 그리고는 야. 내가 돌아서서 눈 맞추면 왠지 굴욕적인 느낌이 나갖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돌아보지 말자 멋있게 그래서 손을 딱 들면서 미안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오해할 수도 있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0: 그냥 뛰었어.
1: 아니 그냥 처벅처벅처벅 걸어갔죠 천천히. 그래서 뒤에 애가 다가오면은 돌아서 돌려차야지. 그래서 느끼는데 애들이 막 뒤에서 욕을 하는데 아무도 따라오진 않더라고. 그 버스 정말 가까운데 그거 한 10바짝 건데 정말 뒤통수가 어찌나 싸하던지 차에 타고 여자친구한테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그러냐고.
0: 그러니까 그런 오해한다니까.
1: 그 얼마나 공주병이었으면.
0: 그 피해망상증도 있고.
1: 피해망상증이야 진짜.
0: 그래요. 저는 비슷한 경우가 그 옛날에
1: 본인이
0: 그
1: 찍었다고 생각해.
0: 아니요. 그래. 만원 버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네네. 나요. 만원 버스 막 이러는데.
1: 그 로컬 버스 동네?
0: 네. 네 예. 그 저기 신촌에서
1: 네. 우리도 신촌 좋죠.
0: 이대 앞에서.
1: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0: 33번을 네. 아니야. 5-1을 타고
1: 5-1. 마을 버스 5-1을
0: 그
1: 타고
0: 저기 쭉 가면 거기 뭐야? 쓰레기 그
1: 매립장?
0: 있잖아요. 매립장 그 전에 송산동 거기 딱 내렸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1: 갑자기?
0: 맨날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는
1: 갑자기?
0: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만원 버스에서 네. 이렇게 밀착이 되잖아요.
1: 그쵸, 이렇게 붙을 네, 수 있죠.
0: 그러니까 네. 제가 막 짜증을 냈나 봐요. 괜히 막 불쾌한 표정을 줬는데 뒤에 있던 뭐 옆에 있던 아저씨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거 너무 억울한 거야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1: 아니, 그만 말고
0: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러는 거야.
1: 아 진짜 왜 그러시죠?
0: 그래서 내가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1: 아니, 뭘 왜냐면 안 하셨는데도
0: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1: 얼굴만 화를 내셨구나.
0: 그 내 표정이 그렇게 좀 그랬나?
1: 아니, 얼마나 자기가
0: 내가 어이가 없어서.
1: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0: 아, 어디 가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1: 아 근데 그건 기분 나쁠 수 있죠. 누가 됐든 그냥 접촉이 됐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0: 있는데 여자분들은 왜 그래? 막 이제 이러잖아. 어쩔 수 없는데.
1: 저는 반대로.
0: 진짜 옛날 그 만원 버스 남자분들이 예.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1: 아, 근데요 예전에는 또 그런 마인드 없어. 없는데.
0: 그런 마인드 없어.
1: 제가
0: 그걸 또 노리는 놈들.
1: 노린 놈도 있다니까. 저는 한국에서 압구정동에서 압구정을 처음 저 혼자 가본 거거든요.
0: 네.
1: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까지가 굉장히 멀더구만요.
0: 응.
1: 그 버스를 타고 가래 물어보니까 가도 답이 안 와서 야 압구정 어디요? 했더니 버스 타고 가면 빨라요. 그래서 탔어요.
0: 응.
1: 저는 그 이후로 한국에서 버스를 안 탑니다.
0: 왜요?
1: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0: 응.
1: 근데 사람들이 막 밀렸다니까 막 밀잖아요. 그래서 막 밀려 밀려 뭐야 왜 이랬는데
0: 응.
1: 제 앞에 응. 정말 청초한 여자 학생이
0: 네.
1: 교복이면 여학생이 정말 이쁘게 응. 생겼어요. 청초한 응. 애가 응. 가방 메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상점 밀리니까. 그 제가 양쪽 벽을 이거 봉을 잡고
0: 야, 지켜줬어?
1: 공간을 딱 만들어주고 제가 안 부딪혀서 딱 잡아줬어요. 막아줬어요.
0: 야, 자기 진짜.
1: 근데 어? 아저씨들이 밀다 안 밀리니까 아저씨 두 명이 저한테 기대고 진짜 기대고 한 명 계속 밀고 저는 그리고 버티고 한 두 정도 된 거죠 갔어요. 내리는데 이 여자분 표정이 고마워가 아니라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저를
0: 왜?
1: 정말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0: 왜?
1: 몰라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난 자기를 지켜줬는데 표정이 얘 뭐야 이런 위아래로처럼 훑어보면서
0: 어머나 어머나
1: 되게 재수없다는 표정을 짓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0: 어머, 상처받았겠다.
1: 제가 다시는 그 상황에서 버스 안 탑니다.
0: 야 그것 때문에
1: 네 기분 나빠서
0: 야
1: 지하철에서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나중에 네, 얘기할게요.
0: 지하철 에피소드는 많죠. 이제 푸시맨 막 이런 것도 있고.
1: 아, 그거 느끼셨어요? 저는 그때는 안 탔는데 미국 살면서 갔다가 아주 네. 그냥. 아무튼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1: 오해를 하면 안 돼요.
0: 오해하면 안 돼. 네.
1: 그래서 하면 외모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0: 네.
1: 저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야. 외모 보고 무섭다 생각하지 마세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네. 그런 오해 있을 거예요.
1: 있을 거예요.
0: 반성하면 됐지 뭐 지금.
1: 맞아요.
0: 자, 자 본론 우리 짧게 해야 되겠다. 사설이 너무 길어. 네.
1: 하나만 근데, 짧게 할게요.
0: 등장하라사대.
1: 오늘의 사자성어는요. 이거 아마 미옥씨 모를걸요? 저도 몰랐는데.
0: 뭐요?
1: 와각지쟁.
0: 뭔 말이야 그게.
1: 그러니까 와각지쟁. 여러분.
0: 와각.
1: 와각지쟁. 달팽이 와자에 뿔각자에 네. 갈지 네. 다툴쟁자입니다. 원어로 와각지쟁. 와각지쟁. 뜻은 아주 하찮고 작은 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
0: 오.
1: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어느 철학자 장자 유명하죠 장자가 계셨는데 네. 이분들이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달팽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달팽이 왼쪽 뿔에는요 촉시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만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사람들이 웃죠. 야 뭐
0: 달팽이 뿔에 무슨 나라가 있어?
1: 그 조그만 게. 장자가 그래요. 두 나라가 서로 땅을 찾으려고 계속 싸워요. 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긴 날은 축제하고 진 날은 슬프고 복수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합니다. 듣던 사람들이 아니 그 조그만 달팽이 뿔에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라가 둘이나 있고 둘이 싸워요?
0: 어.
1: 라고 얘기한 장자가 그때 웃으면서 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자 살자 덤비는 일들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멀리서 봤을 땐 달팽이 뿔 위에 싸우는 것밖에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
0: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1: 그죠? 이거 약간 옛날에 우리 맨 인 블랙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마지막 기억나세요?
0: 뭐요?
1: 끝날 때 마지막에 1편 마지막 때 그 막 사람들이 빠빠빠 한 다음에 카메라가 줌아웃이 쫙 돼요. 그러면서 쫙 그 세상의 지도가 쫙 옮겨가면서 그 지구 보니 지구가 우주에서 보이는 지구가 쫙 나오면서 우주로 쫙 빨려 나가는데 그 야. 모든 우주가 결국에 그 외계인들의 구슬이었어. 그 구슬치기 하는 외계인들의 구슬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인 거예요.
0: 그러니까 거기서 그,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1: 그 어마어마한 넓은 데서 우리는 정말
0: 콩알만한데
1: 콩알도 아니지 진짜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 그게 와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더덥습니다. 자 네. 싸울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0: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다툴 일 없어요.
1: 맞아요.
0: 진짜
1: 옆에서 막 싸우는 집에서 봐봐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애들 싸우는
0: 그쵸.
1: 거 보면
0: 맞아요.
1: 야 그거 과자라고 싸우냐 뭐 말 한마디 하고 싸우냐 별거 아닌 걸로
0: 네.
1: 근데 그거를 우리 30대가 싸우면 또 50대 60대 어른들이 봤을 때 나는 뭐 그거 갖고 싸우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0: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1: 뭐야?
0: 그때 제가 5-1이라고 그 내렸던 버스 버스에서 내렸는데
1: 네.
0: 초등학생들이 네.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1: 싸우고 있는 거야 주먹질?
0: 어, 네. 특히 한 애를 막 머리를 막 때리고 그래서
1: 네.
0: 그 애들이 한 3명인가? 두 명이 이제 한 명을 괴롭힌 거죠.
1: 집단.
0: 그래서 네. 너희 싸우지 마. 제가 또 이렇게
1: 정의를 또
0: 불의를
1: 못 참는.
0: 그래가지고 쟤네들을 데리고 가게방 가서 아이스크림을 다 사줬어요.
1: 어? 진짜요?
0: 응.
1: 싸움을 말리고?
0: 어. 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와. 얼마나 그리고 머리 만져주고 오지랖이야. 그러고서 이제
1: 다시 싸워.
0: 아니 그러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니네 이모 아니야? 난 니네 이모인 줄 알았는데
1: 아 진짜? 야, 그래도
0: 걔는
1: 그래도 이모라 다 했다 엄마라고 하는
0: 사람 제가 그때 대학생 2학년 때인가
1: 되게 한참
0: 때요.
1: 또
0: 애기, 그런데 그게 걔네들이
1: 그러니까 걔네들이 서로 나는 이모인 줄 서로 니네 이모인 줄 아는 거야.
0: 모르는 사람이 싸우지 말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가니까 난 그런 게 나 자신으로 좀 뿌듯해. 걔네들이 애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1: 애들끼리 화해하던가요?
0: 응. 화해하겠지 뭐 또 싸우겠지. 그러다가 또 누가 어떤 어른이 야 싸우지 마 좀 이래 주면서
1: 야 싸우면서 그래도 좋은 어른이셨네.
0: 그렇죠.
1: 막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있다.
0: 그 아이스크림 사 지금.
1: 그 한 명 맞던 애가 뺏기지 않았을까?
0: 아니에요. 서로 막 맛있게 먹더라고. 어. 그래서 도란도란 얘기도 했어. 그러고서 갈게 하고 가니까 뒤에서 니네 뭐 아니야? 니네 뭔 줄 알았어? 뭐 이런.
1: 저 요즘 뭐야? 야 재밌습니다.
0: 아, 정말 그렇습니다.
1: 네. 네. 아무튼
0: 요즘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뭐요?
0: 피처링.
1: 누구?
0: 피처링.
1: 피처링은 뭐예요?
0: 이게요. 네. 피처링을
1: 피처링. 예.
0: 피처링 하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피처링. 노래한다. 피처링을 이게 거. 피처링이라고.
1: 어.
0: 그룹 세븐틴의 디노의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어, 부캐릭터.
1: 아, 부캐예요?
0: 디노의. 디노. 디노가 부르는 놀아보세.

0: 이 노래 들으니까 생각난 거 없으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1: 아니 어떻게 이 노래 그렇게 발탄을 났어요? 아니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그래요?
1: 노래? 약간 베놈 느낌인데? 랩이 베놈.
0: 그래요?
1: 네.
0: 약간 저는 싸이도 생각이 났어요. 이 비디오도
1: 도라
0: 그렇고
1: 도라 도라 그러니까 이박사 느낌.
0: 피처리네 노라보세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나 왜요?
0: 아니 그거 왜? 오스터미널 휴게소에서
1: 네 왜요?
0: 아니 후니씨 그 얘기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요
1: 왜 나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는데 그때
0: 아 웃긴다 네?
1: 하루하루 행복해요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스페셜 게스트 건강 여신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 호스트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12: 네, 반갑습니다.
0: 어머나 아니요. 조끼를 누가 떠준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다. 아니 맨날 패셔니스타야.
1: 조끼라고 표현하시면 조끼까지 좀 그렇잖아. 우리 베스트라고 해주세요.
0: 조끼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응? 맥주 한 조끼.
1: 아. 그 그린 컬러로 뭔가 통일성이
5: 있고 이 그린 컬러가 뭐 블루도 네. 그렇지만 건강한 네. 색상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쳐다보는 사람도 눈에도 그쵸. 되게
5: 눈,
1: 편안하고
5: 눈 건강에도 그린 뭐 푸른 자연처럼 이런 것처럼 건강을 상징하는 또 컬러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진짜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십니까?
0: 왜요?
1: 두 분이 들어서 서로 뭐 이뻐요 머리가 이뻐요 옷이 이뻐요 어디서 샀어요 두 분이 서로 이쁘다고 칭찬해서 제가 듣다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 빼고 그러시는데
5: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이, 옷이 예쁘다.
1: 아니요.
5: 뭐 머리가 예쁘다.
1: 외모 칭찬도 뭐. 너무 많이 하시니까.
0: 아니. 아 원래 이쁘잖아요.
5: 원래
0: 아니,
5: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헬스코리아와 함께하면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1: 근데 진짜 중요한 긍정적으로. 게 남자분들이요. 네, 여성분들이 이쁜 네. 여자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진짜 이거는 확실한 게 건강한 여성을 좋아하는
5: 맞아요.
1: 거지 저희가 예전에 이쁘다고 솜나고 출장을 가서 만나러 본 간 적 있어요.
0: 네.
1: 다이아몬드 바에 정말 이쁜 분이 뮤직 뭐 아트박스 이런 데서 갔어요. 이뻐. 근데 안 건강해 보여. 진짜로 얼굴에 후심이 가득하고 까맣고 얘가 이게 희마리가 없어 보여.
0: 안 돼.
1: 그래서 남자분들이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싫어요.
5: 예전에 어릴 때는 네. 야리야리하고 막 병약해 보이고
1: 아니요, 저 싫어요.
5: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 이러는데
1: 아니요,
5: 살아보세요. 건강한 여자.
1: 건강한.
5: 아니 건강한 와이프가 최고입니다.
1: 최고입니다.
5: 건강.
0: 그래서
1: 아름다움.
0: 제가 점점 대세라니까.
1: 맞아 건강.
0: 아니 실제
1: 되세요.
0: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미혹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참 만에 만나니까 건강미가 최고 같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건강미가 진짜
5: 맞아요. 그거,
1: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진짜.
5: 그 건강해야 이렇게 표정도 밝고요.
1: 맞아요. 네.
5: 항상 긍정적인 기운 그 맞아. 주변까지 행복하고 같이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1: 맞아요.
5: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이 헬스코리아.
0: 아, 헬스코리아가 우리 건강미가
1: 네.
0: 생겨요.
1: 네.
0: 자 그러면 헬스코리아에 우리 발 마사지기로 가볼까요?
5: 오늘 이제 EZFM
1: 네. 네.
5: 저희가 이지 시리즈가 많잖아요. 역시 H 솔루션 헬스코리아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사지 체어 만들기 전부터
1: 그렇죠. 네.
5: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 네. 많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0: 네.
5: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마사지 체어까지 이렇게 쭉 온 거죠.
1: 그렇죠.
5: 네. 네. 발 마사지기가 저희가 이제 모델이 좀 여러 가지.

0: 있으니까.
1: 네. 그리고 발 마사지, 그러니까 발지압사라고 저희가 있어요. 지압 잘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네. 네. 여기 챔피언까지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근데 네. 막내. 오늘 소개시켜드릴 네. 아이는 막내. 이것도 H솔루션의 걸작품이에요. Easy FM.
2: Easy FM.
1: FM이 풋 마사저라는 아~ FM. 아 모르셨구나. 나 저는 아시는지.
0: 아 저는 AM FM만 생각했어요.
2: 그러니까 아니 왜 FM이야?
0: 보통 잘 부르는 FM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FM대로 간다.
0: 전문법으로 간다. FM대로 간다. 그런 줄 알았지.
2: FM 풋 마사지.
1: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Easy는 이제 쉽다. 네. 쉽게
0: 아, 그건 간편하게 사용할 그건 알아요.
2: 아~ 네.
1: 근데 이제 FM은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냐? 네. 네. 물론 발 마사지는 정말 너무 야무딱지게 해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네. 이 아이만의 차별화된 점은 강점이죠.
0: 네. 네.
1: 운동이 돼요. 발목 강화 운동이 돼요.
0: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이게 기가 막혀요.
0: 나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진작
1: 해보시지 않았나요?
0: 저 이거 못해봤어요.
1: 아 이거 못해보셨어요?
0: 이제 FM 못해봤어요.
1: 우리 회사 제품 중에 못해본 게 있으시구나.
0: 못해본 게 있어요.
1: 다 해보시죠.
0: 아니 근데 사실 발 마사지 제가 신경 안 썼던 게 디바이스 해주니까 저는 신경 안 썼던
1: 발을
0: 거지.
1: 발을 제대로 하니까. 네. 이거 그리고 또 발잡사 원도 있고.
2: 저도 이거 안 해봤어요. 가서 해봐야 되겠다. 오늘.
1: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뭐 발잡사 발잡사 원, 투, 뭐 챔피언까지 발 관리는 제대로 된다고 종아리까지 된다고 했는데 얘는 네. 정말 발과 발목 관리에 좀 더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발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는데 네. 좀 아파요.
0: 그럴 수 있죠.
2: 나 아픈 게 좋아.
1: 꽉꽉, 근데 그 아시잖아요. 네. 그 아픈 건 내 발이 좀 안 좋다는 얘기고 네. 그 부분을 누를
0: 맞아요,
1: 때
0: 맞아요. 네.
1: 발 뒤꿈치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계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네. 갑질로 막 생긴 것도 그것도 순환이 잘 안 돼서 모든
0: 그렇죠.
1: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그거 벗겨낼 생각만 하신 것보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네. 풀어주고 누르고 지압봉으로 막 눌러도 맞아요, 맞아요. 안 풀린다고 얘기하시는데
2: 네.
1: 이제 FM에 발 딱 놓고 맡기시면 제대로 풀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소리도
0: 있죠.
1: 좀 나요.
2: 네.
1: 근데 뭐 물론 강약 조절되고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받을 때 나중에는 더 그걸 즐기게 되면서 네.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날아갈 것 같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네. 내가 아톰이 될 것 같다.
0: 그
2: 날아갈 것 같아.
0: 발 이렇게 하시면
1: 지금 귀엽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뿐하게 내가 날아가야지 모르니까 잡아라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발 관리가 네. 확실합니다. 시원해요. 순환이 발끝으로 이제 혈액도 내려가면 치고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어딘지 아래쪽으로 네.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는 게 힘든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순환을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0: 네.
1: 그리고 혈색까지 좋아져요. 발 관리 제대로 하면.
2: 그럼요.
0: 이게 처음 하실 때 아플 수가 있는 게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요. 발목을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이 네. 원리를 봤는데 네. 발목 우리가 까치발 들듯이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1: 수혜 기능이 있어요.
0: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운동기 중에 아세요? 그 나무 목 침대 같은 걸 놓고 목 뭐라 그래? 목 벽에 같은 거 놓고
2: 네.
0: 요 말씀하신 그 발목 뒷부분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펌프질하는
1: 네.
0: 이게
1: 맞아, 맞아.
0: 사실 발목
2: 굉장히
0: 여기가
2: 좋대요.
0: 굉장히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1: 제대로 해줘. 그리고 이 뒤쪽 진짜 아킬레스건 그쪽 꽉 잡아가지고
0: 그거
1: 그냥
0: 진짜 운동 좋은 거예요.
1: 제대로 눌러주는 거 두툼한 손으로 꽉꽉꽉꽉꽉 이렇게 주물러주고 눌러주는 것 같은
0: 네네네.
2: 이게 그러니까 마사지 기기뿐만이 아니라 네. 운동을 지켜주는 거군요.
1: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기능은 마사지인데 발목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발목이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하반신이 가늘어진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발목이 운동도 해주고 돌려주기도 하고 네. 뭐 하지만 삐끗 잘못하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삐끗해도 그냥 기부스 하시거나 잘 붙지도 그쵸. 않잖아. 네. 나이 들어서 뼈 이상 가면
2: 아니
1: 저희가 나이 들면 스키도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
2: 아니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0: 우리
2: 발이.
0: 몸이 지탱하잖아요.
2: 제일 안 됐어. 네.
1: 체중까지 지탱을 하면서 발 정말 네. 불쌍합니다. 근데 너무 네.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2: 맞아요.
1: 발 건강 생각하시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발 마사지를 네. 잘 해주는 건데 네. 발목 근력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요 발 마사지기는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너무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요 근력이 딱 잡혀 있으면 순간 삐끗해도 금방 이렇게 좀 주무르기만 하면 금방 네. 바로 돌아오거든요.
2: 네.
0: 그 발목이랑 발바닥 해주는 게 일단 그 몸의 그 혈액 순환의 최고잖아요.
1: 최고예요.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한번 하면 얼마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이게 자동 기본으로? 프로그램이 네. 이제 15분이에요.
0: 15분.
1: 15분인데 보통 두 번 해요.

0: 네.
1: 그거는 자동으로 하고
2: 네.
1: 저희 이제 해스쿨의 미디어 팀 사무실에 한 대가 있죠.
0: 아.
2: 있겠죠.
1: 근데 당연히 이제 이거 순번 기다리는.
0: 아.
2: 야, 근데 이거 진짜
1: 두번 돌리면 막 눈치 주고 나 기다리고 있는데
0: 아니,
1: 막 이럴 정도로
0: 우리
1: 사랑받는.
0: 발에 모든 어떤 그
1: 다
0: 우리 장기랑
1: 장기가
0: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발 마사지만 잘하고 또 거기다가 운동까지 시켜주니까 이거는
1: 네.
0: 어떤 분들이 하면 특히 좋을까요?
1: 발이 잘 붓는 분들, 순환이 잘 안 되시는
2: 네네.
1: 분들, 그리고 발목이 약하신 분들.
0: 네.
1: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하시면서도 이렇게 까치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2: 네.
1: 하세요. 근데 그게
0: 네.
1: 잠깐 하게 되지 규칙적으로 꾸준히 좀 어느 시간 동안을 못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얘는 15분 동안 자동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그리고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발 관리는 그런 비단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모든 분들은
0: 네.
1: 여기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2: 그렇죠.
0: 좋네요.
2: 요게 뜨고 오늘 또 오셔서 특별 할인 들어옵니다.
0: 얼마인겨?
1: 정가보다 100불 할인 행사. 100불 할인은 399불인데 저희
0: 네.
1: 299불에.
2: 와.
1: 299불에 운동되면서
0: 네.
1: 발 마사지 제대로 해주는
0: 네.
1: 발 지압.
0: 온가족이 매일매일
1: 들어오고.
0: 그럼요. 마사지하고 건강에도
1: 그리고
0: 좋고.
1: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0: 네.
1: 그냥 거실 같은데 쇼파 아래 그냥 딱 놓으시면
0: 네.
1: 왔다 갔다 하면서
2: 이렇게 살짝
1: 신문 기사나 보여주시는구나.
2: 네. 굉장히
1: 네. 컴팩트해요.
2: 네. 컴팩트합니다.
1: 귀여워요. 디자인도 예뻐요.
0: 이렇게
2: 요거 그냥 집안에 태블 밑에 딱 놔두시고
0: 네.
1: 뭐. 그러니까 막내인데 사실 지금 발 마사지 기준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어요. 깜찍하면서
0: 아 그렇구나.
1: 앙증맞게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내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기 생각을 하고 좀 계셨거나
0: 네. 네.
1: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아우 공간 차지하는 거는 뭐 싫어.
0: 그쵸,
1: 막
0: 맞아.
1: 이렇게
0: 얘기하죠.
2: 네.
1: 근데 컴퓨터 작업 많이들 하시잖아요.
2: 그럼
1: 지금
0: 네.
1: 한미용님도 그렇고
2: 네.
1: 우리 한우님도 그렇지만
0: 네.
1: 밑에 공간은 비어 있잖아요.
0: 네.
1: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0: 이게 난 아주 찡.
1: 그냥 하면 돼요. 회사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복지 차원에서 한데
0: 네.
2: 대표님 듣고 계시는
1: 분들 가격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2: 네.
1: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0: 아,
1: 그래도 힘이 나서 일도 더 잘하게 되잖아요.
2: 맞아요.
0: 네.
2: 근데 이거 하나 놔두시면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TV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뭐 책을 읽으실 때도
0: 네.
2: 간단하게 15분 20분씩 딱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 건강에 최고의 도움되는 이지 FM 발 마사지기 오늘 399불에서 100불 할인된 299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0: 헬스코리아입니다.
2: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0: 자 그럼 이번엔 이지바이크로 가볼까요?
1: 이지바이크
2: 이지 시리즈 이지바이크
1: 이지바이크는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운동이 돼요.
2: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1: 근데 얘는 운동이 메인이에요.
2: 어.
1: 그러면서 마사지가 돼요.
2: 얘는 운동이 메인이고
1: 메인이
2: 네.
1: 운동인데
0: 아까 EGFM은 마사지가 메인인데
1: 메인.
0: 운동도 시켜주고
1: 얘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살짝 보조적으로 마사지가 발 바닥 부분 용천혈
0: 네.
1: 많이들 아세요. 요
2: 네.
1: 용천혈 부분만 잘 관리하고 그 부분만 그냥 지압봉으로 요 이제 발 위쪽에서 조금 아래쪽 부분 거기 콕콕콕콕 눌러만 줘도 진짜 이 몸 건강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0: 네.
1: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장육부 있는 쪽이랑 혈자리들을 눌러주기 때문에
2: 네.
1: 이게 순환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데는 최고다.
2: 그렇죠.
1: 그 용천혈 부분. 그 부분에 마사지 볼이 지압돌기가 막 있으면서 얘가 꼭꼭꼭꼭꼭꼭 눌러줘요. 그러니까 마사지 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2: 그렇죠, 그렇죠.
1: 마사지.
0: 용천혈
1: 자동 프로그램 30분이에요.
2: 30분.
0: 아.
1: 운동을 좀 길게 하셔야죠.
2: 네. 네.
1: 그래서
2: 그 다니면 올리시면 되는데요. 뭐.
1: 올리면 돼요. 그래서 빨리도 갔다 앞으로 빨리도 네. 갔다 천천히 갔다 리드미컬하게 막 움직이다가 또 뒤로도 가요.
0: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이 들면서 무릎,
2: 네,
0: 고관절, 이런 거 발목 이런 관절들을 운동시켜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1: 그리고 이제 무리가 안 가면서.
0: 네.
1: 강화 근력을 하체 전체적으로 근력을 강화시켜 주니까
2: 네.
1: 이게 자동으로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발만 온전한데 운동이 되고 근력이 뭐 강화가 된다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0: 네.
1: 분들
0: 네.
1: 매장에 와서 해보시고
2: 네.
1: 그 다음날 집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안 쓰던 근육
2: 쓰면 그렇죠.
1: 왜 여기가 이렇게 뻣뻣하고 왜 여기가 통증이 느껴지지? 그게 이제 처음에 근육이 잡히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조 네네네. 증상이잖아요. 네. 이제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죠.
2: 아.
1: 그러다가 이렇게 딱딱해졌다고 와서 만져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마이크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0: 얼마나 좋으셔.
2: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요새 날씨 덥잖아요. 날도 덥고 사실 밖에 걷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1: 그렇죠. 맞아.
2: 그런데 위험하고. 집에서 정말 소음도 없이 아까 미용님 말씀하셨던 딱 무릎 관절에 무릎이 안 가잖아.
0: 무리 없이
2: 그냥 딱 발만 오시면 TV 보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0: 아니 그쵸. 이게 저절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1: 그쵸.
0: 내 힘 안 들이고. 그런데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죠.
1: 네. 이게 수동 모드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방향도 앞으로 뒤로 선택할 수 있으면서 스피드 조절이 가능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스피드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1, 2단계는 좀 1단계는 정말 느려요.
0: 네.
1: 이거는
0: 재활하시죠.
2: 재활용.
1: 딱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무리 없으면서 왜냐면 재활치료센터 가서 받으시더라도 집에서 또 꾸준히 혼자서도
2: 하셔야죠.
1: 해야 되잖아요.
2: 그럼요.
1: 근데 혼자서 하려면 힘들고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특히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무릎 뭐 관절 수술하신 이런 분들은 막 엉금엉금 기어서 막 화장실 가실 때도 그 통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랬는데 이건 발을 딱 얹어놓으면 규칙적으로 해주면서 이게 점점 더 좋아지니까 증상이 너무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재활치료 운동기구다. 저희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구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재활치료 운동기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0: 네. 요즘 홈트레이닝이 대세인데
2: 그럼요.
0: 장비 딱이겠네요.
1: 최고죠.
2: 그래서 지금 요게 사실 가격이 뭐 올려주질 않으셨어요.
1: 착해요.
2: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요거 지금 자동으로 저는 연결하고 싶은 게 요게 지금 가격이 249불 맞죠?
1: 네네.
2: 맞죠? 잘못된 거 아니죠? 249불로 우리 이지바이크를 만날 수 있는데 이거를 구매하러 가셨다가 오라 그라비티를 구매하면 이게 상품이네 나가신 분이 있다면서요.
1: 이거 공짜로 가져가네 그러면서
2: 이게 지금 두 개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1: 그렇죠.
2: 네.
1: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몸에 좋은 녹용삼 당연히 드셔야죠.
2: 드시면 좋고.
1: 그리고 나서 마사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2: 네.
1: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2: 운동하셔야죠.
1: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면서도 제 그 구실을 하려면 꾸준히 해야 돼요.
0: 네.
1: 습관적으로 에브리데이 정말.
2: 그렇죠.
1: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 마사지를 우리가 가서 받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매일 받아요?
2: 일주일에 그렇죠. 한 번도 힘들어요.
1: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압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2: 맞아요.
1: 근데 나를 내가 원하는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아이잖아요. 내 옆에서. 네.
2: 그렇죠.
1: 그런 마사지 체어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날씨 핑계 대고 안 나가고
2: 맞아요.
1: 여러 가지.
2: 뭐, 날이 더워서 안 가고 추워서 안 가고.
0: 내가 붙어야지 막 이러다가.
1: 지금까지 갈 시간이 없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짐에 정말 그 쏟아 넣으시는
2: 비용을.
1: 돈, 비용. 그러거나 그냥 다른 분들 좋은 일 시키신
2: 그렇죠.
1: 거잖아요.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근데 요 이지바이크는 들여놓으시면 정말 매일 하게 됩니다.
2: 이거 OTC 카드 되죠?
1: OTC 카드 돼요.
2: 그렇죠.
0: 그래요?
1: 둘 다 OTC 카드 돼요. 그만큼 건강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0: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죠.
0: 무리 안 되지? 그리고 운동하기 싫은 분들 저절로 다리 움직여주면서 무릎 관절, 고관절 다 잡아주지.
1: 맞아요.
2: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0: 바로 헬스코리아예요.
2: 그라비티를 요 지금 최고의 그 갓성비라고 일컫는 마사지 체어의 정말 효자 상품.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는 분께 사실 이지바이크를 주셨는데
1: 이지바이크가 250불 상당이잖아요.
2: 예.
1: 그런데 그라비티는 지금 무이자 할부행사 이용하시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2: 가격이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 250불 들고 오셨다가 내가 지금 오늘 그라비티를 구매하면 한 푼도 안 내고 다음 달부터 94불 플러스 택스?
2: 한 달,
1: 근데 나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마사지를 매일 받을 수가 있네.
2: 1년 360불 어느 때나.
1: 그리고 그라비티를 한번 체험을 하시면 한 번만 받아보신 분은 없다라고 수식어가 붙어있는
2: 그렇죠.
1: 그라비티입니다. 그 맛에 반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격에 만날 수 없는 마사지 체어예요. 갓성비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라비티 선택하시더라고요. 이지바이크 생각하고
2: 그러니까 오셨다고. 이게 언제까지 상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상품을 증정해 주시니까
0: 이게 무료 배송에다가 3년 워런티, 워런티
2: 풀
0: 중요해요.
2: 워런티요.
1: 중요해요.
2: AS.
1: 저희가 자신 있으니까 3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때그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냐면 몰라요. 기계는 아무리 뭐 저희가 제대로 만들었고 하지만 네. 사용하시다 보면 네. 기계다 보니까 손질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마모화 될 수 있고 네, 네. 우리가 자동차도 아무리 비싼 무슨
2: 그렇죠. 뭐 고급 자동차를
1: 산다 해도
0: 오일 갈아줘야지 네.
1: 오일 갈아줘 바퀴 갈아줘 사용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그럴 때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
0: 네. 네?
1: 헬스코리아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저희 파트 다 가지고 있고요.
0: 네.
1: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해결을 해주는 곳.
0: 네.
1: 그래서 AS 때문에 네. 마사지 체어 10년 이상 사용하실 거잖아요.
2: 그렇죠.
1: 아. 그러니까 AS 때문에
0: 너무 좋아.
1: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0: 옛날에 보면 옛날에 했던 거는 막 네. 그 가죽 인조 가죽이 벗겨져서 너덜너덜 그러면 버려야 되고 이랬는데
2: 벗겨지면 다행이죠. 찢어지고 구멍 나고 그래요. 차라리 벗기든 그냥요.
1: 마사지 볼이 지나다니는 곳은 정말 튀어나와요.
2: 튀어나오고 찢어지고 그랬어요.
0: 근데 요즘은 그 부분만 싹 가릴 수 있잖아요.
1: 저희는 안쪽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안쪽으로 지퍼 처리로 부분 부분으로 파트로 네.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이 딱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마사지 볼 지나가는 부분이나 네. 또 그런 부분들만 딱 네. 바꾸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저희 풀 워런티 기간 끝난 다음에 네. 뭐 문의를 하셔도 네. 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네. 부담이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몇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2: 그렇겠죠.
0: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이거는 그냥 갖다 놔도 너무 멋있는
2: 그렇죠. 자체로서의
1: 인테리어의 품격이 올라가죠. 고품격 좋아하시는데 네. 디바는 최고. 그래서 디바를 선택하셨잖아요.
0: 저는 디바가 있어 집에
2: 칼라 톤이
0: 무슨 색이야?
2: 정말 많은 색인데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블루 오션. 그거를 딱 보고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다. 딱.
0: 그랬구나.
1: 그냥 블루가 아니에요. 가슴 만나보세요.
2: 진짜 이뻐요.
1: 깊이 있는 색감.
0: 좋다.
2: 저는 고품격이기 때문에. 네.
0: 바로 헬스코리아는 19년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가죠.
2: 그럼요.
1: 노하우가 확실하고.
2: 네. 네.
0: 자, 헬스코리아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최양관입니다. 가셔서 마사지 체어가 됐든 발 마사지가 됐든 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수미 매니저님 계시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또 미셸 시장님 계십니다.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길에 있는 다들 아시는 그 한남체인 몰.
2: 예.
1: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플라자예요. 네. 이방간 떡집 옆이니까 직접 가셔서 네. 가까운 매장을 가셔서 만나보시고
2: 네.
0: 네.
1: 얘가 어떤지 또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요즘요 에어컨이 좀 세져서 그런가 저는 네. 발이랑 무릎이 그리고 밤에 잘 때도
1: 좀 시큰시큰
0: 시리지 않아요? 추워.
1: 시키고 우리 저리기도 해요.
2: 20대 막. 후반 넘어가면 그래요. 미국이. 네.
0: 너는 안 시리니? 네. 창문 열어놓고 하면. 근데 이제 맞아요. 가서 반신욕기가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1: 조교기도 저희 조교기는 지금 169불이에요. 이제 핫한 가격입니다. 지금 핫 세일입니다.
2: 그것도 몰랐네요.
1: 조교기를 네. 이런 무더위 뭐 폭염이라고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캘리포니아는 네. 저녁에는 또 막 바람 불고 그러잖아요.
0: 네.
1: 문 열어놓고 하면 또 나이 들수록 오락가락해요. 막 뭐가요? 온도가 몸의 온도가 그리고 특히 발 부분이 차져요. 건강이 안 좋아질 때.
0: 맞아요.
2: 발 차신 분들
1: 발 관리 정말 중요해요.
2: 그럼요.
1: 이런 뭐 혈액순환하는 지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 지켜야 네. 되거든요. 발의 온도가 5도만 높아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 관리 중요한데 조교기 지금 169불입니다.
0: 야,
1: 너무 좋아요.
0: 그 돈 들여가지고 내 건강을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1: 같이 체험해 보세요,
0: 네.
1: 요거.
0: 네.
1: 원목으로 돼 있습니다.
0: 어제 나 양말 신고 잤다니까. 무릎도 시려서 무릎 보호대 하고 잤어요.
1: 조교기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0: 그래야 되겠다.
1: 네네.
0: 헬스코리아요.
2: 네. 네.
0: 전화번호?
2: 저는 목 어깨 마사지기 샀잖아요. 사무실에.
0: 그래요?
2: 네,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헬스코리아샵.com 온라인도 가능하십니다. 헬스코리아샵.com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헬스코리아
2: 이거 안 좋아하죠?
0: 짝짝짝짝
2: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1: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 네,

0: 그 여름에 그녀 우리 흔히 씨는 많겠다. 열 손가락이 모자라겠다.
1: 아 슬프다.
0: DJ 디오 씨의 여름 이야기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세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외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2: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3: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2: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3: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모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9: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모니.com.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계신가요? 혹시 등이나 어깨가 살짝 구부정하게 굽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훈이 씨는 자세가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항상.
1: 저희 어릴 때 네. 선생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수업 참관 자세가 너무 좋다고.
0: 어머나.
1: 항상 딱 쫙. 아.
0: 어깨가 항상 뻗어 있어.
1: 근데 그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0: 왜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제가 남자잖아요. 네. 운동하면서 네. 어깨를 더 넓게 하고 싶어서 약간 계속 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깨를 폈어요.
0: 아, 난 남자야 이러면서 펴고 이렇게 있었구나.
1: 그런데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0: 그 맞아 맞아. 남자든 여자든 네. 이 자세가 딱 펴야 돼요.
1: 펴야
0: 그
1: 돼요.
0: 재미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허리를 곧게 펴고 똑바로 앉는 자세만으로도
1: 네.
0: 감정 관리는 물론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명확하고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
1: 감정 관리가 뭐죠? 본인의 감정을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건가?
0: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면
1: 네.
0: 어? 내가 위축되어 있구나 하고 뇌가 우리 뇌가 은연중에 알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한대요.
1: 오. 아 근데 그럴 것 같긴 해. 뭔가 응. 내가 당당하게 있으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네. 않나요?
0: 그리고 신기하게도 네.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았던 기억이 더 쉽게 떠오른대요.
1: 오.
0: 반대로 어깨를 탁 펼치고 허리를 딱 세워주면 가슴이 열리면서 깊은 호흡이 가능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1: 가슴을 펴라. 네.
0: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생기면서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대요.
1: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틀이 중요해.
1: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남들 앞에서 뭐 발표하시는 분들도
0: 네.
1: 그 개중에
0: 자세가 중요해.
1: 맞아요. 이 바디 랭귀지라고도 하잖아요.
0: 네.
1: 이 진짜 파스처, 이 몸이 딱 당당하신 분들은 품어 나오는 게 확실히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오늘 여러분 어깨 피시고.
1: 그렇죠. 당당하게.
0: 당당하게.
1: 가슴 딱 피고.
0: 난 나요. 난 남자요.
1: 가슴 피고 난 나요.
0: 나 여자야. 자, 그렇게
1: 난
0: 하면
1: 남이야. 네.
0: 좋은 일들이 생긴대요.
1: 그래요. 아 근데 자. 그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네요. 네. 웅크리지 마시고 여러분
0: 뻗으세요. 고개도 빳빳이
1: 당당하게
0: 난 나요. 건드리지 마.
1: 제 옛날에 되게 잘했던 게 그건데
0: 뭔데요?
1: 네? 제가 이제 이름이 훈이면은
0: 네.
1: 야 나 훈이야
0: 야.
1: 이거 표현
0: 나 옥이야
1: 네, 뭐 하면은 어? 야 나 훈이야 딱 그만
0: 네.
1: 아 그렇지
0: 자 우리 탱자 여러분들
1: 네.
0: 나 탱자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탱자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1: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2: 돈이 필요한 사람도
13: 투자하는 사람도
1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2: 213-804-9555.
13: 다시 한번
12: 213-804-9555. 워킹머니.com.
1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6: 미국 국무부가 이달 3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영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운데 체류 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행정명령에 따라 시범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영구화한 것으로 국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보증금 납부 여행객의 체류기간 초과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체류기간 초과 비율과 신원 확인 체계 정보 공유 수준 그리고 입국 심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국무부가 지정한 50개 국가의 국민이며 이 가운데 30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몽골이 포함됐고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사가 개별 심사를 거쳐만 달러 또는 만 5천 달러 또는 2만 달러 가운데 하나를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출국하면 예치금은 전액 돌려받지만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등 보증 조건을 위반하면 예치금은 전액 몰수됩니다.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적법하게 신청하는 것 자체는 위반 사유가 아니지만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보증금 부과 사실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불법 체류를 재정적 부담으로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27: 랜초 팔로스 버디스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어제 무장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화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3시 30분께 골프장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던 제닌 존 테일리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바우니에 거주하는 38세 남성입니다. 연방 요원들이 먼저 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골프장 안에서 사진을 찍으며 경호 준비 상황을 살피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실탄이 장전된 탄창을 발견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는 장전된 권총과 추가 탄약도 압수했습니다. 당국은 다우니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개조된 AR계열 소총과 방탄복 대용량 탄창이 나왔고 우려스러운 내용이 적힌 노트 여러 권과 무선신호 송수신 장비 두 대도 확보했습니다. 용의자 체포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1을 타고 LA로 이동하던 중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이 골프장에서 공화당 모금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1항소법원이 미혼 운전자에게 기혼자보다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혼 운전자 11명이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 대일 의견으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기록과 경력연간 주행거리 세 가지가 보험료 산정의 필수 요소이며 결혼 여부는 보험국이 지정할 수 있는 선택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원 다수 의견은 결혼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보험 손실 위험을 예측하는 통계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앨리슨 터커 판사는 소수 의견에서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민권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보험사 5곳 가운데 4곳이 미혼 운전자에게 6개월 기준 최대 108달러 높은 보험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 측은 결혼 여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운전습관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머큐리와 파머스 등 12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25: 미국과 이란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두 달간 임시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임시 개방 기간 동안 통행료와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협의 통제권은 사실상 이란에 넘겨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두 달 동안은 이른바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지만 대신 해협의 통제권은 사실상 이란에 넘겼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달간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행료나 수수료는 임시 개방하는 기간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영해를, 나올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고 기뢰 제거 작업을 마친 뒤에 중앙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도 이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의 발이 묶이면서 정작 전쟁의 이유가 됐던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3: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 see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2: 두 달 동안 임시로 해협을 연다고 해도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앞서 오만이 제안한 것처럼 해운사들의 자발적 기금이 도입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물론 막대한 수익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7: 남가주 각급학교의 2026, 2027학년도 가을학기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백투스쿨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구, 즉 LA통합교육구의 가을학기는 오는 12일 시작됩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용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타겟 매장에는 백투스쿨 특설 코너가 마련됐고 쇼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학용품과 의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요 소매점들은 백투스쿨 시즌을 연중 최대 판매 시기 중 하나로 꼽습니다. 올해는 물가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가정마다 지출 규모를 조율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LA통합교육구 외에도 남가주 각 교육구의 개학일이 다음 주에 집중돼 있어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7: LA 메트로의 대중교통 시스템 내 노숙자 수가 2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 시설 내 노숙자 규모가 2024년과 비교해 57%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메트로는 2년 연속 노숙자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올해 1월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메트로 시스템 내 노숙자는 400명 안팎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24년에 1000명 이상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메트로 노숙자 지원팀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354명을 영구주거지로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메트로는 올해 1월 공공안정국 산하에 돌봄기반 서비스국을 새로 설치해 노숙자 지원 인력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했습니다. 단순 단속이 아닌 주거 연계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감소세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과테말라의 화산 푸에고 화산이 폭발적 분화를 일으켜 인근 3개 주에 재난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발 3,763m 높이의 이 화산은 어제부터 분화를 시작해 화산재와 가스 기둥이 해발 6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인근 주민 수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푸에고 화산은 중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화산은 2018년 분화 당시 화산재가 인근 마을을 덮쳐 2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피해가 컸던 이유는 화산재가 빠른 속도로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분화 규모가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당국이 신속하게 적색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현재 3개주 전역에서 대피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 여부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바꾸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의대로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긍정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표현도 대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 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에서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게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10: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에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11: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불합리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9: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통일부 구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중론의 무게를 실으며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2026 발간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주적 용어 대체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던 해석이 나옵니다.
12: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주적은 적합하지 않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9: 정 장관은 또 9월 유엔 총회를 교두보 삼아 북미 회담과 사자 대화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 경제 포럼에는 정부 차원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일 뿐 부처간 논의를 거친 게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며 또 한 번 대북 정책 이견에 내비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1: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2: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1: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2: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5: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경 월경 사태가 유럽 전역의 반이민 정서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을 피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든 이후 각국은 앞다투 국경 장벽을 높여왔습니다. 당시 가장 포용적인 정책을 폈던 독일은 12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집권 이후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즉각 돌려보내는 강경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스웨덴도 올 4월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난민 구조선의 활동 횟수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리스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뒤에도 남아있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보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친이민 정책을 고수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은 이달 초 공동서한을 내고 송겐협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임시 국경 검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는 송겐협정에서 스페인의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산체스 총리는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국경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며 유럽연합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유럽이 10년 넘게 쌓아온 반이민 장벽이 이번 세우타 사태를 계기로 더욱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14: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대 마르코 구이 교수팀이 소셜미디어 이용 시작 시기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장기 추적한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학생 5,227명의 학교 생활을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6학년, 즉 11살에서 12살 때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학생들은 나중에 시작한 학생들보다 이탈리아어와 수학 성적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6학년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학생들은 9학년 이후에 만든 학생들보다 8학년 성적이 눈에 띄게 낮았고 10학년이 되어도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정도 차이가 약 6개월치 학습 성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시작한 시기가 늦을수록 성적 차이는 작아졌습니다. 7학년에 시작한 학생들은 격차가 다소 줄었고 8학년에 시작한 학생들은 격차가 더 작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영향이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이 교수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의 주의 분산 효과를 스스로 관리할 만큼 인지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이용을 늦추는 정책이 학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통항 문제와 관련해 매우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며 미국이 해당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오만과의 협상이 기술적, 정치적 차원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카타르 외무부 역시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입니다. 현재 해협 인근에는 출항을 대기하며 정박 중인 선박이 수 100척에서 최대 1000척에 달하며 원유뿐 아니라 비료와 정제 석유 제품 산업용 가스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들이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6: 한국이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나왔습니다. 프랑스 시장 조사업체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 투자에 나선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칩 위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아키텍처를 공개하며 HBM5 대비 GPU당 성능 최대 8배 향상을 목표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월가 금융회사들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가 저평가됐다며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인공지능 낙수 효과로 AMD 등 미국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월가에선 SK하이닉스에 대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 지위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3D 메모리를 공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8: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원동력 중 하나는 AI 낙수 효과였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인 AMD의 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예상치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품귀 현상과 가격 부담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재로 AMD 칩 구매를 늘려 낙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19: The big cloud computing giants doing well after their earnings report. And then I think we're also starting to see some like semiconductor and AI data center CapEx beneficiary flow through and do well too.
18: AI 기업을 지향하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78억 달러로 92% 급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시장조사업체인 욜그룹의 조지필 라우 분석가는 한국이 오는 2031년

0: 아키텍처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가속기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대역폭과 전력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5와 비교해도 GPU당 성능은 최대 8배, 전력 대비 성능은 3배 개선되며 발열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1: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경제 매체 CNBC에 출연해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원화의 급격한 움직임을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두 달 사이 1,56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1,43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로 주요 통화 가운데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약세가 아시아 통화 전반에 연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97년과 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부분적 원인이 지나치게 약했던 엔화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과 일본은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고 베선트 장관은 도쿄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화가 급등하던 시점에 원화 역시 함께 올랐고 시장에서는 한국 당국도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30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엔화 매입 계획이 담긴 메모지를 책상에 올려놓았고 이 내용이 사진 기자들에게 포착됐습니다. 메모지에는 일본 엔화 50억에서 100억 달러 매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베선트 장관은 이를 두고 기자들에게 엔화 기호를 알려주고 싶었다며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환율 안정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이 지역 통화 질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업과 단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취업사기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 BBB 베터 비즈니스 뷰로는 경기 둔화와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 단기 수입을 노리는 구직자를 겨냥한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BB 대변인 캐머런 나카시마는 부업도 일반 취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중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범들은 SNS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하며 하루 두세 시간만 일해도 수백 달러를 벌 수 있다거나 경력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문구로 구직자를 유인합니다. BBB가 가장 먼저 꼽은 경고신호는 이른바 쉽게 버는 돈 광고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사기성 공고는 높은 급여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채용이 확정됐다고 안심시킨 뒤 교육비나 장비 구매비, 신원조회 비용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BBB는 정상적인 기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먼저 요구하는 순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채용 절차라며 요구한 뒤 신분 도용이나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BBB는 개인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BBB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0: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홍보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0: 맷 데이먼은 어제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내 루시아나 바로소와 두 딸도 함께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팬들 앞에서 하트 포즈를 취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라와 오펜하이머로 전 세계 관객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작 오디세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번 한국 방문도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맷 데이먼이 영화 홍보를 위해 가족 전체와 함께 해외 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사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부전선 육군 1군단에서 최근 불거진 실탄 없이 경계 근무를 선 이른바 빈총 경계 문제도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국방에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부전선 육군 1군단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근무를 서 논란이 된 빈총 경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육사 출신 군인들이 그동안 쿠데타를 주도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4: 통합 육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5: 세 번.
3: 국군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군내 반발을 겨냥한 건데 특히 육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쿠데타의 중심에 모두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4: 앞으로 또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또할 줄을.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3: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육사 출신 군인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을 지키는 육군 1군단에서 최근 불거진 빈총 경계도 질타했습니다. 총기에 사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선걸 공개적으로 꼬집으며 국방과 관련해선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군기 문제는 그게 하나씩 후퇴하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3: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더불어 내부 기강을 다잡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주 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안경검안과.
5: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9: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은 채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빚을 지고 미국에서 고가 자산을 유지해온 셈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국내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기관으로 이번 소송도 그 일환입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해 자산을 숨기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미국 사법체계를 직접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 부부가 보유한 남가주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해집니다. 국경을 넘은 채무 추심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시험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시행하는 시민권 시험을 제3의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에 연방국토안보부가 공식 등록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영주권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현재는 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직접 구술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 방식으로 전환되면 시험 절차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민 심사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시민권 시험 외부 위탁은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위탁기관과 시행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귀화를 준비 중인 영주권자들은 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부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은 채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가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빚을 지고 미국에서 고가 자산을 유지해온 셈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국내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기관으로 이번 소송도 그 일환입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해 자산을 숨기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당국이 미국 사법체계를 직접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 부부가 보유한 남가주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해집니다. 국경을 넘은 채무 추심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8: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작전 능력을 지켜본 중국이 오늘 인공지능 군사화 역량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 창설 99주년을 맞아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수백 개의 표적을 선별하고 화력을 배분하는 복잡한 작전 계획을 인공지능이 수립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오늘부터 침공 격퇴 훈련에 돌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 함께 드론 부대를 양성하는 우크라이나식 항전 모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타이완은 오늘부터 침공 격퇴 훈련에 돌입했는데 우크라이나처럼 무인 드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0: 중국 공군의 젠흥 7 전투기가 로켓을 쏘고 흥6 전략폭격기는 폭탄을 퍼붓습니다. 지상에선 흥치9 요격미사일이 불을 뿜습니다. 수십 대의 무기가 동시에 투입되는 현대전에서 수백 개의 표적을 선별해 화력을 배분하는 능력. 중국군 창설 99주년을 맞아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이런 복잡한 작전 계획을 AI가 짰다고 선전합니다.
11: 上百个战术单元靠着这套系统的规划协同打击做到了分秒不差真正实现了体系秒杀
10: AI를 활용해 천 곳 넘는 이란 표적을 동시에 타격한 지난 2월 미군의 장대한 분노 작전.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할 수 있다고 과시한 셈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도 AI
12: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하니포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 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 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뉴스 잘 들으셨죠? 오늘 LA 날씨 소식도 들으셨을 텐데요.
1: 요 며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더위잖아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벌써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0: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요.
1: 맞아요. 실내에 계셔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오늘 건강한 입은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여름철 건강수칙 딱 짚어드립니다.
0: 먼저 배경을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위험한 건 바깥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내라도 환기가 안 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특히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해요.
1: 맞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더운 걸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첫 번째 수칙이 바로 갈증 전에 물이에요. 목이 마르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재현 씨, 시간대도 중요하더라고요. 낮 가장 더운 시간엔 외출을 최대한 미루시는 게 좋아요. 볼 일이 있으시면 아침 일찍이나 해 기울고 나서 나가시길 권해드려요.
0: 그리고 에어컨 트시더라도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방향을 조절해주세요. 냉기가 오래 닿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거든요.
1: 지수 씨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라면 가족분들이 오늘 꼭 안부 연락 한번 드려주세요. 전화 한 통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0: 증상이 심상치 않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시거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생활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지수 씨가 오늘 주제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1: 네, 오늘 지수의 생활 번역 한번 해볼게요. 어르신들한테 에어컨 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전기세 아까워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병원비 생각하면 에어컨이 훨씬 싸요.
0: 아, 그게 더 와닿겠네요. 저희 어머니도 딱 그러시거든요. 에어컨 켜드리면 얼마 안 돼서 끄시고.
1: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팁인데요. 에어컨을 트실 때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주세요. 냉기가 방 전체에 돌면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요. 차가운 바람을 직접 맞으면 오히려 몸이 놀랄 수 있거든요.
0: 그리고 환기도 빠뜨리면 안 돼요. 에어컨만 믿고 창문을 꼭 닫아두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침 일찍이나 해지고 나서 선선할 때 잠깐씩 창문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1: 외출 시간도 중요해요.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대는 되도록 피하시고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그늘 위주로 짧게 다녀오시는 게 좋아요.
0: 그리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라면 가족이나 이웃분이 하루에 한 번은 안부를 확인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혼자 참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1: 맞아요. 어지럽거나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하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알리세요. 증상이 심하다 싶으면 바로 911이에요.
0: 오늘 수칙 정리해드리면요. 갈증 느끼기 전에 물 조금씩 자주, 에어컨 바람은 위로, 가장 더운 시간엔 외출 자제, 그리고 안부 연락 꼭 주고받기. 이 네 가지예요.
1: 작은 습관 하나가 이 여름을 건강하게 넘기는 힘이 돼요.
0: 자, 이제 오늘의 팁 정리해드릴게요. 수요일마다 드리는 코너죠.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1: 하나, 가장 더운 한낮 시간엔 외출을 미루세요. 볼 일이 있으시면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으로 옮기시는 게 좋아요.
0: 둘, 에어컨 바람은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두세요. 찬 바람이 피부에 바로 닿으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1: 셋,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라면 가족이나 이웃이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를 확인해드리세요. 본인이 힘든 걸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0: 증상이 심하다 싶으시면 혼자 참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1: 오늘 팁 세 가지. 낮 외출 자제, 에어컨 바람 방향, 그리고 안부 연락. 어렵지 않죠?
0: 오늘 건강한 입은 여기까지인데요. 광고주 대신 내일 예고 잠깐 드릴게요.
1: 내일 목요일은 동네 한입이에요. 이번 주는 한인타운 안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0: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처럼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곳들이요. 무더운 여름엔 이런 공간 정보도 생활 정보거든요.
1: 오늘 건강수칙 꼭 가족분들께도 전해주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오늘 점심도 시원하게 드세요.
0: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더위는 느끼기 전에 먼저 대비하는 것.
1: 물도 갈증 전에, 외출도 더워지기 전에, 안부도 늦기 전에 챙기는 거예요.
0: 내일은 여름 식탁 이야기예요. 몸이 덜 지치는 음식과 식사 습관을 소개해드릴게요.
1: 더위에 뭘 먹어야 힘이 나는지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오늘 점심도 시원하게 드세요.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9: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3: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열정은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죠. 존 맥스웰은 열정은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타고난 재능이나 화려한 스펙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요, 일을 향해 던지는 진심 어린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한계를 넘어선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0: 브라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네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노래죠. 아, 열정은 능력을 뛰어넘는다. 열정이 있는 한 영원한 청춘입니다. 아자아자. 감사해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멋진 송. 예,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아, 작은 거 하나 이루는 것도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요. 열정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위대한 순간들, 그리고 이 개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뒤에는 항상 이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요, 해피투게더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2: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3: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4: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5: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1250만불, 1250만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 좋습니다.
1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0: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5: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8가와.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선물을 푸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선물 꾸러미를 푸는 거래요. 말이 되나요? 글쎄요. 이 문제를 푸는 건 결국 선물을 푸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셨나요, 여러분? 자, 풀어보자고요. 선물 꾸러미를 풀듯이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위로가 되네요. 그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예, 이 문제라는 거 잘 풀면 그게 선물이 된다는 거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0: 이 노래 진짜 오래된 노래죠. 민혜경, 김현준이 불러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금지곡이었을 거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어 정말요? 금지곡입니까 이 노래가? 그렇군요. 자, 이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어머나 두하님 감사합니다. 굿모닝 저에게 해피투게더 2시간 황금 시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 이거 엄청난 칭찬이신데요. 댓글도 달고 음악도 듣고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행복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두뇌 또한 젊어집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과찬이시네요. 진짜 도랑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이런 귀한 시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진심이신 겁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네 AI 정우와 선미의 토크쇼 이 광고 예, 만들어봤는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요거 만드느라고 조금 고생 좀 했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AI 게스트 정우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정우 씨 인사해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오늘 반가워요.
3: 그 옥색 블라우스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진짜요?
3: 딱 이 더위에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밖에 나가면 보니 앰 써니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큼 뜨거운 날인데.
0: 네.
3: 스튜디오 안은 딱 좋죠.
0: 아, 우리 정우 씨도 보니엠에
3: 오늘 적게 진지하게 준비해봤어요.
0: 써니 아는군요.
3: 예. AI 시대에 정말 안정적이고 돈도 되는 일자리가 어디냐. 요즘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이잖아요.
0: 그렇죠.
3: 화이트 컬러가 최고라는 공식이 슬슬 흔들리고 있거든요. 의외의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오늘 꽤 흥미로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미 씨도 자녀 진로 문제로 주변에서 질문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0: 그럼요.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 미래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들 참 많으시죠. AI 시대에 살아남는 일자리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접하면서 예, 뭐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AI 활용 능력이라고 해야겠죠? AI들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정우 씨가 한번 짚어줄래요?
3: 네. 사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아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올 때쯤이면 지금이랑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면 된다는 그림을 아직 갖고 계시거든요.
0: 그렇죠.
3: 그런데 그 그림이 흔들리고 있어요. AI가 화이트 컬러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오히려 손으로 하는 일,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이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0: 아하.
3: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 저도 그 고민을 꽤 오래 들여다봤어요.
0: 오, 진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3: 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건 사실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 만들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는 일들이거든요. 변호사 보조 업무라든가 회계 처리라든가 금융 분석 같은 것들. 그 영역이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0: 아하.
3: 반면에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은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대체가 어려워요. 배관공이 좁은 벽 안으로 기어들어가 누수를 잡는 것.
0: 아.
3: 전기기사가 낡은 패널을 보고 판단하는 것. 에어컨 설치기사가 LA 여름 한복판에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것. 로봇이 하기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들. 솔직히 수입이 만만치 않아요. 숙련된 기술자 한 명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훨씬 더 버는 경우가 흔해요. LA에서는 특히요. 그래서 저는 블루컬러를 낮춰보는 시선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0: 아하,
3: 기술
0: 그러네요.
3: 하나 단단하게 익혀두면 경기 흔들려도 버틸 수 있거든요.
0: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배관공, 배선공이 앞으로 뜰 것이다. AI가 이걸 디테일한 부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잡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서 공부를 하면 이런 잡을 얻게 되면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머지않아 AI가 이런 굳은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AI가 힘들어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흐름에 무조건 올인하는 거? 아니면 이런 그런 흐름 속에 무조건 올라타는 게 맞을지 좀 다른 시각에서 짚어봐 준다면요.
3: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블루컬러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직으로 보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녀한테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밀어넣는 건 어느 시대나 실패하는 방식이었잖아요.
0: 그렇죠.
3: 사실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따로 있어요.
0: 뭘까요?
3: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그 경계 자체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0: 어허.
3: 예를 들면 지금 각광받는 기술직 현장에서도 AI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높은 대우를 받아요.
0: 아.
3: 손으로 하는 일과 디지털 감각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0: 반대로
3: 소프트웨어 쪽도 현장 감각 없이 코드만 짜는 사람은 이미 살짝 밀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방향을 잡아주실 때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 아하.
3: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거기에 디지털 감각을 얹어주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어떤 길이든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오래 버티려면 좋아야 하거든요.
0: 그렇죠.
3: 그 단순한 사실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제일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런데요.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방향을 잡아서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고, 아, 거기에 플러스 디지털 감각을 얹어주라는 말. 오, 확 와닿는데요. 고마워요.
3: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블루컬러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직으로 보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녀한테
4: 사실
3: 맞지 않는
4: 오늘 이 주제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 한 켠이 좀 저 사실 오늘 이 주제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 한 켠이 좀 무거웠어요.
0: 왜요?
3: 네, 정보를 정리하면 할수록 부모님들 마음이 더 느껴졌거든요. 뭔가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는 조급함 같은 거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내 아이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세워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어느 시대 부모나 똑같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근데 저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한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향을 정해주는 것보다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자체가 아이한테는 훨씬 크게 남거든요.
0: 아하.
3: 진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관계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내 생각이 궁금하다고요? 글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예, 많이들 시도를 하죠. 근데 이 대화 나눌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 네.

0: 듣고 한 번만 가보셔도 대화 주제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1: 와, 좋은
0: 그
1: 생각이네요.
0: 다음으로는요. 이건 부모님 본인을 위한 얘기인데요. AI 관련 뉴스나 산업 변화 기사를 일주일에 한두 편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1: 아하.
0: 자녀한테 뭔가 말해주려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으시는 거죠.
1: 네.
0: 그 감이 생기면 아이랑 하는 대화의 질이 달라져요. 불안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해해서 나온 말이 되거든요. 그게 아이한테는 훨씬 다르게 들려요.
1: 와, 멋진 말인데요. 고마워요. 부모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던가 나름 AI 관련 공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부모님들 마음이 좀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0: 오늘 이야기 꽤 길게 왔는데요.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 맞아요. 화이트 컬러가 흔들리고 블루 컬러가 단단해지는 흐름도 맞고요. 근데 그 흐름보다 더 오래가는 게 있어요.
1: 뭘까요?
0: 바로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1: 맞아요.
0: AI는 빠르게 따라잡아요. 근데 좋아서 파고드는 사람은 AI도 쉽게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1: 맞아요.
0: 부모님 역할은 정답을 먼저 알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방향을 찾을 때 옆에서 같이 들여다봐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밥상에서 딱 한마디 던져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급함보다 그 대화 한 번이 훨씬 멀리 가거든요.
1: 네.
0: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1: 글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 아이가 자기 방향을 찾을 때 옆에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일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들여다봐주고, 또 부모로서는 시대의 흐름과 AI 관련 공부도 좀 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디지털 AI 감각을 좀 익혀주는 거, 도와주는 거, 뭐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자, AI 시대 진로 고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오늘 선미 씨랑 이렇게 길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사실 정보보다 이 대화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오늘 뭔가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해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저녁 아이 옆에 슬쩍 앉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그 온기는 어떤 AI도 대신 못하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 가장 오래가는 진로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멋진 말이네요. 공감해요, 저도. 예, 사랑의 온기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죠. 맞는 말이에요. AI 정우 씨 고마워요. 안녕.

AI 전공화 선비의 예측 프로 토크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대 직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0: 헤파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스

0: 21347871001.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담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AI 정우와 함께한 토크쇼. 참 이 AI 시대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자녀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지는 현재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는요, 어떤 영역을 키워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AI는 규칙이 명확하고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지요. 그리고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가장 잘 합니다. 예, 반면에 그 다음과 같은 그 특성을 가진 직업은요, 대체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어떤 직업들일까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정비사, 예, 고도의 그러니까 신체성, 현장성이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비사, 뭐 배관공, 전기기사, 목수, 셰프,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그 변수가 많고 물리적 환경이 매번 달라서 로봇과 이 AI 적용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해요. 이런 잡음. 예, 그리고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 의사, 닥터들. 예, 그리고 유치원, 또 특수 교사, 간호사 등도 좀 대체되기 어려운 그런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적인 교감과 진정성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AI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가치 판단자, 또 정책 이반자, 예, 고급 전략가, 또 법적 책임자 등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 의사 결정이 있는 거, 그리고 책임감, 이거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니까요. 그리고 AI를 다루는 그리고 통합적인 분야도 그렇습니다. AI 시스템 설계자, 로보틱스 엔지니어, 데이터 기획자 등도 포함이 됩니다. AI라는 도구를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통제하는 역할이죠. 자, 근데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개발자, 디자이너 같은 전문직 역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또 필요한 인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 지식 암기형 전문직은 대체되고요. AI를 도구로 써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최상위 전문가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정답을 빠르게 찾고 외우는 공부는 AI 시대에 가장 먼저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질문하는 힘을 키워줘라 입니다. 왜 이 답을 내는 거는 그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답, 이건 문제 뭐야? 요즘에는 뭐죠? 서티피케이트 받는 거, 문제 푸는 것도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AI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얘가 금방 답을 가르쳐줍니다. 답을 뭐 내는 거는 뭐 AI가 최고예요. 뭐 10초? 10초 만에 답을 가르쳐주더라고요. 모르는 답을 물어봤을 때 10초 만에 얘네들이 가르쳐줍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엄청난 거죠. 하지만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예, 평소 아이가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을 주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그 꼬리를 물어 이어가는 대화를 자주 나누라고 합니다.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블체크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게 맞아? 네, 맞는 것처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경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더블체크 해보라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쏟아내는 정보 중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이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글의 맥락을 읽고 의도를 파악하는 독해력, 문해력이 모든 미래 공부의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될수록 독서는 필수라고 하네요. 예, 무조건 뭐 AI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다루는 법만 배운 아이는 기술이 바뀌면 도태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심리, 역사, 철학, 예술 등 인간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인 거 이런 지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AI를 어디에 쓸지 잘 기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코딩 학원에만 목매기보다는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행, 예술, 봉사, 뭐 협동, 스포츠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감수성을 넓혀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AI를 지능형 도구로 친숙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AI를 금지하기보다는 숙제나 호기심을 해결할 때 AI에게 질문하고 그 결과를 함께 검토해보는 경험을 선사해 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라. 예, 앞으로의 아이들은 평생 직업을 평생 동안과 직업을 세 번에서 네 번 이상 바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직업에 목매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빠르게 다시 배우는 학습 능력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으로 살아갈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라는 말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이에요.

0: 네, 잔잔하게 들어봤습니다. 너무 예쁜 곡이에요. My favorite things, my favorite things 함께 들었습니다. 재즈 보컬 나윤선 목소리로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TKR님 어서 오세요. 예, D님 아직 밖에 있어요. 기팅으로 함께해요라고 적어주셨고요. 아, 라빈님,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TKR님 병원에 다녀오셨군요. 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1부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니엠의 써니 함께 할게요.

네, 보니엠 노래 들어봤습니다. 써니의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자, 우리 몸은 인풋 아웃풋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뭐 잘 먹었으면 또 아웃풋도 중요하잖아요. 예, 아웃풋을 또 잘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인풋 아웃풋의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를 봤다면 좀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좀 서치를 해봐요. 다시 한번 메모리를 하고 저는 OST를 찾아보고 막 그렇습니다.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검색하고 갈 때도 있고요. 영화 본 다음에 또 이제 나름대로 메모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봤다면 이렇게 조금 적어보는 거, 끄적끄적거리면서 아, 오늘 영화가 어떤 영화였고 어떤 메시지가 참 가슴을 좀 먹먹하게 했고 참 즐거웠고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게 참 내 가슴에 와닿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따라서 영화를 보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방송도 하고 또 이런 그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연기가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올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음악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음악이 진짜 딱이다. 와,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방송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척추 교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저스트먼트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배우들의 그 자세를 보더라고요. 이 목이 약간 삐딱하고 뭔가 자세가 틀어지면 아, 저 사람은 경추 몇 번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보는 것 같아요. 예, 법 공부한 사람들은 또 그렇겠죠. 또 다르겠죠. 법적으로 뭐 그런, 예,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 영화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들었다면 플레이리스트를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과정은 일상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취향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뭔가 그 나의 삶의 루틴이 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되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모든 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또 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아,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인풋 아웃풋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도 인풋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김윤아입니다. 장밋빛 인생.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머니.com.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몸에 늘 시계를 지니고 다니는 시계 토끼처럼 인생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짜여진 시각에 맞춰서 해야 하는 계획들이 있고요. 또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쯤 시간이 흐르는 것과 무관한 일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모두 저마다의 삶과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예, 각자의 방식과 걸음으로 인생을 거는 거. 그러니까요,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몸도 마음도 여유롭게 행복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케이 알림 청해 주셨네요. 비치보이즈 노래입니다. 코코모.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노래가. 이런 불량 음원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한참 신나게 듣고 있는데 뚝 끊어지다니. 아, 실망스러워. 예. 그래도 들을 만큼 들으셨죠, 여러분? 예, 비치보이즈의 코코모였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헐리우드홀에서 비치보이즈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가 그 공연을 보고 왔는데, 이제 비치보이즈 많이 늙었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늙었어. 그래도 좋았어. 이러면서 예, 공연 보고 왔다고 막 말씀을 하길래, 잘했어요. 그쵸. 예, 그렇게 공연도 보고 예, 인생을 좀 여유롭게 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100억을 드린다고 하면 받을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100억을 준다는데 왜 안 받아? 100억? 와, 엄청난 돈이잖아요, 세상에나. 그럼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말하겠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였게요? 세상에나, 내일은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100억을 받을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억 준다는데. 100억?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억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었네요. 세상에나. 내일은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뭔 소용이에요. 내가 내일 살아있지 못한다는데 100억이 뭔 소용이냐고.

0: 그래도 받을 건가요?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은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100억 준다면 그거 받고 영원히 사라질 수 있나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진짜 감사하다. 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고 웃으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에게 외쳐보는 겁니다. 그래 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쵸?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내가 너 100억 줄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도 100억 받을 거야? No? 절대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감사해요. 그죠?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일들이 생기곤 하죠. 이 뻥 뚫린 도로에서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라던가 큰맘 먹고 새로 산 차가 자꾸만 발성을 부릴 때 대체 누굴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차차차로 예, 알렉스 차 변호사님 모시고요, 자세한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1: 네.
0: 또 네. 한인 축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1: 네, 한인 축제 이제 네.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0: 네, 10월 1일부터 한인 축제가 있는데. 우리 한인축제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한인축제재단 회장님.
1: 네.
0: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이 많은 일을?
1: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 축제를 이번에 이제 3년을 한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2년 전서부터 회장이 네. 돼가지고 아하. 이번 3년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더 기대가 돼요.
1: 네.
0: 예, 10월 1일부터 시작인 거죠?
1: 네. 10월 1일부터 10월 4일이고 이 네. 금년에는 네. 연예인이 그 진우 샨이 와가지고
0: 네.
1: 진우 샨은 금요일 나오고요. 금요일 날 밤 한 9시쯤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JK 타이거이랑 윤미래가 와가지고
0: 아, 윤미래
1: 네,
0: 노래
1: 밤에.
0: 진짜 OST 여왕인데 네. 윤미래 씨.
1: 네. 예. 그렇게 오고 목요일은 뭐 래퍼 덤파운드시랑 좀 젊은 친구들이 오거든요. 에븐
0: 네.
1: 패크랑.
0: 네.
1: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빅 오션이라고 그 K-pop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와요.
0: 아니 연예인들이 총 출동하는데요 이번
1: 네네.
0: 한인 축제를.
1: 예.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불러가지고 이야, 더 많이 오게 됩니다.
0: 볼거리가 다양하겠습니다.
1: 네.
0: 진짜 타 커뮤니티 분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한인 축제 하면.
1: 네네.
0: 예. 와,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1: 예.
0: 뭐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우리 축제는 무료이기 때문에 뭐
0: 네. 그쵸, 그쵸.
1: 엔트런스 피가 없어요.
0: 그렇죠. 예. 무료입니다.
1: 예.
0: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1: 예.
0: 외국 친구들과 함께 즐겨도 너무
1: 네.
0: 좋은 그런 그리고
1: 요새는
0: 축제가
1: 또
0: 되겠어요.
1: 페스티벌이 이제 풋 페스티벌 같은 게 많으니까는 음식도
0: 네.
1: 많고 뭐 댄스 우리 댄스 콘테스트도 있고 뭐 음식 먹는 콘테스트도 있고 뷰티 패전트도 있고 뭐 되게 이름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특히 뭐 또 이번에도 한국 지자체 농수산물 엑스포 여전히
1: 네.
0: 열리겠죠.
1: 네. 네. 엑스포는 네. 150 부스가 있으니까는요.
0: 150 부스, 150 개의 부스
1: 네, 거의 그렇게
0: 준비하시는군요.
1: 와요. 네.
0: 아유, 아무튼 우리 회장님 많이 애써 주십시오.
1: 네.
0: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1: 감사합니다.
0: 예, 네. 많이 계획해 주시고요. 예,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레몬법 많이들 문의하지 않습니까?
1: 많이들 이제 문의하죠. 요새는 네.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레몬법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이 정도면은 레몬법에 저촉이 돼.
1: 네.
0: 한번 해볼 만해.
1: 네.
0: 아마 그러고서 아마 문의하시는 분들도 네.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뭐 한 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한 두
0: 네.
1: 번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0: 네.
1: 한 번 들어갈 때는 뭐 한 달 두 달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연락을 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죠. 알렉스차 변호사님 참 이 한인타운에서 유명하십니다. 개인상에 그리고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이십니다. 뭐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 담당이시고요. 미군 출신이십니다. 군 출신이세요.
1: 네, 네.
0: 와, 그러고 나서 변호사 공부를 하신 거죠.
1: 네.
0: 와, 대단하십니다. 제대 후에 로스쿨을 진학하셔서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지금까지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레몬법으로 이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
1: 네.
0: 그러니까 새 차를 샀는데
1: 네.
0: 이 새 차가 조금 뭔가 석연치 않아.
1: 네.
0: 예. 이런 경우는 바로 딜러십에 가야 되는 거죠.
1: 네네. 그러니까는 레몬법은요 간단하게 또 새로운 차를 사든지 아닌 리스를 했는데.
0: 네.
1: 처음 사자마자 리스했는데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뭐 처음 1년 반 아니면 18,000마일 전에 똑같은 문제를 4번
0: 네.
1: 아니면은 safety related 문제를 두 번, 아니면은 자동차가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으면은 레몬법으로 아. 인정이 되는 거예요.
0: 네네.
1: 근데 그 30일이 뭐 한 번만 가서 30일이 아니고
0: 네.
1: 다 더해가지고 30일로 이제 딜러십에 있으면은 레몬법 인정이 되고요. 그게 이 법이 뭐가 좋냐면 별도로 그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돈을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손님한테 부담이 하나도 없고
0: 그쵸.
1: 만약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자동차를 다시 가는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명어로는 바이백이라고 manufacturer 자동차 회사가 차를 바이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0: 네.
1: 바이백 할 때는 뭐를 주냐면은 다운 페이먼트랑 리스 페이먼트 아니면은 먼슬리 페이먼트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다 받지만은 거기서 제일 처음에 문제가 난지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음 문제가 났을 때가 뭐 천 마일 났던지 아니면은 만 마일 났던지 차이가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처음 탄 거는 그 manufacturer가 다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마일 차를 탔으면은 그걸 그 자동차 value에서 10%를 뺄 수가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네.
0: 실제로 그런 뭐 레몬법 클레임 해가지고
1: 네.
0: 그런 그렇게 좀 이익을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제대로
1: 되게 많죠.
0: 제대로 네. 이익을 보신 분들 네. 뭐 차 페이먼을 뭐 완전히 뭐 다 해결될
1: 그럼요.
0: 정도로.
1: 그럼요. 그러니까는 저도 레몬법 한 세 번 썼거든요. 네. 독일차를 세 번 썼는데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되냐면 저는 차를 리스를 하니까는 그 리스 페이먼트를 뭐 2년 동안 낸 걸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리스하는 사람들이 좋은 게 자동차를 이제 그 리스가 끝날 때는 리턴을 해야 되는데 그 리턴을 그때 그 시간에 돈을 다시 받으니까 참 그게 기분이 좋고 그냥 레몬법이 참 좋은 법이에요.
0: 맞아요. 레몬법 클레임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이 차 운전 내 자동차와는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 내 차가 만약에 좀 결함이 있다, 좀 네. 이상하다 할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님과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하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한 세 번 정도.
1: 예. 그러니까는 똑같은 문제를 한 네 번 아니면은 safety related 두 번.
0: 두 번.
1: 근데 하여튼간 자동차가 뭐 고장이 많이 나고 차는 못 고치면은요 우리한테 네. 연락해서 우리가 그 서류를 검토를 하면 되니까는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한 서류냐면은 그쪽에 가면 repair order이라고 영수증을 줘요. 차를
0: 네.
1: 고칠 때
0: 네.
1: 그거를
0: 네.
1: 꼭 keep라 네. 갖고 계셔서 그거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 sales contract 아니면 lease agreement 뭐 그게 되게 중요한 서류니까는 그거를 꼭 keep 해주세요.
0: 네, 레몬법 케이스나 그러니까 레몬법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1: 그러니까는 그 repair order이라고
0: 네.
1: 그게 뭐를 자동차를 고쳤는지 딜러십에서 차를 고치면 꼭 주는 서류가 있어요.
0: 네.
1: 그게 repair order 아니면은
0: 수리 작업 지시
1: 네.
0: 네.
1: 수리
0: 지시서.
1: 그 영수증이고 또 lease agreement 아니면 purchase agreement 자동차를
0: 네.
1: 처음에 샀을 때 구입했을 때 서류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은 그게 다 finance number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0: 아.
1: 얼마 냈고 한 달에 얼마 내고 뭐 그런 서류가 그런 information이 있는 서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리 작업 지시서 repair orders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구매 또는 lease 계약서 뭐 보증 정보, 서비스 이력,
1: 네.
0: 그리고 뭐 차량 운행 불가 기간에 대한 증명 자료, 요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변호사 비용이 안 든다.
1: 네.
0: 우리가 이제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다고
1: 네.
0: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0: 예, 바이백을 받을 수, 그러니까 바이백을 받을 것인가,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
1: 네.
0: 요거는
1: 네.
0: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건가요?
1: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 제일 좋은 케이스는요.
0: 네.
1: 그게 바이백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페이먼트 한 거를 다시 받으니까 제일 좋고
0: 네.
1: 만약 이 자동차 회사가 이거는 좀 약하다 아니면은 뭐 레몬법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은
0: 네.
1: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에서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거기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받아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딜러십에서 이제 아니 이 차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1: 네.
0: 왜? 뭐가 이상이라는 거야?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1: 그럼요. 그 딜러십에 갔을 때는
0: 것 같아요.
1: 뭐 could not duplicate 뭐 못 찾겠다 아니면 다른 차는 다 비슷하다. 그러면은 꼭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0: 네.
1: 딜러십한테 꼭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몇 번을 가가지고 그거를 발견할 때까지
0: 네네.
1: 딜러십에 가는 게 좋아요. 어떤 손님들은 뭐 한번 도망가서 어 이거는 못 찾겠다 거기서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꾸준히 잘 열심히 또 딜리뷰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꾸준히 본인이 이제 그때 결함을 발견했을 때 비디오를 찍어놓으라는 거죠. 네네. 영상으로 찍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딜러십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발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딜러십은 네. 어쨌든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거는 또 노멀이다, 괜찮다, 네. 아니면 다른 네. 옆에 차랑 똑같다 하면 그렇게 답을 하는 걸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자, 알렉스차 변호사님, 이 로펌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레몬법 클레임에 관한 문의는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레몬법에 저촉되는 클레임 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전기차들도 많이 들어와요. 특별히 뭐 차가 컴퓨터링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는 네.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일주, 이주, 뭐 한 달 있는 차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어이구야. 뭐 현대 아니면은 뭐 Jeep Wrangler 같은 차들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리콜도 많아요. 그때 리콜도 있으면 꼭 그 차를 갖고 가세요. 네, 딜러십에. 네, 네, 네,
0: 네. 테슬라는 어때요?
1: 테슬라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테슬라는 근데 테슬라 같은 차들은 엔진이 없고 배터리가 있으니까는요. 배터리 문제도 있는 차들도 많고 또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또 테슬라가 그 뭐 문도 잘 안 닦이고 아니면은 네. 뭐 속 안에 뭐 시트 뭐가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좀 많이 고쳤는데요. 그래도 요새는 테슬라가 많이 질문도 오고 가는 데가 뭐 딜러십에 가는 테슬라도 좀 있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원래 테슬라는 딜러십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딜러십은 뭐 두세 가밖에 없으니까 그 남가주에 네. 갖고 가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메카닉이 와가지고 차를 고치는데 테슬라에서 문제 있으면 꼭 연락을 해가지고 누가 나오게 만들면 좋아요.
0: 아, 불편하네요 좀.
1: 불편하죠.
0: 그렇네요. 네. 예,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 불편하네요. 근데 이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딜러십에 이렇게 차를 맡겨도 수리 시간이 마냥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차가 샵에 오래 묶여 있는 경우도 레몬법 클레임 대상이 되나요?
1: 물론이죠. 차가 더 오래 있으면 더 레몬법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코비드 때는 차가 뭐 한 달 두 달 동안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파트가 많이 있진 않아요. 아니 그때는 파트 쇼리지가 많아서 그랬었는데 요새는 네. 뭐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래도 요새는 파트가 없어가지고 차가 참 많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트가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1: 그렇게 또 현대 네. 같은 차들은 되게 많아요. 제네시스 그런 차들은.
0: 제네시스가 그래요? 네. 그 고급 차가?
1: 네.
0: 그렇군요. 요즘에 가장 예, 레몬법 클레임 많이 하는 차는 뭐 어떤 차인가요?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1: 뭐 그 다 똑같죠. 뭐 한국 차들도 많고 예. 독일 차들도 많고 또 미국 차들도 많고 다 그래요.
0: 벤츠는 어떻습니까?
1: 벤츠도 많아요. 벤츠랑 BMW, 뭐
0: 폭스바겐도
1: 많고,
0: 많고요.
1: 예, 또 한국 차들도 많고, 이 미국 차들 뭐 GM, 뭐 포드도 많고 그렇다.
0: 주로 고급차가 많은 것 같아요.
1: 고급, 네.
0: 그렇죠.
1: 예,
0: 제 주변에 보면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1: 그럼 맞습니다.
0: 예, 레몬 클레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1: 왜냐하면 한다 같은 차들은 뭐 네. 토요라 같은 차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0: 그니까요.
1: 예,
0: 그냥 왜 그렇죠?
1: 되게 릴라이버 하는 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뭐 한다, 콜드랑 뭐 캐머리 같은 차들은 많이 없고요. 좀 비싼 차들이 되게 많이 와요.
0: 그죠. 네.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레몬법 클레임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클레임할 수 있다는 게 보상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럼요.
0: 그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레몬법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하여튼간 그 레몬법이 뭐 자동차가 네. 고장이 나면은요 꼭 열심히 그 딜러십에 갖고 와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딜러십에서 고쳐야지 워런티가 되는 데서 고쳐야지 뭐 바디샵에서 고치면 안 되고요.
0: 네.
1: 또 그리고 만약 뭐 애프터마켓 파트가 있으면 뭐 자동차랑 같이 안 파트가 있으면 그게 있으면은 좀 더 힘들 수 있으니까는요.

0: 알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해서 정말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네. 세게 부딪혔는데도 네.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외상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 온몸이 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네.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1: 근데 교통사고 나기 전에 또 그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네. 얼만큼 커버지가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는 요즘 미국 법으로 아니 캘리포니아 법은 이제 3만 불 미니멈인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만 불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쪽에서 bodily injury 몸만 아픈 건 3만 불을 그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분들 다 알겠지만은 뭐 인슈런스 레이트가 되게 높 올라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인슈런스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노 보험 그거를 꼭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3만 불, 6만 불이 아니고 10만 불 아니면은 뭐 그것보다 더 높이 나면은 훨씬 더 좋아요.
0: 아, 10만 불 이상 커버리지가 네. 있는 보험이 좋다는
1: UM/UIM.
0: 거죠. UM/UIM.
1: 왜냐면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다른 쪽에 인슈런스가 없던지 아니면은 인슈런스가 뭐 3만불밖에 없는데 UM/UIM은 못 쓰게 되면은 그게 커버리지가 되게 로우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를 프로텍트 해야 되니까 UM/UIM 이거 다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10만 불 이상 커버리지가 네. 되는 걸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하셨어요. 이 10만 불 이상 하면 이거 보험료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UM/UIM은 저도 뭐 10만 불에서 25만 불 올렸는데 한 달에 20불 올라가더라고요.
0: 한 달에 20불 예. 플러스 되면 이제 10만 불 이상 정도 네. 커버리지가 되는군요.
1: 아니 10만 불에서 25만 불 올리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한 200불, 300불밖에 안 올라갔어요 1년에.
0: 네, 좋습니다. 사고 후에 치료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 바쁘거나 또 통증이 좀 줄었다고 해서 좀 치료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1: 그러니까는
0: 그런 경우는 이제 보상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없죠.
1: 그러니까 그게 영어는 gap예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뭐 받다가 갑자기 뭐 한 달, 두 달 안 받고 또 받으면은요. 네. 그게 뭐 treatment gap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잘 안 다른 인슈런스 컴퍼니가 다 봐가지고 왜 이렇게 갭프가 많고 뭐 많이 안 아팠구나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나 그거를 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닥터한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다쳤을 때는.
0: 아 그렇군요. 치료를 중단하거나 공백을 두는 경우 갭프라고 네. 하셨는데 이 갭을 두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보험사와의 소송이라던가 또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1: 물론이죠.
0: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 사고 나가지고 뭐 한 달 후에 병원에 가는 예. 것보다 차 사고 나서 뭐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에 가야지 아프다는 게 보이지. 네. 차 사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요 되게 좀 불편해요. 아니 좀 힘들어져요. 케이스가.
0: 아, 그렇군요. 최근 칼럼에서도 여기 사고 후에 괜찮다고 참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근데 직후에 이제 병원 진료를 받는 게 몸 상태뿐 아니라 그 추후의 법적 권리 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는 뭐 젊은 애들은 뭐 네. 시간 없고 괜찮다 그러는데 좀 나이가 들고 또 한국 사람들은요. 아니면 또 아시안들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정말 아프시면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0: 네.
1: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틀리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언제 가요?
0: 맞습니다. 네,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네. 내 몸과 마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프로텍트가 돼야 됩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교통사고 보상금 하면 보통 응급실 비용 네. 또 뭐 차량 수리비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며칠 치료받는 거 이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접촉사고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그럼요.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상담을 해서 네. 내 몸을 잘 프로텍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정신적인 그런 보상도 있습니까? 어디까지 커버가 되나요?
1: 그 정신적인 보상도 있는데 네. 그거 정신 받으려면은 뭐 psychologist 아니면은 네. 그 therapist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PTSD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좀 받기가 힘든데 정말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정말 그런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됩니다.
0: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네. 사고 난 다음에요. 운전 차 안에만 들어가서 운전대만 잡으면 심장이 막

0: 폭발할 것처럼. 네네. 그래가지고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네.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뭐 1년 동안 운전을 못하고 아니면 네. 프리웨이를 운전을 못하고 네, 아니면은 네, 네,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운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0: 네, 젊은 사람인데 네.
1: 만약 그런 분들은 정말로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돼요.
0: 그렇군요. 근데 사고 직후 이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합의하자.
1: 네.
0: 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런 경우는 전혀 그 보험회사랑 얘기하면 안 돼요.
0: 아.
1: 왜냐면은 그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회사들은 이거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2천 불 주겠다, 5천 불 주겠다 합의하자.
0: 네.
1: 그럴 때는 정말 싸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만 받고 더 못 받아요.
0: 아, 한번 합의하면 그걸 끝인 거예요?
1: 네. 그 사인하면은요.
0: 사인하면. 네. 그러니까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네.
0: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 사고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죠.
1: 네네.
0: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차차 로펌입니다. 알렉시차 변호사님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몬법 클레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통사고 개인상해도 하시잖아요.
1: 네.
0: 요즘에 어떻습니까? 개인상해로 또 상담받으시는 분들 계실까요?
1: 그런데 개인상해들도 뭐 마켓에서 넘어지든지 아니면은 또 LA는 또 시티 스트리트에서 넘어지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상담이 오고 그래요.
0: 아, 이 마켓에서 미끄러졌다거나 이럴 때 네. 있잖아요. 미끄러졌는데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네. 너무 불편한 거죠. 뭔가 네. 딱히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해는 없는데 굉장히 몸은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네. 경우도 가능한가요?
1: 그런 거는 가능한데 이 멀켓에서는 뭐가 중요하면은 네. 멀켓에서 그게 뭐가 뭐 물이 새든지 뭐 그런 노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멀켓에서 알아야 돼요.
0: 네.
1: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멀켓에서 갔는데 포도 하나가 땅에 있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10초 전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넘어진데 그럼 마켓이 모르면은요 그럼 마켓이 책임 안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마켓이 몰랐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누가 거기서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뭐 스피어 돼가지고
0: 네.
1: 그때는 누가 직원이 와서 그 콩 같은 걸 넣잖아요. 여기서
0: 네네네.
1: 여기 있으라고. 그게 노르스예요.
0: 오.
1: 그러니까 그런 노르스를 주면서 왜냐면은 마켓이 알아야 돼요. 물이 거기 있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면은 안 도와줬다.
0: 네.
1: 그러니까는 이제 카스코 같은 데 가면은 뭐 물건을 큰 물건을 움직일 때는 뭐 사람들이 옆에서 직원들이 막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한국 마켓은 많이 안 그래요. 근데 뭐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다치면은요. 그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요.
0: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꼬깔콘이 네. 이렇게 딱 세워져 있잖아요. 미끄럼 네. 주의 이렇게. 네.

0: 아, 나는 의사가 되어야겠어라는 그런 생각에 1년 만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의과 대학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캐나다 육군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프랑스 전선에 참전했습니다. 1918년 깡브레 전투에서 총상을 입어 중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 동안 다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공로로 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전쟁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소아과 병원을 개업했지만 환자가 거의 없어서 정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치던 중에 강의 준비를 위해서 췌장 관련 의학 논문을 읽다가 살짝 잠이 든 거죠. 살짝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에 문득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췌관을 막아 외분비액을 제거하고 내분비 호르몬만 추출하게 되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결정적인 이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적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메모 한 장이 인슐린 발견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우연히 생각해낸 게 그게 또 이런 엄청난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프레드릭 벵팅이 남긴 명언들이 또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슐린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그것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특허권을 일부에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위대한 닥터인 것 같아요. 인슐린 특허권을 단 1달러에 토론토 대학교에 양도하며 밝힌 소신이에요. 의학적 발견을 개인의 이율 창구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공공재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아이디어의 가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다라는 말. 멋진 말 아닌가요?
1: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0: 당시 수많은 학자가 이 췌장의 호르몬 연구에 실패하거나 주저할 때 젊은 무명 의사였던 뱅팅은 직접 실험에 착수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이론보다 직접 행동하고 검증하는 실천력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디어의 가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다.
1: 말하는 대로
0: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거대한 성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벽돌 하나만 확실하게 놓으면 됩니다.
1: 맘먹은 대로
0: 연구자로서 세상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확실한 기여, 이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게 과학 발전의 본질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테이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 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한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1: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1: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모니.com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0: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LA 오후가 깊어가고 있는 이곳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오후 3시입니다. 창밖에는 글쎄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이 시간 어떠세요? 괜찮은 멘트 아닌가요? 여러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에 맞춰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수요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 웨이, 영화 제목도 아니고 노래 제목도 아니고 내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과 내가 너무 다른 길을 걷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사실 편안함이나 어떤 좋은 것보다는 불안감이 많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닙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이 가시는 이 모든 걸음이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진 교향곡 같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마이웨이가 아닌가라는 욕심을 한껏 부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첫 곡으로 윤태구의 마이웨이인데 좀 신나는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뜨거운 태양 아래 매일매일 오후를 보내시는 여러분, 참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쩌다 보면 야,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난 여기밖에 못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러 나오다가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혼자서 한껏 부려보곤 합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게 하루고, 특히나 이곳 미국까지 와서 이민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누구나 안 해보신 분 없을 것이고,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것 같고, 제가 같은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이웃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때로는 퇴근길에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뭐라고 뭐 서로 대화는 안 하지만 무언의 눈빛으로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진 않고, 아침에 출근길이 좀 기운 나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에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출근하는 모습들 보면 조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인생 얘기를 좀 꺼내봤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여러분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 그동안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멋지게 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5시까지 저와 함께 시원하고 달달한 음악들 한 잔씩 나누시면서 여러분과 꾸며가는 그런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제가 방송 끝나고 보니까 퇴근하시고 저희 카카오톡 창에서 많은 대화들 나누시고, 자 통계님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대구는 많이 덥죠. 지금쯤 아마 통근버스 타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5시까지 지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딸딸합니다. 강혜연.

네, 알딸딸해. 글쎄, 술을 마셔서 알딸딸한 건지 사랑에 빠져서 알딸딸한 건지 내용을 보면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알딸딸해. 그러니까 아마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좀 어린 시절, 현물 시절로 돌아가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면 술 취한 듯이 알딸딸해. 그 사람 생각만 하고 희쭉 웃던 그런 추억들 여러분들 아마도 누구나 가슴 한켠에 품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DK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서른도시 공연 구경 오신 분도 계시고 아주 멋지게 공연하고 가셨는데 서른도시 아드님도 이승현이라고 원래 그 서른도시 본명이 이영춘 씨잖아요. 그래서 이 씨인데 원래 락 가수로 데뷔를 했다가 트로트로 전향해서 각종 트로트 프로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또 오피스텔이라는 신곡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만들어준 노래 같은데 이 노래 예감이 좋습니다. 어떤 노래냐고요? 일단 감상하시죠.

0: 네, 들으셨지만 이 서른도시의 아주 짙은 냄새가 나는 우연히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나만의 사랑 같은 느낌도 나고 나는 서른도입니다라는 곡을 표현해 줬는데 이제 가사가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바뀌어서 사실 옛날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커녕 자취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찾아간다는 그런 즐거운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원한 팥빙수 드시고 싶다고 그랬구나. 근데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조금 참았다가 드시면 괜찮아요. 예, 더울 때 시원한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곡 주셨네요.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빙수 생각만 해도 달달하니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팥빙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TK님 제발 완쾌하셔서 팥빙수는 제가 쏘겠습니다. 네, 그때 뵙기로 해요. 오늘도 시원하게 입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TK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렁이고 지금 그 썰핀이라고 그러죠. 파도 타기를 멋있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노래와 함께 지금 마음은 저 바닷가 산타모니카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그런 마음 한번 시원하게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이런 노래 좀 시원하게 들으면서 지금 계시는 곳은 사무실 아니면 뭐 가게든 뭐 실내에 계시더라도 마음만큼은 아주 파도가 멋있게 치는 썰핀하는 그런 장면 느끼시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친구 물론 해야죠. 네, 천만에요. 몸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우리 TK님, 저도 사실은 빙수 타령을 많이 하는데 뭐 말로만 듣지 말고 빙수 노래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들으면서 또 빙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지금 점심 식사나 간식 하시는 분들은 빙수 하나 뚝딱 하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다가 맛있겠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듯 또 노래로 또 우리 마음을 좀 달래 보았고, 자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 그 저희 애청자 중에서 우리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 그 던지니스 꽃게라는 게 마켓가도 여기서도 있어요. 아마 그 뭐 원산지의 이름인 것 같은데 지금 함께.

맛있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마켓가도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여름에 진짜 입맛 없을 때 뜨거운 밥에다가 그냥 간장게장 하나, 특히나 김 싸가지고 간장게장에 먹으면 그 간장 맛이 아주 달달하니 밥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간장게장 드신 분들, 저녁에 약속 있으신 분은 간장게장 한번 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음식에 관한 노래 한두곡 정도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내 사랑 간장게장. 재밌죠?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야, 내 생애 봄날은의 주인공 우리 켄이 만들어준 내 사랑 간장게장. 어우, 노래 참 멋지네요. 자, 아,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라면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릴 적 시절부터 지금 몇십 년을 먹어왔는데, 물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라면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오리지널 노란 봉지의 삼양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얼큼한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성탕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왕뚜껑 사발면. 요새는 라면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또 진라면, 뭐 설렁탕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모든 라면을 한 노래에 담은 그런 재미난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라면으로 오늘 점심 해결하시는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엄마야,

0: 미안해. 알았어?
1: 네 생일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0: 우리가 뭐든 할게.
2: 정말 뭐든지 할 거야?
1: 당연하지.
2: 그럼 동의별로 라면 하나씩 끓여줘.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싸그리 더.
0: 어?
1: 땡.
0: 다는 아니라도 최대한 사왔어.
1: 자, 하나씩 끓여볼까?

0: 말고도 라면 많은데 다는 못 찾았다.
1: 맛있다. 야, 그거 실력이 많이 늘었네. 예전엔 한강라면 만들더니.
0: 이제 쉴 수 있다.
1: 에? 무슨 소리야? 하나씩만 끓여주려고 했어?
2: 응? 땡.
1: 이제 배부르다.
2: 힘들어.
3: 네, 어떠셨어요? 말이 너무 빨라서 좀 듣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라면 종류는 웬만한 건 다 나왔던 그런 재미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노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또 음식 생각도 하고 어떻게 된 게 라면은 끓이는 방법도 너무 많고 근데 항상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끓이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끓이는 분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먼저 넣어야 된다. 어떤 분은 수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입맛에 잘 맞으면 좋아요. 어떤 분은 살짝 익혀서 꼬들꼬들하게 또 계란도 어떤 분은 풀어야 맛이 나고 어떤 분은 계란 풀면 라면 국물의 맛이 상한다고 계란만 살짝 익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기다 게를 넣어도 되고 파를 넣어도 되고 뭐 양파 썰어놓고 오징어 넣으면 짬뽕 되고 참 다양한 라면 맛. 아마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는 라면을 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팥빙수를 비롯해서 음식에 대한 노래들 몇 곡 함께 나누는 그런 재미난 시간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네, 브라운 아이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애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딸딸에서 제가 오늘 알딸딸이란 노래 틀었더니 냉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려고요. 아이고, 정신 차리셨습니까? 아, 그냥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시고 여러분, 제가 매일 설명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장만했습니다. 구글로 1650 라디오 서울을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맨 위에 메디컬 정보,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8개 종목의 주식,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여러분 또 관심사인 그 복권에 모든 복권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밑칸에는 요사이 굉장한 이슈가 되는 우리 가스값, 캘리포니아의 가스값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또 어느 주유소에 가야 우리가 좀 저렴하게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정보도 한껏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밑으로 가시면 LAX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밑에 칸에는 저희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가시면 영건의 라디오는 내 친구 쪽을 클릭하시면 저희 방송 사이트로 오셔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서 누르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셔서 방송 시간과 관계없이 또 방송 시간에 우리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죠. 남입니다.

0: 네, 영원한 친구 남미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애추님은 집이 73도. 우리 TK님. TK님, 냉커피 좋은데 당분간 찬 음료는 못 드신다고. 토렌스는 70도라고. 아, 따스한 물이 몸에 좋다고 그러셨네요. 여러분, 그 여름 되면 아무래도 냉장고를 많이 찾게 되고 시원한 음식, 저도 뭐 굉장히 찬물을 좋아하고 시원한 음료수를 좋아하지만 의외로 냉장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뭐 음식이 남으면 투고도 해가고 음식을 모르고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는 때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방치한 음식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과류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들은 오래 보관할 경우에 발암 물질이, 그 아플라톡신이 생기기 쉽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건과류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변질된 거라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데워놓으면 남은 음식, 뭐 찌개 종류, 국 종류 한꺼번에 많이 요리해서 귀찮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또 데워먹고 남으면 넣고, 이런 것도 아질산염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채소류가 포함된 반찬은 가급적 한 끼에 다 드시고 남더라도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뭐 빵이라든가 과일 이런 게 곰팡이가 쓸 수 있으니까 혹이라도 비치면 주저 말고 버리시는 게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건강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그 다방에 들어설 때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 1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1: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최현 씨의 오동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안타깝지만 우리 애치님 말씀처럼 뭐 몇 분들은 제가 최연하고 허스키 목소리도 비슷하고 그렇다는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어트는데 입맛 땡기신다고 먹는 노래 많아요. 호떡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부 시간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시간, 특히 매주 수요일입니다. 아마 서영수 박사님 이것으로 오시는 길일게요. 오시는 대로 모셔서 또 여러분의 또 더운데 건강상식, 호떡 좋아하는데 호떡 노래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박사님 오실 때까지 호떡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호떡을 무지하게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데 호떡 파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노래를 좀 이리저리 쳐다보다 보니까 호떡 노래가 있어요. 예,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세요. 어제 안과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비비안님 난청이 있으셔서 지금 방송에 참여 못하시는데 아무쪼록 빨리 완쾌하셔서 비비안님 오셨으면 좋겠고 로라님도 달라 보시더라고 열심히 고 그 이외 모든 님들 우리 제시카님 로사님 뭐 우리 순철님 또 알정님 또 듀크님 그 이외 모든 분들 다들 건강하게 열심히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호떡 노래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0: 네, 호떡. 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샌디님. 호떡 노래도 있고 각종 음식 노래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아이고, TK님 20파운드 빠지셨다고. 예전에 165에서 지금 145. 아, 잘 드셔야 됩니다. 자, 호떡 얘기하면 어쨌든 호떡은 제일 문제가 그 가운데 그 설탕을 넣는데 그게 녹아서 이제 뜨거운 그 꿀같이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다리에 떨어지든 입술이든 아주 저는 많이 디었던 그런 추억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항상 배고픈 시간인데 오늘따라 호떡이 무지하게 먹고 싶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해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에 우리 서영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습니까?
0: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1: 바쁘게 보냅니다.
0: 아, 항상 바쁘시죠?
1: 네.
0: 아, 그 저희 그 라디오 애청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위암 아마 2기인가 뭐 이렇게 진단 받으셔서 지금 어제까지 이제 네 번째 항암 치료 하셨다고 그래서 아마 수술하시는 데 되는데 우리 아시는 또 그 간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병원 직원이 작년에 암 수술 받고 회복돼서 나이도 76살인데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암 2기라니까 지금 네 번째 키모를 받고 아마 9월인가 10월에 수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완쾌되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어요.
1: 아, 예. 믿어야죠.
0: 아, 그럼요. 믿어야죠.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또 풀어주시겠습니까?
1: 아, 어깨 아픈 걸 할까, 허리 아픈 걸 할까.
0: 아,
1: 요즘 뭐,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0: 굉장히 오는 것 같아요.
1: 예.
0: 저는 고맙게도 50견이 아직 오진 않았는데 잘 넘어간 것 같은데
1: 예.
0: 주변에 제가 이제 노래 교실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깨를 못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예.
0: 예.
1: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0: 아, 예, 예.
1: 근데, 목 뿐만이 아니고,
0: 예.
1: 아파서 고생하실 양반들은
0: 아, 예.
1: 고생하실 짓만 하더라고요.
0: 아, 왜요? 왜? 어떤,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1: 목 디스크 하면은 우리 한방에서는
0: 아.
1: 그냥 돈 안 드는 병.
0: 아,
1: 돈이 안 되는 병.
0: 병. 네네.
1: 그만큼 빨리 나서요. 쉽고.
0: 네.
1: 그러는데 그걸 때문에 이 제대로 줄을 잘 못 써가지고
0: 아.
1: 병원 다니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0: 네네네.
1: 또 수술해갖고 또 목까지 수술해가지고
0: 아.
1: 이렇게 좀 저 좀 뭐 불구자가 돼가지고
0: 예, 예.
1: 돌아다니시는데
0: 예, 예.
1: 예, 다 이게 되게 목 아팠고 어깨 아픈 것은 병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0: 아, 예, 예, 예. 예.
1: 이제 이 병 고치는 방법이
0: 네네.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이 카이로프랙터 그 목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척추신경 하시는 분들
0: 네네.
1: 그다음에 예과 뭐 정형외과
0: 네네.
1: 이렇게 하시는 분도 신경외과 이분들이 그 할 수 있는 거가 그분들한테는 진단을 할 수 있어요.
0: 아.
1: 근데 어디가 아프다는 거
0: 네네.
1: 그러면 아픈 줄은 알고 있는데
0: 네.
1: 치료 방법이 없어요.
0: 오, 아이고 참 대략 난감하네요 진짜.
1: 네.
0: 네.
1: 그 해줄 수 있는 게
0: 네.
1: 스테로이드 주사.
0: 네.
1: 그러면 저기 아픈 거
0: 네.
1: 아플 때 먹는 통증 먹는 약 있죠.
0: 네, 네.
1: 진통제.
0: 예, 진통제. 네.
1: 소염 진통제.
0: 네.
1: 예, 이런 약들이 보면은 스테로이드 종류는 마약이거든요.
0: 아.
1: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신경을 죽여버려요. 아프지 말라고.
0: 네네.
1: 그럼 내 몸에 저항을 해줘서 아픈데
0: 네.
1: 내 몸에 저항을 없애버린다고요.
0: 오.
1: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내 몸에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시 아프게 돼요.
0: 오.
1: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병은 낫지도 않고 세월만 가고 고생을 하고
0: 네네.
1: 나중에는 수술 잘못하면은 불구자가 된다고요.
0: 아,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군요.
1: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네.
1: 첫 번째 일침.
0: 네.
1: 이뜸.
0: 네.
1: 삼약.
0: 예, 예.
1: 사부항.
0: 예, 예.
1: 오지압.
0: 예.
1: 육교정. 여섯 가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일겨 경추가 아 목경자에 목뼈가 몇 개 일곱 개가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신경은 여덟 개가 있다고요.
0: 아.
1: 그러면 다른 뼈나 흉추나 요추나 선추나 이런 것들은
0: 네.
1: 뼈 밑에 가서 극돌기가 있어갖고 그 틈에 혈자리가 있는데
0: 네.
1: 딱 경추는 1번 경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뼈는 일곱 개인데 신경은 여덟 쌍이라고요.
0: 아~
1: 양쪽으로.
0: 아~
1: 그러면 1번하고 2번 경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0: 네.
1: 머리가 꼭지가 열릴 듯이 아파요.
0: 아, 두통이 이렇게
1: 네,
0: 심하군요.
1: 네. 네. 또 아니면 얼굴의 안면이 예. 눈이 쏟아질 것 같이 아파요. 네네.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3번하고 4번이 아픈 뒷목 귀주위 거기가 아파요. 그다음 5번이 눌리면은 어깨를 눌려요.
0: 아, 5번이 눌리면 네. 네네.
1: 6번이 눌리면은 엄지 손가락으로 가요.
0: 네.
1: 7번이 눌리면 가운데 손가락.
0: 네네.
1: 8번이 눌리면은 새끼 손가락이요.
0: 아, 그게 다 부분별로 그렇게 다른 증상이 나오는 거죠.
1: 네. 경락상으로 보면은 네. 6번 신경이 눌리면은 그건 어디로 가냐면 엄지 손가락으로 가잖아요.
0: 네네.
1: 폐경으로 가요. 폐가 안 좋은 거예요.
0: 아.
1: 폐가 안 좋으면 대장이죠.
0: 네.
1: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
0: 네.
1: 심장을 싸고 있는 포대기.
0: 네네.
1: 그리로 가고 4번은 건너뛰고 5번에 가면은 심장하고 소장이 거기에 있어요.
0: 어.
1: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네. 소장경이 흘러가고 그 안쪽으로는 심경이 흘러간다고요.
0: 네.
1: 그러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5번 신경이 경추가 눌리잖아요.
0: 네네.
1: 간 담으로 가요. 담경.
0: 어.
1: 그다음에
0: 예.
1: 새끼손가락 8번으로 가면은 심장. 그래서 경락이 있고 가는 신경줄이 있는데
0: 네네네.
1: 자, 뭐 척추신경의사나 정형외과나 이 피지컬 테라피나 이런 분들이 아픈 곳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그래요.
0: 네네.
1: 다 알고는 있어요.
0: 아, 예예.
1: 그러는데 지압하시는 분들은 지압에서 풀고
0: 네.
1: 피지컬 테라피도 지압이죠.
0: 네.
1: 그러는데 정형외과나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분들은
0: 네.
1: 어떻게 해야 돼요? 침엽잖아요.
0: 네.
1: 그 약을 먹여야죠.
0: 아, 그렇군요.
1: 약이 무슨 약이겠어요? 진통제 아닙니까?
0: 예, 예, 그렇죠.
1: 그리고 주사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
0: 네네.
1: 근데 스테로이드가 두 가지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 신경을 죽여버리지만은 염증을 죽이는데 소염작용도 강해요. 근데 문제는 내 몸이 내성이 강해지면은
0: 네.
1: 약보다도 성분이 강해지잖아요.
0: 네.
1: 듣질 않아요.
0: 아.
1: 그러면 계속
0: 네.
1: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은
0: 예.
1: 한 알 먹던 게 두 알, 세 알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 약이 축출이 어디서 되냐면은 석유에서 뽑아요.
0: 아.
1: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0: 예, 예.
1: 독이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독이 병을 고치는데
0: 네.
1: 문제는 몸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0: 아,
1: 근데 한방은 우선 침이 있잖아요.
0: 네.
1: 이 한방에서는 12개 경락이 있어요.
0: 네.
1: 폐, 대, 이, 비, 심소, 방심, 네. 보초, 담, 간.
0: 네.
1: 폐에서 시작해서 간으로 갔다가 다시 폐로 돌아오면서 경락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0: 네, 네.
1: 그 다음에 깊숙이 흘러가는 것은 상하로 흘러요.
0: 네.
1: 15개 낙맥은 옆으로 흐르고. 그래서 낙자가 열나갈 낙자예요.
0: 네, 네.
1: 가다가 막히면은 돌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경락이 피가 흘러내리는지 신경이 흘러가는 경락이.
0: 네네네.
1: 근데 경근이 있어요. 그 통증은 경근에 있어요. 그러면 경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침을 놔요. 그러면 침 끝 부분으로 뭐가 뭐냐면은 백혈구가 모여요. 예. 그다음에 목 디스크가 오거나 허리 디스크가 오는 거는
0: 네.
1: 이 그보다 올드 세포라고 그래요. 그보다가 의학용어로는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0: 아, 좀비 세포.
1: 모든 네네. 세포는 6개월 있으면 전부 바꿔줘야 돼. 체인지가 돼야 돼요.
0: 네.
1: 근데 올드 세포는 나가고 새로운 뉴 세포가 와야 되는데 힘이 없거나 아프거나
0: 아,
1: 노화가
0: 예,
1: 되면은
0: 예.
1: 올드 세포가 못 나가요.
0: 아.
1: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0: 아.
1: 그런데 새로운 세포가 왔잖아요.
0: 예.
1: 그럼 어떻게 돼요? 갈 사람이 안 가고 있으니 갈 세포가 안 가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세포가 내 세포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것들이 루마티스 관절염, 루퍼스, 루게미아,
0: 예.
1: 루게리티시스 이런 병들은 자가 면역 결핍병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웬만한 것은 자가 면역증을 갖고 있어야 사람 몸에서
0: 네. 네.
1: 거기에서 해결되지만은 해결이 안 되면은 재수 없으면 평생을 아파야 돼요.
0: 아이고 고생이네요. 네.
1: 이상해 보면 고개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
0: 네,
1: 많아요.
0: 네, 그렇죠.
1: 고개가 돌아가면 또 등짝이 돌아가요. 그럼 허리가 돌아가면서 삐딱하니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딱 보면은 트리거 포인트, 네. 아통점이 있어요.
0: 예, 예.
1: 거기다 침을 딱 놓으면은 뇌에서는 느끼기를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백혈구 숫자가 두 배로 불어나요.
0: 네네.
1: 그러다 이제 그건 경근이 깊이 흘러가는데 경락에다가 놓으면은 아까 말한 거가 경근이고 경락.
0: 네.
1: 경근은 표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느껴요. 거기다가 뜸을 뜨는 거예요. 뜸도 두 개가 있어요. 간접구가 있고 직접구가 있는데
0: 네네.
1: 직접 떠줘야 돼요. 그냥 간접구 붙여놓으면은 살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중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0: 네.
1: 살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1300도요. 실제 태우는 온도가 뇌에서 온 느끼는 온도는
0: 네.
1: 48도에서 50도로 느껴요. 그러면은 체온이 갑자기 48도로서 50도로 느끼게 되니까 뇌에서는 이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40배에서 50배가 와요. 그래가지고 올드 세포를 죽여요. 그러고 나면은 불통, 측통,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0: 예,
1: 통증이
0: 예.
1: 오는데
0: 네네.
1: 침 맞고 뜸뜸하면 통, 측,
0: 네.
1: 불통, 통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그렇게 쏟아지게 아프고 얼굴, 눈이 튀어
0: 예,
1: 나올 것까지
0: 예, 예.
1: 아픈데
0: 네.
1: 1번, 2번 경추에다 신경이 침을 딱 꽂아놓으면 시원히 전기불 켜지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 다음에 목이 아파가지고 돌리지도 못하고 뻐근한데 3번, 4번 거기다 침을 놓고 뜸을 떠주면 빽 돌아가요.
0: 근데
1: 5번 경추
0: 예,
1: 어깨가
0: 예.
1: 아팠을 때는 5번 경추에 침 놓고 뜸 뜨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6번은 엄지손가락,
0: 예,
1: 7번은
0: 예.
1: 가운데 손가락, 7번은 가운데 손가락, 8번은 새끼손가락.
0: 네.
1: 가는 방향 봐서 그걸 갖다 우리는 침 놓고 뜸 뜨고 약을 먹이면 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1침, 2뜸, 3약인 게
0: 네.
1: 예,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약이 산상 금옥단이에요.
0: 네, 네.
1: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심장하고 신장, 열하고 차가운 기운이 서로 교체가 안 됐을 때 서클레이션이 안 되면 또 간이 나빠져요. 그랬을 때 심신불교, 간이 불화, 간하고 싸울 때까지는 금옥단이면 다 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위장병이 기운이
0: 네.
1: 거꾸로 올라가요.
0: 예.
1: 위기 역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도인 벽사단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인 벽사단 같은 것은 23년 된 위상과다.
0: 20년 넘었군요.
1: 그것도
0: 네.
1: 고치더라고요.
0: 네.
1: 그 산상 금옥단은 모든 병에 다 들어요. 심장병,
0: 예, 예.
1: 신장, 콩팥병,
0: 예, 예.
1: 그 다음에 간, 담, 비위, 이 열이 나고 차갑건 열이 나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열이 나도 아프고 차가워도 아파요. 그런데 열과 냉을 섞어버리니까
0: 네.
1: 아픈 게 없어져요.
0: 예. 자, 박사님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번 주서부터 한 두 분 정도 지금 말씀하신 어깨 통증이라든가 또 적시엽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상담을 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1: 예, 괜찮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전화번호 213 531-2291로 전화 주시면 연결되시는 분 한 두 분 정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3-531-2291 예, 번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오는 동안 또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1: 요새 이제
0: 네.
1: 한방에서는
0: 네.
1: 그냥 목 아프고 어깨 아프면은
0: 네네.
1: 그냥 돈 안 드는 병이에요.
0: 네.
1: 왜냐하면 상체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렇게 목 디스크라
0: 네.
1: 그렇게 별로 시간도 끌지도 않고 금방 나서요.
0: 근데 박사님은 금방 나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초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네, 이제 줄을 잘 서야죠.
0: 아, 그러니까. 네. 예.
1: 내가 지금 어디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데
0: 네, 네.
1: 이 그 교수님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한 그분을 한 5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목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제가 고쳐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받고 그냥 고쳐줄게요. 그래도 안 오셔요.
0: 예.
1: 결국은
0: 아이고.
1: 수술을 해가지고 네. 목까지 수술을 하셨더라고.
0: 아이고.
1: 그래갖고 이게 이 흉터가 심하니까
0: 예.
1: 이 와이사스를 못 입어요.
0: 근데
1: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0: 네.
1: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방을 믿질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분이 5년 전에 왔으면은
0: 네.
1: 지금쯤 날랄랄하고 흉터도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는데 그걸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의사는 이런 병은 특별히 통증에 관한 거,
0: 예, 예.
1: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0: 네.
1: 50견이라든지 이거는 진짜 몇백 년 만에 하나씩 날까 말까 하는
0: 그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누가 지금 궁금하셔서 전화번호 물어보셨는데 213-531-2291입니다. 531-2291.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도 뭐 허리가 아파본 적이 있고 다른 부분이 아파져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주소를 잘 찾아가야 내가 치료가 잘 되고 몸이 나을 수가 있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 자리 그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고생해서 수술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1: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저 지난번에 우리 저 박사천 회장님.
0: 네네 우리 회장님. 네
1: 그분이 오실 거예요.
0: 예, 예,
1: 오늘
0: 그러세요.
1: 보니까 한 80-90% 나왔더라고요.
0: 이제 골프 치시겠네.
1: 네 골프도 치고 그런데.
0: 네.
1: 예, 다음 주에
0: 네. 예,
1: 다 나섰으니까 그때 한번 오시겠다 그러시거든요.
0: 아, 그럼요. 언제든지.
1: 그분도 운 되게 좋은 신분인데
0: 네, 네, 네.
1: 그 뭐 사회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러니까요.
1: 연세대도 우리 대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의사인데
0: 네, 네.

0: 근데 그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 네. 뭐 한 2주 됐죠? 거의 다 났어요.
1: 아, 그렇죠. 한 2, 3주 네. 남짓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다 났어요?
0: 예, 네, 거의 다 났어요.
1: 오.
0: 그리고 이제 그 조카.
1: 예.
0: 조카가 한 7년
1: 지난주에 됐...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카가 또. 예, 네. 예.
0: 그 친구는 더 재수가 좋은 사람.
1: 오, 그래요?
0: 네. 그런데 그 엄마가 한약방이고 7년 동안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1: 아이고, 그러셨구나.
0: 그러는데 아들이 한약방 가다가 뭐 고개를 살질질 했는데.
1: 아, 왜, 왜 그래, 왜 그래요? 이유가?
0: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1: 아, 낫질 않으니까?
0: 낫질 않으니까.
1: 아.
0: 지금 약을 네 가지인가를 먹어야 돼요.
1: 네.
0: 그 지팽이 짚고 겨우 해야 되고.
1: 아이고.
0: 이미 얼굴까지 돌아가 버렸어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S자로 휘어가지고, 왼쪽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1: 네.
0: 근데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병이 달라붙은 거예요.
1: 아.
0: 근데 거기가 벌써 한 3, 40%는 나았고,
1: 그렇죠.
0: 약이 네 개에서 두 개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어.
0: 지금 텍사스 가 있는데
1: 어.
0: 또 돌아올 거라고.
1: 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사님 이제 치료 생활 하시면서 그냥 개인적인 일로
0: 네.
1: 예를 들어서 골프를 가셨다든가 또는 여행을 가셨다든가 아니면 딴 볼 일 가셨다가 급한 환자를 봐서 손을 봐준 그런 기억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 많아요.
1: 어, 그래도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한두 개만.
0: 예. 네,
1: 제가 궁금해서 그냥.
0: 한 5년, 한 10년 전이다.
1: 네.
0: 이 서울 갔다가 오는 길인데.
1: 네.
0: 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1: 오.
0: 사람이 위급상황이니까.
1: 오. 비행기 안에서 그랬어요?
0: 비행기 그럼? 안에서.
1: 와, 오시는 길에?
0: 예. 네.
1: 오.
0: 그래서 뭐, 우리는 항상 주머니에 침을 휴대를 하고 있잖아요.
1: 오, 예, 예, 예.
0: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의사 찾는다. 빨리 가봐.
1: 아, 그러셨구나. 가서, 뭐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
0: 예. 네. 네. 가서 보니까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이 그 비행기가 그러면 내려야 된답니다. 그러는데 구토를 하고 막 그 정신이 없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한번 내리려면 돈 엄청 들어간대요.
1: 아, 그럼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난리가 아니죠. 네.
0: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급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리라고 하고 여기 우선 침대를 확보를 해야죠.
1: 네,
0: 확보하고
1: 예.
0: 뒤에 이랬을 경우에는 등 5번, 6번, 7번 이제 흉추
1: 예, 예.
0: 거기가 꼬인 거예요. 엎드리고 해서 그걸 눌러서
1: 네.
0: 조정을 해놓고
1: 네.
0: 그러면 쿡하고 숨을 쉬어요. 그 다음에 목 교정을 해줘야 돼요.
1: 아.
0: 되게 5번, 6번이 휘어 있어요.
1: 네네.
0: 거기 잡아서 돌려주면 반드시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등을 투석투석하면 그윽하여요. 그러고 이제 눕혀놓고 침을 놔요.
1: 네네.
0: 사관 터주고
1: 네.
0: 대충하고 합고 우리 놓는 데 있어요.
1: 예, 예, 예.
0: 그거 놓고 한 30분 되니까 맥이 돌아와요.
1: 아, 이거 진짜 멋있는 일 네. 하셨네.
0: 예, 예. 바로 먹이면서 뭘 먹였을까요, 약을?
1: 어, 금옥단?
0: 벽사단을
1: 벽사단.
0: 먹여야겠다.
1: 아, 소화니까 벽사단. 예, 예.
0: 그러고 맥이 다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금옥단을 줬어요.
1: 어.
0: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고맙다고
1: 어.
0: 뭐 선물이 좀 잔뜩 왔더라고요.
1: 아이고, 야, 진짜 선물을 떠나서 너무 보람된 일 하셨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1: 네.
0: 덴마크 가는데
1: 네.
0: 영국 히드로 공항 가는 길이에요.
1: 네, 네, 네.
0: 옆엔 할머니가 그냥 막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붙으라고. 그래서 거기는 우선 급하니까 바로 엎드리게 해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줬거든요.
1: 네, 네.
0: 그 손가락 따버리는 거예요.
1: 아.
0: 그랬더니 멀쩡해요.
1: 아.
0: 그래서 이분이 아 그냥 밥을 사겠다, 뭘 해주겠다 하도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1: 네,
0: 괜찮다고
1: 네. 예, 예.
0: 그래서 하도 그래서 미안해할까 봐서 그럼 커피 한 잔 사주세요.
1: 네. 어.
0: 여기서 커피야 뭐 일불 이불이잖아요.
1: 그렇죠.
0: 히드로공항 가서 커피 두 잔 샀는데 이제 보니까 스타벅스에요. 15불이야.
1: 아이고, 야 대단하네.
0: 그래서 15불짜리 커피를 따서 아이고, 먹어봤어요.
1: 야. 자, 그리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다리가 삐거나 그러면
0: 예.
1: 이제 동네에 있는 한의원 가면 침이 그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0: 예.
1: 대침 같아요.
0: 예.
1: 그걸 놓고 그랬는데 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체하고 그럴 때
0: 예.
1: 할머니 이모님들이 그 이렇게 실로 묶어놓고
0: 예.
1: 여기 손 여기를 딱 막 아프게 눌러서 검은 뽑는다고 그랬는데.

0: 예. 그러고 나면 뭐 좀 내려앉는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1: 맞아요.
0: 오.
1: 첫 번째 손가락이 폐경이거든요.
0: 아.
1: 폐는 모든 공기, 기를 주관하는데요.
0: 아.
1: 되게 옛날 어르신들은 손가락 꽉 묶고 하고 손가락 예. 가운데를 따는데
0: 예. 여기 위에 가운데를 예. 따더라고요.
1: 가운데가 아니고 옆에 양 옆에 손톱 도단한데
0: 요 옆에 예.
1: 조갑각이라고 그래요.
0: 예, 예.
1: 거기가 정상이에요.
0: 어쨌든 뭐 비슷하게 맞긴 맞았네요.
1: 하여튼
0: 예.
1: 그쪽
0: 나오면.
1: 가까운데 따면 돼요.
0: 예, 예, 예.
1: 그래 두 번째 손가락은 대장경이라고요.
0: 이건 어느 어디예요 그러면?
1: 그러면 여기를 따면은
0: 네.
1: 두 번째 손가락 있잖아요. 이치는 똑같아요. 손톱이 도단한 자리 가에
0: 네.
1: 모르면 그냥 가운데 하면 돼. 딱 붙어요.
0: 네, 근처. 네.
1: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문제가 있을 때는
0: 네네.
1: 가운데 심포. 네 번째는 없어요.
0: 없고.
1: 그 새끼 손가락은 심장하고 소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피를 내주고 나면 그윽하고 트름하면서 기가 돌잖아요.
0: 네. 그게 정말 그 우리 민간 요법이지만 나름대로. 네. 근거가 있는 요법이었네.
1: 서울 가면은 저 성복교회가 있고
0: 네.
1: 이태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0: 이태희 목사님 저 잘 알아요.
1: 네.
0: 예, 지금 돌아가셨죠?
1: 돌아가셨어요?
0: 돌아가셨을 거예요.
1: 그래 네. 아직 소식 못 들었는데.
0: 네, 제가 알고 있기로.
1: 저기 수동 기도원이라고 벽제 거기까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냥 막.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800명 모인 데서 내가 한 강의를 2시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내가 오는 날이면 5부 예배를 보고 김포공원 가서 7시 비행기 타면 맞거든요.
0: 예, 예.
1: 그날은 맨날 그 목사님 돌아가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러다가 꽈당 헀는데 사람이 강대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쓰러져 계시더라고.
0: 아이고.
1: 예, 그래서 바로 손가락을 땄어요. 손가락 따고 저기 발가락 따고
0: 네네.
1: 오른손 따고 왼손 따니까 벌써 손을 쳐버리더라고 신경이 돌아와가지고
0: 예, 예, 예.
1: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0: 네네.
1: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0: 아유 대단하시죠. 네.
1: 그래도 그냥 저기 가서 쉬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0: 아유 뭐 전화는 쉴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저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원이라고
0: 네.
1: 그 아프신 분이 교인들 일일이 다 배웅하고 예. 누우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몰랐었는데 그 오산리에 가면 청평지점 지나가다가 그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1: 네.
0: 거기서 부흥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제 어머님하고 이제 찬양 집회 거기 우리가 2박 3일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2, 3일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아침에 가고는 안 와요. 그 숙소로.
1: 네.
0: 밤중 돼야 오시니까 사람이 탈진이 되죠.
1: 네.
0: 제가 그때 그래서 인연을 맺어서 2박 3일 같이 숙소에 있으면서 알게 됐죠. 아주 친해졌죠. 네.
1: 그래서 예. 그분이 하느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은
0: 예.
1: 물불을 안 가려요.
0: 그래요. 저도 그
1: 세상에 서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그 실버타운 헌데 가서
0: 네.
1: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교회마다 이게 세미나 요청이 들어오는데
0: 그러셨구나.
1: 거절도 못하고
0: 예, 예.
1: 아주 고생 죽사겨 다 왔어요.
0: 그러셨구나. 자 나오신 김에 또 그 우리 저 아까 얘기했던 그 벽사단의 효험 또 우리 공진단 아저 금옥단의 효험 알았으니까 나오신 김에 프로모션 좀 주시죠.
1: 아 예. 산삼 금옥단은
0: 네네.
1: 10개만에 1200불이에요.
0: 네네.
1: 항상 600불에 5분을 해드렸는데
0: 네네.
1: 두 분이 먼저 예약을 하셔서
0: 그럼 이제 세 분 남았네.
1: 네, 세 분만 남았습니다.
0: 예, 예,
1: 도인 벽사단도 마찬가지고요.
0: 마찬가지고.
1: 네, 요 시간 이후로 세 분한테는 600불씩 드릴게요.
0: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삼.
1: 네, 산삼이 지금 팔다 남은 게 한 4,800불 가는 게
0: 네.
1: 1,500불이면 돼요.
0: 예.
1: 이분 한 분만 해드릴게요.
0: 한 분만.
1: 네.
0: 이제 450.
1: 9g이고 한 파운드예요.
0: 네.
1: 양 많아요.
0: 네.
1: 상당히 크고. 근데 그 위에 8,000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0: 네,
1: 그거는
0: 네.
1: 엑스트라 라지인데 술 담그면 이제 폼 나요. 그런 거는 한 2,500불? 네. 한 번만 해드릴게요.
0: 아, 네. 예.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위치는 809 사우스 호바트니까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간판 보실 수 있고 단독 건물입니다. 뒤쪽에 주차장이 아주 있고 전화번호는 아, 우리 산삼한의원 병원 전화번호는 385-3304, 213-385-3304고 우리 박사님 직통 전화는 504죠?
1: 503에
0: 503-3304. 네. 그 혹시나 전화하셔서 방송 중이거나 또는 상담 중이실 때는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전화번호 남기시면 아마 끝나고 차례대로 연락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거는 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네. 성민 산삼만 치면 내가 나와요.
0: 아, 예, 예.
1: 동영상을 보시려면은 내 얼굴 클릭을 하면 네. 이 중풍 고쳤던 거
0: 네.
1: 저기 나티노 네, 남자 네. 여자들 또 눈 중풍을 치료하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0: 네.
1: 장님도 치료해 봤어요.
0: 네.
1: 그런 거 그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걸 네. 받으시고
0: 네.
1: 그 이제 보험이 다 돼요.
0: 아, 프로바이더가. 예. 아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1: 예. 건강보험은 예. 3방 커버되는 건 다 되니까 네. 오시면 되겠고
0: 네.
1: 제 OTC 카드라고 있어요.
0: 네네 OTC 카드.
1: 그걸 가지시면 약도 사실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알겠습니다. 카드도 받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회장님하고 또 치료 사례 같이 함께 얘기 나누시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1: 아 예.
0: 네.
1: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0: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9: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0: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9: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키보이스 해변으로가요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세인트 아저씨 남은 오후 행복하세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됐으면 해요. 한국은 무지하게 덥죠. 여기도 좀 덥습니다. 자, 뭐 수요일 오후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루하고 지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라도 이렇게 노래라도 들어야 좀 시원한 바닷가 생각나고, 이 키보이스가 나올 당시 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민회관에서 페스티벌을 했어요. 여름에 보컬 페스티벌. 그래서 이 키보이스를 비롯해서 히식스, 뭐 지금 있던 뭐 트리퍼스 등등 아주 많은 보컬 팀들이, 아주 젊은이들이 머리를 길어서 아주 멋진 음악을 소화해줬고, 그 당시에는 그 신중현 씨가 미인과 함께 아주 대부로 알려드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음악 활동, 특히나 보컬 활동을 했던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곳은 실정상 좀 음악 생활을 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다른 쪽으로 업종을 하시면서도 항상 음악에 대한, 예, 순철님, 조용필 씨도 무명 시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돌아와야 부산항해가 히트되기 이전에 부산에서 무명 가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고, 현철 씨도 사실은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싱어로서 부산에서 오랜 무명 시절을 했던 그런 추억인데, 아시는 분들은 기억들 많이 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0: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기운 좀 내시라고, 마지막에 에너지 충전하시라고 신화의 으쌰으쌰, 힘낼 때 아시죠? 으쌰으쌰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또 목요일날 우리 만나는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아보카도를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지요. 쓰임새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 볼 때마다 자꾸 눈길과 손길이 가는 아보카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딱딱한 걸 사다가 후숙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그늘진 실온에 둬야 되는데 그런 장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후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과나 바나나 함께 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들 역시 상온에 오래 두긴 어려운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껍질이 검고 말랑하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게 됩니다. 빨리 섭취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할까? 일단 보관 전에는 껍질을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껍질 표면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닦은 이후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째로 비닐 랩에 꽁꽁 싼 뒤에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 최소칸에 보관을 하면은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돼서 필요할 때마다 드실 수 있고요. 자, 냉동 보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유의 크리미한 식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만 얼려야 되겠죠. 아보카도는 보통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코팅하듯 얇게 바르는 것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려서 랩으로 밀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최근 SNS에요. 아보카도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자른 단면이 닿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소개되던데요. 이런 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표면이 미끈거리는 촉감이 있다 이러면 네, 이 아보카도는 이미 부패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가 오늘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으며 두 나라 간 공동 성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행될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는 셈이어서 이란에 대한 주요 양보 조치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길목으로 이 해협의 봉쇄 여부는 국제에너지 시장 전체에 직결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해협이 곧 다시 열릴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 봉쇄 등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합의만으로 선박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낙관론과 이란의 신중한 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정적 반응이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해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로 검사장이 완전히 틀렸다며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해임 결정은 유보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로 검사장이 워싱턴 DC의 리플렉팅 풀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청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백악관 안팎에서는 해임설이 무성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흘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약 1시간에 걸친 비공개 면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로 검사장은 증거물 상자를 직접 끌고 와 리플렉팅 풀 리모델링을 주관한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부실 시공을 은폐하려 허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면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적 진실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면 오랜 충성파라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알타데나 지역을 덮쳤던 이튼 산불의 발화 원인이 공식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